0: 해서 만들어낸 비행기가 1938년에 307이라는 비행기를 하나 만듭니다. 이 비행기가 조금 그 또 의미가 있는 비행기인 게 네. 그 여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네.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왜 공기도 희박해지고 압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승객들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지상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주는 고압의 공기를 쫙 싸서 네. 뭐 기온이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인데 이전 그 비행기들은 이게 없었어요.
1: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승객들이?
0: 그러니까 낮은 고도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 높이 제한.
0: 통상 뭐 한 3,000m 이하, 예, 뭐 2,700m, 뭐 2,400m 요 정도 고도로밖에 날아갈 수. 그러니까 백두산 고도를 넘기가 좀 힘들었던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보잉 307이라는 비행기를 만들면서 네. 비행기 고도를 한 6,000m, 7,000m, 2만 피트 정도까지 띄워버립니다.
1: 와, 대폭 높아졌네요.
0: 네, 그러면 때문에. 뭐가 좋아지냐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 여압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1: 기압을 맞춰주니까
0: 네, 더 빨리 그리고 승객들은 더 불편하지 않고 예,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비행기가 이 307이라는 비행기였어요.
1: 그러면 더글러스의 DC-3의 그 아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0: 그래도 못 넘었습니다.
1: 아, 그래도 못 넘었다.
0: 예, 그 원래 또 특히나 그 뭐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예. 내가 한 번 쓰던 거 익숙해지면 그걸 또 계속 쓰려는 경향들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C-3는 16,000대가 팔려나간 비행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아 기술적으로는 좋은 비행기인데 네. 굳이 저걸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보잉사에서는 제트 여객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다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307 여압 시스템에 적용된 비행기도 프로펠러기였어요.
1: 아, 네.
0: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네. 보잉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랑 다른 우리의 강점이 뭐가 있냐. 당시 보잉이 1950년대에 네. B-52라는 제트 엔진 8개가 무려 달린 폭격기 를 만들어냈거든요.
1: 이번에 그 전쟁 때도 기사
0: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폭격기인데
1: 아 그거예요?
0: 네. 오, 예. 그거의 이제 초기형을 만들어낸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민항기에도 좀 가져와 보자. 그래서 제트 엔진 4개가 달린 최초는 아니고 예. 제트 여객기를 이제 보잉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대박을 치기 시작하면서 보잉이 이제 왕좌에 올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제트 여객기와 네. 함께 보잉은 왕좌에 오른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1: 지금도 사실 제트 여객기의 시대인 거죠.
0: 그렇죠.
1: 보잉을 대표하는 그 737 항공기는 네. 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0: 제일 처음에 보잉이 만들어낸 제트 여객기가 707이라는 그 여객기였어요. 네. 네. 보잉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7, 며칠.
1: 아, 그렇죠.
0: 요것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 707을 만들었는데 요건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였고
1: 아, 네.
0: 근데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는 사실 항공사에서 또 약간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4개나 정비를 해야 되고 기름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다음 기종인 727을 만들 때 엔진을 3개로 줄여요.
1: 오, 예.
0: 그리고 내친 김에 네. 비행기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좀 단거리, 중단거리, 네. 작은 공항 위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좀 만들어보자.
1: 네.
0: 왜냐면 그때 경쟁사인 더글러스사에서도 네. 그런 비행기를 또 열심히 팔아먹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저거에 대항할 수 있는 기종을 만들어보자 하고 낸 게 737의 시작입니다. 아. 엔진을 두 개로 줄이고.
1: 두 개까지 내려왔어요.
0: 네, 그리고 탑승객 수도 100명 밑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네. 한 100명 정도 유지하는 선으로 맞춰서 작은 공항 위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 아.
0: 네. 그러면서 이제 보잉이 이제 그 이 737이라는 기종을 만들고
1: 네. 이게 완전 베스트셀러인 거잖아요. 737이.
0: 그렇죠.
1: 네. 737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그
1: 그렇죠.
0: 거리를
1: 단거리.
0: 작은 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러면서 보잉이 또 열심히 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네. 하면 팔릴 것인가를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엔진을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이는 거죠.
1: 그렇죠. 예.
0: 항공사들이 좀 싸게 운영할 수 있었던 이 비행기가 나온 게 1967년, 68년에 이제 처음 비행을 시작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건 1970년대인데
1: 네.
0: 저희 생각하면 1970년대에 오일쇼크만 두 번이 터졌잖아요.
1: 아, 그러네요. 기름값이 네. 중요한 네. 시대.
0: 그러니까 아. 운영비도 되게 중요한 시대. 네. 항공사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인건비보다 높거든요.
1: 그렇군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는 비행기니까 그런데 빠르게 많이 수송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이건 제트기의 강점인데 네. 두 번째로 비행기의 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춰요.
1: 비행기의 높이를요?
0: 네. 1.3m 정도까지 낮춥니다.
1: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바퀴 위에 떠 있는 그 높이?
0: 그 왜 저희 비행기 탈 때 보면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1: 아, 예.
0: 그 높이가 보잉의 737은 되게 낮습니다.
1: 아, 그게 낮으면 뭐가 좋죠?
0: 뭐가 좋냐면 예. 중소공항, 작은 공항 위주로 취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공항은 버스 터미널 수준으로 그 지방 버스 터미널 수준으로 진짜 열악한 공항들도 많았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으면서 좀 상상하기 힘든데 탑승교, 뭐 계단 이런 게 모자라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아,
1: 예.
0: 그리고 짐을 넣을 때도 네. 비행기가 높으면 이제 그 밑에다가 짐을 실을 때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 뭐
1: 기계로
0: 예,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없는 공항도 있었던 거예요.
1: 아, 예예예.
0: 근데 이게 1.3m 정도로 낮아지면 네. 그 짐을
1: 직접 그냥 손으로 해도
0: 예, 지상에 있는 작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실어 넣을 수 있는
1: 아, 있다. 그게 메리트구나.
0: 네, 이게 어마어마한 메리트였다고 아, 하고
1: 예.
0: 그리고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계단이 없을까봐 737에는 옵션으로 그 비행기 자체에서 계단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통로로 연결 안 되고 네네. 버스 타고 직접 탈 때 있잖아요.
0: 그러면 이제 계단이 그렇죠. 붙잖아요.
1: 바퀴에 달린 계단을 네. 붙여주는데
0: 그것도 없을 경우까지도 대비해서 문 밑에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꼽혀져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1: 와,
0: 있어요.
1: 디테일하네.
0: 네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딱 한 대 있습니다.
1: 아, 있습니다.
0: 아직도 그 옵션이 달려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딱 한 대 있는데.
1: 이게 좀 열악한 공항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항공사 같은 데서 그 계단을 붙이는 것도 돈이 드니까 아. 그냥 그거 꺼내서 이제 승객 내리고 태우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 네.
0: 아무튼 이런 옵션들, 그 깨알 같은
1: 그러네, 진짜.
0: 옵션들을 좀 적용을 시키면서 네. 항공사들이 이제 아, 저 비행기 괜찮은 비행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막 하게 되기 시작하는 아. 네, 그런. 그래서 이 737의 초기 모델,
1: 네.
0: 737-100만 해도 네. 한 1000대 가까이 팔린 걸로.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예, 예. 예,
1: 베스트셀러네요, 진짜.
0: 네.
1: 그런 섬세한 차별화 포인트가
0: 네,
1: 먹혔습니다. 예. 당시 여객기 시장에서 이제 보잉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죠?
0: 네, 네. 숫자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쪽의 비행기 제조사가 판매한 비행기와
1: 네.
0: 미국이 아닌 다른
1: 뭐
0: 모든 예, 예. 예. 곳을 다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1: 네.
0: 1958년부터 1984년까지 예, 그 팔린 비행기 중에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가 7,082대
1: 네.
0: 네. 였는데,
1: 네.
0: 미국 빼고, 다른 나라 다 합쳐서 판매한 비행기가 1,361대.
1: 아,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0: 예, 그냥 예. 뭐 이제, 그 게임 자체가 네. 안 되는 수준.
1: 예.
0: 그리고 미국 내에서, 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양대산맥.
1: 더글러스나.
0: 더글러스. 이게 나중에 맥도널드 더글러스로 합쳐졌는데,
1: 아, 네.
0: 그 맥도널드 더글러스와 보잉의 판매 실적을 비교해보면,
1: 네.
0: 보잉은 요 기간 동안 한 20년 정도 되죠. 4,482대를 팔았고
1: 네.
0: 맥도날드 더글러스는 2,101대밖에 못 팝니다.
1: 추월한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압도하고 있네요.
0: 이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1: 그렇죠. 엔진 두 개짜리도 만들고 했으니까
0: 네. 네. 네.
1: 그럼 이제 뭐 보잉 천하가 시작된 셈일 텐데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에어버스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0: 그 미국에서 경쟁하던 네. 맥도날드 더글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확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 네.
0: 유럽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유럽에도 사실은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도 만들고 있었고
1: 네.
0: 영국도 만들고 있었고
1: 네.
0: 그랬습니다. 근데 보잉만큼 덩치가 커진 회사는 없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위기감을 느꼈겠죠.
1: 네.
0: 유럽이. 그러면서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 아, 우리 유럽에도.
1: 예, 예.
0: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1: 네.
0: 기술력이 있는 세 나라에서 그 항공기 제조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보잉의 대항마를 만들자. 그러면서 1970년에
1: 네네.
0: 컨소시엄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1: 예.
0: 그게 에어버스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1: 아.
0: 예, 봐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이 처음 만들어낸 비행기가 바로 A300이라는 비행기입니다.
1: 아, A300이었군요.
0: 네, 네.
1: 아. A300은 좀 용어가 어려운데.
0: 네.
1: 광동체?
0: 네, 그, 네. 그 협동체, 광동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 쉽게 네. 말하면 비행기 저희 타면 네. 좀 작은 비행기는 그냥 가운데 통로 하나 있고 양쪽으로 좌석이 있는데 좀 큰 비행기는 통로가 두 개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가운데도 좌석이 좀 있고
1: 있죠.
0: 이렇게 통로가 두 개인 비행기를 광동체 넓을 광자 써서 그리고 반대인 통로가 한 개인 비행기 이제 조부렵자 써서 협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1: 네.
0: 광동체 비행기는 보잉 747도 있었고 DC-10도 광동체예요. 아, 그런데 네. A300이 특별했던 건
1: 네.
0: 광동체 그러니까 승객 한 200몇십 명을 태우는 큰 비행기인데
1: 당연히 협동체보다 광동체가 큰 비행기
0: 훨씬 큰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런데 엔진을 두 개밠에 안 단.
1: 어.
0: 예.
1: 그건 처음입니까 A300이?
0: 예. 엔진을 두 개 단 광동체기로는 처음입니다.
1: 어.
0: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굉장히 세이브가 될 수 있을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근데 또 멀리도 갈 수 있나 그러면 광동체? 아 크기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거는.
0: 그래도 꽤 멀리.
1: 그래도 꽤 멀리.
0: 뭐, 어. 그, 뭐, 보잉 747이나 뭐, 네. DC-10처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어. 커버할 수 있는 비행기.
1: 운영비도 대폭 절감.
0: 맞습니다.
1: 예.
0: 검증도 안 된 회사입니다.
1: 신생 회사.
0: 예, 에어버스라는 회사는 네. 검증도 안 된 회사. 그래서 안 팔려요. 만들고 나서 초반에 뭐 한 뭐 열 몇 대 팔았대요.
1: 아, 그 정도요?
0: 예, 예. 그래서, 야, 우리 망했다.
1: 아, 한 대 팔리면 막 파티를 하겠네요.
0: 네.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네. 정말 뜬금없이 불쑥 네. 구세주 같은 항공사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1: 어? 위기의 에어버스를 살릴 네. 구세주 같은 항공사. 네. 어딥니까?
0: 그게 어디냐면, 네.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당시에는 없었던, 바로
1: 그 대한항공 이전
0: 예 아니요 그때는 대한항공
1: 그때 대한항공
0: 예.
1: 네.
0: 대한항공이
1: 대한항공이 구세주예요
0: 네 오. 갑자기 네. 그거 네 대 사겠다
1: 아 아까 열 몇 대밖에 못 팔았는데 네 대를 사는 건 엄청 많이
0: 어마어마한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0: 배경은 좀 있었다고 해요
1: 어, 왜요 네.
0: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사일을 좀 이제 도입을 해서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뭐 그런 이 안보 이런 것들이 좀 뭐 있을 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무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술력은 없고 하니까.
1: 그때가 75년도라고 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미사일을 좀 사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뭐 이런 그 외교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한미 관계가 조금 약간 안 좋을 때였다고 해요.
1: 아, 아.
0: 그래서 미국에서 미사일 좀 들여보려다가 실패.
1: 아.
0: 그러면 이제 다른 방산강국이 어디냐면 프랑스 뭐 이쪽이요. 이쪽에서 미사를 살려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또 아, 피곤 눈치도 보이고 안 되는데
1: 네.
0: 라고 이제 약간 발을 좀
1: 난처해요.
0: 예, 네. 난처해 하고 있을 때
1: 네.
0: 우리나라에서 팔면
1: 네.
0: 비행기 같이 사주겠다라는 이제
1: 아,
0: 패키지 딜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1: 프랑스한테 네. 우리가 미사일에 비행기 얹어서 사겠다.
0: 맞습니다. 아. 그 요즘도 이제 그런 무기가 이제 국가 간의 거래가 될 때 뭐 절충교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다른 것들이랑 묶어서 이렇게 네. 제안을 하는 이런 시기 네. 많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이것도 뭐 일종의 그랬던 거로 어. 이제 봐야 되겠죠.
1: 거긴 응한 거군요.
0: 그래서
1: 에어버스가.
0: 이제 안 팔리고 있던 비행기를 네 대는 갑자기 산다니까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미사일을 같이 이제 들여왔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대한항공도 뭐 이걸 뭐 정말 생각이 있긴 했는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샀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와서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1: 어, 신생회사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0: 네. 어? 괜찮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그때까지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비행기도 전부 다 한 100석대 규모의 747을 제외하면
1: 네.
0: 근데 그러면 너무 작은 비행기랑 너무 큰 비행기 중간이 없잖아요.
1: 아.
0: 이 중간 한 200몇 명 타는 비행기로 이 A300이라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잘 써먹으면서
1: 네.
0: 써보니 괜찮으니까 2015년까지 대한항공이 이 A300이라는 비행기를 운용을 했는데
1: 네.
0: 40대를 뽑습니다.
1: 대한항공에서만 40대를,
0: 예, 40대를 뽑아서 이 A300을 가장 많이 운용한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돼요.
1: 그렇구나.
0: 네.
1: 진짜 에어버스 입장에서 구세주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네.
0: 네, 맞습니다.
1: 보잉도 약간 에어버스가 활로를 찾은 게 보이면 좀 긴장했을 것 같은데.
0: 긴장을 했겠죠.
1: 네.
0: 어, 그러면서 에어버스에서도,
1: 네.
0: 어, 저기 봐라. 저 크기 비행기,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1: 보잉에서?
0: 네. 아, 그게 네. 뭐냐면, 757과
1: 아.
0: 767이라는 비행기를 이제 만듭니다.
1: 그러니까

0: 에어버스가 이제 A300이라는 비행기를 만들고 대한항공에 덕을 입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제 좀 자금도 쌓이고 기술력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였으니까 새 비행기를 만들 때가 됐다. 그런데 네. 보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라인업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제안을 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예. A320이라는 네. 보잉 737하고 체급이 비슷한
1: 737이랑 비슷한
0: 예, 소, 네. 지금으로는 소형기죠. 네. 그리고 A330이라는 네. A300보다는 좀 더 큰 네. 하지만 대형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네. 그러면서 거리는 늘린 중대형기라고 네. 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300명 좀 더 태울 수 있는 이런 비행기의 라인업을 세부로 치면 6개 기종이 되거든요. 아, 예. 한꺼번에 동시에 만들기 시작해요.
1: 되게 이례적인 일인가 보네요. 그렇죠. 기종을 그렇게 6개씩 그렇죠. 한꺼번에 착수한다는
0: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보잉의 역사만 봐도 707은 뭐 50년대, 727은 뭐 6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기가 다 나눠져서 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기단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네. 심지어 이걸 지금까지도 잘 만들어서 팔고 있는 예, 회사입니다.
1: 잘 됐나 보네요.
0: 예. 오, 그렇게 만들면서 에어버스가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네, 네. 한꺼번에 만드는 김에 시스템을 최대한 네. 똑같이 만들자.
1: 기종 상관없이.
0: 네. 큰 비행기고 작은 비행기니까 크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네네. 모든 걸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네. A320 네. 작은 비행기 그렇죠. 이 조종석과 A330 큰 비행기 네. 이 조종석을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보면 네. 구분이 힘들어요.
1: 아, 그 정도요? 네. 원래는 저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나면 조종석 차이도 확인하는 건데. 네. 아.
0: 뭐, 저희 같은 이제 네. 그런 비행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잉의 조종석을 보면, 네. 뭐, 707, 27, 37, 47, 뭐, 5767, 네. 7787까지 이렇게 나와, 다 다르거든요.
1: 바로 나오는.
0: 그냥 보면 알아요. 네. 그런데 에어버스의 320, 330을 네. 구분하려면, 네. 그 몇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아, 몇 개 안 되는. 한참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아,
1: 그중 제일 좀 대중에게 익숙한 건 A380?
0: 그쵸. 그 A380이 이제 그 임팩트가 크니까 그렇지만 네. 사실 지금 에어버스를 먹여 살리는 항공기가 A320, 네. 패밀리라고 부르는 네 개 기종.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 긴 게 3일, 제일 짧은 게 318인데 네. 요걸 다 합치면 지금까지 총 몇 대가 팔렸냐면 네. 올해 3월까지 기준입니다. 네. 12,500 몇 대였더라? 그 12,500대가 넘게 팔려요. 12,553대네요.
1: 이제 좀 감이 와요, 그 숫자가. 12,500대면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0: 네. 네. 그런데 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 타이틀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보잉 737이 갖고 있었습니다.
1: 아, 역전을 한 거네요. 네. 에어버스가.
0: 예. 지금 3월 기준으로 보잉 737은 12,486대.
1: 근소하네, 근소하네.
0: 네, 뭐 100대 차이긴 한데, 네. 역사를 생각, 보잉 737이 나온 거는, 네. 아까
1: 1910년대였잖아요. 아, 737, 737.
0: 예, 예,
1: 아,
0: 예. 60년대. 네, 예, 제가 헷갈리는데.
1: 훨씬 먼저 나왔죠.
0: 예, 그, 예. 그리고, 이 A320이 처음 나온 거는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1: 네, 그걸 뒤집었네요.
0: 네. 737은 40살이 넘는 비행기고 A320은 이제 20살, 20대를 지나고 있는 비행기인데 판매량에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1: 아, 네. 그러네. 네. 게다가 이제 보잉에게 가장 큰 치명타가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에어버스가 보잉 제치고 완전히 1위에 올라선 시점이 2019년부터 그쯤인데요. 이때 보잉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큰 사고가 있었죠.
0: 그렇죠. 네. 뭐 기억 다 하실 것 같아요. 2018년에 인도네시아 소속 그 라이온 에어라는 항공기 한데 그리고 2019년에 6개월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또 한 번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다 합치면 이제 320명, 30명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이제 목숨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이 두 기종이 모두 다 네. 보잉에서 737의 최신 그 모델로 내놓은 737 맥스라는 기종이었어요. 아.

0: 역사를 네. 살펴봤는데 역사를 바탕으로 양사의 어떤 경영 철학이랄까요? 좀 비교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1: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가 뭐 항공사 말고도 요즘 이제 다른 어떤 산업 분야를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네.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 737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왕좌에까지 앉았다가
0: 그렇죠.
1: 이 737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 지위를 이제 경쟁사에 내준 회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전에 더글러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0: 네.
1: 자동차 회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원래 우리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막 기술력 막 이런 걸로 막 최고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이 이슈가 뜨거운 자동차는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여러 전기차들이잖아요. 이 흥망성쇠가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성공을 했으니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뭐 뭔가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0: 아.
1: 그러면서 시장에서
0: 네.
1: 뒤처지기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다가 어떤 계기로 그게 뻥하고 터져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0: 아.
1: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버스는 그럼 계속 혁신적인 회사냐? 요즘에 보면 또 약간 A320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20년 만에 40년 된 네. 비행기를 추월할 정도로 인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에어버스도 똑같이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 이 여기다가 뭐 연료통 좀 더 달고 해갖고 뭐 A320인데 우리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 비행기 이런 거 만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 정도 크기의 비행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에어버스도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버스도 이 A320 시리즈라는 이 기종에 너무 이렇게
0: 그러네.
1: 몰입을 하고 다른 걸 못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은 또 뭔가 대항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 역사의 어떤 패턴이자 맞습니다. 교훈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오늘 전 이 항공 분야를 사실 잘 몰랐는데, 몰랐던 분야를 좀 이렇게 꽤 깊이 알려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횡설수설이
0: 아닙니다.
1: 걱정됩니다.
0: 차분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접지사에서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0: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잉과 에어버스의 역작들을 통해서 여객 항공기 시장의 역사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동아일보의 이원주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비행기는 연료를 어디에 넣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뭐 자동차처럼 동체 뒤쪽 어디쯤에 주유구가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공유는 되게 비행기 날개에 주입을 하는데요. 비행기 날개가 엄청 얇아 보이지만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간이 넓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가령 보잉 737기의 경우 최대 연료량이 26,025리터.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항공유가 2만 킬로그램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양 날개가 비행기에 가해지는 거대한 양력을 지탱하는데 또 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먼지를 확 날리면서 저한테 달려오는데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둘 다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책바시 마음읽기 시리즈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으로는 더욱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세바시 세계관에서는 지존이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현 소장님 모셨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아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과 함께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사실 제가 이 마음 읽는 감각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의 강연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가장 많이 인용을 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제게 가장 많은 걸 가르쳐준 분, 제 선생님이기도 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부터 읽어보라는 아주 따뜻한 추천의 문장을 남겨주셨잖아요. 소장님의 책 조용한 회복도 굉장히 제가 남들에게 되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두 책이 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건네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픔을 피하지 말고 보라는 건데요. 제가 그 우리 슬픔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는 되게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어제 그 예술의 전당의 소극장에서 뼈의 기록이라는 연극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죽음에 관련된 연극인데 2085년도에 장르의 문화 예요. 근데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이제 그 철제 침대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아이가 9살 아이가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여자 배우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난감을 들고 이제 사람들의 관객을 쳐다보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 배우분의 눈빛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눈빛이 나간, 영혼이 나간 말로 중얼중얼 거리던 엄마가 이제 드디어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제자리가 약간 앞쪽이라서 이분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콧물이 그리고 눈물이 얼굴을 다 뒤덮어버렸어요. 저는 실제로 그 어린 나이의 죽음의 현장에 가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연극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은 저런 거구나.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슬픔을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첫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대답 같은데 워든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죽음학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학자인데 이분은 애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실을 경험하면 누구나 극도의 그리고 언어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즉 비탄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탄을 잘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한 문장은 상실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도는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의 사례로 설명드리면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엄마 아빠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는 조부모는 슬퍼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그 손주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우리는 왜 슬퍼하지 못하나 우리는 왜 비탄을 감당하지 못하나의 첫 번째는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면 부모님이 힘드실까 봐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어린 자녀가 부담을 느낄까 봐 또 내가 너무 힘들면 내 직장 동료들이 좀 싫어할까 봐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슬픔을 직면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보다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섣부르게 긍정화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왔던 저희 둘이 나눴던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기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 그게 1100만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야.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긍정화하는 작업이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섣부른 긍정화는 부작용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큰 상실의 사건 앞에서의 섣부른 긍정화는 우리가 이 비탄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 상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접근하는 걸 막거든요. 우리가 왜 비탄을 직면해야 되는가? 비탄은 감정이고 감정은 신호등이거든요. 뭘 알려주는 신호등이냐면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고 그 중요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거든요. 그런데 섣부른 긍정화나 타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배려는 그 비탄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 비탄을 느낌으로써만 알 수 있는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상실했고 그 상실을 통해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직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너무 무거워졌죠.
0: 네, 시작부터 아주 분위기로. 그럼 설사 제가 이제 뭐 불안을 좀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쓴다라는 얘기도 제가
1: 책에 쓰셨죠.
0: 예, 책에 썼는데 우리 강연자 중에 한 분의 강연이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척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거는 왜 안 좋은 건가요?
1: 이 괜찮은 척 한다는 건 사회적 가면에서는 때로는 참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렇죠. 슬픔이 차올라도 어느 순간 그 순간은 좀 참아야 되는 게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괜찮은 척을 하는 그 페르소나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치료적 효과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신감이 너무 없을 때 자꾸만 누군가를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한 장면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시면 되게 당당하고 자기 할 말을 잘하는 그런 영화의 캐릭터들 좀 있으시죠? 네,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여러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모델링 효과죠.
0: 네,
1: 내가 이상화된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함으로써 페르소나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성화되었던 경우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울면 이건 뭔가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라는 신호등이잖아요. 아까 그 감정의 신호등이잖아요. 그럼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누가 다가가죠?
0: 엄마.
1: 엄마나 아빠가 혹은 보호자가 다가가잖아요. 이 아이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언어 이전 단계에도 아이들은 알죠. 내가 울면 누군가가 오는구나. 내가 불편해서 울면 기저귀가 갈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일관되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크진 않죠. 제가 입양원에서 그 봉사교육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양원에 가면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대화훈련을 했었는데 명절이 되면 자원봉사자분들도 다들 고향에 가셔야 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명절은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갔더니 아기들이 이제 그 태어난 지 11일 차 된 아이들부터 입양원에 오거든요. 11일 차 아이도 있습니다.
0: 아, 11일 차.
1: 네, 태어난 지 11일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의 손길은 부족하고 아이들은 우니까 이 베넷 그 베개 아세요? 그 이렇게 좁쌀 베개 같은 거 아이 몸만 해요, 그게. 그거를 아이의 등을 옆으로 눕히고 등에 그걸 끼운 다음에 그 밑에 작은 이제 수건 같은 거를 끼고요. 젖병을 입에 맞춰서 넣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젖병은 이탈되고 아이들은 저지 우유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못 먹어요. 이런 환경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크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모가 여기에 심지어 더해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 외에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정서적으로 방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학대와 방임은 다른 거 다 아시죠? 그죠?
0: 네. 말해주세요, 그래도.
1: 정서적인 학대는 이 가정에 반드시 없었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비난하는 거,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거,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것들만은 없었어야 되는 게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서적 학대. 방임, 학대, 정서적 방임은 있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감하는 거, 따뜻한 수용을 경험시켜주는 거, 친밀한 스킨십이 있는 거,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 보호자는 나보다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죠?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보호자를 보면서 이 보호자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이런 환경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모습들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아빠가 헛기침만 해도 가슴이 놀라서 숨을 쉬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어른이 되었다면 괜찮은 척하는 긍정화된 말로 과연 괜찮아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거짓된 어떤 자신의 모습들, 페르소나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아파지는 그냥 가면들 때문에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살면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저도 임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공허함이 상당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라는 딱 하나의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허함이에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하는 공허함이고요. 두 번째는 초연함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의 감정에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결국 언어로는 다 상실되고 몸의 증상으로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아픕니다.
0: 아, 신체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1: 네, 신체화가 일어나서 이제 바셀벤데어 코르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발달 트라우마를 연구하면서 아동기 이전 시절에 아주 심각한 역경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보면은요.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자꾸 속이 미식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런 증상들 다 아시죠? 그리고 자꾸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배가 아파요. 네, 배도 아프고 자꾸 설사가 나오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신체 증상들로만 나와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게 여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게 과연 괜찮냐라는 질문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그 방법이 오히려 치료적인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거든요. 본인은 알거든요. 내가 괜찮지 않은데 이것들을 나의 어떤 무기처럼 방어기제처럼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체화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너 괜찮지 않아. 너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 너가 괜찮은 척하는 주지화로는 너가 더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마 힘들 거야. 이제 네 몸을 봐. 내 몸을 봐라는 그 메시지가 들리죠.
0: 근데 이거를 인지했어.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구나. 이걸 인지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괜찮은 척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1: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좋은 답을 문효환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서 문효환 선생님의 이 코너를 한번 다시 보시면 되는 게 그 괜찮지 않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신체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체화는 우리의 몸의 곳곳에 통증과 감각을 주거든요. 근데 그 감각은 우리에게 또 기억으로 따라가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구두 발소리를 참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좋았고 발자국이 들린다는 건 아빠가 왔다는 거,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보호자가 왔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좀 또 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그 발자국 소리는 안도이면서 동시에 좀 불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근데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비로소 좀 내러티브가 좀 됩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파편의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 기억들이 처음에는 인과적으로 설명이 좀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의 어떤 지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재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건강한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나 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나의 마음들을 털어놓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문효환 선생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세바시의 강연들을 여러 개를 좀 저도 보는데 유튜브를 거의 사실 뭐 설교 같은 거 외에는 안 보거든요. 음악 듣거나. 근데 세바시 45분은 거의 챙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세바시 45분의 강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몰입하면서 이 내용에는 단 한 개도 뺄 게 없구나. 그리고 이분이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임상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저도 보면서 많이 느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0: 저는 제 책에서 뭐 우리에게 가해지는 되게 아주 날카로운 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혹은 나 자신이 혹독한 비판, 비난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좀 멈추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1: 어렵지만 있는 것 같아요.
0: 내가 뭐 그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1: 그죠, 별 안 통하죠. 우선은 그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누구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태어날 때 자기 표상이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이랑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상이 결정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요람에 누워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나를 보러 오는 나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표정이 와 항상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나를 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기가 보는 상은 자기 얼굴인가요? 부모의 얼굴인가요? 부모의 얼굴이죠. 근데 그 부모의 얼굴이 내가 보는 얼굴이니까 나의 얼굴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저 상대에 대한 어떤 상이 생기고 그 상이 나의 상이 되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였는가? 가장 초기에 나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관련된 경험이 우리의 원형이 되는 거죠.
0: 그 목소리가 온 그렇죠. 비난자의 목소리가 온 어떤 원류가 있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잘 못하고 굉장히 그분 자체도 어려서부터 아주 매몰차게 자라서 칭찬이나 어떤 따뜻한 수용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올 때 우리를 다그치고 야단치는 방법밖에 몰랐다면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부모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기 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도 어릴 때 엄마 아버지도 좀 싸우실 때도 있죠.
0: 그렇죠.
1: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0: 제가요?
1: 네.
0: 주로 피해 있었죠.
1: 그렇죠. 이거예요.
0: 이렇게 네. 제 방으로 간다.
1: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익숙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여쭤보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툴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왜 싸워? 지금 내가 보니까 엄마가 너무 문제야. 내가 보니까 아빠가 너무 말이 세.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려서부터 개입해서 부모의 싸움을 중재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괜찮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번.
0: 네, 지금
1: 있죠. 몇 분 계시고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요. 나는 아동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실 때 이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싸우셔서 나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 불안하거나 나는 뭐 그렇게 걱정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두 분은 화해도 잘하셨고 싸우는 방식도 서로 굉장히 존중하셨다.
0: 아, 토론하셨네. 네. 토론하시네. 네.
1: 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0: 자주 토론하시던 분. 부모를 두신 분.
1: 근데 그분들은 없네요. 아이들은 부모의 아픈 혹은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면 그리고 부모가 그 나쁜 모습을 나를 향해 오면 나를 가혹하게 대하면 그 부모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는 나빠가 아니라 내가 나빠서 엄마 아빠가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해요. 이걸 도덕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프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리고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욕을 하고 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한 6세 이상 되면은 판단이 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구나. 내가 맞아야 될 이유가 아니더라 혼나고 있구나를 알지만 이 아이는 마음속에 그거를 알아도요. 엄마 아빠를 나쁘게 보면 그들을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나쁜 아이가 돼서 내가 고치면 고치겠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어른이 되어 어떤 대인관계를 맺게 될까요? 조직에서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내가 더 잘하면 저 사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인관계를 맺어도 너무 나쁜 행동을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헤어지지 못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면 저 사람이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생겼는가를 우선 봐야 되는데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는가? 부모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내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나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내가 생존했다면 사실은 그때 그 목소리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요.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목소리가 항상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박재현 정신 차려. 너 인생 호락호락하게 살지 마. 정신 집중하고 너 더 몰아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가혹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고 싶을 때도 조금 덜 자고 더 먹고 싶은데 좀 덜 먹고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혹한 목소리랑 분리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살려준 그 가혹한 목소리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목소리 덕분에 우리는 꽤 많은 순간 살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우리의 모든 목소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우리를 가혹하게 만드는 목소리도 우리를 그때 그 순간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모셔널 헝거를 채우는 방법이었어요. 아, 내일 뭘 먹을까? 그것은 저에게 희망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들어가는 말 단어 하나가 더 좋은데 일단, 예, 일단을 넣어야 돼요. 일단 꿀잠 자자. 왜냐면 걱정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요. 근데 그냥 침대에 누우면 일단은 꿀잠을 좀 자자. 에, 뭐 내일 다시 생각하더라도 일단 꿀잠 자자. 그 전에 내일 뭘 먹을까 하나를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메모란에 이렇게 기록해둬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바게트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걸어가서 바게트를 사서 그리고 그 버터가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버터가 있어요. 침이 나올라는데 그 버터를 사서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뭘 적어놨겠어요? 바게트와 버터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저는 집에 가면 부른 배를 이렇게 비비면서 누워서 내일은 뭘 먹을까? 재현아 일단 오늘은 꿀잠 자자.
0: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상처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문이라는 거, 그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내 마음의 신호를 믿고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바시 파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킹사우나 이태희 회장님께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기에 장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장례 예배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327 메인스트리트 포트리 뉴저지 프랭크 A 패티 장례식장입니다. 하관 예배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뉴욕 락랜드 세미추리에서 진행됩니다. 유가족 안내사항입니다. 고인과 마지막 길을 함께 하실 분들은 5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까지 프랭크 A 패티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장지로 함께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장녀 이재정 씨이며 문의 전화는 201-403-5456, 201-403-5456번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뉴욕의 아침은 아직도 맨살을 드러내기에는 차갑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늘 내일 뉴욕과 그 일대 미국의 북동부의 날씨가 맑을 거라는 예보에 오랜만에 비가 시작될 주말 전에 그래도 필드에 나가 겨우내 기다렸던 골프 회동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대서양 건너 하늘로 날아와 JFK공항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문객들 중에는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자칫 길어질 수도 있는 입국 수속 과정에서 골퍼 쇼핑 미국에 돈을 쓰러 왔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서 금방 통과를 하는 경험을 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계절은 봄이 잘 익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5월인데 우리는 벌써 이번 주 썬데이 마더스 데이를 지나 그보다도 보름 뒤인 메모리얼 데이 5월 25일 미국에서 여름이 비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서 그 멋진 스키장들이 한숨 속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는 콜로라도주에서 지금 5월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키는 물론이고 물이 부족한 이 역사적인 콜로라도주의 가뭄. 올해 5월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중동의 전쟁. 이란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제안한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폭격이 시작된다라는 말로 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콜로라도주 그 아름다운 콜로라도 로키 산맥 겨울이면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눈이 당연히 수북히 쌓여 있어야 할 그 콜로라도주에 겨울 내내 눈이 부족해서 그러더니 그 기다리던 눈이 5월에야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작 제대로 된 폭설이 봄 한가운데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전에야 내렸다라고 하는데 늦게 스키 시즌도 다 지나고 나서 찾아온 이 폭설은 로키산맥 전체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또 수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는 이 눈으로 인해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제 오후까지 계속됐다고 하는데 기상 전문가들이 이번 폭설 콜로라도주의 폭설이 이번 시즌 최대 규모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콜로라도주의 볼더의 국립기상청 관측소에는 7cm 그러니까 10.7인치 10인치를 넘는 콜로라도 볼더에 내린 이번 눈입니다. 그리고 덴버 국제공항에는 한 4인치 조금 넘어서 5인치까지는 안 되지만 아무튼 눈이 덮인 덴버 공항 로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의 국립공원의 주변의 그 높은 지대에는 약 28인치까지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71cm까지 눈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콜로라도주 이 높은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을 학교를 아예 문을 닫거나 또 늦게 문을 열었고 약 5만 정도의 가구가 정전이 오는 콜로라도주의 이 눈폭풍 대단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볼더 기상청에서 예보관이 얘기한 걸 보면 이번 폭풍이 올해 가장 큰 폭풍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직까지 다 통계가 끝나지 않은 그런 수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덴버에서 5월에 내리는 눈은 뭐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눈이 내린 건 이례적이다. 덴버의 5월 평균 내리는 눈 적설량이 1.4인치에 불과하네. 어느 곳에 따라서는 30인치, 물론 덴버에서 밖으로 나간 그런 콜로라도 좀 높은 지역이지만요. 1978년 이후에 처음 이렇게 콜로라도주 5월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콜로라도주에 지금 눈으로 해서 수자원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올겨울의 가뭄인데 눈폭풍이 1피트, 2피트 정도까지 눈이 더 내려 온다 하더라도 주의 이 지금 가뭄 상황은 역대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주 이번 겨울에 진흙이 가득한 푸근하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춥지 않아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키 리조트들이 대부분의 시즌을 일찍 문을 닫아서 와 이번 눈폭풍 이미 끝난 겨울 시즌 되살리기에는 너무 늦다. 모두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5월 들어서 뭐 피할 수가 없는 그리고 코로나 19,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로 팬데믹의 끔찍한 경험을 했던 우리들로는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 그리고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됩니다. 크루즈선 이름은 MV 혼디우스. 지금도 물에 떠 있는 여기서 발생한 바이러스 이름은 한타. 그전에 겨울에도 우리가 한타 바이러스를 한 번씩 듣긴 했는데 지금 뉴스 속에서 점점 더 떠오르면서 상당히 이 사망률이 높아서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당연하게 이 온라인에서는 또 이 팬데믹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문가들은 이 팬데믹이 과연 이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것인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 한타 바이러스 걸리면 이 치명적이다라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라고 해야 되나 30% 지금까지 여기 크루즈 안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치명률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가 하는 방식에 의해서 팬데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평가된다라는 그런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는 이 헌디어스 크루즈에서 한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7건인데 확진자로 그렇게 판명이 된 사람은 2명, 의심이 가는 사람은 5명인데 이 한타 바이러스 7건 사례가 보고되면서 일단 걸리면 열이 아주 높고 고열과 위장에 또 어떤 증상이 오고 폐렴으로까지 진행이 되면서 호흡 부전, 쇼크가 오면서 빠르게 악화가 되는 그런 걸 또 증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중태, 또 한 명은 앰뷸런스 보트로 긴급 이송이 됐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이 바이러스가 강력한데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 중에서도 안데스형, 그러니까 여러 그 스트레인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4월 1일에 우슈아이아 아르헨티나에서 출항을 한 이 크루즈가 4월 11일에 한타 바이러스 첫 사망자를 냅니다.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서 26일 그 부인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송 후에 또 역시 사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월 27일에는 그 크루즈에 타고 있던 영국인 환자가 중태가 되고 5월 2일, 5월 들어서 독일인 승객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한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로 이 보도와 함께 확산이 되는데 그 다음에 5월 3일에 영어로 보면 케이프 버디인데 카보베르데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국을 그러니까 이 방이 거부가 되는 그만큼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한타 바이러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가 5월 5일, 6일 직접 조사를 해서 추가 확진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한국도 언론의 보도에 보면 이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입항에 대해서 대서양의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그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과 함께 불안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 그 코로나 19, 그 COVID-19 팬데믹 때도 여기가 카나리아 제도 그러니까 2020년 2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격리 조치가 내려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왜 또 한타 바이러스까지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여기 그 퍼블릭 헬스 보건 안보를 책임지는 그 센터에서 전문가가 말한 걸 보면 팬데믹 가능성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그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아니라 전파되는 구조에 따라 이게 팬데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공중보건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사람 간의 전파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 이게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건데 우리는 팬데믹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 학자 들 가라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병, 그러니까 팬데믹 정도의 그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헌터 바이러스로 인한 대단한 그런 팬데믹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헌터 바이러스라는 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미생물 면역학 전문가 한 사람은 또 이 헌터 바이러스 하고 비교해서 보통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래서 뭐 코로나와 같이 팬데믹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의 핵심은 증상이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만으로도 그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데, 헌터 바이러스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보여지고 나서 고열에 뭐 폐렴까지 그렇게 나간 그런 상태에서야 감염이 되는 뭐 좀 특이한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감염이 된 상태만으로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까지 안 돼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접촉을 하니까 이 감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COVID-19,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죠. 사람 간의 전파가 이 헌터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딱 나타나서 누워버리면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게 격리가 되니까 이게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러스는 잠복기 그 몇 주 동안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중증으로 며칠 내에 악화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데, 일단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전염이 될 수 있는 시기에는 누워버리기 때문에 제가 같은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통 인플루엔자, 이 플루, 독감이나 SARS, 코비드2 같은 경우에는 증상 전 약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전파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팬데믹을 경험을 했다.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크루즈 헌디오스 케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1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몇 주 동안 생활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면 엄청나게 퍼졌을 텐데 7건만 이 감염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전파가 늦는 헌터 바이러스다.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헌터 바이러스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진화가 돼서 돌연 변이 같은, 우리가 그냥 보통 쉽게 말하는, 그렇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팬데믹의 위험은 없다. 그렇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스 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4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9: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에서 제안한 종전.

그렇게 낙관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로 우리가 익숙하니까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금 기름값이 문제죠. 설령 어떤 협정이 맺어져서 정말 종전이 온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올라간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어쨌든 급등했던 국제 유가, 그러니까 그 해협 봉쇄라는 건 이란의 석유가 수출이 되지 않고 또 미국이 들어가서 이걸 막고 있으면서 또 이란은 이란대로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올라갔던 기름값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조금 올라서 전국 평균 갤런당 4달러 54센트 4.54달러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돈을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3월에 벌써 보면 3월에 이미 그 다른 가정 경제 모든 소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할 수 없는 이 휘발유가 그리고 다른 연료비 지출이 크게 이 비율이 늘어난 그런 걱정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 직접 체험하고도 있습니다. 이란의 외무부에서 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 파키스탄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나라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인도와 함께 핵도 갖고 있는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번 전쟁에 중재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 파워 구도가 이 지역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제 무대에 자주 나오는 나라 이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 어쨌든 이란에서도 미국이 제안한 그 전쟁을 끝내는 제안서에 대한 답을 파키스탄의 공식 답변을 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렇게 발표를 했던 이 프로젝트 프리덤 갇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배들을 미군이 호위를 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배후에도 파키스탄의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했네요. 뭐 언제 어머니도 오실 수 있나요? 해서 Mother's Day 이벤트를 백악관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전쟁 이야기를 묻는 거죠. 어머니들 전쟁 이거 걱정 많이 됩니다. 이란이 지금 딜을 원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원해서 종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못 갖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또 강경하게 어머니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Mother's Day 이벤트가 있었나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어쨌든 이란의 경제를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 항구에서 나가는 석유 수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란 배가 이 봉쇄선을 넘으려고 해서 뭐 기관포가 사용이 돼서 또 나가지 못하게 무력화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과 잠시 중단 중이다라는 이 지금 국무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서로 약간 다른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크게 받아들여지는 다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 기다리다 못해서 뭐 가서 봉쇄를 푸는 것에 우리가 우방으로 같이 가서 뭐 군사력을 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유럽의 우방들을 바라봤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좀 분리해서 협상을 해서 일단은 이거 풀고 그다음에 핵무기 이런 것을 협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프랑스도 좀 관여하겠다라는 지금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모함을 홍해, 레드시,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 끝에 오만과 예멘이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면 반대

쪽에 홍해가 있죠. 레드시에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쪽의 물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막혀있는 해로 물류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남쪽으로 이동해서 홍해로 접근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항공모함.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또 공동 함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바논 전선의 이 휴전이 열흘이었던가요? 지금 상당히 열흘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공습을 했다는 또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는 가운데 미군이 지금 이 지역에 5만여 명이 지금 들어가서 뭐 특수부대, 해병, 공수 특전단 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명령을 하면 바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불구경과 쌍구경이 그렇게 재밌다라고들 말을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요. 사실 이번 전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휴전으로 잠깐 멈춰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82 에어본 디비전 공수부대 2,000명이 갔다라든가 30일 머레인 이 해병대가 2,500명이 가 있다라든가 뭐 특수부대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 타격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상하게 들으면 상당히 관심이 가잖아요. 전쟁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란이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은 이란의 저가, 비싸지도 않은 드론을 그것도 아무 데서나 발사해서 이란이 이렇게까지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미국이 상당히 놀랐죠. 왜냐하면 이란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보낼 수 있었던 무기는 이 미사일이었습니다. 패트리엇. 그런데 이 패트리엇은 한 발당 400만 달러 미사일인데 이란에 이거 드론 한 대 만드는 게 25,000달러짜리 드론을 400만 달러 패트리엇 미사일로 격추시켜야 하니까 이거 엄청난 이게 불균형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국방부가 이거 저렴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마이리 마우스라는 한국 전쟁 때 사용됐던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게 2.75인치 직경이니까 70mm 정도 그러면 이거 7cm 직경이고 길이는 1.2m 정도 되는데 여기 퓨즈에다가 소형 탄두를 달고 로켓 모터를 구성을 하면 11kg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미국 공군이 620만 발 이상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막 논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대판의 이 무유도 로켓은 지금 하이드라 70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는데 한국전쟁에 사용했던 이 로켓을 다시 찾아서 이걸 레이저 유도 키트를 끼우면 정밀 타겟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하는 걸 이게 이름이 뭐 복잡하지만 줄여서 APKWS Kill Weapon System 해서 정밀하게 Advanced Precision 뭐 그런 정확도를 강조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도 키트를 넣으니까 발사가 되면 또 윙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뭐 무기 얘기를 뭐 마치 장난감 토이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토이 무기처럼. 그렇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게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란에 25,000불짜리 드론을 막는 것에 이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미국이 한국전쟁에 쓰였던 이걸 하니까 이 로켓트가 4만 달러에 되더라. 그래서 100분의 1 가격이죠. 패트리엇 미사일의 100분의 1 가격으로 어쨌든 이란에 드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참 한국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시 듣게 됩니다.

Ted Turner, CNN을 만든 남자, 24시간 언제나 뉴스를 들을 수 있게 만들었던 Ted Turner, CNN 파운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될 Ted Turner, CNN 파운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잠깐 듣고 끝날 이야기는 아니죠. 어린 시절을 어렵게 상처와 혼란 속에서 보냈는데 CNN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선활동을 해서 Ted Turner 이야기입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월 7일입니다. CNN을 만든 Ted Turner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와 혼란 속에서 자란 그런 성장기를 가졌다라고 알려진 Ted Turner, 나이는 87세. 1938년 오하이오주 센티네티에서 태어나서 4살 때 기숙학교, 보딩스쿨에 보내졌고 이 아버지는 술과 한 번씩 술이 취하면 또 아들을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동생을 12살에 그 루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테드 터너. 그렇지만 테드 터너가 자기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바로 잡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됐다. 그러다가 브라운 유니버시티로 가게 됩니다. CNN을 만든 테드 터너. 그런데 2학년을 마쳤을 때 아버지가 그건 미래가 없다 해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빌보드를 애드버타이징 하는 그 회사를 같이 하자라고 아들을 학교를 중단하고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테드 터너. 그때 테드 터너는 아버지 회사를 키우기는 했지만 라디오 방송국을 인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1970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작은 TV 채널 17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클래식 영화, 시트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구, 당시 그렇게 대단한 팀이 아니었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중계권을 확보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브레이브스 구단을 인수하게 되죠. 뭔가 미디어 제국을 이루기 위해 이 야구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결국은 그 미디어 제국을 완성하는데 핵심 컨텐츠가 되었다라고 나중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테드 터너는 미국 최초의 슈퍼스테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채널 17을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서 미국 최초로 케이블 슈퍼스테이션을 만들었는데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연결하는 방송이라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 그러면서 1980년에 드디어 CNN이 탄생됩니다. 테드 터너가 CNN을 만들면서 그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아쉬움, 불만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7시 정도인가요? 저녁 7시에 이미 그때까지 뉴스가 다 끝나버리는 미국이었습니다. 6시 30분이면 저녁 뉴스가 다 끝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게 일을 끝내고 오면 뉴스를 아예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쉬워서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뉴스를 볼 수 있는 24시간 뉴스 채널 CNN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미친 생각이라고 비웃었지만 1980년 6월 1일 CNN은 개국됐고 그 이후 한 번도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한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CNN이 이 CIA보다 나는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도 CNN이 먼저 전했고 1986년 그 챌린저호 폭발도 그랬습니다. 1990년에서 91년 걸프전 생중계 역시 있었기 때문에 CNN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CIA보다 이 말이 이해가 갔죠. 그러면서 CNN은 150개국 시청자들을 역사를 즉각 그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테드 터너, CNN을 만든 테드 터너. 그런데 사랑 이야기를 하자면 두 번의 이혼을 거친 끝에 영화 배우 제인 폰다를 만나게 됩니다. 제인 폰다,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셀러브리티 커플 중에 하나가 된 1991년의 결혼. 그런데 10년을 살고 헤어집니다. 제인 폰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이후로 이혼했다라고는 하지만 제인 폰다 말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테드 터너만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에 보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Ted Turner, 이 CNN 파운더는 그때까지 28개의 프로퍼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개 그곳을 다니면서 일일이 살려다 보니까 매번 짐을 싸가지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제인 파운더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이렇게 맨날 그 트렁크 가방 들고 사는 삶은 이제 못하겠다. 나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채 터널 2026년 5월 6일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뉴스를 바꾼 사람, 미디어를 다시 만든 사람,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세상에 자신의 의지로 더 나은 곳을 만들고자 또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CNN의 방송처럼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의 레거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0: 잠시 후에 킴스버서 김남표 대표님께서 아 어머니 게트를 선물 아니면 어머니는 내가 나에게 줄 선물 Mother's Day Special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 두 점과 또 랩그론 다이아몬드 반지를 오랜만에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킴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골드바, 셀버바 모두 킴스에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킴스보석 세일 상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세요.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들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알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해주세요. 에스더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정서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온에 의시한 산수갑산 1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 3불 99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에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 파킹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에 2불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경험 많은 스태프가 기다립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또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새로운 계절에 맞게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를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 눈기 밝혀요,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도 모두 준비 완료. 제니 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 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새 계절을 시작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네, 마더스데이가 이번 주 썬데이입니다. 비가 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 반지 받으시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웅변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와야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남표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지금 가지고 나오신 이 네 점인가요? 다섯 점이 보이는데요? 이게 하나는 이게 이거는 프로포즈도 되는 거예요? 웨딩 밴드까지 추가로 주는 건가요?
1: 네, 오늘은 그
0: 결혼도 하시고
1: 세트인데요. 네, 네, 그것도 하나 사시면 하나는 후리로 드리는 아주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진짜 우리 앵킴 씨가요 이쁘게 네. 만들었어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꼭 프로포즈 아니더라도 하나를 사면 번지를 두 개를 받게 되는 웨딩 밴드처럼 네. 보여지지만 화려한 지금 다이아몬드 장식이 됐습니다. 네, 처음 것부터 볼까요?
1: 예, 그건 이제 하트 반지인데요.
0: Natural Heart Diamond 반지.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은 두 가지 내추럴, 네. 예, 내추럴 다이아몬드를 어머니 날이니까 아주 네.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나 네. 고마우신 분께 하는데 사실 이 하트 다이아몬드는요. 깎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0: 정말요. 제가 자세히 안 봤네요. 근데 가운데가 이 라운드에서 위에가 톡 들어가고 밑에가 톡 나온 그러니까 하트를 만들었어요.
1: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 안 깎아요. 왜냐하면 네. 동그란 다이아몬드를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0: 버려야 되니까.
1: 중국 사람들은요 네. 가장 고마운 분이나 사랑하는 분에게 위해서 꼭 하트 다이아몬드를 사는
0: 겁니다. 정말요?
1: 이건 아주 스페셜로 하는 건데 네. 저도 어머니 날에 네. 한번 깎아봤습니다.
0: 직접 깎으신 거예요?
1: 네. 그래서 김치하고 했는데 기존 다이아반지가 아니고 네. 아주 스페셜로 칵테일링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높지 않고 네. 낮게 세팅했는데 하트 다이아몬드가 예 8부살입니다.
0: 하트 자체로 깎은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로 8부살이 그러니까 거의 1캐럿에 근접하다라고 할 수 있고 공인 감정서 있는 거죠?
1: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재고가 아니고 4월 17일 날 탄생한 공인 국제 감정서 있는 거라서
0: 아 그래요.
1: 이건 아주 마더스데이를 위해서
0: 새롭게
1: 새롭게 진짜
0: 예. 브랜뉴 막 탄생한 하트 모양으로 깎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칵테일 반지처럼 넓다란 띠 같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 손가락 등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 K라디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아침 오픈하시면 클릭하시면 이게 보이는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하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 무게가 1.5캐럿이라고 나와 있고요. 화이트 골드, 골드고 예, 예, 예. 시중 가격 9,000불이나 더라도 이거 특별세일 얼마나 돼요?
1: 이거 아주 진짜 귀한 거고 PBS2라고 흠이 없는 다이아몬드고요.
0: 네.
1: 예, 공인 감정서 있고 9,000불인데 네. 저희 킴스보석에서 네. 아주 특별 세일로 2,200불에 측정을 했는데요.
0: 이건 그러면 4분의 1 가격도 안 되네요.
1: 네. 이번에 네. 저희가 행사를 네. 못하게 돼서 네. 행사 비용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0: 그래서 그걸 디스카운트를 더 네. 세일로 진짜 스페셜 스페셜입니다. 마더스 데이. 이거 내추럴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4월 17일에 막 탄생한 공인감정서 브랜뉴 반지의 띠가 이렇게 백금으로 넓습니다. 칵테일 반지로 좀 캐주얼한 느낌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진짜 가운데 하트 모양의 천연 내추럴 다이아몬드가 빛납니다. 시중 가격이 9,000불인데 특별 세일로 2,200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두 개 하나 사시면 반지 하나가 더 따라 나오는 쌍가락지인데 다이아몬드 쌍가락지 그리고 이게 옐로우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이게 투톤으로 보여지네요. 네, 예쁜데요.
1: 네,
0: 이것도 내추럴 다이아몬드인가요?
1: 네, 이것도 내추럴이고요.
0: 네.
1: 이거는 조금 더 큰 네. 다이아몬드 네. 1캐라트 1.06캐라트이고요.
0: 네, 가운데 라운드로 네, 1.01캐라트.
1: 네. 네. 그리고 사이드에 네. 무려 원 캐럿이 또 따로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낮은 조금 낮게 앞에 1.1 캐럿 라운드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를 받치는 약간 낮게 라운드로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이건 뭐가 이게 무슨 모양이죠? 이렇게 깎은
1: 그게 유명한 네. 그 티파니 스타일 바게트 다이아몬드라고요.
0: 아, 바게트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양쪽에도 박혀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게 내추럴 다이아몬드 무게가 2캐럿이 넘네요.
1: 네, 2.06캐럿이고
0: 네.
1: 이게 아주 그 프로포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분에게 인게이지먼트 링을 드리고 네. 그 사이드에 네. 웨딩 밴드 줄 수 있는데
0: 네.
1: 웨딩 밴드 하나만 우리 앵킴 씨가 만들어도 네. 사실은 진짜 비싼 네. 아주 요즘 유행하는 투톤이에요. 옐로우 골드하고
0: 네. 옐로우 골드와 백금이 네. 섞이고 거기 지금 웨딩 밴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다 해서 2캐럿이 넘는 이 특별한 디자이너 반지는 이거 프로포즈 하시면 예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딩 밴드 따로 마련하실 필요 없이 똑같은 이 디자인으로 웨딩 밴드 역시 라운드 나추럴 다이아몬드와 그 바게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교대로 박혀 있는 웨딩 밴드. 이거 지금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헐츠버그라고 헐츠버그.
1: 네, 네. 이분 반지가요.
0: 네.
1: 이분 거는 반지가 끼면은 딱 달라붙지도 않고 약간 떨어져서 하는 진짜 정성을 들여서 세팅을 해서.
0: 그러네요. 편해요. 두 개 같이.
1: 예, 그래서 네. 예. 아주 반지가 세 개 같이 보이는.
0: 네.
1: 예, 그렇게 아주 정성을 들인 반지인데. 예, 네. 유명한 그 디자이너죠. 헬스버그.
0: 네.
1: 예, 그 디자인을 네. 우리 앵킴 씨가 아주 어렵게 입수해서.
0: 네.
1: 이것도 시중 가격은 만 불이 가까이 되는 건데.
0: 그러네요.
1: 네.
0: 9,700불인데, 시중 가격.
1: 저희가 네. 마더스데이 스페셜로 네. 저희 행사 비용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0: 네, 네, 행사 안 하시는 대신에.
1: 네, 그래서 원캐나짜리가 2,300불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네요. 이거 두 개 지금 나란히 꼈어요. 네. 네. Yes. 그래서 프로포즈 받아들이시고, 그거 낀 다음에 결혼까지 하시면 이 반지 너무 예뻐요. 두 개가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나. 2,300불에, 킴스버스에게 Mother's Day 스페셜로 마더가 되고 싶은 또, 결혼 앞두고 있는, 네, 프로포즈로 해서 쌍가락지, 그러니까 웨딩밴드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드디어 랩그론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1: 그래서 라운드. 이것도 이제 마더스데이라서 네. 3.05캐럿이고요.
0: 우와.
1: 아주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0: 네, 그러네요.
1: 다이아몬드.
0: 그리고 약간 얕게 깎았어요.
1: 네, 아주 이게 유명 보석상에서나 볼 수 있는 네. 뭐 카티에나 티파니에서 볼 수 있는 네. 유명한 디자인인데 근데 네. 앤킴 씨가 이번에 마더스데이에서 만들었는데요.
0: 와
1: 진짜 제가 40몇년을 세공을 했는데 네. 역시 젊은 사람들이
0: 역시 한 이세 네. 이 디자인 감각은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3.05 캐럿 랩그론 다이아몬드 반지 가운데 이게 뭐 거의 지름이 1cm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넓게 라운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금으로 돼 있는데 백금 해서 14K 화이트 골드 그런데 이게 그 주변을 두른 라운드로 또 이 백금에 세공을 한 것이 너무나 촘촘하게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기만 해도 그게 대단한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브릿지로 딱 올려서 이 양옆에 그리고 손등에 이 손가락에 닿는 반지의 면적까지 어디도 빠지지 않고 다 촘촘하게 뭔가를 받고 세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거의 만 아니네요.
1: 높죠.
0: 만 15,000불이네요.
1: 왜냐면 3.05 네? D 칼라 BBS1 다이아몬드 54가지 중에서 1등급이에요.
0: 여기 우리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이 성분은 똑같은데 랩에서 키워낸 다이아몬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탑 3 등급만 지금 킹스버석에서 취급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 거기 중에서 1등급이고요.
0: 1등급.
1: 어, 사이드는 네. 사실은 1.75 캐럿이 들어갔는데 네. 이건 다 내추럴이에요.
0: 이건 내추럴로 해야 되잖아요.
1: 금도 아끼지 않고
0: 우와.
1: 이걸 보시면 네. 진짜 하나의 작품입니다.
0: 그러네요.
1: 네. 제가 킹스보석에서 아주 네. 강력 추천하는 네. 디자인이고 네. 진짜 이건 아주 아름다운 반지인데요.
0: 네.
1: 마더스데이에 사랑하는 분에게 네. 이것도 15,000불 상당인데 네. 저희가
0: 3,900불에 랩그론 다이아몬드 플러스 내추럴 다이아몬드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비하면 좀 소박하게 보인다. 근데 왜 이렇게 소박한다 싶은데 나는 이렇게까지 큰 건 아닌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이 랩그론 다이아몬드 가운데 라운드가 조금 작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와 그 무게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는데 역시 백금으로 해서 14K 화이트 골드가 듬뿍 들어갔고요. 이건 1.25 캐럿. 그렇지만 국제 공인 감정서 IGI 조금 전에 랩그론 다이아몬드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전체 다이아몬드 무게가 2 캐럿인데요. 시중 가격 이건 그래도 6,500불 시중 가격이니까 조금 뭔가 좋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어때요?
1: 예, 이것도 어머니나 스페셜로요.
0: 네.
1: 아까보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네. 약간 죽어요.
0: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1: 1900불에 책정했습니다.
0: 1900불에 오 이거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우리
1: 예.
0: 네 점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두 점은 natural 천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두 점은 lab-grown 다이아몬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 한 점은 가락지 두 개입니다. 하나는 propose 할 때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wedding band로도 쓸 수 있는 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212-840-3412
0: 212-840-3412 올해는 항상 하이트런스와 함께 하시던 마더스데이 특별 또 그 스페셜 매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주셨다는 말씀. 네. 킴스보석,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45년 한글 간판을 세워오셨습니다. 212-840-3412로 전화하셔서 마더스데이 특별 한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눈이 오면 어떨까?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8월에 내리는 눈에 대해서는 드라마도 만들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나요? 콜로라도 주에 겨울 내내 오지 않던 눈이 5월에 폭설로 쏟아지고 있다. 지금쯤은 눈이 그쳤을까요? 스키장에 텅 비어 있던 스키장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세상 모든 일에 자연에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조월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스나이츠,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3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릭스 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202년 전 오늘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초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놀라운 것은 베토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악보를 보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고 연주가 끝난 후에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낼 때도 베토벤은 여전히 악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악가 캐롤라인 웅거가 다가와서 베토벤의 소매를 잡아당겨 객석 쪽으로 돌려세웠어요. 그제야 베토벤은 다섯 번의 기립박수를 보았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어가던 음악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네요. 정말 대단하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계들 혹시 너무 크게 보이시나요? 오늘 하루는 내 한계보다 많은 내 가능성을 더 믿어보면 어떨까요? 가능성을 믿어보는 투데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5월 7일 투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 드셨어요? 다들 아침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꼬박꼬박 아침에도 제대로 잘 차려서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벌써 수십 년째 아침을 거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거는 나의 어떤 생활 규칙이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침을 안 먹은 지 저도 좀 꽤 오래됐어요. 그게 그냥 이제는 하나의 습관이 되었는데 사실 어제 5월 6일이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었어요. 아, 뭐 별의별 날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념일도 있었네요. 누군가 이 날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시대에 다이어트라는 게 좀 강박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뭐 어쩌면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팩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게 진짜인 것도 있고 아니면 거짓인 것들도 참 많죠. 보통 미국인들이 매년 이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대략 아세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330억 달러, 한 4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이 다이어트가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 다이어트 시장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다시는 안 찾아오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장이 매년 커집니다. 결론은 뭐 하나겠죠. 이 업계가 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냥 딱 조금만 성공하고 또 조금 실패하는 것을 원하겠죠. 완전히 포기해도 안 되고 또 완전히 성공해도 안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이 산업이 되잖아요. 이 CDC 조사를 보면요. 정상 체중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살을 빼려고 하는 그 미국인들이 4명 중에 1명 정도나 된대요. 사실 빠질 살이 없는데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씬하신 분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 이 살을 빼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최신 갤럽 조사를 보면 한 52%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약 한 26%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냥 마음으로 빼고 싶기는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죠. 세 번째는요. 이 단기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29개 정도의 장기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아주 힘들게 체중을 뺀 절반 이상의 분들이 2년 안에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요라고 하는데 뭐 5년 뒤에는 거의 80% 이상이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게 원래 그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뭐 생리적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허기를 느끼는 그런 호르몬도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은 점점 떨어지니까 이 몸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요가 올 때 내가 또 이제 박약이라서 이렇구나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몸이 살아남으려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이어트 목표로 삼는 그 숫자가 있잖아요. BMI, 뭐 체지방 지수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키하고 몸무게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그런데 사실 의학계에서는 이 지표를 아주 오래전부터 좀 의심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육이 굉장히 많은 운동선수도요. 이 BMI 이걸 측정을 하면 과체중으로 나오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마른 분들이 내장 지방 막 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 BMI 하나로 비만을 진단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몸무게인데도 어떤 분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근육이 많아서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이런 비교하는 사진들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낮추려고 했던 그 숫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별로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난 별로 먹지도 않는데 왜 보기에 이렇고 저 사람은 맨날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나보다 날씬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라는 것이 1992년에 거식증을 극복한 활동가였죠. 메리 에반스 영이 만든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멀쩡한 몸을 고쳐야 할 몸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요. 내 건강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지금도 충분한데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강박을 갖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뭐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전 꼬박꼬박 아침 드신다는 거죠? 간단한 토스트에 커피. 좋습니다. 토스트에 커피 아주 좋죠. 저도 아침에는 꼭 우유를 타서 커피 한 잔 먹는데 그것도 좀 든든하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강박에 시달리지 않기로 저랑 약속해요.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들 있습니다.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는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하고 있죠. 남성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의 새로운 스타일과 또 집안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국보 매장으로 와주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받지 않아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원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고요.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에 발레 파킹하면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이죠. 탐험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투렌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0: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장나라가 불렀습니다. Sweet Dream. 네, 아주 언제 들어도 상큼한 우리 장나라 씨 목소리였어요. 투데이 목요일에 또 드리는 투데이 알뜰 정보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연금에 관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내가 언제 과연 이것을 받을까? 열심히 지금 일하고 나서 이제 좀 이거 받아야 되는데 62세에 받아야 될까? 아니면은 뭐 70세까지 기다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당연히 일찍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이 미래를 모르는데 빨리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매체가 사회보장국 최신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숫자가 좀 놀라웠습니다.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남성 기준이 월 평균 한 1573달러 그리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월 평균 한 2530달러로 좀 늘어난다라는 거죠. 차이가 좀 있어요. 1년이면 좀 더 커지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소셜연금이라는 것이 두 단계로 계산이 되는데 첫째는 일을 했던 그 35년 중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이 기본연금액을 산출하죠. 그리고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196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보통 은퇴 연령 67세라고 알고 계실 텐데 62세에 신청하는 것이 이제 기본 연금액의 한 70% 받으시고 70세까지 기다렸다 그러면은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받게 되는데 같은 조건인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다들 늦게까지 안 받고 기다렸다가 한 70세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중에 한 20% 이상이 가장 이른 나이인 한 62세에 신청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뭐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업이 없거나 혹은 단순히 또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뭐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답은 없다.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없죠. 그런데 일찍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죠. 건강상의 문제, 또 가족 역상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을 때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때 은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일찍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또 기다리는 게 유리한 경우는 건강하시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래 살 그런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배우자가 있어서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소득원이 지금 있어서 내가 당장 돈을 받지 않아도 급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또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 한 62세와 70세를 비교하면 약 80세 전후, 그러니까 한 80세 이후까지 사신다면 기다렸다가 받는 게 이 평생 총액에서는 앞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평균 수명이 지금 아마 남성이 한 76세, 여성은 81세 정도일 텐데 이건 평균이고요.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훨씬 더 오래오래 사시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어떤 뭐 수학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재정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소셜 연금 상담 전화가 있더라고요. 무료 전화 이런 데에 또 전화를 하셔서 미리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래 설계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좀 나누어 봤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99, 파 네번드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8: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몸을 챙기는 일이 제일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불편해도 좀 있으면 낫겠지 하고 넘기고요. 병원은 뭔가 크게 아파야 가는 곳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 못하는, 혼자 끙끙 앓게 되는 증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채기할 때 살짝 새는 것 같은 느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유 없이 처지고 무거운 기분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치과의 이항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봄이 지금 막 한창인데 어떠세요?
1: 네, 너무 봄 같네요.
0: 그렇죠. 봄.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건강해야 이런 것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좋은 그런 내용들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선생님, 우리 청취자들께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1: 네네. 안녕하세요. 1660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한 치과 원장 이항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치과의 이항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이 타이틀에서 똑같이 이렇게 네.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이런 거
0: 네.
1: 제가 치과를 하면서 우리 환자들이 조금 제너럴 건강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0: 네.
1: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이곳에 특히 어떤 분들께서 오셔서 상담을 받고 어떤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가요?
1: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우리 기존 치과 환자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분이 데리고 오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분.
0: 네.
1: 뭐 이렇게 되는 것.
0: 그렇죠. 예, 예.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1: 저희 오피스에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0: 네.
1: 걸로 해가지고
0: 네.
1: 불면증 아니면은 요실금
0: 네.
1: 요실금 환자들이 많아요.
0: 그렇군요.
1: 예, 예.
0: 요실금이나 불면증을 예. 갖고 계신 분들이
1: 예.
0: 방문하시는 센터인데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요실금이 사실은 참 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증세인데요. 일상 속에서 나도 혹시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요실금의 어떤 초기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1: 예, 요실금 이러면은 사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보통 제일 많이 아는 거가 복압이 상승되면서 네. 나타나는 요실금,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웃는 것도 좀 크게 웃다가 보면은
0: 맞아요. 네.
1: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0: 그렇군요.
1: 뭐 재채기, 기침 이런 거 복압이 높아지면서 실수하는 경우
0: 네, 그렇군요.
1: 예, 그런 경우가 있고
0: 네.
1: 또 좀 긴박한 네. 이런 요실금이 있어요.
0: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예, 예. 그래서 뭐 화장실 막 가고 싶은 그런 긴박감
0: 네.
1: 생기면서 안 가면은 어떻게 실수할 것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나면서
0: 네.
1: 비뇨라든가 절박뇨 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0: 네.
1: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기 어렵고 뭐 이러면서 네. 생기는 건데 이거는 주로 방광 조절 능력이 예민해서 그래요.
0: 그런 거예요.
1: 예, 예.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증세도 좀 다양하고 종류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요실금도.
1: 네, 네. 네. 그리고 뭐 당뇨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0: 네.
1: 또 신경이 조금 이렇게 둔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 네.
0: 그러면은 그런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세도 좀 다르고
1: 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게 되는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살짝 그런 증세가 나한테 있다고 해도 이제 처음부터 뭐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시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가시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될까요?
1: 예. 그러니까 요실금은 단순히 네. 불편한 정상을 넘어서 치료하지
0: 네.
1: 않고 방치했을 때
0: 네.
1: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0: 네.
1: 건강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0: 그런 거예요?
1: 예.
0: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1: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0: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항상 불안하고요.
1: 예. 네.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거를 못 하잖아요.
0: 맞습니다. 화장실 없는데 난감하신데요.
1: 예. 그리고 어디 가면은 어디 화장실 있지 그거부터 찾고
0: 네.
1: 예. 그런 게 불편하니까 밖에 나가는 거가 자꾸 꺼려지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또 자꾸 냄새가 날까 봐 또 냄새가 또 나고
0: 네. 이렇게 실수 하게 되면
1: 예,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찔끔 나왔는 거를
0: 네.
1: 그 소변을 계속 이렇게 처리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날까 봐 걱정도 되고
0: 네.
1: 이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0: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고립의 문제들.
1: 예, 예.
0: 그렇죠.
1: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0: 네.
1: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헐 수도 있죠.
0: 아, 그렇죠.
1: 예, 예.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 뭐 섭진이나 발진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욕창이나 뭐 아니면 UTI라고
0: 네.
1: 요로 감염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0: 그럴 수도 있군요.
1: 네. 그리고 또 네. 낙상 골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0: 오, 그래요?
1: 이제 김박뇨 같은 거.
0: 아.
1: 빨리 막 가려고 하다 보고, 막 서두르다가 그럴 수도 있고,
0: 네.
1: 야간뇨 같은 거. 밤에 자다가 이렇게
0: 그쵸?
1: 일어나가지고.
0: 어두운데 막.
1: 잘못하다가 골절될 수도 있고, 낙상될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1: 그런, 예. 이렇게 잠에서 자꾸 깨다 보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 하나의 증세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좀 전반적인 건강의 문제들 상당히 많이 있네요.
1: 네.
0: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데 아 이거 좀 정말 싹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에 가서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엠셀라 치료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엠셀라는
0: 네.
1: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이팸 기술을 활용했는
0: 네.
1: 골반 적은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치료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이런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이팸이라는 게.
0: 그렇죠.
1: 근데 하이 인텐시티
0: 네.
1: 포커스드 일렉트로매그네틱인데
0: 네.
1: 그 전 자기장 이런 에너지를
0: 네.
1: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가
0: 네.
1: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0: 아, 점점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군요.
1: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0: 네.
1: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0: 네. 그 치료라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뭐 예를 들어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통증을 갖게 되거나 막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굉장히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아요.
0: 네.
1: 그냥 의자에
0: 네.
1: 앉아있기만 하면은
0: 네.
1: 되거든요.
0: 의자처럼 네. 생긴 그 기계에
1: 예.
0: 앉아서
1: 예.
0: 그럼 이제 자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1: 네네.
0: 그럼 확실히 어떤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담 없게 일단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1: 맞아요.
0: 그냥.
1: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 보면은
0: 네.
1: 감염이 생긴다든가
0: 그렇죠.
1: 뭐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0: 네.
1: 또 한참 동안 활동에 그런 그런데 비하면은
0: 네.
1: 뭐 30분 동안 딱 하고 나가면은
0: 네.
1: 했는지 안 했는지
0: 그렇죠.
1: 전혀 생활하는데 영향을 안 주고 이러니까 아주
0: 네.
1: 그런 큰 장점이 있죠.
0: 그렇군요.
1: 예.
0: 실제로 지금 이 엠셀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1: 예.
0: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횟수를 거듭할수록 본인이 아 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좀 느끼시나요?
1: 그럼요.
0: 그래요.
1: 지금까지 네. 단 한 명도
0: 네.
1: 효과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예.
0: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뭐, 안 깨고 잘 잤다고
0: 네.
1: 너무 좋아하시고 오시고, 예, 보람을 느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자체도 어떤 불편감이 없고, 실제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전부 다 이렇게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후기들을 들으시니까, 진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1: 네.
0: 네. 아까 잠깐 요실금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 불면증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던 그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1: 예, 예.
0: 그런 치료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1: 엑소마인드라는
0: 네.
1: 이것도 특허받은
0: 네.
1: TMS 기술을 사용해서 내 특정한 부위에
0: 네.
1: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자기장 똑같은
0: 네.
1: 엘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를
0: 네.
1: 줘서 이렇게 신경이 좀 이렇게 느슨한
0: 네.
1: 내 세포를 좀 타이트하게 신경 전달이 잘 되게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치료해 주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보통 불면증에 가장 좋고 또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엑소마인드 치료는?
1: 인지 기능을 개선해요.
0: 아, 그래요?
1: 예. 약간 뻐하기한 이렇게 네. 멍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0: 그렇군요.
1: 예, 그런 효과를 주고요.
0: 네.
1: 그러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감정적인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고
0: 네.
1: 그다음에 의지력을 네. 강하게 만들어요.
0: 아, 그것도요?
1: 예.
0: 네.
1: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이기는 힘도 주고 의지력,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네. 먹는 거를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0: 있죠. 예. 조절을 잘 못하시는.
1: 예. 예. 그러신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겸용하면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현대인들의 뭐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뭐 불면증, 또 우울감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겠네요, 이게.
1: 네네.
0: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건강 관리를 미루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초기에 느꼈을 때 빨리 오는 게 가장 좋겠네요.
1: 사실은
0: 네.
1: 초기에 느끼기 전에
0: 아예
1: 하는 것도 괜찮아요.
0: 예방 차원으로도 그럼
1: 예, 예.
0: 가능한가요?
1: 예, 예.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과에서 일하면서 보면은
0: 네.
1: 충치가 있어도 내가 충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 거의 없어요.
0: 맞습니다. 나중에 막 아파야지.
1: 네. 나중에 아파야지 네. 그때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는데
0: 맞아요.
1: 정말 충치가 이거 정말 완전히 폭탄을 갖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0: 네.
1: 나쁜 상태인데도
0: 네.
1: 아직도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0: 그러게요.
1: 예, 그러는 것처럼
0: 네.
1: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정상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1: 예,
0: 네.
1: 치매도 내가 우리가 이렇게 치매라고 알기 몇 년 전부터 그쵸.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0: 저 다 있죠. 저 증상
1: 예, 같은
0: 게.
1: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나빠지고
0: 네.
1: 안 좋아지니까 뭐든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아, 맞는 말씀입니다.
1: 예.
0: 진짜 겪지 않고 막을 수만 있으면 그게
1: 예.
0: 가장 좋은 거죠.
1: 예.
0: 네.
1: 너무 나중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난데 그거 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0: 미리.
1: 미리 이제 안 생기도록 조금 이렇게 예방하면은
0: 네.
1: 좋듯이
0: 네.
1: 이것도 보면은 너무 뭐가 정상이 많이 나기 전에
0: 네.
1: 미리 한번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0: 네.
1: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기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져가지고
0: 그렇죠.
1: 이렇게 이럴 때도
0: 네.
1: 그냥 뭐 방치하는 것보다
0: 맞아요.
1: 그냥 딱 해버리고
0: 네.
1: 그러는 것도
0: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 혹시 만약에 그 아까 요실금 문제 갖고 계신 분들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그냥 평소에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0: 네.
1: 사실은 어떤 게 더 나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0: 맞아요.
1: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0: 그거 중요해요.
1: 예,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조금
0: 네.
1: 하고
0: 맞습니다.
1: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죠?
0: 네.
1: 예. 하지 않으면 좋은 게
0: 네.
1: 음식을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운 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0: 그렇죠.
1: 그럼 만약에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너무 짜거나 너무 맵지 않게 먹는 게 좋아요.
0: 네.
1: 왜냐면은 매운 거를 먹을 때 이 방광 점막을 자극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가지고 더 센스티브하게 만.
0: 그렇겠네요.
1: 예.
0: 네.
1: 그리고 짠 거를 먹는다 그러면은
0: 네.
1: 너무 짜면은 우리 몸에서 너무 짜니까 이거를 희석하고 싶어요.
0: 그렇죠.
1: 혈중 소금 양이 올라가면은
0: 네.
1: 그러다 보면은 발증을 느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물을 더 마시고
0: 또
1: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을 더 가게 되고
0: 그러네요.
1: 그러고 신장에서도 짜면은 물을 더 많이 빼요.
0: 네.
1: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더 많이 가요.
0: 아.
1: 안 그래도 요실금이면 이렇게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0: 네.
1: 알코올도 별로 안 좋아요. 보면은 뭐 회식 자리에서
0: 맞아요.
1: 계속 술 마시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0: 맞습니다.
1: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0: 네.
1: 방광 점막을 작용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신경을 사실은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0: 그렇군요.
1: 네. 그런 거예요.
0: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1: 예. 예.
0: 그렇습니다.
1: 뭐 카페인 같은 것도 안 좋아요.
0: 카페인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군요.
1: 예. 예. 그렇고
0: 그래요.
1: 제일 중요한 것 중 중에 하나가
0: 네.
1: 케겔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0: 아,
1: 케겔 운동.
0: 케겔 운동.
1: 예.
0: 네.
1: 그거를 이제 항문적으로 밑에 근육을
0: 네.
1: 꽉 조였다가
0: 네.
1: 풀었다가 하는
0: 그쵸.
1: 이런 운동을 하루에
0: 네.
1: 한 10분 정도 집에서 해주시면은 좋아요.
0: 좋습니다. 예. 네. 평소에도 이런 걸 좀 하다가 아 이게 뭐 어느 정도 도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증세가 좀 심하고 그러면 또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럴 때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로 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계 엠셀라 치료 그리고 엑소마인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AM 1660 K라디오 청취자들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가시면 또 아주 좋은 좀 특별한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1: 네. 제가 갑자기 어제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좀 혜택을 주면 좋겠다라는.
0: 아, 너무 네. 감사하죠.
1: 그래서 네. 오시면은 네. 1660 듣고 오셨다 그러면은 제가 네. 네, 디스카운트 해드리죠.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요. 그동안 아, 좀 어떡할까 하셨던 분들 저희 K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하시면은 가격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른 전화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1: 네.
0: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 위치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1: 네네. 그랜넥에 있고요. 네. 그랜넥이지만 뭐 리르렉이랑 거의 가까워요.
0: 네.
1: 130 호레스 하딩 블루바드. 네. 그랜넥 뉴욕. 리르렉 널싱홈 거기 바로 옆에.
0: 그렇군요. 예. 네.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1: 전화번호는 516-487-8850. 516-487-8850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로 전화를 일단 하셔서 좀 상담받고 예약하시면 좋겠는데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516-487-8850. 516-487-8850번입니다. 네, 오늘 이향님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는 말 못할 고민들 정말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치료하셔서 더 보다 나은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의 밤하늘 혹시 보셨어요? 사실 5월은 하늘이 좀 특별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거든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보름달은 이미 지난 5월 1일에 떴고요. 이 보름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플라워 문이라고 합니다. 꽃의 달. 5월이 꽃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옛날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참 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하이라이트는 5월 말이에요. 5월 31일. 이날에 이제 뜨는 두 번째 보름달. 바로 그 유명한 블루문입니다. 블루문 하니까 오 그럼 달이 파랗게 보이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블루문은 색깔이 아니라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두 번째 보름달을 부르는 이름이죠. 아주 이제 가끔 드물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블루문이 드물다는 건데 보통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블루문은 한 가지가 더 특별합니다. 마이크로문이기도 한데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뜨는 보름달이어서 평소보다 살짝 작고 또 어둡게 보인다고 해요. 슈퍼문은 아주 크고 밝은 달이라면 마이크로문은 조금 아담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새벽 한 4시 45분 정도가 절정이지만 5월 30일 저녁부터 6월 1일 정도까지도 우리의 이 맨 눈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별도 장비 필요 없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서 사실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볼 그런 시간이 많이 없지요. 그렇죠. 하루에 살면서 하늘 보시나요? 이번 달 말에 잠깐 밖에 나가서 이 블루문 한번 올려다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3년에 한번 오는 달이니까요. 놓치면 참 아까운 기회죠. 네. 오늘 밤부터 하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베토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마무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완성했을 때 나이가 53이었대요. 거의 뭐 들리지 않는 귀로 또 병들고 지친 몸으로 그 나이에 인생 최고의 작품을 썼어요. 우리가 흔히 아,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때가 지났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학상이 아니고 항상 학생의 자세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오세요. 배울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 제도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흥분해가지고 오늘 메디케어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평온한 자세로 라이언 에이전트가 웃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보다 낫다.
4: 아, 맞습니다.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3: 아들한테 메디케어 그 가입하는 거 좀 해봐라 그러면은 숙출되기나 하고 똑바로 해주지도 않고. 네.
4: 그리고 맞아. 아들도 힘들고요.
3: 아, 네. 네.
4: 왜냐면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하려면은 네.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4: 그렇죠. 네.
3: 네.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계 아들 같은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5: 일단은 그 저도 이제 메디케어 이 에이전트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전문가여야 된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4: 그렇군요. 예.
5: 네. 그렇군요. 우리 어떠세요? 라이언 김은 항상 이런 부분에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세요?
4: 아, 그럼요. 항상 매년 업데이트 되는 걸 제가 찾아보고 네. 그리고 일단은 메디케어 그 어드밴티지라든지 네. 여러 회사랑 컨트랙을 맺고 플랜을 가입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내가 활동하고 있는 주에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5: 네.
4: 예. 물론 뭐 라이센스 없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예, 라이센스를 갖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서티피케이션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 네. 예,
4: 그러면서 이제 매년 바뀌는 그 업데이트되는 룰이라든지 뭐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걸 항상 매년 매년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네. 자, 제가 이제 메디케어 에이전트계의 아들 같은 라이언 킴이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이제 전문가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선병한다든지 그냥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질문하기 어렵게 한다든지 좀 부담스럽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라이언 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그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4: 아니요, 제가 항상 웃는 상이요. 그래서 스마일링 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따는 게 있죠.
5: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다 얼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K-Radio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지금 라이언 킴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독립 에이전트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오늘은 메디케어의 이모저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혹시 케어 갖고 계신 분이 주변에 네. 계세요?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시어머니인데 금액을 꽤나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4: 아, 그렇군요. 예. 네. 전 이제 그 상황을 대충 들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겠구나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5: 네.
4: 그러나 이제 제가 방송 특성상 보험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정 회사의 플랜에 제가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회사의 플랜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플랜별 비교는 개인 상담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메디케어 갖고 있는데 비용을 매달 너무 많이 내. 이거 부담돼 하신다면 직접 문의 전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 문의 전화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디케어 이모저모를 짚어봐야 되는
4: 예,
5: 첫 번째로
4: 좋습니다.
5: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4: 일단은 메디케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 네.
4: 뭐 그건 메디케어뿐만이 아니고 근데 저희 인생이 뭐든지 처음 보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4: 시민권 따는 것부터 시작, 영주권 따는 거,
5: 네.
4: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 네. 운전면허 변경 등등등.
5: 이사라도 네. 한번 가면 각종
4: 그렇죠.
5: 유틸리티 변경,
4: 그렇죠.
5: 머리 아프네요.
4: 그다음에
5: 네.
4: 콘에디슨 쓰는데 그것도 아닌 경우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5: 네.
4: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어렸을 때 살다가 미국에 온 지가 오래돼서
5: 네.
4: 한국 시스템, 한국을 제가 관광으로 자주 가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뭐 공과금을 내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5: 네.
4: 웬만큼 복잡하고 시스템이 우리랑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5: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4: 아, 그렇군요. 예,
5: 네,
4: 예.
5: 국민건강보험을 네. 통해서
4: 아, 그렇죠. 보험을 조금 더 단순하게 네. 되어 있죠.
5: 맞습니다. 보험은 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아, 그리고 더 쉽게 네. 느껴지는 이유가
4: 네.
5: 언어적인 장벽이
4: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단 한국은 미국과 한국의 장단점은 있는데 한국의 장점은 커스터머 서비스와 신속함인 것 같고, 예, 뭐 배달도 금방금방 온다고 하고, 미국은 뭐 땅도 넓고 여러 가지 이유로,
5: 맞아.
4: 또 시스템은 확실한데
5: 네.
4: 조금 느리고 답답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5: 조금 아니잖아요.
4: 맞습니다.
5: 네.
4: 저도 이제 미국에 적응이 돼서
5: 네.
4: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려도 아, 원래 그렇구나
5: 네.
4: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잠깐 갈 때는 또 얼마나 그 빠른 게 편한지
5: 네.
4: 또 이제 한번 느껴봐야죠.
5: 뭐 서류 한 장 가서 그냥 조금 기다렸다 한 10분 하면 뚝딱 떼주니까.
4: 그렇죠. 예.
5: 맞아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똑바로 알아야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메디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라이언 킴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뭐 다 복잡하다 그랬지만 메디케어만큼 복잡할까 싶네요.
4: 아, 맞습니다. 예, 메디케어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메디케어 보험 쪽으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5: 네?
4: 오늘 제가 간략하게 메디케어를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 네, 좋습니다.
4: 일단 메디케어는 A, B, C, D 서플리먼트로 이렇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 왜 이렇게 많은 거죠?
4: 맞습니다.
5: 그냥 합쳐 놓으면 안 돼요?
4: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미 이게 쭉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수십 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장점이다 단점이 네. 한 번 정하면 또 잘 안 바꿉니다.
5: 네.
4: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5: 맞아요.
4: 저는 보는데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는데 다만 좀 느리다.
5: 네.
4: 좀 느릴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A, B부터 시작하자면 아마 이제 65세가 넘으셔서 A, B를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은 이 네. 내용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고
5: 네.
4: 아니면 갓 65세가 지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5: 네.
4: 일단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총정리 개념으로 이런 것이 있다
5: 네.
4: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손님이 이걸 다 정독을 해서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5: 아, 이거 정독이 안 돼요.
4: 에이전트가 수수료 받지 않는 에이전트가 저뿐만이 아니고 한인 에이전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5: 네.
4: 수수료 받지 않고 이 메디케어 상담 그리고 가입까지 쭉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수수료를 안 받는 걸까? 그러면 예. 에이전트는 어디서 돈을 벌지?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4: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그 보험회사 민간 보험회사에서 수수료가 나오고 손님들한테는 수수료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5: 네.
4: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혼돈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저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만
5: 네.
4: 메디케어 외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5: 네.
4: 저는 뭐 메디케어 쪽 에이전트로 메디케어 보험 쪽만 네. 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시니어 아파트라든지
5: 네.
4: 아니면 뭐 푸드 스탬프 신청 등등 이런 것은 또 소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네. 그 결론은 우리 라이언 킴 에이전트는 한 푼도 받지 않고
4: 맞습니다.
5: 친절하게 네. 아들보다 낫게 상담해 준다. 여기까지 하고
4: 그렇죠.
5: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5: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합니다.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꼼꼼하게.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516-456-2805번입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국보 매장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기쁜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국보 삼원각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8: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9: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8: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9: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1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스 박 시장 종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1: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12: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11: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12: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11: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12: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11: 201-778-4000번 718-928-3333.
13: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4: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6: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7: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8: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미, 퇴직수당과 홍보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광고 듣는 동안에 카톡으로 문의가 왔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K-Radio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아이디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K-Radio US가 친구 추가 아이디입니다. 우리 라이언 킴도 혹시 친구 추가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1: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0: 안 하셨다니까 마이크를 제가 안 올렸네요. 예. 지금 빨리 들어가서 하시면 좋겠고요. 예. 자, 지금 테스 형님이 네. 아이디가 테스 형이세요. 예. 네.
1: 근데 이분은 그 항상 질문을 청취를 잘 많이 하시면서 제가 네. 아이디가 기억이 납니다.
0: 오, 예. 네. 테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습니다.
1: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SSA 내 어카운트를 보니까 보험료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트 CD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 이분이 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이미 항상, 항상 열혈 시청, 청취도 하셨는데 네. 역시나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이게 네. 이제 진짜 라디오로 지혜를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저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네. 이제 기본 틀을 다 알고 계시고 본인이 딱 필요하신 부분만 딱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0: 네.
1: 이제 그 디서빌리티 인컴을 소셜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2년 동안 받으시면 2년 1개월째부터 메디케어가 네. 나옵니다.
0: 아, 네. 예.
1: 아주, 그럼 65세가 안 됐을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0: 네.
1: 청취자분께서 65세가 되시는지 안 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아마 안 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65세가 되셨다면 뭐 이미 메디케어를 갖고 계셨었겠죠.
0: 네.
1: 저도 메디케어를 빨리 받고 싶습니다.
0: 저도요. 네. 네.
1: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왜냐하면 메디케어 A, B를 받으시는 건데 A, B가 정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0: 네.
1: A와 B는 소셜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0: 네.
1: 소셜국에다 신청하면은 그 소셜국에서 이제 소셜국에서 연동된
0: 네.
1: CMS라는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A와 B를 줍니다.
0: 네.
1: A와 B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메디케이드가 있든지
0: 네.
1: 아니면 파트 C, D 서플리먼트 이분이
0: 네.
1: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0: 맞아요.
1: 그 보험을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플랜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플랜이 이제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뉴저지에 사시는지 뉴욕에 사시는지 아니면 뉴욕에서도 카운티가 퀸즈 카운티인지 나소 카운티인지 웨체스터 카운티인지 네. 아니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인지 모리스 카운티인지 카운티별로 보험이 제공되는 게 또 다릅니다.
0: 또 달라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파트 C도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혜택에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0: 네.
1: 나한테 맞는 보험으로 처음에 딱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이미 첫 단추는 끼워졌고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거든요.
0: 네.
1: 첫 단추를 파트

0: 파트 D나 아니면 파트 D가 포함된 약보험이 포함된 파트 C까지 앞뒤 6개월 앞뒤 3개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분은 벌금을
1: 없고
0: 벌금을 받기 굉장히 힘든 벌금을 받고 싶어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정확한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1: 네. 예.
0: 9월달에 가기 전에 6, 7, 8 중에서 저는 뭐 6월달에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 네.
0: 그 안에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플랜 C, D 서플리먼트를 상담을 하시고 맞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1: 네, 이분이 또 추가 질문을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하면 20%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 파트 B 같은 경우는 이제 20% 코페이가 있을 수 있는데, 파트 A도, 그래서 파트 A와 B 두 개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1: 아,
0: 그러면
1: 네.
0: 언더 인슈어드라 그래서 보험이 부족한 케이스고, 그러나 파트 C, D, 서플리먼트 중에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고르셔서 들어가시면, 20%를 무한대로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플랜과 정해져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코페이, 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1: 네.
0: 20%를 무한정으로 끝까지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네. 불이 나오면 20만 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 C, D 서플리먼트를 적절하게 상담 후 맞는 것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20%를 무한대로 내지 않습니다.
1: 네. 개인 부담 없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0: 인컴에 대해서도 이제 이건 이제 confidential information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여쭤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상담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1: 네.
0: 인컴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메디케어는 인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지금 65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을 2년 받으셔서 받는 거고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메디케이드라든지 MSP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컴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 코페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그 인컴이 좀 높으셔서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1: 네.
0: 파트 C나 서플리먼트를 잘 상담해 지금 제가 파트 C하고 서플리먼트를 모든 보험회사 플랜 혜택을 제가 방송 특성상 여기서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1: 네.
0: 이건 개별 상담을 제가 해드리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테스 형님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개별 상담을 더 늦기 전에 6월부터 할 수 있으시니까 빨리 네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상담은 5월달에 미리 해도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네네. 전화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지금
0: 예, 네. 5월 달에 미리 상담을 하셔서 보험 혜택을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이제 뭐 6월 달이라든지 7월 달에 이제 고르시면 되고 그럼
1: 네.
0: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 네. 자, 지금 딱 시즌 좋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항상 저는 3개월 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이전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플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항상 막차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가 돼서 메디케어가 내가 9월 달에 생일이시다. 그러면
1: 네.
0: 9월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 네.
0: 근데 10월, 11월, 12월 달에 오셔서 이제 상담하고 막 후다닥 들어가려고 하면은 항상
1: 네.
0: 항상 촉박합니다.
1: 이게 예.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전후
0: 3개월입니다.
1: 3개월씩이요.
0: 예, 그래서 토탈 7개월의 와. 기간이 있는데
1: 네.
0: 마지막 7개월에서 마지막에 오시면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정말 엑스페다이트 빠르게 신속하게
1: 네.
0: 해드렸습니다만 소셜국에서 또 일 처리하는 시간이 있고 프로세싱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럼에도 뭐 다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3개월 전에 미리 플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가능한 기간이 이렇게 7개월이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끝에 가서 서두를 필요 없도록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A, B, C, D를 대충 다 이렇게 꿰고 계신데
0: 맞습니다. 예.
1: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이제
1: 네.
0: 방송 청취를 띄엄띄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신규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제 이 내용이 새로우실 텐데
1: 맞아요.
0: 그리고 또 65세가 안 되시고 메디케어가 10년 남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항상
1: 네.
0: 1, 2년 사이로 닥쳐야지 나한테 집중이 되는 거지.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시민권 아직 멀었는데 네. 5년 남았는데 뭐 시민권 지금 시험 공부 시작 안 하대.

0: 그렇지. 그렇습니다. 항상 나한테 닥쳐야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 자, 65세 이상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63세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귀쪽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들어놓으시면 되고, 지금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도 제가 이게 제네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시면 또 총 정리가 될 텐데,
1: 네.
0: A하고 B가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것처럼 파트 A, B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플랜입니다.
1: 네.
0: 예, 연방 정부에서 이제 65세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고,
1: 네.
0: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을 2년 동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말기 신부전.
1: 네.
0: 그래서 이제 말기 신부전이면 대부분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기 신부전은 신장 질환인데,
1: 네.
0: 말기 신부전이나 ALS. 이건 루게릭병입니다.
1: 네.
0: 예, 그 두 가지 병 중에 하나를 앓고 계시다면은 2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몇 달 안에 바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65세 이전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고, 65세가 되면서 받는 케이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받으시고, 그때 받는 게 메디케어 A와 B입니다.
1: 네.
0: 이건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는 플랜입니다.
1: 요거는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0: 하셔야 됩니다.
1: 하셔야 돼요.
0: 이건 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1: 네.
0: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는 경우, 메디케어 A와 B만으로는 언더인슈어드, 아까 보험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약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 D라든지 C라든지 서플리먼트라든지 추가로 완벽하게 해놓으셔야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뭐 법적으로 안 하면은 파트 D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약보험을 안 하면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약보험도 제때 빨리 들어가 줘야 되고,
1: 네.
0: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뚜렷하고 간결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1: 네. 네. 자, 방금 그 CD 서플리먼트 뭐 그러셨는데 C는 뭐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파트 C는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부르는데,
1: 네.
0: 이제 또 이름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름도 똑같은 걸 두 개로 불러서
1: 네.
0: 파트 C라고 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1: 네.
0: 이제 이런 거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플랜인데,
1: 네.
0: 뭐 보험회사 이름 많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65세 될 때쯤되면은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손님들한테.
1: 네.
0: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희 부모님도 65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1: 네.
0: 광고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 주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네. 플랜인데
1: 네.
0: 이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1: 네. 파트 C, D
0: 예, 맞습니다.
1: 민간 보험사고 직접 이제 고르면 되는데 이 안에 혜택이 또 다 다르겠죠?
0: 맞습니다. 제가 이 혜택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서 커버하는 서비스를 다 커버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 플랜 혜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런 경우에는 파트 D를 별도로 또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혜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라든지
1: 네.
0: 아니면 보청기, 안경,
1: 네.
0: 헬스클럽 다니는 것 그 외에 뭐 OTC 카드라고 요즘에는 이제 헬시푸드에서 장 보러 가서 슈퍼마켓에서 네.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런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트 C가 하나가 아니고 파트 A와 B는 하나입니다.
1: 네.
0: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파트 C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추가 혜택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혜택을 쭉
1: 따져보고
0: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뭐 많이 내고 싶으신 분은 없죠. 네.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1: 네.
0: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자, 파트 A, B, C, D, 뭐 기타 등등까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자리 옮겨서 또 한번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2: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3단계.

0: 주립대학교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성 메디케어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메디케어 ABCD 서플리먼트 뭐 얘기가 쭉 나눴는데요. 이게 참 헷갈리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이전트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정보인데, 인터넷에 참고하셔도 좋고, 네. 그러나 인터넷만 보고 그 자리에서 클릭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예, 비추입니다. 네. 예. 네. 왜냐면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보험이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오셔서 밖으로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0: 가입했다.
1: 예, 그 이제, 용감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이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누르기도 쉽지 않은데, 또 컴퓨터를 좀 잘하시고, 영어를 네. 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나 이제 모든 분야는 내가 경험이 없으면, 네. 이제 영어를 한다고 해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갑자기 막 법전을 읽어가면서 대변을 할 수 없다시피, 물론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지만,
0: 네.
1: 이제 모든, 세금 보고도 저는 그래서 세금 보고도 그냥 회계사님한테 꼭 하지
0: 네.
1: 요즘에 이제 그
0: 셀프로 하는
1: 예, 셀프로 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경험을 믿고 가는 거지 제가 혼자서 저를 믿지 않습니다.
0: 저도
1: 제
0: 그렇습니다.
1: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1: 예.
0: 네. 이게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뭐 장애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2년 일 첫 달까지 지나고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1: 예.
0: 혜택은 65세가 지나면 다 받는 건가요? 아닌가요?
1: 아 65세가 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조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0점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 보고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 네. 보고를 1년 하면 4점씩 받습니다.
0: 금액은 상관없나요?
1: 금액도 상관이 있습니다.
0: 아, 네.
1: 미니멈 금액이 있는데 너무 적게 하시면 미니멈 금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그래서 이제
0: 네.
1: 담당 회계사님 있으면 좋고
0: 네.
1: 셀프라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인터넷 검색이 대부분 맞죠. 가끔씩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잡아내려면은 경험 있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미니멈 액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높게 할 경우에 1년에 4점씩 해서 네. 10년, 10년을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했다 쉬었다, 3년 했다 쉬었다, 2년 해도 어쨌든 합쳐서 10년만 하시면 세금 보고 40점이 이루어지고 40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에 파트 A가 이제 프리미엄,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0: 오, 예.
1: 다만 40점이 안 됐을 때 파트 A를 신청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보험료가 원래는 안 내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보험료가 몇백 불, 수백 불씩 나갈 수 있습니다.
0: 네. 요거를 미리 좀 챙겨서 요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근데 이제 뭐 여건이 안 돼서 일을 못해서 세금 보고를 못하는데,
0: 네.
1: 일을 뭐 안 되는, 뭐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할 수는 없는 일이고,
0: 네.
1: 그래도 어쨌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40점을 만들어야지, 메디케어도, 파트 A 보험료 없이, 파트 B는 40점이 안 돼도 뭐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습니다만,
0: 네.
1: 파트 A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A, B가 둘 다, A하고 B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고, 파트 A와 B를 둘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40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아니더라도,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40점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1: 예, 40점이고, 세금 보고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메디케어는 똑같은 거 받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소셜 연금은 세금 보고 횟수가 연도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세금 보고하는 액수가 늘어날수록 연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만약에 65세 이상이 됐는데 점수가 38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점수가 38점이면은 40점이 안 됐기 때문에 40점이 미니멈 조건입니다.
0: 네.
1: 그래서 파트 A에 또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0: 네. 자, 요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이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통해서 가입하신 분이 뭐 이게 내 맘처럼 안 돼서 다시 온다 그랬는데 변경은 1년 내내 가능한 건가요?
1: 아닙니다. 변경이 이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0: 네.
1: 변경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달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왜 그런 거죠?
1: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0: 네.
1: 다행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하시면 이제 금방 또 다가오는데
0: 네.
1: 그 사이에 변경을 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내가 모 플랜을 갖고 있는데 X 플랜을 갖고 있는데 Y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으로 적용을 받아서 1년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게 보험을 중간에 계속해서 바꾸면 뭐 일도 많아질 거고 제 일이 아니고 이제
0: 네,
1: 승인을 내는
0: 네.
1: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일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1년 시작할 때마다 보험 혜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뷰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1년 또 그리고 1년은 써봐야지 내가 이 보험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덜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1년에 또 쓸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아니더라도 스페셜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0: 네.
1: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했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메디케이드를 새로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스페셜 케이스가 뭐 15가지가 넘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급하게 바꿔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10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10월 1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내가 혹시 바꿀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본인 담당 에이전트
0: 네.
1: 담당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거를 아유 그 변경 기간이 있대 그때만 했는데 하고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네. 스페셜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1: 맞습니다.
0: 있네요.
1: 있을 수도 네.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담당 에이전트가 있다면 본인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예, 이제 변경 기간은 ABCD와 변경 기간은 이제 그렇게 돼.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0: 네.
1: 근데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0: 네네.
1: 갱신. 갱신이야말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0: 그냥 예. 놔두면 자동 갱신 안 되나요?
1: 메디케어는 그렇게 됩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0: 네.
1: 메디케어 A, B는 갱신할 필요가 없이 쭉 평생 끝까지 가는 겁니다.
0: 한 번만 딱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빨리 받고 싶은 메디케어인데.
0: 네.
1: 예, 메디케어가 혜택이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예,
0: 네.
1: 보험료 파트 B 같은 경우에 202불 90센트인데 파트 C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서플리먼트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정해지겠지만 뭐 수술 받는다든지 입원한다든지
0: 네.
1: 소량의 코페이로 이제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에 코페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보험료 뭐 몇백 불로 커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뭐 대단한
0: 큰 혜택이죠.
1: 예. 네. 뭐 모든 것을 다 코페이 없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0: 네.
1: 그래도 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큰 이게 혜택입니다.
0: 네. 예. 자, 갱신.
1: 65세가 안 된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컴이 오버돼서 인컴이 높아서 메디케이드는 없고 직장에서 보험은 못 받고 이런 경우 이제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너무 기다려지죠.
0: 네, 예.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갱신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자동 갱신이 AB는 되고 CD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1: 예, AB는 자동 갱신이 됩니다만 파트 B에는 보험료 202불 가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뭐
0: 네.
1: 너무 당연한 거죠.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이 끊어집니다.
0: 그쵸.
1: 소셜 연금 받으시면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지만 연금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빌이 날라오기 때문에 자동 셋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빌을 체크를 끊어서 꼭 보내셔야 됩니다. 연금
0: 네.
1: 받으실 때까지는 반드시 내가 챙겨서 내셔야 됩니다.
0: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1: 끊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꼭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0: 네.
1: 생각했고 이제 끊어지시는 분들이 전화가 가끔씩 오는데
0: 네.
1: 그런 경우에는
0: 되살릴 수 있나요?
1: 되살릴 수 있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페널티가 붙을 수가 있고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트 B 보험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연금을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본인이 알아서 잘 내주셔야 됩니다. 네.
0: 연금을 받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거기서 페이가 되고.
1: 맞습니다. 연금을 1000불 받으면 1000불에서 202불가량 빠지고 나머지 798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0: 네. 어쨌든 파트 B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유 넘어가 나중에 내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1: 예,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물론 한국은 어렸을 때 살았었지만
0: 네.
1: 미국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비교적
0: 네.
1: 물론 뭐 더 좋 자꾸 이제 더 좋은 걸 바라면은 이제
0: 끝도 없죠.
1: 끝도 없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전 세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65세가 되면서부터 메디케어 AB를 받으실 수가 있고
0: 네.
1: 기본 조건이 된다면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셜 연금 67세부터 이제 받는데 물론 67세가 full retirement age입니다만 62세에서 70세 사이에 나누어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얼리 리타이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늦춰가지고 70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소셜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나오고 그러나 이제 제 포인트는 67세 기준으로 봤을 때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을 다 수령하시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든든하죠.
0: 예. 네,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바빠도 되는 겁니까?
1: 아, 전화 이게 광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스팸 전화도 많이 옵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독립 에이전트입니다.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갱신 얘기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은?
1: 예, 갱신 얘기는 이제 메디케어는 그렇고
0: 네.
1: 메디케이드는 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0: 직접 해야 됩니다.
1: 직접 하셔야 됩니다.
0: 네.
1: 현지가 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놓치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지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65세가 돼서 받으시는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0: 저소득.
1: 저소득증.
0: 네.
1: 소득이 낮고, 이제 인컴이 소득이죠.
0: 네네.
1: 인컴이 낮고, 그 다음에 자산. 자산도, 이제 일정, 미만일 경우,
0: 네.
1: 이제 메디케이드, 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집니다.
0: 아.
1: 끊어지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0: 아, 네네.
1: 메디케이드는, 10월 15일, 12월 7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내가 자격 조건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한 번 끊어진 걸 다시 들어가면 또 몇 달 동안 시간이 소요될까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갱신하는 게 아무래도 새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0: 네.
1: 갱신을 놓치지 않기를 꼭 본인 메디케이드가 언제 갱신인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0: 네. 아까 그 AB는 이제 자동 갱신 된다 그랬는데 CD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갱신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1: 파트 C, D 서플리먼트도 갱신이 따로 필요 없고 만약에 월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만 자동으로 보험료만 제때제때 매달 내시면 됩니다.
0: 네.
1: 보통 저는 이제 저희 에이전시에 오시는 저희 회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희 손님들은 제가 대부분 자동으로 은행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추천을 드리고 네. 셋업을 해놓습니다.
0: 그게 좋겠네요, 사실.
1: 예, 그래도 뭐 꼭 체크로 난 내셔야 된다. 그러면 체크로 매달 끊어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메디케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짚어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C, D 서플리먼트까지 얘기 나눴고요. 또 이게 변경 기간이나 가입 기간, 또 여기에다가 갱신 기간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게 끊어졌다 새로 가입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갱신보다 더 번거로운
1: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끊어졌을 때 내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트 C까지 끊어졌을 경우에 내가 받고 있던 OTC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갱신은 꼭 제때제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침 스팸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스팸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65세가 되시면 스팸 전화가 네. 그렇게 많이 옵니다.
0: 이거 메디케어.
1: 물론 그 전에도
0: 네.
1: 오지만
0: 네.
1: 65세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스팸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를 나의 개인정보, 메디케어 번호라든지 메디케이드 번호 아니면 소셜 번호를 절대 알려주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0: 네.
1: 그 번호를 잘못 알려줬다가 보험이 뜻하지 않게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다든지 취소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내 메디케어 번호 한번 이제 불러주면은 이미 도용이 됐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또 이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걸립니다.
0: 네.
1: 아예 못하시면은.
0: 네.
1: 근데 한국말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어쨌든 간에 내가, 내가 전화한 경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보험회사에 다 전화를 한 경우에는, 뭐 내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지만,
0: 네.
1: 나한테 온 전화, 스팸 전화로 왔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메디키 보험 번호를
0: 네.
1: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절대로 개인 정보를 주시면 안 됩니다.
0: 실제로 예. 그 고객분들 중에 이렇게
1: 몇 분 있으십니까? 예예.
0: 네.
1: 예. 제가 저는 항상 상담드리면서 스팸 전화 오는 것을 당부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바쁠 때
0: 네.
1: 또 전화가 오면은 이게 무엇인가
0: 그쵸?
1: 그리고 또 추가 혜택을 준다고까지 하면은 또 더 설계해서 이제
0: 네.
1: 내 인포메이션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의 인포메이션, 특히나 메디케어 번호, 메디케이드 번호, 소셜 번호 이런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스팸 전화가 올 때 내 이름에 또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더
0: 나이도 알고 예, 이름도 알고.
1: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의 네, 중요 개인 정보는 주지 말으셔야 됩니다.
0: 네. 라이언 킴한테 전화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번호는 이거, 이거 알려주면 이거는 스팸이다. 이것도 가려.
1: 그건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이 전화번호가 어딘지 아는데 대부분은 스팸이라고 봐야 됩니다.
0: 네.
1: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거는 뭐 대부분 스팸이죠.
0: 네. 네. 사실 저만 해도 오늘 오전에도
1: 네.
0: 교통 관련
1: 그렇죠.
0: 스팸을 또 하나 받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워낙 내용이
1: 그렇죠.
0: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1: 네.
0: 솔깃하더라고요.
1: 저도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0: 아.
1: 도대체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0: 뭐 때문에 깎아주는지
1: 네. 아니면 돈을 빌려주겠다든지
0: 네.
1: 아니면 지금 당장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큰 기회를 놓친다느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전화들이 많이
0: 벌금
1: 오는데
0: 벌금 폭탄을 받는다든지
1: 예,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누가 갑자기 뭐 제 은행 어카운트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그 은행에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같으면 그냥 끊고 내 보험회사 카드 뒤에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1: 나한테 온 전화는 어디서 발신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0: 네. 자, 어느새 이제 벌써 또 라디오 생활백서 마무리할 때가 다
1: 돌아가고 있는데
0: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메디케어 이제 가입도 해야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1: 네.
0: 한 말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메디케어가 오늘은 제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준 전문가의 정도에 대신 청취자분의 질문까지
0: 네.
1: 제가 답변을 하느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자, 65세가 되시면서 시작하고 내가 보험을 쓰면서 혜택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비교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인퍼슨으로 이제
0: 네.
1: 상담을 오피스에서 또 하면은 이제 그 브로셔를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더라도 한인 에이전트 분들이 무료로
0: 네.
1: 수수료 없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 아니 아까부터 계속 한인 에이전트가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나밖에 없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뭐 저한테 오시면 더 좋고 그러나 이미 담당 에이전트 신뢰감 있는 에이전트를 한 분을 고르셔가지고 쭉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0: 아 맞아요.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에이전트 쇼핑은 하지 말아달라.
1: 아 뭐 하시면 그거는 본인의 개인의 자유인데
0: 네.
1: 손님을 위해서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회계사 분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지나치게 정보만 쏙쏙 물어보면서 쇼핑을 하는 경우 그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0: 그냥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냥
1: 그렇죠.
0: 내 얘기들 내 개인적인
1: 예.
0: 얘기
1: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은
0: 네.
1: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지 그리고 손님한테 어느 정도 위해주는지가 이제 그런 게 다 느껴지지 않나요?
0: 느껴지죠.
1: 예, 그렇죠.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대로 쭉 가는 거지 계속해서 쇼핑을 하면서 하는 것은 크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0: 네. 예. 뭐 이렇게 그래도 몇 분 만나보고 싶으시면 두세 분 해보시면
1: 아, 그럼요.
0: 답이
1: 예, 예.
0: 나오거든요.
1: 그럼요. 예.
0: 네. 자, 라디오 생활백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시죠?
1: 예, 맞습니다.
0: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했고요. 수수료 없죠?
1: 예, 저뿐만이 아니고 한인 에이전트 다른 분들도 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네, 메디케어 상담이나 가입, 그다음에 모든 절차, 서비스 꼼꼼하게 해주시죠?
1: 맞습니다. 예.
0: 그 뭐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네. 철저히 공부하고
1: 그럼요,
0: 계시죠?
1: 당연하죠. 예.
0: 네. 자,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제 이 번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언 에이전트 문의 전화는 516-456-2805번입니다. 최근 그 케이스 중에서 좀 안타까웠다라든지 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1분 남았습니다.
1: 안타까웠던 케이스라기보다는 촉박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생년월일이 1월 달인데 4월 달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하게 빨리빨리 제가 이제 물론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 됐지만 이제 저는 항상 여유를 갖고 미리 플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1961년이 올해 생일이신 분들은 내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961년생 분들
1: 맞습니다.
0: 생일 석 달 전에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것도 꼭 기억해.
1: 이번 달 생일이시면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0: 늦기 전에. 네. 자, 오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끝나고 어디로 계세요?
1: 이제 다시 오피스로 들어가야 돼.
0: 또 잘 지내다가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조월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몬스터나이츠,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3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끼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정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 2심 선고에서 법원이 1심 23년보다 8년이 줄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표결.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다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종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승부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3: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1: 예, 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두 변호사님 단짜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서면서 왜 이렇게 긴장, 표정이 긴장되셨습니까, 오늘?
4: 아,
1: 그죠? 전혀 아닙니까? 예. 예, 흐름 좋으세요, 요즘? 선거 흐름?
4: 예. 요즘 이게 뭐, 지지율이 동남풍이 쫙 불어오니까.
1: 아.
4: 뭐, 요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1: 어, 그렇군요. 동남풍은 한동훈 대표를 상징하는 건데.
4: 제가 먼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한동훈 대표 없으더라고요. 그거는 동남풍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동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1: 요새 윤석 대표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3: 아, 아닙니다.
1: 네, 이따가.
3: 네. 제가 공명이시네요. 제가 사드려야겠네요. 네.
1: 자, 제가. 예, 제가 공명. 자, 한덕수 전 총리 오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란 재판.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자, 23년이었던 1심보다 8년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유유사. 먼저 강성윤 변호사.
5: 네, 전반적으로는 뭐 1심보다도 무죄된 부분이 몇 가지 소소하게 있었는데 예. 사실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부자기 범으로 평가됐던 부분들이 이제 원래 자기 범죄도 있을 때에는 구태여 부자기 범을 동시에 뭐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가 아직 국무위원들이 덜 왔는데 예. 제대로 정족수가 채워지고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게 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작이지만
1: 예.
5: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도록 독려를 하고 계엄이 적법하다는 외관을 작출하는 적극적 행동을 했으니까
1: 예.
5: 그걸 이제 범죄로 구성한 거라서 대부분 부작이 된 거고요. 사실 평가를 굳이 이제 양형이 사실 주목이 되는 건데
1: 예.
5: 1심에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었잖아요.
1: 예.
5: 근데 그 구형보다는 많이 선고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심의 15년 구형은 특검이 기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유죄가 됐을 때 이제 15년을 구형해달라는 건데.
1: 1심에서.
5: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때 특검이 기소한 것보다도 상당 부분 무죄 부분이 있는데도 15년을 선고한 거니까
1: 아하.
5: 사실은 특검이 1심 때 구형했던 15년보다는 정확하게 선고한 것이지만
1: 아하.
5: 그러나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1심에서 제세웠던 새로운 양형 기준
1: 예.
5: 그 뭐 위로부터의 내란과의 차이점
1: 예.
5: 뭐 그런 것들 기존 사례와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설정했던 그런 모험적인 시도는 전혀 없이
1: 예.
5: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그런 논리로 양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4: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 박성 준호인이 국민의 10명 중에 8~9명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 이랬는데 이걸
1: 예.
4: 패러디하면
1: 예.
4: 국민 중에 10명 중에 8~9명은 내란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행위도 내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예.
4: 자 가사 100번 양보해석에 윤 대통령 행위가 내란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못 막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란 게 대통령 하겠다는 걸 총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이게 바지 저걸로 자꾸 이게 막 옷을 찢더라도 이게 막아야 됩니까? 그 반대했다고 대통령이 정언까지 했잖아요.
1: 예.
4: 이런 분을 이 중요임무 종사자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용현 장관이나 뭐 여인영 정도가 만약에 계엄이 내라이라면
1: 예.
4: 그 정도가 중요임무지 국무위원들 중에 다 막았는데 이렇게 15년은 너무 가혹하다.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1: 강성필 대변인.
3: 아니, 군인들이 총 들고 회계 타고 내려가가지고 헌법기관 두 군데나 가서 헌법을 유린해놓고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재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1: 예.
3: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막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자기 아래에 있는 행안부 장관 정도는 단전단수 지시할 때 좀 중단시키고 취소시켜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6: 예.
3: 어쨌든 저는 뭐 국민적인 법감정을 봤을 때 어쨌든 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감형이 됐으면 그에 맞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6: 예.
3: 저는 뭐 제가 듣기에는 뭐 훈장, 뭐 포상 이런 거 50년 동안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8년이나 감형해 줬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안 들었거든요.
6: 예.
3: 그리고 뭐 근데 뭐 매국노 유한영도 훈장 많이 있었어요. 그럼 다 뭐 감형해 줘야겠네요.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재판부가 질타를 해놓고서 마무리는 갑자기 또 감형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그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6: 예?
3: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윤석 대변인.
7: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는 강수영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거는 계속 인정이 되잖아요.
6: 예.
7: 이게 중요한 거죠. 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제1차적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자체로
6: 예?
7: 뭐 그 당시에 상황이 어찌 되었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못 막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 예. 자, 재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3 지방선거 또 재보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결국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윤리 심사 그리고 공관위 예정도 있었는데 이제 박덕흠 공정관리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오전 이제 오후에 그 점심 때 이제 만류를 했다라는 것이고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만류를 그 출마해서 접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 대변인부터.
7: 큰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6: 예?
7: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출마를 해서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는 것보다 출마를 해서 당선됨으로써 본인에게 덧씌워진 오해를 아마 떨치고 싶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동기는 이해를 하지만
6: 예?
7: 어찌되었건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그 상태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으며
6: 예?
7: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뭐 자료를 은폐했다든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본인의 출마가 당 전체 보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를 결국 받아들이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6: 우리 서 변호사님은 출마 그러니까 공천 신청은 안 하겠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오늘 말하는 것은 평당원으로 100의 조건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4: 그렇죠. 그 컷오프는 5월 4일쯤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고 그러기 계속 이제 뭐 자진 철회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6: 보류한 상태에서?
4: 예, 보류하면서 컷오프는 결론 내리고 5월 5일자 제가 통화를 했더니 이미 컷오프가 대표가 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6: 그렇군요.
4: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무소속 의지가 강했어요. 저도 계속 권했고 근데 아마 마지막 그 사돈이 또
6: 석탄 위원장
4: 사돈이잖아요.
6: 예.
4: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무소속 감옥이 그 계속 해당이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다음에 총선에 기여가 낫다 이렇게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소속 출마도 포기하고 백의 종을 하겠다.
6: 예.
4: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6: 예.
4: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잘못된 게 원칙이 없잖아요. 추경호도 하고 이진숙도 하고 김태규도 하고 이용도 했어요.
6: 예.
4: 근데 이 계엄도 반대했는데 왜 정진석만 안 하느냐고. 실제는 이게 그 윤 대통령 때 김문수도 대선 후보까지 넣었잖아요. 장관이. 아니, 장관이 비서실장보다 낮은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칙이 없이 왜 정진석한테만 너무 가혹하냐. 이렇게 저는 좀 지금도 안타까워요.
6: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적인 지위 때문에 더더욱 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4: 그런데 내각 장관도 지금 이진숙도 장관. 그다음 김문수도 장관,
6: 예?
4: 다 후보되고 다 했잖아요.
6: 예?
4: 저는 비서실 참모라도 그 계엄에 아무 역할을 안 했고 오히려 김용인 장관 보고 역사의 책임 죄를 진다 막았거든요.
6: 예?
4: 좀 이게 그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6: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우시겠네요.
3: 아니 근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6: 아 서별사님,
3: 아니 그러니까. 전진섭 비서실장과 마찬가지고
6: 예.
3: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후보, 이진수 후보, 이용 후보, 김태규 후보 다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간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지적을 해야 되는데 찐네들 나갔으니까 나도 나가면 안 돼? 이러다가 뭐 이렇게 더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접은 것 같은데.
8: 예.
3: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예.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 나오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8: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실장 같은 분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났을 때 지방선거 때까지는 저는 패배할 거라고 보는데
8: 예.
3: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좀 제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도 같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일할 거 아니에요.
8: 예.
3: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좀 정진석 같은 분들은 당연하고 지금 있는 현역들도 그만두고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서는 안 될 사람까지 나와서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회초리 맞겠다라고 울기는 하지만 뭐 내용은 없고 출마는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게 이 국민들이 싸늘하다고 생각해요.
5: 네, 뭐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왜 이 사람만 다를까? 정진석 전 의원만 다를까?
8: 예.
5: 그거는 정치적인 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것 같긴 한 게
8: 예.
5: 김태현 도지사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도지사. 반발했잖아요.
8: 탈당한다. 저기
5: 네,
8: 나오면.
5: 네, 네,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 여기서 만약에 도지사 낙선하면은 충남 보령 서천으로 다시 나가야 되고
8: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
5: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김태현 후보의 말을 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원칙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장동현 대표 개인적으로
8: 예.
5: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거지
8: 예.
5: 어떤 뭐 선거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를 염려해가지고 뭐 배기 조문해달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닌 것 같고
8: 아.
5: 뭐 그런 거 걱정하는 당이면 지금 지지율이 이르지 않겠죠.
8: 네.
5: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인적 동기인 것 같습니다.
3: 아, 그러면
8: 유인석 대변인이 완전 설득된 얼굴이야. 맞습니까?
3: 아니 뭐 설득됐다기보다 그 말에 반박할 논리가
8: 아, 난리가
3: 없어 보여요. 저는 아.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8: 아,
3: 이렇게
8: 그래.
3: 따지면 공관위원장이 사돈인데 사돈한테 공처 주려고 했겠죠. 그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은 하필이면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김태흠 도지사의 전 지역구여서
8: 네.
3: 그렇게 엮일 수 있다는 상황은 참 공교롭다.
8: 네.
3: 이 정도 하겠습니다.
8: 예.
3: 또 그 공교로운 게
8: 공교로운
3: 뭐 확인되진
8: 게.
3: 않았지만
8: 예.
3: 이 박덕흠 의원도 지금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도전하시려고 아, 한다는
8: 알았어.
3: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관례상 전반기에 주호영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하고 일합을 겨뤘는데 주호영 의원이 됐잖아요.
8: 그렇죠.
3: 그러면 관례상 후반기는 조경태 의원이 가는 게 관례인데
8: 아.
3: 누가 굳이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면
8: 아.
3: 어쩔 수 없이 경선을 붙여야 되는데
8: 그렇죠.
3: 근데 누가 굳이 손든 사람이 또 공교롭게 박덕흠 의원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8: 아하.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은 아이고 이번에도 부의장 날아갔구나 하니까 박형준 시장 그 개소식 가가지고 그냥 장동혁 들어라 뭐 나가세요 막
8: 아.
3: 이렇게 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8: 아.
3: 정치가 다 표면적 밖에 안으로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8: 아, 아 좋네요. 오늘 강승필 대변인이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3: 네.
8: 오늘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네.
3: 네, 정장 좀 입고 왔어요.
8: 그러니까 아래에 이런 색깔이 아주 네. 예뻐요. 자 부산 북갑 핫플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동남통의 진원지 부산 북갑. 자 오늘 이제 후보들 캠프에 그 원로 인사들 영입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어제 밤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SNS에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임명했다 위촉했다라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아 이거에서 또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긴 해서 또 리인석 대변인께 설명을 네. 해주시면.
3: 그 제 맞은편에 계신 강수영 변호사의 네. 회복을 잘 봤거든요. 네, 강하게 이제 질타하시는 것
8: 같아요.
3: 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8: 예, 예.
3: 그런데 이제 정영근 의원이 과도 있고 공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이제 일인데 이분이 이제 후원회장이잖아요. 같이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북갑에서 삼선 의원을 하신 분으로서 지금 보니까 북갑에 계신 주민들이 아직도 정영근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
8: 향수.
3: 예.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분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8: 이번에
3: 예,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지역선거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8: 아.
3: 그만큼 이러한 어떤 비판도 감수하고 완전히 다 던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8: 그러니까 정영근 전 의원의 지역구에 삼선하다가 그걸 이어받아서 한 사람이 박민식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또 대결을 했다가 이제 승리한 게 박민식이었는데 한동훈 후보와 대결하는 게 박민식 후보인데 그런 후원회장으로 이제 정영근 의원을 영입하면서 뭐랄까 지역선거
6: 그래서 어떤 표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게 아니냐 해석이 가능하지만 강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5: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새로운 보수 세력의 기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랬고 그것이 한동훈 후보일지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과거의 행적을 다 배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정치할 것인가를 좀 이제 편견을 배제한 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보수가 되려면은 기존의 친일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고 색깔론 같은 냉전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어야 구보수 세력 혹은 수구 세력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어야 새로운 보수를 기치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번에 정영근 전 의원을 이렇게 후원회장 세운 것은 결국에는 동남풍을 태백산맥 안에 가두는 결국 태백산맥을 못 넘는 바람에 그치는 선택 아닌가. 뭐 이렇게 알려졌지만 저희 이제 민주당 쪽 진영 입장에서는 김근태 전 의원의 고문에도 개입했던 분이기 때문에
6: 남영동.
5: 도저히 뭐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고 게다가 역사관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새로운 보수라고 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구태스러운 정치인이다. 근데 후원회장은 어쨌든 보통 유명 인사를 앉혀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소구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두고두고 아픈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 굉장히 그래도 좀 뭐랄까 애정을 담은 비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은?
4: 저도 이게 그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선임했다 보는데 첫째는 이제 그 진영구 장인어른하고 이분이 동갑의 연수원 1기입니다.
6: 서 변호사님의 추측이신 거죠?
4: 아니 팩트 사본 연수 1기.
6: 그러니까
4: 팩트 말이야 말하는
6: 팩트.
4: 사법고 11기 사본 연수 1기 그 다음에 동갑 그 다음에 검사 생활을 같이 몇십 년 했으니까 저는 이게 그쪽에 아마 진영구하고
6: 진영이 있을 수 있다.
4: 인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북강서에서 삼선했거든요.
6: 맞아요.
4: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표 좀 있겠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분이 박민식한테 컷오프 당했어요. 그때 박민식 후보가 되면서 이분이 컷오프 당했거든요. 그 박민식 그 개인적인 원한. 이런데 한 세 가지 정도로 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 한동훈 지지하는 어벤져스 전략이 그 제목을 썸네일 봤더니. 정영근, 한동훈이가 이게 그 정통 보수를 재건한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야, 근데 우리 보수가 언제 정영근을 찾았습니까? 저기가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만났어요. 옛날 국회의원 할 때 핸드폰을 몇 대씩 들고 다녀요.
6: 왜요?
4: 이분이 국정원의 차장 출신이라서 항상 공작이나 국정원은 그런 걸 아니잖아. 옛날 안기부. 저 아들도 보고기 그 했는데 그 핸드폰 저는 이런 게 국정원에서 안기부에서 차장까지 해서 이렇게 온 사람이 정통 보수로. 우리 보수를 재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작에 보수에 제가 그분 의혹 다른 것도 많아요. 호텔 뭐 여자분이 빼더라도 빼더라도 이게 정말 이런 물이 흘러간 물이 야 한동훈하고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저는 전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후원회장을 모셨어요. 도움 안 될 겁니다. 표에
7: 이렇게 한 후보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나와서 공중파를 써도 되는 겁니까?
6: 반론을 충분히 하십니다.
7: 지금 사실관계도 틀려. 방금 전에 제가 1분 동안 검색을 해봐도 진영구라는 분,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죠.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하고 정영근 후원회장이 사법시험 동기다. 아니에요. 하나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동기다 뭐하다 하면서 자꾸 연관성을 그런 식으로 몰고 그다음에 이분을 공격함으로써 후원회장을 맡은 것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뭐 너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일방적으로 낸 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강수필 대변인도.
9: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부산 북갑에 출마한 이유가 보수 재건이라는 슬로건 들었잖아요. 그럼 정치가 이 명분하고 실리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취할 수 없으면 그래도 먼저 취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명분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런 정형근 같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 2004년 12월 16일 경향신문 칼럼 진중권 씨가 쓴 칼럼 보면 아이 앞에서 엄마를 구타하고 환갑이 넘어 할머니를 구타하고 임산부를 구금 가혹행위 했던 사람이 정형근이라고 증언을 썼어요. 사실 이런 분보다는 실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수재건이란 그 명분을 잃을 만큼의 실리가 있었을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시고 구포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차라리 설득해가지고 후원회장으로 모시는 게 저는 명분도 좋고 좋고 실리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역시 아직 늦지 그 않았다.
8: 역시 애정을 담아서
7: 의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면 그럼 김영춘 후보, 김영춘 하정우 전 후보. 의원을 하정우 후보가 지금 후원회장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의 과거 발언까지 제가 소환을 해서 어떻게 네. 이런 사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9: 아니, 그럼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7: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선을 어쨌든. 넘는 거죠. 그럼 이분은 김영춘 씨 지난 21년도 4.7 재보궐 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였다.
8: 맞아요.
7: 부산은 3기 암 환자. 부산은 뭘 해도 안 되는 도시. 뭐 이런 말씀 하셨던 분.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은

0: 하지 마시라고.
1: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제 JTBC 여론조사가 또 오늘 오후에 따끈따끈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 기간은 이제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한 내용입니다. 자,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7%, 이제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 후보가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5%, 이제 부동층 잘 모르겠다 없다가 12%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분 중에서는 박민식 53%, 한동훈 41% 지지한 조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그러면 박민식 후보로 이제 물은 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 질문을 해서 나온 조사인 것 같은데 강수영 변호사부터.
2: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우리 하정우 후보에 대한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35%에서 40% 정도의 사이의 지지는 진영 투표가 있구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층이 한 그 정도 되는구나. 네.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은 비등비등한 여론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가 되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지적할 건 단일화가 안 되면 하정우 후보가 이대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구나. 네,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중요한 하정우 후보 역시 한 35% 내외에서 크게 확장이 안 돼요, 이분이.
2: 그렇죠.
0: 후보 확정된 게 꽤 됐는데 하정우 후보는 35에서 플러스 조금 더 있고 40까지 못 치고 나간다. 이 그렇죠.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3: 그래서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이 50, 합치면 이제 50이 좀 넘잖아요.
0: 네.
3: 그 상태에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하정우 후보의 단순 지지율을 앞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이
0: 단일화는 없다.
3: 쭉 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거라고도 봐요.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지금 40이 넘는다.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 거의 다 흡수하고 전재수 후보의 개인기에 의한 표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는데 생각보다 경쟁력보다는 허점이 많이 드러나면서 하정우 후보의 부산 북갑에서 선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뭐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0: 이 조사는 민주당이 긴장해야 될 조사인 건 맞는 것 같다.
4: 아, 당연하죠. 선거라는 게 항상 승부처가 최소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정우 후보는 한 번이 좀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에 좀 마실수.
0: 박수와 오빠?
4: 네.
0: 아, 악수와, 박수가 아니고 악수와 오빠. 네. 네, 죄송합니다.
4: 악수와 오빠가 있었고.
0: 박수맨 박수? 네, 죄송합니다.
4: 네, 박수처럼 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사실 인재 후보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요일날 후보들의 개소식을 보면서
0: 개소식.
4: 또 승부처까지는 아닐 거예요.
0: 예.
4: 근데 그래도
0: 변곡점?
4: 아니 기세전환 기세를 잡고 가느냐 눈치 기사인데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민식 후 그러니까 하정우의 표가 박민식이나 하정우의 표가 한동훈에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저희는 안정성은 있는데 두 후보 간의 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해당 행위를 많이 해서 한동훈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해당 행위를 잘 차단하느냐 이것이 제가 봐서 이번 주 일요일에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또 한 주 정도는 지켜봐야지 아직은 뭐 누가 이렇게 앞서다 이렇게 하기 어렵고
3: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방금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전화가 갑자기 많이 와서 왜 그런 것 같던 단독이 하나 떴어요.
0: 뭐가 떴어요? 뭐가?
3: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탈당을 하고 한동훈 캠프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0: 이거 이제 확인 전화가 엄청 온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3: 아니 자료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4: 왜냐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 윤석 대변인이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개소식에 국민의힘 누가 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0: 11일 오후 2시에.
4: 네. 어쨌든 이게 기세거든요.
0: 기세.
4: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을 이번 주 일요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3: 시작됐다.
0: 네. 자, 서병수님.
1: 네. 아니 서병수는 이제 그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마지막에 그 지역에 가가지고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에요 부산에.
0: 아 그래.

0: 부산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탈당에 가봤자 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1: 저 부산시장 아니에요? 그래도?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이번에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라니까요. 따라서 이게 이미 그리고 그건 옛날부터 한동 지지했기 때문에 예? 새로 큰 변수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요. 예? 지금 인지도를 보자고요. 그 지역에 한동훈 박민식이 높아요.
1: 그렇죠.
0: 박민식은 여러분 출마했고 한동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예.
0: 하정훈은 좀 상대적으로 늦게 왔고 낮아요.
1: 예.
0: 근데 37이다. 3명 합치면 88밖에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12를 나누가니까 봐야 돼요.
1: 무동체.
0: 제가 하정훈 지지가 예. 42, 3, 40% 초반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럼 그 부산의 북한 주민들이 단일화를 한쪽에 표를 줘야 되는데
1: 예.
0: 이게 만만치 않아요.
1: 아하.
0: 한동훈도 확실하게 팬덤이 있고 비호감체 있고 박민식이 또 그 오래 놓기 때문에 국민의 표가 있고 또 그 조직 토박이 표가 있단 말이에요.
1: 예?
0: 이게 안 변해요. 그럼 이게 결국 둘이 계속 이 상태로 저는 한 달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게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안 한다 하니 제가 단일화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럼 이게 주민들이 단일화를 한쪽에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1: 예.
0: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1: 아하.
0: 서로 이게 워낙 호감, 비호감이 분명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가 지금 가면 유리하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식을 지지하지만 연장이 빨리.
1: 자, 윤석 대변인, 그 서병수 전 시장이 탈당했어요. 탈당의 정치 인생 처음이라고 하는데 한 후보 측에서 설득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서병수 전 시장의 어떠한 본래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정치 생명을 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2: 본인 의지라고 봐야죠. 뭐 제가 경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서병수 전 의원께서 이 지역의 직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지지하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을 보면 서병수 전 의원의 이번 선택은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자, 서병수를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1: 아, 이렇게 해야 된다?
0: 이렇게 해야 된다. 탈당해서 한지아도 탈당해서 밀고 배현진도 탈당해서 밀고 서병수도 탈당해서 밀잖아. 이게 당연히 도리입니다.
1: 아,
2: 웬만하면 존칭을 써주세요.
0: 예. 그러니까 저는 서병수 위원장이 탈당해서 예. 책임지고 가는 거는 그는 게 당연히 올바른 태도다.
1: 아, 진짜. 예. 뭐 짧게?
3: 아니 근데 요즘 보면 이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네. 이 원로들이 누구 편을 듣나도 상당히 큰 영향 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아, 자,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4: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 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 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주거용, 상업용, 친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1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4: 펠팍 폴킴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15: 폴킴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시장.
1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1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네시 스팟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 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승부사들 네 분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데요. 예, 동접자 많은데,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100만이 안 됐어요. 100만 한판승부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윤석 때문에 그런 거 잘하신다면서, 좋아요 버튼.
2: 몇 개가 있으면 좋은 겁니까? 지금 목표가 뭐, 몇 개입니까? 좋아요.
1: 5천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2: 5천 개. 네.
17: 5천만 땡겨줘요.
1: 어, 기분 좋아졌어, 좋아졌어.
2: 아니, 제가.
1: 예, 네, 자, 감사드리고. 네. 윤석 때문에 이런 거 잘하시거든. 뭐, 네, 뭐 저 건너편 방송에 잘하셔갖고, 요즘에. 자, 한동안 후보에게 잠깐, 마저 한 포인트만. 그, 진정 씨, 예, 그 예. 변호사가. 예. 제가 5월 8일, 그, 앞두고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 같이 있는 사진이 잡혔어요. 지금 SNS 나가는데, 식당에 가서 아마 어르신들이 같이 인사드린 장면이 나갔는데, 이번 주일에도 같이 하고 계속 앞으로 행보를 같이 하는 겁니까?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예.
2: 배우자고, 그리고 이제 이 북구에서 보시는, 북구 주민들께서 보실 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여기 계속 살 겁니다. 계속 여기서 정치할 겁니다. 해도.
1: 예.
2: 반신반의 하실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듣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배우자가 저렇게 내려가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1: 아.
2: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이라도.
1: 같이.
2: 거기서.
1: 평택에.
2: 그 집도 얻었잖아요.
1: 예.
2: 그러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낮은 자세로, 배우자와 같이 선거운동 한다는 거. 우리 선거운동 보면 배우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만큼 그 배우자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평택을로 또 가보겠습니다. 평택을.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 평택을. 아유, 너무 뜨거워요, 지금.
2: 네.
1: 원래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얘기해야 되는데, 제보선 얘기가 너무 뜨거워서 평택을. 조금 전에 또 JTBC 여론조사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했던 지난 4일에서 5일 경기 평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2명에게 5명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방송 통신 3사에 제공받은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고 모든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 홈피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23%, 국민의힘 유희동 18%,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로 1위,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6%, 자유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11%, 오. 부동층이 16%로 나왔습니다. 예, 후보들 확정된 이후에, 이제 평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요 흐름을 보면은 이제 김재현 후보의 어떤 포션이 좀 줄고, 조 후보로 좀 이동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강소영 변호사.
18: 근데 일단은 지금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접전 상황인 것 같고요.
1: 네.
18: 이 결과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단일화가 어렵겠다. 이게 역시 비슷비슷한 네. 흐름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 부동층이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하고 사이에 예. 지금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네거티브 공방도 있고. 어허. 근데 지금 어쨌든 1, 2위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네. 1, 2위끼리 저렇게 심하게 네거티브 공방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
18: 그래서 두 후보에게 모두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1: 유권자들이 질립니까?
18: 그렇죠. 질리게 하는 누군가 누구 또 특정하고
1: 염증이라 표현하겠어요. 아까 네, 염증이라고 했으니까.
18: 네, 굉장히 예. 지금 그 모습들이 있는데
1: 예.
18: 물론 두 후보 모두 다 억울해해요. 이 그렇죠. 얘기를 하면
1: 네.
18: 내가 피해자인데
1: 맞아요.
18: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예.
18: 그러나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먼저 도발한 건 어쨌든 조국혁신당 쪽으로 보이고 그 김용남 후보는 계속 대응을 안 한다 하다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제 캠프 명예로도 한번 해명을 해보고 또 방송 나가면서 여러 해명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1: 예.
18: 그러면서 이제 감정성은 비슷하게 갈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김용남 후보는 최대한 대응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 가서 토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혹시 자기가 과거의 발언 때문에 매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털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은 금방 없어질 변수들인데
1: 예.
18: 그 전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모두에게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1: 염증을 느낀다. 중립적인 표현. 네. 염증을 느끼게 된다.
18: 그렇습니다.
1: 자, 민주당?
3: 1등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하는 거거든요.
1: 예.
3: 2등, 3등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1: 예.
3: 이제 지금의 조사를 보면 제 예상에는
1: 예.
3: 이제 조국 후보가 네. 김영남 후보를 너무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거티브를 하는 내용이 뭐 평택과 관련된 현안이면 좋겠는데 그런 현안이 아니에요.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 발언.
3: 그 김영남 그 의원이 후보가 해명한 거 들어보니까
1: 네.
3: 뭐 상당 부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김영남 후보가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더라라고 생각이 들었고
1: 네.
3: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조국 후보 사실 뭐 평택 시를 군으로 알고 어디 그 어른에게 뭐 절 두 번 하고 그것도 네. 뭐 카메라가 촬영 안 됐다고 두 번 하자고 하고
1: 예.
3: 또 이번에도 무슨 서부 경찰서가 생기는데 북부 경찰서로 착각을 하고
1: 예.
3: KTX 안 다니는데 다니는 걸로 착각하고
1: 예.
3: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잔매를 맞을 때
1: 예.
3: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3: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1: 예.
3: 국힘 제로 하겠다는 분이 민주당 제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패널도 지금 참을 만큼 참고 있는데 저희도 진짜 깊게 들어가면 진짜 쑥 들어갑니다. 저는 과거의 판결문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이미 시작된 분들도 있는데
1: 예.
3: 그러면 전 조국 후보가 훨씬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정책 대결 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18: 싶습니다. 이미 시작된 분이 접니다.
1: 아, 조국 후보를 향해서.
18: 예, 예.
0: 근데 저는요.
1: 저는요. 예.
0: 아무리 봐도 이거 유희동하고 조국 싸운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1: 왜?
0: 선거 제가 투표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표 방지 심리예요. 저는 제가 투표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 안 찍고 싶습니다.
1: 도저히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0: 아니 제일 끝에 있는 황교안. 그다음에 김재현.
1: 예예예. 예.
0: 이분들이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1: 예.
0: 이론상으로.
1: 예.
0: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황교안 대표 표는 유희동으로 가겠죠.
1: 예.
0: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면. 그러면 이 김재현 표는 어디로? 조국으로 갑니다.
1: 아.
0: 아무래도 이게 선명한 개혁이잖아요.
1: 예.
0: 근데 김용남에게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1: 아하.
0: 더군다나 이게 국민의힘부터 개혁신당 쭉 다 거쳐갔단 말이죠.
1: 아하.
0: 제가 여기 직접 여기서 내가 앞으로 철새라고 비판하겠다고.
1: 누구한테?
0: 김용남.
1: 아.
0: 선배한테. 그건 이게 옛날엔 공적으로 패널 때 잘 지내는 거고. 지금 이게 민주당 후보니까 철새는 철새잖아요.
1: 예. 아마 당적을 좀 옮겼다.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오히려 이게 양 끝에 있는 표들이
1: 아.
0: 조국과 유희동 쪽으로 많이 간다.
1: 아.
0: 그럼 이게 중간에 끼어 있고 그런 확장성이 적다는 거죠.
1: 예.
0: 그럼 이게 결국 조국과 유희동 싸움이 된다. 아.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1: 그렇군요. 동의는 안 하시는 분이어서. 네. 유인석 대변인 말씀.
2: 일단 저 조국 대표하고 김용남 후보가 저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1: 예.
2: 유희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틈이 벌어지잖아요.
1: 그렇죠.
2: 이 두 분이 싸우면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보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부산 북갑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합쳐라 이러한 압력이 엄청 세질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1: 예.
2: 황교안, 유희동 두 분 합치면은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1: 네,
2: 그렇게 봅니다.
1: 예.
18: 뭐 짧게 하나만
1: 말씀하고
18: 싶어서 이제 진보당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표가 조국표신당으로
1: 예.
18: 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진보당은 왜냐하면 예. 진보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1: 예.
18: 정말 우리만이 좌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1: 아.
18: 진짜 진보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나 조국표신당도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조국표신당과 진보당 사이에 지금 감정 싸움도 심했고요.
1: 예.
18: 갑자기 난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닦아놓은 밭인데 갑자기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1: 예.
18: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단일화 협상도 불가능해 보이고요.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에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1: 예.
18: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진보당의 극적인 어떤 단일화나 혹은 선거연대나 아니면 표쏠림 현상이 오히려 김용남 후보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1: 그래서 유희동 후보도 분석하는 게 이분이 이제 김재현 후보가 움직임이 조국 후보가 평택을 왔을 때는 굉장히 막 배신당한 듯한 굉장히 격렬한 뭡니까 비판 SNS 글을 올렸지만 그 김용남 후보가 평택 결정돼서 올 때는 어서 오라고 막 환영의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의 가능성은 김용남 후보와 김재현 후보가 높아 보인다. 오히려 조국과 김재현은 아니다. 오히려
0: 그렇죠.
1: 네.
0: 그러게 인위적인 단일화는 주고받이 되니까
1: 예.
0: 조국당은 줄 게 없잖아. 그런데 민주당은 줄 게 많죠. 서로 울산이나.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일화할 때는 민주당과 김재현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1: 예.
0: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투표할 때
1: 아하.
0: 내가 이게 김재현 지지하는데
1: 예.
0: 내가 이게 사표다.
1: 아.
0: 그럼 이게 조국을 찍는다는 거예요. 더 이념적으로 선명하게 좌쪽이 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저는. 근데 황교안 대표는요,
1: 예.
0: 뭐랬냐면 이게 합당까지도 가능하다. 단일화 가능하다 했거든요.
1: 맞아요.
0: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개헌 반대요.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1: 개헌이 아니라 개헌.
0: 개헌 반대.
1: 개헌 반대.
0: 단식하고
1: 개정 반대.
0: 예, 예.
1: 갑자기 이분이 개헌 반대해야죠.
0: 근데요.
1: 개헌 반대해야죠.
0: 이분의 스타일이
1: 네.
0: 아주 제 생각에 그냥 사퇴할 수도 있겠다. 명분 맞으면. 어떤 명분? 예를 들어, 선거 끝나고 부정선거를 철저히 검증 한번 해보겠다. 사후 검증.
1: 예.
0: 이런 식으로 명분만 주면 이분은 부정선거 막는 게 평생 사명이에요.
1: 예.
0: 다른 건 아니거든요.
1: 예.
0: 이번에 그것만 이슈가 되면
1: 예.
0: 충분히 당선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겠다.
2: 그래요. 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됐어요.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고 유희동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럼 그 부정선거예요?
0: 근데 뭐 명분은 그렇겠죠.
1: 당선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그렇게 따지면.
0: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2: 부정선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꼬입니다.
3: 그것도 예. 말 안 되고 또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이면 부정선거 인정한다는 건데 안 맞죠. 그리고 그 진보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조금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보당 분들이 자기들 사표된다고 조국 혁신당으로 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일처리를 할 때 좀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재현 후보가 준비를 할 때 조국 대표가 많이 좋은 덕담을 해줬다고 들었어요.
1: 예, 예.
3: 그런데 막 출마를 딱 하고 나서 그런 소문을 김재현 후보가 들으니까 조국 대표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출마하시냐고 물어보려고.
1: 아, 평택을 해.
3: 네, 근데 전혀 막 다 차단해버리니까 아, 그리고 오늘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좋게 그때 전화 받아가지고 양해를 구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지진 않았을 건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보당 사람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당 표가 조국의 신당에 가진 않을 거다 그래 봐요.
18: 네, 그게 이제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라는 질문에 내가 전화기를 안 들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 그래요? 네,
18: 그게 매우
1: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18: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적인 거죠.
3: 화가 나긴 하지.
1: 안 하는 것쯤 하면서 강수행 변호사를 또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3: 기억력이 좋아.
1: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에 정청래 당대표가 위촉이 됐어요. 사실 당대표가 핫플레이스에 후원회장을 자처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건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메시지인 거 아닌가.
2: 오늘 후원회장 얘기.
1: 후원회장이 많아요. 후원회장이 많이 하는데 저 이것도 굉장히 큰 후원회장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거야말로 진짜 큰 메시지죠. 현직 당대표가.
2: 그렇죠. 그럼 현직 당대표. 여기는 좀 전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표 대 대표끼리 뭔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효과를 저는 정청래 대표가 생각했다고 봅니다. 하고 많은 후원회장 깜들 중에
1: 그렇죠.
2: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물론 8월 전당대회 때문에라도 그런 거가 있겠지만 조국 대표에게는 이보다 더 불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합당 논의를 서로 했던 사람이
1: 기분이 안 좋은
2: 너무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1: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3: 네. 왜 나빠요?
2: 아니 나쁜 건 아니라 제 얘기는 예 그래서 합당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중이고 뭐 연대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3: 그래서 얘기하시죠.
2: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3: 저도 사실 궁금한데 지금 조국 신당처럼 하면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김영남 후보가 상당히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청래 당대표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당원들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좀 겹침이 있어요.
18: 많이 겹치죠.
3: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김영남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면 그들이 이탈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다. 그걸 의식해서 사실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사진 걸고 막 일을 하는 게 그 표를 지금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일부 조국 대표와 우호적인 민주진보 진영 안의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바람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차단하는 저는 효과적인 행사였다고 봐요.
2: 정말 복잡해지는 게 뉴 이재명 김용남은 친청이 되고 조국이 뉴 이재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3: 아, 그럼 모두가 하나 되네요?
1: 유아도 어딘데?
3: 합당은 아직.
2: 합당은 정말 복잡한데요.
3: 합당은
0: 아직. 마키아벨리식으로 분석해보면요.
1: 갑자기 마키아벨리가 나왔어요.
0: 누구든지 그 경쟁자는요. 싹을 자르고 싶어해요. 자기 경쟁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본성이에요. 아마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자격주의 가장 필살기를 김용남을 피겠다 보거든요. 조국을 무조건 꺾어야 된다. 왜? 다음에 대선 경쟁자 라이벌이다. 장동욱 대표도 한동훈 제거하는 거 똑같은 이치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정청래 대표는 진심으로 조국을 이번에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회장도 맡아주고 최고의 자격을 저는 골랐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짜고 치는 약속 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정청래와 조국 대표가 근본일체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김용남 후보와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 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에게 땡땡땡은 단어 언급도 하지 마라. 세 글자 언급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땡땡땡이 뭐냐. 단일화죠. 단일화냐. 아예 언급도 하지 마라. 전 그 얘기가 약간의 그냥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후원 회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이구나. 이게 단일화 정말 없겠다.
18: 맞아요. 예, 네, 실제로 그럴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어쨌든 그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결집돼 있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합당 논의에서도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근데 그걸 잘 수행하던 게 사실 정청래 대표였단 말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하고 또 거기 후원회장까지 해버리니까 여기서 약간 지금 혼란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정청래 대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한쪽 한 사이드를 계속 밀어주게 되면 이 더 진보 진영 내 특히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과속화되고 또 전당대회 앞두고 그런 모습들은 본인에게 다 치명타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균형을 잘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당 후보의 후원회장 되는 건 뭐 너무나 명분이 뚜렷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제 연대는 없고 조국 신당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가지고는, 예.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는 조국 후보가 드랍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합당을 좀 더 부드럽게 나중에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1: 아.
18: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도와주면서, 나는 자연히 이제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 뭐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고 보는데,
1: 예.
18: 당대표의 이번 선택은 저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정세현 대표의 그 후원회장 네. 간 것은 탁월했다.
19: 자, 마지막으로 헌, 개엄 말고 개헌. 자,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개헌. 요거 이제 투표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제 투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성립됐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2: 일단 그 개헌 안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1: 예.
2: 그런데 개헌을 하는 과정이 예.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나라도 드물 겁니다. 진짜 경성 중에 경성헌법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저는 선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희가 소수야당이지만 적어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당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캐스팅 보트니까.
2: 네. 그렇죠.
1: 네.
2: 근데 이 다수당을 개헌에 있어서의 다수당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타박을 하고 있잖아요. 비상경험에 관련해서 제어하는 장치를 넣었는데 왜 반대, 왜 안 하느냐. 개헌을 옹호하는 거냐. 오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런 정치력이 민주당에 정말 없더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딱 여기 걸린 거 아니에요, 3분의 2에.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수의 어떤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공격을 해요. 일이 되자는 방식의 사고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3: 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1: 옳은 일이라고 타박을 하시잖아요.
3: 아니. 타박이 아니라 동의하고 동의하는데 네. 당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니까. 이 불법개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제도적으로 완비하자는 거고
1: 아, 좋아요.
3: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회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참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내용은 거의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의 경험이라도 좀 가져보자는 거거든요.
1: 개헌의 경험. 네,
3: 경험.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부탁드리니까 같이
1: 이거요. 내일 하루 더.
3: 하루 남았습니다.
0: 한마디로 그 지방선거용 개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하러 가서 개헌 상기 시기 가지고 아주 대단 당이다 이러려고 하죠. 국민 투표한테 몇백억 들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안 쳐들어오는 사람 개엄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엄할 리 없잖아요. 네. 지금도 과반하면 성 취소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 하나에 몇백억을 씁니까? 이게 지방선거 때 내란 당으로 몰라고
1: 올려.
3: 아 이런데 어떻게 달래요?
2: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18: 근데 네. 그런 술수를 부릴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잖아요. 결국 분수령은 영남 정도인데
1: 예.
18: 뭐 그런 잡기술을 써가면서까지 이겨야 될 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 예.
18: 이 개헌 논의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멘트를 보면 마치 예. 이게 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그런 걸 가기 위한 빌드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 예.
18: 제가 대구에서 실제 어른들이 이번에 그 개헌 그 뭐 대통령 실컷 하려고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
1: 중임제 개헌을 위한
18: 예. 지금 개헌 대통령 임기 개헌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1: 하도 잊지 마시래.
18: 하도 선동 하니까
3: 개헌으로 늘렸어.
18: 그러니까
1: 개헌을 개정, 법 개정.
18: 하도 선동을 하니까
1: 예.
19: 공소 취소만 이런 거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3: 안 합니다.
1: 아.
3: 보세요, 저희 안 합니다.
19: 국민 여덟아홉은 모른대며요.
3: 예. 죄송합니다.
1: 근데 사과를 우리 강수필 대변인이 하십니다.
3: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예.
1: 알겠습니다.
3: 시간 남았습니다.
1: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8: 감사합니다.
1: 네,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1: 벌써 수요일입니다.
0: 아닙니다.
1: 왜요?
0: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입니다. 아니, 하루가 어디 갔지?
0: 어제 공개 방송 하시려고 수요일을 잊으셨군요.
1: 수요일을 잊어서 수요일을 또 다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요일이 됐네요.
0: 갔다.
1: 오늘 오프닝은
0: 네.
1: 중국 명나라 시절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유비무환이라고.
0: 오랜만에 저 아는 사자성어
1: 유비무환. 준비가 네.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분들이 있는 바로 아침에 주유소에 들리셨던 분들일 거예요.
0: 아 그러니까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어쩜 그렇게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1: 완전 뭐 기름값 보면서 쫄깃쫄깃하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넌 사람이 승자예요.
1: 진짜 맞네요.
0: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어제 넣을 걸. 아주 기름 넣다 보면은 그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1: 이게 진짜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0: 아주 천정부지로 천정이 어딨나 아주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어린이날이 가까워서 점점 더 마치 우리가 그 급행열차 뭐죠 그거?
0: 롤러코스터.
1: 롤러코스터 타듯이 네.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어린이날은 이미 이틀 전에 지났고요. 네. 성원 씨.
1: 네.
0: 그날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죠.
1: 계속 올라가고 네. 있어요.
0: 아주 롤러코스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얘는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오질 않아요.
1: 그때가 사실 롤러코스터 탈 때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섭잖아요.
0: 네, 심장이 아주 손덕하죠. 네. 한번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1: 내려와요. 좀 떨어져야 되겠죠.
0: 네.
1: 자, 아무리 기름값이 또 올라가도 또 여러분 계속 마냥 인상만 찌그릴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저희 한식 음악다방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수가 너무 핫해가지고 막 정말 길 정도로 뜨거운데
0: 맞습니다.
1: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The Way You Make Me Feel 마이클 잭슨입니다.

0: 아버지 자꾸 찍고 자 찍고
1: 막 일어나서 네? 뒤로 막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10일 만에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정도를 벌었답니다.
1: 아주 미영화로. 기록을 세우고
0: 네, 있습니다.
1: 네. 네.
0: 음악 영화 역대 뭐 다 모든 기록을 다 깨고
1: 그러니까요.
0: 있죠.
1: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퀸
0: 보헤미안 랩소디
1: 네,
0: 그 기록보다 더 빠르게
1: 그러니까
0: 지금.
1: 그 영화도 정말 대단했었는데
0: 대단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1,000만이 넘었고요.
1: 아, 마이클 잭슨은 역시 영원한
0: 아, 네. 네. 퀸이 좀 매니아층의 어떤 팬들을 갖고 있다면 뭐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 정도 천을 봤는데 퀸이 제가 알기로 한 200만 명 이상의 그 팬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한 4번 5번씩 본 사람들도 있고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만을 넘었지만 마이클 잭슨은 그야말로
1: 전 세대를 아우르니까요.
0: 전국구라고 하죠. 네. 전국구 이제 팝스타기 때문에. 그 사촌이 조카죠. 조카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그 아역 배우로 나온 그 마이클 잭슨의 잭슨 파이브 시절의 그 연기가
1: 네.
0: 정말 저같이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을 못 다물게 하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1: 아, 마이클 잭슨은 아마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0: 맞아요.
1: 네.
0: 또 이렇게 좋아하지. 호감을 갖고
1: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보려고 합니다.
0: 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극장에서 꼭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1: 네.
0: 자, 주간 베스트가 오늘 마감입니다.
1: 오늘 밤에 마감됩니다. 네. 여러분 주간 베스트 사연 주제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엄마의 18번.
0: 네.
1: 네, 엄마가 제일 즐겨서 부르시던 노래 제목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이 노래를 좋아하셨는데 이 노래를 어디 어디서 부르셨던 기억이 난다던가 뭐 다양한 이야기 좋습니다.
0: 네.
1: 100자에서 200자 사이로 그냥 짤막하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재밌는 사연도 좋고요. 어머니들도 가끔씩 보면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섹시뮤직 얘기했지만 그런 웃긴 사연들도 있고
1: 네.
0: 어머니에 얽힌 또 그런 이야기 오히려 또 웃다가 보면 또 이렇게 뭔가 어머니를 또 추억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연들도
1: 그렇죠,
0: 좋고요.
1: 그렇죠.
0: 또 뭐 어머니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도 추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으신 추억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내일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셨던 18번들 노래로 내일 금요일 1시간 여러분께 머더스데이 특집으로 저희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0: 네.
1: 그저 엄마가 뭐 설거지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
0: 네.
1: 걸레를 훔치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 이 정도도 좋습니다. 네. 엄마와 얽힌 그 엄마가 좋아하셨던 네. 18번 노래와 함께
0: 네.
1: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0: 아마 요거를 이렇게 적으시는 그런 중에도 요번 머더스데이 주간에 어머니를 마음 깊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추억하실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이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고 또 음악을 같이 듣고 다른 분들과 나눠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올해 마더스데이에 꼭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네, 우리가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0: 뭘 싫어하는지
1: 네.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엄마 어떤 노래 좋아해?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머니와 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열고
1: 그렇죠.
0: 보면
1: 대화도
0: 싸우게 되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간
1: 내가 엄마 그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
0: 그래 막 불러보라 그러고 조용히 막 끝까지 안 듣고 막 이러면 더 싸움이 돼요.
1: 네. 네.
0: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더스데이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은 특별히 또 어머니를 꼭 공경하시기 바래요.
1: 그리고 보내시는 방법은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K라디오 US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친구 찾기에서 추가를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12시에 마감입니다.
0: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마이클 잭슨 노래 들은 김에
1: 네?
0: 그 시절로 한 번 더 가보죠. 이번에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How will I know?

0: 네. 아유,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이게 노래가.
1: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0: 위트니 왜 그러나요?
1: 역시 두 친한 사람은 다릅니다.
0: 두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1: 마이클 잭슨하고 위트니 휴스턴.
0: 위트니 휴스턴.
1: 네.
0: 아, 정말 그 시대에 참... 그냥 풍미했던
1: 네, 두 가수의 음악을
0: 갑자기 90년대로 훅 빨려 들어가네요.
1: 네.
0: 자, 바로 그게 또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여러분의 리즈 시절로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가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카카오톡 연결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셔도 사실 좀 어려워서 뭔가 막 유리천장같이 뭔가를 뚫어야 될 것 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1: 네.
0: 오늘 한 번 더 카톡 연결하는 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0: 여러분들 카카오톡 한번 열어보세요.
1: 열었습니다.
0: 네, 조금 기다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여셔서 보통 이제 돋보기부터 끊으셔야 되는 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끊으셔서 카톡을 일단 열어보세요.
1: 네.
0: 그리고 카톡 제일 밑에 보면 메뉴가 4개가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제일 왼쪽을 누르세요. 요게 친구예요. 제일 왼쪽을 누르세요. 밑에 제일 왼쪽에.
1: 사람 그 모양으로
0: 사람 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1: 네,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지금 친구들이 쫙 나오죠.
0: 친구들이 쫙 나오죠.
1: 네.
0: 거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항목이 3개가 있는데
1: 네.
0: 하나 첫 번째는 돋보기, 두 번째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 그 다음 톱니바퀴가 보이시면 가운데 사람 모양의 플러스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창이 촥 팝업이 뜨면서
1: QR코드 같죠.
0: QR코드 네.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초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네. QR코드,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얘가 요거 요 세 번째 카카오톡 아이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깜빡깜빡거리면서 뭔가를 이제 써 넣으라는
1: 빈칸이 나옵니다.
0: 네, 나올 텐데.
1: 네.
0: 그 빈칸에 뭘 써 넣으면 되죠?
1: K 라디오 US.
0: 네. 전부 영어로.
1: 네.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쓰시면 네, 됩니다.
0: 대문자도 K, 괜찮고 네. 소문자도 괜찮아요.
1: K R A D I O U S.
0: 네. K
1: 라디오
0: 라디오
1: US.
0: US 이렇게 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이제 회사 로고가 탁 나오고요. K라디오 로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1:1 채팅 추가하셔서 그다음부터 이모티콘이나 아무 말씀이나 인사나 나눠주시면 그 시간대 진행자가 여러분들 카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카톡 연결하는 법 한번 알려드렸고요.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 도라미님도 또 오늘 효녀라서 어머님이랑 또 2시간 동안 통화를 하셨대요.
1: 네. 아침에 한국의 엄마랑 2시간 통화했는데 딴 얘기만 잔뜩 하다가 18번 노래 그거 묻는 걸 깜빡했네요 하셨어요. 지금 전화하시면 주무시니까요.
0: 네.
1: 오늘 밤에 꼭 다시 전화하셔서
0: 네.
1: 18번 노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저희 네. 방송에서 또 알려드린 그 예약 문자 보내는 방법으로 딱 미리 보내놓으면 아침에 어머님 일어나시면
1: 좋은 방법이네요.
0: 일어나시면은 방해하지 않고 잠자리 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딱 보여요.
1: 네, 예약 문자 보내는 방법도 이참에 소개해 주시죠.
0: 예약 문자?
1: 네, 카톡 창에 오시고요.
0: 네.
1: 메시지를 쓰신 다음에 오른쪽에 그 보내기
0: 네.
1: 버튼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누르지 마시고 홀드를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쭉 누르고 계시면은 거기에 옵션이 뜹니다.
0: 네.
1: 예약할 수 있는 옵션.
0: 예약할 수 있는 옵션이 떠요.
1: 네.
0: 거기에 시간만 적어 넣으시면
1: 바로 예약이 되고요.
0: 예약 문자 보낼 수
1: 그
0: 있어요.
1: 시간이 되면은
0: 네.
1: 적어 놓으신 메시지가 그 시간에 배달이 됩니다.
0: 네. 혹은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친구분 그 친구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그 메시지를 보낼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1: 네.
0: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1: 네.
0: 그 밑에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뭐 연락처라든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든지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보면 예약 메시지가 거기에도 있어요.
1: 아, 두 네. 가지 방법이 있군요.
0: 네, 방법이 있어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아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해드리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3

0: 40시간 와우 전 발효로 완성된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추가로 드리고요. 야엘 사양 공진단은 50%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다가 두 박스 사시면 120불짜리 조회 세럼을 무료로 또 드립니다. 자, 청정 내계부 지역에 영향을 담은 야엘 올리브 오일 이 스틱으로 또 나왔는데요. 이 스틱 두 개를 사시면 한 개 무료로 드리고요. 144시간 천연 옹기 항아리에서 정성으로 완성된 야엘 녹용 경어꽃.
1: 이번 마더스데이에 선물 준비하시기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앤뷰티 브랜드 야엘.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 여성복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자, 새로운 계절을 맞아 옷, 또 이불, 침구류, 이런 거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자,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국보 매장 방문해주세요. 718-886-3344.
1: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1-209-45-209가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0: 자, 한 주에 가운데를 지나 이제 주말로 향하는 목요일 오후 여러분의 기분을 더욱더 달큰하게 만들어드릴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목요 퀴즈쇼 진행할 텐데요.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1: 네, 어서 오세요.
0: 많이 들어오세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벤쿠오퍼 홈모기지.
4: 벤쿠오퍼 홈모기지.
5: 벤쿠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렌들.
6: 나는 하나님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광고가 너무 은혜로워요. 은혜 받아요. 광고 들을 때마다. 네. 자, 목요 퀴즈 쇼.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자,
1: 오늘은요. 네. 새로운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사실 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똑같지 않아요.
1: 그럼요. 네,
0: 매주 네. 뭔가 희한한 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께 막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주에 아주 치열했죠.
0: 어, 그랬죠.
1: 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죠.
0: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0: 성원?
1: 네, 성원. 성원.
0: 자, 오늘은
1: 세 가지 퀴즈 준비했습니다.
0: 준비했는데 네. 뭐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1: 네, 오늘은요 상식 퀴즈도 한 가지 있어요.
0: 이민사에 네. 대한 또 상식 퀴즈를 오늘 또 준비를 했고요.
1: 네, 여러분의 상식을 알아봅니다. 네,
0: 그리고 전주 짧게 듣고 노래 맞추는 전주 듣기.
1: 네, 추흥분이 좀 팍팍 좀 써주세요. 힌트
0: 네,
1: 좀.
0: 네,
1: 전주. 예, 너무 막 박하게 1, 2초에서 끊지 마시고요.
0: 네, 1, 2초에서 네. 끊은 적은 없는데
1: 네.
0: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궁지에 뭐를 넣어야 되니까 막 1, 2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1, 2초를 들려드려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좀 넉넉하게 들려드려서 제가 오늘 한 5초에서 6초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맛 있잖아요.
1: 네,
0: 밀당.
1: 네.
0: 네, 여러분과 또 밀당을 해야 되니까.
1: 네. 또 세 번째 새로운 퀴즈죠.
0: 야심찬 퀴즈.
1: 야심차게 준비한
0: 인물 퀴즈 20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1: 네.
0: 어떤 인물에 대해서 20곡을 내듯이 하나씩
1: 네,
0: 네. 저희가 하나씩 힌트를 질질 흘려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거를
1: 힌트를 딱
0: 잡아주시고
1: 네. 네.
0: 누군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빨리 맞추시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선물 타실 확률이
1: 높아집니다.
0: 자, 오늘 퀴즈에서 장원이 되시는 분은 퀴즈 장원 한 분께는 야엘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50불짜리 상품권을 댁으로 편안하게 저희가 우송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퀴즈 즐겁게 맞추시고 그냥 주소하고 영문 성함만 하나 딸랑 던져놓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봉투에 넣고 싸고 봉지 우표 붙이고 네, 주소 적어서 저희가 댁으로 딱 우송해드려요. 그러면 딱 받으셔서 편안하게 매장에 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1: 그럼 먼저 우리 이민사와 관련된 상식 퀴즈부터 드릴까요?
0: 네.
1: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벌써 120년을 훌쩍 넘었는데요. 네. 네. 191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위들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 한인 선조들이 땡볕에서 땀 흘려가며 일군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랑스러운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가 탄생을 하는데요. 김형순, 김호 선생이 세운 김형제 상회입니다.
0: 이름도 아주 정겹죠.
1: 네, 이분들이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둔 과일이 있습니다.
0: 과일?
1: 네. 나머지 힌트는요, 저희가 시간 듣고 돌아와서 드릴게요.
0: 아니, 뭐라고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지금.
1: 네.
0: 잠시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시의 음악다방 퀴즈쇼 오늘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있는데요. 1910년대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한인 최초로 백만장자가 탄생했는데 이분들 이름이 김형순, 김호 선생님이 세운 김형제 상회.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이분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한인이신데
1: 네.
0: 이분들이 개발한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이 과일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백만장자가. 네.
1: 여기에서 힌트를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박한가요? 더 드릴까요?
0: 근데 이제 이 과일의 이름을 맞추는 건가요?
1: 네, 이 과일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복숭아입니다. 흔히 복숭아 하면은 표면에 이 까끌까끌한 털이 있어서 알러지 있는 분들,
0: 맞아요.
1: 네, 이 복숭아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개발한 게 바로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복숭아였습니다. 천상의 복숭아라고도 불리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0: 그 과일의 이름을 맞추는 거군요.
1: 네.
0: 자, 이 과일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K라디오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요럴 때 저희하고 요게 통하면 참 좋을 텐데 텔레파시요. 네, 저희가 뚜루뚜뚜뚜뚜 여러분께 보낼게요. 정답을 한번 캐치해보세요. 자, 이 과일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0: 모르는 거야. 러브 텔레파시.
1: 여러분 저희의 텔레파시를 받으셨나요? 맞았나요?
2: 열심히 보내드렸는데 아직 몇 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1: 제가 힌트 하나 거 한 거 드릴까요? 1번 문제에 대한 힌트.
2: 힌트?
1: 네.
2: 오.
1: 이것은요.
2: 네.
1: 가장
2: 이것은
1: 뜨거운 과일입니다. 정말 뜨거운 과일이에요.
2: 아, 뜨거워하는구나. 이 네. 과일이 굉장히 뜨겁기 정말, 때문에.
1: 예, 다 이거 화상 입습니다.
2: 네.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가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1: 네. 네.
2: 그런 과일이에요.
1: 네.
2: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도 못 맞추신다. 안 맞추는 거죠.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안 맞추는 거예요.
1: 네, 이분, 정말 대단한 힌트였는데요. 네,
2: 지금 방금 이제 운전하시면서 잘 못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저희 라디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문제를 드릴게요. 오늘 목요 퀴즈쇼 총 세 문제 드리는데요.
1: 네.
2: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이민사와 관련된 상식 퀴즈였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서 퀴즈를 다시 한 번만 내주시면요.
1: 네. 그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미국에 사시던 한인 네. 최초의 백만장자 김형재 상회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과일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2: 아마 이 과일이 우리 한인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거 아시는 분들 아마, 의외로 많지 않으실
1: 네,
2: 거예요.
1: 네, 저도 이 퀴즈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2: 네.
1: 네. 털 없이 매끈한 복숭아. 이 복숭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일단 매끈 복숭아는 아니죠.
1: 네. 빨간 복숭아도 아닙니다. 네.
2: 약간 그 우리 가서
1: 네.
2: 이렇게 털 같은 거 뽑을 때 하는 왁싱 복숭아 이런 거 아니죠? 왁싱 복숭아.
1: 와, 기발한데요?
2: 털을 딱 펴가지고 왁싱 복숭아.
1: 기발한데요?
2: 아니에요? 왁싱 복숭아는 아니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1: 네, 털 없이 매끈한 복숭아의 매끈한 이름.
2: 이 복숭아의 이름은
1: 네.
2: 무엇일까요?
1: 뜨거워. 이 뜨거운 네. 복숭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말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정답을 안 맞춰주시면 안 맞추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퀴즈는 음악 퀴즈인데요. 전주를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1: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2: 됩니다.
1: 가수 이름은 안 주셔도 되고요. 노래 제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자,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단 길지 않게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0: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서 애국가처럼 불리는 노래예요.
1: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애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이 지역에 가면은요.
0: 그렇죠. 한 번 더 들려드려볼게요. 네. 조금 더 들려드려볼게요.
1: 조금만 더 길게 보내주세요.
0: 자. 아, 한국말로 보내야 하나요?
1: 아, 과일 이름?
0: 네.
1: 네, 영어로 보내셔도 됩니다.
0: 네, 영어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우리 혜영님은 정답을 보내셨다가 삭제해 버리셨는데요?
1: 왜 그러셨을까요?
0: 아, 다른 걸로 바꾸셨어요.
1: 네. 네,
0: 바꾸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과일 이름을 맞추시는 거고요. 영어로 맞춰도 되는 거죠?
1: 네, 그럼요. 네. 영어로는 세 자.
0: 네.
1: 한국말로는 다섯 자입니다.
0: 네. 그 과일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전주 듣고 노래 제목 맞추기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여기까지.
1: 이 정도면 힌트가 좀 됐을까요?
0: 됐을 텐데요.
1: 네. 아마 많은 어머님들의 애창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거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떼창각이라 그러죠. 떼창.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인 데서 한꺼번에 많이 부르는 말 그대로 정말 이 한 지역에서는 애국가 같은 그런 노래예요.
1: 네.
0: 자,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0: 있고,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 주세요.
1: 아, 이 정도면은 오늘은 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0: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아닌가요? 자, 이제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요.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1: 세 번째 퀴즈.
0: 인물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고고! 그간 거 제가 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스 팡에서 사랑받은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프로 데뷔니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고국,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골라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 하십시오.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요, 모든 빵이 30% 할인됩니다.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전화번호는 347-767-8181.
0: 좋네요.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봄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기 발케어, 해충기 피제 치아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봄을 시작하세요.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그 카톡창에, 제발 부탁인데, 이거 정답 맞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1: 맘약해서
0: 저희가
1: 자꾸.
0: 저희가 난처해요.
1: 네, 네. 맘약해서 자꾸, 아, 이거는 답이 아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0: 좀 틀린 답 같은 경우에 제가 간혹 달아드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요거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답은 달아드리는데, 못 달아드리면, 답을 이렇게 던져놓으세요. 한 두세 개를. 저희가 그 중에 맞는 거 있으면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1: 아, 좋은 방법이네요.
0: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저희는 인물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목요 퀴즈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자, 뭐 퀴즈 함께 하고 계시고요.
7: 네, 네.
0: 성원 씨가 지금 기침했습니다.
1: 아니 언제 마이크를
0: 마이크
1: 켜셨대요?
0: 너무 많이 켰어요. 제가 기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눈치가 없네요. 제가. 아, 자 지금 키친과 함께 하시는 생방송 함께 하고 있고요. 자 목요 퀴즈쇼 지금 정답이 많아갖고 제가 그 광고나는 사이에 네. 답장을 다 못 드립니다. 죄송해요. 자 세 번째 이제 스무고개를 많이들 아시죠?
1: 그렇죠.
0: 네, 처음에는
1: 네
0: 정말 힌트 같지도 않은 힌트를 막 드려요.
1: 광고면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0: 인내심이
1: 처음에는요.
0: 필요합니다. 너무
1: 네.
0: 화내지 마시고
1: 네.
0: 중간에 또 다른 채널로 가지 마시고요.
1: 끝까지 듣다 보시면 네네. 한 10번 넘어가면 이제
0: 맞습니다.
1: 구체적으로 슬슬
0: 맞습니다.
1: 네 제대로 된 힌트가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0: 그리고 제가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1: 어떤 꿀팁이에요?
0: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저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화면을 막 손가락으로 확대하시면은
1: 네.
0: 저희 원고가 보여요. 원고가 보입니다.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게 정답이 보여요.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셔도 우리는 쿨하게 인정. 아, 유튜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1: 네, 유튜브는요. K라디오 한 칸 띄고 라이브 네. 영어로 치시면은요. 네. 저희 채널이 짠하고 열립니다.
0: 여러분이 지금 밀어주시지 않아갖고 저희가 알고리즘이 밀려서 다른 방송국보다 막 굉장히 뒤에 나와요. 여러분 저희 좀 위로 좀 띄워주세요. 많이 나오게요. 자, 스무고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영화 씨하고 저하고 하나씩 내드릴 거예요.
1: 어떤 인물에 관한 힌트 드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첫 번째, 이름을 맞춰주시면 네, 돼요.
0: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한국에 넘어갈게요. 저는 남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말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1: 아, 50%입니다.
0: 저는 네. 남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1: 네. 범위가 절반으로 50%로 확 줄었습니다. 네.
0: 자, 두 번째 곡에
1: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0: 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남자고 1970년대 난데? 아, 자, 남자고 1970년대 태어나신 분들
1: 네.
0: 소리 질러! 안 들리네요. 크게 질러야지 방송까지 들려요.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되신 거예요.
1: 네. 네,
0: 70년대생. 70년대생이니까 1970년부터 1979년생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에.
1: 사람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0: 오.
1: 나는 누구일까요?
0: 전데요?
1: 정답!
0: 이성훈인데요? 이성훈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1970년대생. 그리고 남자
1: 충청도 출신
0: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남자예요. 그리고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1: 충청 네. 이성훈 씨 본인 맞추는 그런 퀴즈를 내신 건 아니겠죠?
0: 네.
1: 그렇죠.
0: 네,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자꾸 정답을 올리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요.
1: 아닙니다.
0: 자, 네 번째
1: 곡에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입니다.
0: 좋은 학교죠.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죠.
1: 아, 그렇죠.
0: 서울예대 출신이네요.
1: 네.
0: 차태현 씨일 수 있습니다.
1: 차태현 씨 이분은 뭐 연기를 전공하셨는지, 실용음악을 전공하셨는지, 아니면 극작과 출신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0: 그런가요?
1: 네. 어떤 과를 나오셨는지는?
0: 그러면 제가. 네. 그거의 힌트가 되는 힌트를 다섯 번째 곡에서 제가 드릴게요.
1: 네.
0: 이 남자는
1: 네.
0: 배우입니다.
1: 연극과를 졸업하셨습니다.
0: 나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요.
1: 첫 번째, 남자고요. 1970년대생이시고요. 충청도 출신의 서울
0: 예대를 나왔습니다.
1: 배웁니다.
0: 이미 벌써 알고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와우.
0: 와우, 대단합니다. 다 오답이에요.
1: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0: 자, 이병헌 씨 아닙니다. 이병헌 씨 아니에요.
1: 이병헌 씨는요, 네.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0: 아, 경기도, 네. 경기도요.
1: 저희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15개의 힌트가 남아있습니다.
0: 자, 여섯 번째 힌트는요?
1: 여섯 번째 힌트. 이분은요, 희극과 그 코미디 영화, 그리고 그 비극적인
0: 정극이라고 하죠.
1: 네, 정극과 코미디 역을 모두 다 잘하는 배우입니다.
0: 그렇죠.
1: 네,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0: 잘하는 배우네요.
1: 네.
0: 자, 일곱 번째 곡에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의 클립을
1: 예, 사운드 클립을
0: 들려드릴게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영화에 나오셨어요.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오늘 정답이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혹은 맞을 수도 있고요. 자,
7: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 됐으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0: 자, 이 영화에 출연했어요.
7: 하지 않느냐? 잘난 놈 새끼,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0: 여기 나오네요.
1: 네, 이 영화.
0: 새끼들, 네, 이게
1: 이 영화 제목은 뭘까요?
0: 이 영화는 네. 여러분들 아시는 타짜입니다.
1: 네,
0: 타짜. 이 영화에
1: 출연한 배우입니다.
0: 출연한 배우예요. 지금 오늘 이 인물 퀴즈의 주인공이요.
1: 네. 그리고 일곱 번째 곡이었고요.
0: 이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1: 여덟 번째 곡의 힌트입니다.
8: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픈냐? 양반으로 나면 좋으련.
1: 이준기 씨 아니, 목소리인데요?
9: 싫다.
8: 그럼 왕으로 나면 좋으련.
9: 그것도 싫다.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0: 감우성 씨 목소리입니다.
1: 이 영화의 제목은 왕의 남자입니다.
0: 왕의 남자. 이 영화에도
1: 출연했었어요.
0: 네.
1: 자, 타짜와 왕의 남자에 남자. 출연한 배우. 연기를 잘하는 분, 아홉 번째 곡입니다. 이분의 목소리는요, 한번 들으면 기억에 콕 박혀서 떠나지 않는 목소리가 아주 특이한 분이세요.
0: 맞아요. 네.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지는 그런 건데, 충청도 사투리가 좀 많이 배어 있어요, 연기에.
1: 그렇죠.
0: 열 번째.
1: 여섯 번째 곡이랑 똑같네요. 코미디와 진지한 연기 모두 잘한다.
0: 모두 다 잘한다.
1: 네.
0: 그러면 11번째로 가면
1: 저는 영화 속에서 형사, 건달, 평범한 아저씨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0: 맞아요. 이분은 12곡의 광고에서도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나오는 그런 배우입니다.
1: 13번째 곡에 예능에서도 수줍고 소탈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능에 나오면서 인기가 아주 높아졌죠.
0: 아, 이제 벌써 맞추시는 분들이 쫙 정답들이 올라오고
1: 네,
0: 있습니다.
1: 14번째 네. 곡입니다.
0: 요게 아마 결정적이지 싶은데.
1: 네, 이분은요, 1억 배우 클럽의 회원입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누적 관객이 1억 명을 넘긴 배우가 네. 딱 3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1: 송강호 씨.
0: 어머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1: 하정우 씨.
0: 어머나.
1: 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0: 어머나.
1: 바로 이 배우가 1억 배우 클럽의 네. 회원이십니다.
0: 그러니까 주연으로 영화에 나와서 1억이 넘은 클럽에 가입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누적 관객 있잖아요. 전체 나온 영화 중에
1: 네.
0: 본인이 출연한 영화 중에 1억 7천만 회를 기록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이분.
1: 와,
0: 대단합니다.
1: 대단합니다. 이번에 강력한 힌트 한 가지 나갑니다. 예능에서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요. 이름하여 참바다.
0: 참바다 씨예요.
1: 네.
0: 네. 별명이 참바다 씨입니다.
1: 예, 이 정도 힌트면 뭐 나은 힌트가 필요할까요?
0: 글쎄, 그럴까요?
1: 네.
0: It's my dream to... 자, 방송 시간은 끝났고 정답은 알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정답은
1: 네.
0: 뭐였죠? 천도
1: 복숭아가
0: 오늘 정답이었고
1: 아뜨거 복숭아
0: 네. 넥타린이 미국 말로는 넥타린이에요.
1: 네.
0: 두 개가 다 정답이고요. 두 번째 정답은
1: 부산 갈매기였습니다.
0: 따라라라라라 부산 갈매기.
1: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0: 그리고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인물 퀴즈의 주인공은 유혜진씨였습니다. 우리 몸에 상당히 해로운 청바지죠. 유혜진씨가 오늘 정답이에요. 와, 대단하잖아요. 1억 7천만
1: 정말요. 와, 정말 다이 국민 배우가. 네. 네 맞습니다.
0: 저희는 이런 날들을 꿈꾸며 내일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조월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새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몰사나이츠,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3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에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 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도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혹시 하늘 아래 첫 도시라고 불리는 곳을 아실까요? 바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입니다. 이곳은요,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3,600m가 넘어서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산소가 평지의 60%밖에 되지 않는 곳이죠. 처음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한 발짝 떼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지 하며 묻곤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비록 숨쉬기는 조금 고달파도요, 매일 아침 눈부신 설산을 마주하며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행복은요, 어쩌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고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내는 일이 아닐까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2시의 비타민 출발합니다.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해서 호소가 껌뻑껌뻑거리는 옆에다가 K-R-A-D-I-O-U-S K-Radio-U-S를 치세요. 자, 그리고 검색을 눌렀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하고 뜨죠? 친구 추가를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오늘 새롭게 등장하시는 우리 새로운 카톡창 친구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입장을 하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진짜 월드 클래스라는 말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소식은 와, 인정, 완전 인정각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초등학생들이 보는 교육용 인물책의 메인 모델로 등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것도요, 그냥 소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스타, 방탄소년단의 얼굴, 심지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 한 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 초등학교 책장에서 글로벌 롤 모델이 된 거죠. 아, 정국 씨 축하드려요. 근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단순히 유명하다가 아니라 13살에 연습생을 계약하고 15살에 메인 보컬이 되기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아이들에게 노력과 가능성의 이야기로 소개됐다는 점. 사실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굴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꿈도 달라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정국 씨가 절대 음감을 가졌다는 이야기부터 뭘 쓰기만 하면 품절되는 품절 왕 현상까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전 세계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애도 여기 한국으로 연습생을 보내야 하나. 다시 끊었던 좀 노래, 피아노 다시 학원을 좀 보내야 하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예전에는 미국 교과서에 한국인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K-POP 스타가 세계 어린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문화의 힘이라는 거 대단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순간이 참 뿌듯해요. 누군가는 음악으로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의 성실함을 배우고 또 어떤 아이는 나도 꿈을 크게 가져봐야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한국어로 가사 따라 부르는 어린 친구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BTS 방탄소년단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겠죠. 참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우리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오후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 수 있겠죠. 자, 어떤 노래? BTS 정국이 부릅니다. 세븐.

당신 오후 2시 매일 2시 비타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선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 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가 2+1, 참소주가 3불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렛 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번호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 팩당 12불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99, 파 4번드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5월 8일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한국은 1년 중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그런 날이죠. 좀 전에도 핸드폰을 딱 보는데 어버이날 선물 추천 아직도 선물 고민 중이십니까? 라는 링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 월급보다도 비싼 명품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가 엄마는 명품이 싫다고 하셨어로 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짜장면도 좋아하시고요. 명품도 좋아하십니다. 다만 그걸 못해드리는 자식 마음 불편할까봐 됐다 돈 아껴라 하시는 그 마음이 진짜 명품인 거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마더스데이가 기다리고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어느덧 부모가 되어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고 있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나무가 되고 또 햇살이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인간 세상의 사계절.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계절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린 계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변화하지 않는 계절은 없으며 아무리 거센 바람도 결국은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리는 건 곧 찬란한 해가 뜨기 직전의 신호인 거죠. 지금의 고단함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선물

선택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아주 잠시 동안의 기다림일 뿐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소중한 사랑도 더욱 깊어질 겁니다. 지나가지 않는 겨울은 없고 우리에게 다시 꽃피는 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나의 아름다운 삶의 사계절을 묵묵히 그리고 든든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스에이지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우리 반려동물들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클로스터 본점과 펠리스테이지 밥 경찰서 옆 2호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점심 고민되신다면, 저녁 고민되신다면,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0: 자, 반짝반짝 빛나는 오후를 보내고 계시죠. 오늘 2시의 비타민 2부에서는요, 보는 순간 기분까지 화사해지는, 목소리만으로도 화사해지는 특별한 분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요즘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가장 핫한 행사입니다. 고급 주얼리부터 트렌드한 랩 다이아, 모이스 나이트, 그리고 요즘 정말 인기 많은 건강 팔찌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고베 주얼그룹의 강다인 팀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고별주얼그룹 강다인입니다.
0: 반갑습니다.
4: 감사해요.
0: 네. 아, 팀장님 목소리부터가 아주 블링블링 하십니다. 블링블링. 자, 정식으로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고베주얼그룹의 강다인 팀장입니다. 네, 따뜻한 봄과 함께 마들데이 시즌을 맞아서 뉴어플러싱 새 내장에서 고객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어제 뉴저지 행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들었는데, 뉴욕 행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네, 요번에 정말 그래도 또 이렇게 마더스 데이까지 맞아서 반응이 정말 너무 뜨겁고요.
0: 그렇죠.
4: 또 저희 많은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또 직접 착용해보니까 정말 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얼굴이 진짜 밝아 보인다. 이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좀 이렇게 분위기 반전이 되는다라는 거를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0: 네.
4: 또,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이번 마더스 데이 컬렉션은 좀 저희가 단순히 그냥 주얼리를 넘어서
0: 네.
4: 목성과 또 전체적인 인상을 좀 더 우아하고 화사하게 업그레이드 되게 네, 그렇게 또 노력해서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0: 네.
4: 또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남양진주도 준비했고 또 아쿠아 진주도 있고
0: 네.
4: 또 그래서 이런 진주들은 또 착용하는 순간 확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4: 그래서
0: 신기해요.
4: 또 네, 그 거기다가 또 저희가 최대 80%까지 지금 세일을 와. 하고 있으니까
0: 네.
4: 정말 또 이렇게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4: 네, 어느 때보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주얼리라는 게 착용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4: 맞아요.
0: 멋있게 내가 오늘 어디 근사한 데를 가는데 멋있는 옷에 명품을 입었다 하더라도 주얼리 하나 빠지면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장식해 주는 게 주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제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4: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랩다이몬드 또 모이사 나이트
0: 네.
4: 또 저희 제일 또 사랑 많이 받는 이제 우리 컬러스톤들 뭐 토파즈부터 시작해서 또 토파즈 하면은 블루만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연한색 핑크 티파즈도 있고 또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또 진주도 저희가 해친지는 다양한 컬러의 색상의 진주들도 많이 있고 또 기존의 한 줄도 있지만 또 두 줄, 세 줄 저희가 다섯 줄까지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 이런 것도 많이 준비했고요.
0: 네.
4: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딜 가든 사실 다 조명이 있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0: 조명이
4: 이런
0: 있죠.
4: 가방이나 옷은 뭐 비싼 거 좋은 거 들어도
0: 네.
4: 사실 티가 안 나지만 직접적으로 나의 인상과 나의 얼굴을 밝혀주는 건 그 조명빛에 반사되는 그 진주에서 오는 또 그 화사함이거든요.
0: 맞아요.
4: 또 우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심플한 니트 하나에 진주 목걸이 딱 하셔도 정말 그냥 딱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정말 화장을 진하게 안 하셔도
0: 진하게 안 해도
4: 우아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0: 맞아요. 팀장님 그리고 그
4: 네.
0: 진주라는 제품이 참 어른들만 많이 하는 그런 주얼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 나이층이 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4: 맞아요.
0: 그 뭔가
4: 이제도.
0: 재벌 사모님들만 할 것 같은 그런 주얼리였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티셔츠 하나에도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젊은이들도 참 많고 그 남자분들
4: 맞아요.
0: 특히 그 지드래곤도 진주를
4: 네.
0: 참 좋아하더라고요. 진주 목걸이를.
4: 네. 맞아요. 그게 또 미국은 특히나 또 운동선수분들도 진주 목걸이를 많이 착용하셔서
0: 네.
4: 이제 남자 운동선수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연예인분들도 그런 패션 센스를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고
0: 네.
4: 또 블랙핑크 제니도 바로크 진주도 워낙에 좀 크고 볼드하지만 티셔츠나 아니면 그냥 나시나 이런 데 이렇게 포인트로도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틱톡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0: 그렇죠.
4: 젊은 층의 분들도 너무나도 잘 이렇게 코디를 잘 하시고 또 진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요즘 분들 참 코디 멋지게 해요. 연예인 따로 없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4: 맞아요.
0: 그리고
4: 네.
0: 또 건강 팔찌 하며 또 특히 이번에 BTS가 착용해서 유명해진 스톤헨지 정품 주얼리 라인. 이건 또 어떤 건가요?
4: 네.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4: 일단 한정판으로 BTS 이제 목걸이가 각각 멤버의 그 스톤을 박아서 스타일 제작한 스톤헨지 정품 주얼리 라인인데요.
0: 네.
4: 저희가 1차로 선보였었을 때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고 또 소장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말 아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번 BTS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저희도 뭔가 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정말 어렵게 그랬고요.
0: 어려우셨겠어요, 진짜. 네.
4: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량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또 이렇게 귀한 리미티드 에디션 BTS 주얼리 또 하시면 또 멤버들이 직접 착용해서도 더 유명하고요.
0: 와.
4: 그래서 물론 아미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주변에 친구나 자녀분들이 만약에 BTS 팬이시라면 네. 정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와, 이건 정말 고베 주얼 그룹이 또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BTS가 착용을 해서 유명해진 스톤엔지 정품 주얼리 라인이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도 이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4: 지금 사실 리테일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리셀 관리를 보시면은 네. 아실 텐데 지금 저희는 똑같이 159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0: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4: 보다는 벌써 네 그렇죠. 이미 가지고 계시면 네? 점점 더 소장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 리셀 관리 지금 보시면은 아마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처음 출시된 가격 그대로 선보이고 있고. 네. 또 이어서 또 저희 마더스데이여서 저희가 역시나 또 클래식한 진주 컬렉션 많이 준비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말 남양 진주 목걸이부터 또 일본산 아쿠아 진주 그리고 또 저희가 랩다이몬드 또 네. 모이사나이트 정말 또 디자인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고요. 네. 또 하나 또 빠지자면 저희 그 건강 팔찌 또 숨은 도금 주얼리 디자인에 감미한 건강 팔찌예요. 그래서 마더스데이지만 정말 온 가족이 오셔서 모두가 쇼핑하실 수 있는
0: 그러네요 진짜.
4: 네 그런 세일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저희가 뭐 어머님 하면은 50, 60, 70 뭐 이상의 분들도 있지만 젊은 얼마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4: 맞아요.
0: 모든 우리 어머니들이 한 함께 즐길 수 있는 쇼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요즘에 또 랩다이아 말씀하신 것처럼 랩다이아가 진짜 대세고 한데 이게 좀 육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거의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랩다이아?
4: 그렇죠. 아무래도 육안으로는 사실 모이사나이트도 랩다이몬드도 천연도 사실 구분은 할 수 없고요.
0: 구분이 거의 안 간다. 네.
4: 그렇죠.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랩다이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이제 동일한 성분 그리고 광채를 가진 다이아몬드고요. 네.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똑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다이아를 키워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즘에는 사실 이런 특히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생산 과정의 이런 투명성 같은 것 때문에 요즘 분들은 사실 천연보다는 랩다이아를 하나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더
0: 합리적이잖아요.
4: 추가하신, 그렇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렇죠. 좀 더 추가하시는 면도 같고 이왕이면 같은 가격대면 나는 좀 더 캐럿이 큰 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또 많이 찾아주시고 또 모이사나이트와 랩다이몬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모이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다이몬드가 나오기 전에 사실 랩다이몬드는 이제 최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온 이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이사나이트는 그 전에 다이아몬드의 대용석으로서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의 반짝임과 또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에 딱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대용석으로 나오다 보니 사실 육안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고요. 랩다이아몬드보다는 가격은 훨씬 좋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도 일명 정말 가성비를 극대화한 패션 럭셔리 스톤이라고
0: 중요해요,
4: 부르는데요.
0: 중요한
4: 네. 네. 그래서 사실 오시면 이런 스톤도 스톤이지만 네. 이런 이 세팅도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세팅에 그런 좋은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 비교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0: 최종 대목에서
4: 딱 맞는 네 그런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러게요. 그 가공 그 세팅 디자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젊은 분한테 어울리는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을 텐데 우리 팀장님이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말씀 중에 좀 가장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빛나는 거는 포기는 못하겠고 현실적인 소비가 중요한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네. 주얼리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팀장님.
4: 네네.
0: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베 주얼 그룹만의 가장 큰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4: 그렇죠. 저희 고베 주얼 그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네. 역시 디자인 세공 그리고 가격 경쟁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4: 저희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서울 자체의 세공 공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직접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 자체도 제가 한국에 출장을 1년에 두 번씩 가면서 항상 이렇게 샘플을 보면서 아 요거는 좀 미국 한인 여성분들한테는 요 이 밴드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되고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요. 아, 아 이건 너무 가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도 계속 회의를 거듭을 하면서
0: 네.
4: 항상 구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예단용으로 이제 젊은 분들의 테이스트도 있지만
0: 네.
4: 뭔가 10년, 20년, 30년, 40년 차 이런 결혼 기념일용으로도 이렇게 딱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무게감이 좀 있으면서
0: 네.
4: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정말 그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단아함이 들어있는 그런 반지, 또 잘 만든 세공 이런 것들 있고요. 사실 진짜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는 이 추세에서도 주얼리도 스마트 쇼핑이라고 해서
0: 네?
4: 정말 요즘 분들은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4: 찾아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시면 그런 한국의 생공된 그런 정교함과 단아함 그리고 좀 세련된 디자인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제작하니까 또 그만큼 기본 다른 리테일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거
0: 네.
4: 네, 그런 것들이 참 네, 저는 자신 있게 판매할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또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26년 차잖아요.
0: 네.
4: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저보다 고객님들이 다시 찾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그렇게 또 느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고베가 26년 차입니다. 해마다 마더스데이에는 또 통 큰 세일로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단순한 주얼리가 물건이 아니라 어떤 기억이라는 어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부모님 선물, 특별한 날의 마음까지 담기는 선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플러싱 매장도 획정 이전을 했다고 또 들었어요. 축하드리고요. 새 매장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4: 네, 맞습니다. 어제 바로 오픈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 매장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희 그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빌딩 같은 빌딩 내에
0: 네.
4: 이제 유니슨 G4고요. 이전에 은행이 있었던 자리에 저희가 확장 매장으로 저희가 새롭게 그랜드 오픈했고요.
0: 네.
4: 정말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매장보다는 훨씬 넓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저희 클래식 아이템 진주 랩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또 다양한 색상인 칼라스톤, 그리고 순금도금, 저희 건강팔찌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보시고 착용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정말 신경 많이 썼고요.
0: 네.
4: 특히나 조명이나 진열 이런 것들도 정말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실제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착용을 하셨을 때 정말 어떤 분위기가 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 얼굴에 톤이 딱 바뀌는 그런 느낌을 확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0: 그렇습니다.
4: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고
0: 네.
4: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시면 잘 주얼리에 대해 모르셔도 저희 또 세일즈분들 또 저도 여기 있고 정말 고객님께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얼리 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이런 것도 다 잘 해드리니까 처음 아직 안 사보신 분들도 오시면 정말 부담 없이 오셔서 착용해 보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나에게 정말 어울리는 주얼리를 찾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곧 마더스데이잖아요.
4: 그러니까 맞아요.
0: 엄마 선물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 있으실까요?
4: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진주 목걸이를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워낙에나 네 저희 이 고별적으로 파는 진주이기도 하고 또 진주는 특별히 또 유행을 타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오래 사랑받는 주얼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실 네. 얼굴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착용이 되기 때문에
5: 반사판 같은 거죠.
4: 인상을 그렇죠. 맞아요. 네, 반사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뭔가 하이라이터 역할을 그렇죠, 해주신다고 맞아요. 저도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엄마의 전체적인 이런 이미지를 조금 더 우아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해서
5: 네, 우리 어머님들 네네 말씀하세요.
4: 네네 맞아요. 뭔가 옷은 정말 많은데 뭔가 하나 좀 칙칙하고 뭔가 하나 좀 너무 무난한 것 같지 않을까 할 때 정말 진주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딱 달라지니까요.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우리 어머님들의 품격과 자신감을 그렇죠. 선물해준다는 마음으로 저는 진주 목걸이를 꼭 추천해드립니다.
5: 합리적인 가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유 괜찮다, 필요 없다 하시면서도요. 막상 예쁜 목걸이 하나 딱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4: 맞아요.
5: 표정이 달라지시죠.
4: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돈은 사실 어디로 쓰는지 잘 모르고 기억에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한번 평생 엄마가 간직할 수 있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고 정말 평생 내 딸이 내 아들이 해준 거야, 내 며느리가 해준 거야, 손녀가 해준 거야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5: 그렇죠.
4: 진짜 좋은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5: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을 만나볼 수 있는 고베, 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행사 장소 일정 장소 부탁드릴게요. 안내.
4: 네, 코리아 빌리지 빌딩, 예전에 대동연회장 있던 같은 빌딩이고요.
5: 노동
4: 블라바드 상당에, 네, 150-24, 네, 한인마트, 건너편이라고 보셔도 되고,
5: 네.
4: 그 다음에 1층 G4, 예전에 은행 자리, 저희가 새로 그랜드 오픈 했고요. 세일 기간은 5월 6일, 어제 시작했죠? 16일까지.
5: 16일까지, 네.
4: 네. 네, 저희가 평일은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가 네 오픈합니다.
5: 네, 혹시 전화번호도 알 수 있을까요?
4: 네, 323-999-158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거기서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 너무 유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찾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디모스 1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월화수목금 주중에는 10시부터 7시, 주말에는 11시부터 5시.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323-999-1558. 323-999-1558. 저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다 나갔나요? 전화하시고 가셔도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럼요. 아, 네. 방송을 듣고 가시면 더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강다인 팀장님께서.
4: 아, 그럼요.
5: 그렇습니다.
4: 오셔서 말씀하세요.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5: 그러니까요.
4: 특별히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5: 오, 약속하셨어요. 팀장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또,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해서 또 청취자분들께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정말 많은 큰 세일과 많은 제품들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님께 우리 가족분들께 올해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고베주얼 그룹도 더 좋은 품질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또 고객 여러분께 행복한 경험을 선물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베주얼 그룹 강다인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반짝이는 건요 보석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자, 2시의 비타민도 오늘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 게으르다는 사람도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하나는 있죠. 바로 머리. 쭉 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머리만은 팽팽 돌아갑니다. 사소한 생각 하나로 시작해서 생각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근심이 되고, 근심은 불안을 만들고, 이러니까 머리가 쉴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몸은 자연 게을러질 수밖에요. 매사에 게으르면서 걱정에만 부지런 떨 필요 있나요? 잠시 후 퇴근 시간 될 텐데 벌써부터 분주한 분들 마음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무엇이 되든 우리 가슴과 머릿속은 좀 여유롭게 딱 한 템포만 쉬어가는 넉넉한 목요일 오후가 되길 바랍니다.

0: 가끔은 머리에도 온, 오프 버튼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걱정에 걱정이 쌓이고 특히 이제 막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진짜 그날 밤은 날 센 거죠. 언젠가 벤자민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읽으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도 있듯이 진짜 걱정을 해서 문제 해결에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밤새 걱정을 쥐고 끌어안고 아주 꼭 끌어안고 앉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들목이 땡기고 머리가 무겁고 심지어 아 이거 뇌종양 초기 아니야? 할 정도로 의심 갈 때 있잖아요. 왜? 제가 아는 지인도 혈압은 없는데 자꾸 뒷목이 땡기고 두통이 잦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목이랑 어깨 때문이라며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스마트폰 애지간히 보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마일 찰 때마다 오일 체인지 기가 막히게 가잖아요. 헌데 60년, 70년 동안 부려먹은 내 몸에 관해서는 신경 잘 안 쓰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 잘 하신 분들이야 습관처럼 건강관리 잘 하시겠지만 이제 와서 뒤늦게 건강 챙기려고 하니 이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피검사부터 하세요. 그런 다음 의사와 상의하시고 큰 이상이 없다면 근육운동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근육이 뭔지 안 다음 그거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첫 곡은 KCM의 버릇처럼 셋을 센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옴니화재의 광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 및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스의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스의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치과.

明。어린이는 기후 위기 시대 가장 취약한 피해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폭염은 수업을 멈추게 하고 홍수는 등교길을 끊습니다. 대기오염과 재난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어린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기후 행동을 바꾸는 주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할까? 아니면 어른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일까요? 먼저 어린이는 어른들이 만든 위기에 가장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세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유니세프는 2025년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3년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에서만 기상재해로 약 88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떠나야 했고, 홍수만으로 520만 명의 어린이가 이동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권은 이미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데, 유니세프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85개국에서 최소 2억 4,200만 명의 어린이가 폭염, 사이클론, 홍수 등 극한 기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폭염은 학교를 멈추게 한 가장 큰 기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유니세프는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빨리 열을 받고 땀 배출과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 극한 기상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폭염, 홍수, 대기오염, 식량 불안정, 이주, 학습 중단의 영향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받는 연령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단순히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정으로 가져와 부모의 소비, 이동, 절약 습관을 바꾸고, 때로는 어른들이 외면해온 기후위기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만들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노스 이스턴 대 연구진은 최근 인도 파트나에서 진행이 된 환경교육 실험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바꾸는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파트나는 대기오염, 홍수, 기온 상승 등 전 세계 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연령대인 6학년에서 8학년 자녀가 있는 1,5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환경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어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 작업 논문도 같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이 1545쌍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현장 실험을 진행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부모의 믿음과 태도를 바꾼 것은 자녀 쪽 영향이 더 뚜렷했다고 하는데, 연구진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가정 행동을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환경교육이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기후정책의 일부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2019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구는 중학생 대상 기후변화 교육이 부모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특히 원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낮았던 보수 성향 부모와 남성 부모에게서 변화가 컸고, 딸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으며, 연구진은 아이들이 성인보다 정치적, 이념적 장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세대 간 학습이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교육이 아이를 거쳐 가정으로 확산한다는 증거는 기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9년 습지교육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는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이 아이들의 지식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습지 지식과 가정 내 물 절약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미 환경교육협회 역시 이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교육의 효과적인 대상이 아니냐, 부모냐
문제로 보기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야 하며 부모가 항상 올바른 길로 가야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바로 잘 가고 계신가요? 아, 그런데 자식만큼이나 이 날씨도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계절은 어김없이 정확하게 오는데 날씨는 좀처럼 똑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오전에 다소 흐렸는데 오후가 되면서 비교적 맑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온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보다 훨씬 낮은 현재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햇살이 개이면서 또 훨씬 쾌적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와 낮은 습도, 쾌적한 기온, 그리고 상쾌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후 최고 기온이 63도에서 70도 사이, 섭씨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람은 약하게 불며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기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불금이 되겠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에 약간 흐리겠지만 비교적 맑은 날씨와 구름이 군데군데 섞인 하늘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약한 기상현상이 상공을 지나가면서 특히 오후와 저녁 시간에 산발적인 소나기나 국지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위가 넓지는 않아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습도 또한 점차 높아지겠고요. 이러한 봄날씨 같은 기온은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8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마지막 봄의 기운이다 생각하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와 이야기 하는 시간 알뜰 전문. 매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뜰살뜰한 정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우리 옴니 화재의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0: 진짜 요새는 화재가 날씨죠.
1: 날씨.
0: 근데 날씨가 워낙 변덕이 심하니까.
1: 맞아요.
0: 근데 날씨도 이렇게 미리 알아두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뭐 비가 온다 그러면 그날은 약속을 안 잡고, 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또 약속을 또 잡고.
1: 다들 뭐 요즘 골프 치러 다니시기 바쁘실 것 같아요.
0: 골프 잘 치세요?
1: 완전 못 치죠. 시간 투자가 쉽지가 않네요.
0: 맞아요. 골프는 진짜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골프 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 자, 날씨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대비를 해도 당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종차별이 아닌가 싶어요. 요새 그 한국분들 중에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예, 우리 대표님은 테슬라신가요?
1: 아, 전 테슬라는 아닌데, 예. 제가 약간 네. 그 차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 테슬라 너무 좋은데, 네. 인테리어가 좀 너무 심플해가지고.
0: 너무 황망하죠?
1: 그래서 약간 아직 고민 중입니다.
0: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긴 하지만.
1: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0: 요즘 같은 때 최고죠. 기름값 좀 비쌉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0: 예. 제가 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새 그 테슬라 미국 내 공장에서 그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및 괴롭힘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고 그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1: 네, 맞아요. 이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관련 문제예요. 예전에는 매출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 사실 지금은요, 혹시 직원이 소송을 걸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0: 그거 사실이에요.
1: 네.
0: 한국에도 이 노조.
1: 맞아요.
0: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앉습니까?
1: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테슬라 그 회사에 2017년에 네. 한 직원이 반복적인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0: 야, 그것도 어떻게 소송이 되네요.
1: 그럼요.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요. 2021년에 배심원이 이 직원에게는 약 1억 3,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물론 그 후 금액은 조정이 됐어요. 하지만 수백만 달러 수준의 배상과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의 문제로 시작된 이 사건이 사실 기업 전체를 흔드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0: 이거 도미노처럼, 그래? 그럼 나도 되고, 야, 그 괴롭힘 그거 한번 당할 만한데요?
1: 아유, 그 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잠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0: 아, 이 또한 지나가리.
1: 아, 아니에요. 대비하셔야죠.
0: 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지금 우리 한일 사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직원도 직원이지만 또 오너 입장으로서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뭐 보험이 있을까요?

0: 사실 저희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던 우리 한인분들이 퇴사를 한 직원으로부터요. 오버타임 미지급 신고를 받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특별히 갈등 없이 지내던 직원이어서 더 충격이 오너분한테는 있었고 결국 그 몇 달간의 대응 끝에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합의를 하셨어요. 이 사례가요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실제 한인 자영업에서 네. 가장 흔한 저희가 EPLI라고 부르거든요.
1: EPLI.
0: 네, 이 분쟁이요. 예를 들면 오버타임 미지급 혹은 직원 또는 1099 분류 오류.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W2로 줘야 되는 예, 예. 직원한테 1099로 페이를 줬거나
1: 1099.
0: 그렇죠. 예, 예. 이런 분류를 잘못하셔가지고 이것에 관한 소송.
1: 아니 그러면 W2로 받아야 하는 직원이 있고 1099으로 받아야 하는 직원이 이게 분류가 되나요?
0: 그럼요.
1: 아무나 이렇게 아, 난 1099으로 받을래. 아, 난 W2로 받을래. 이래서 받는 게 아닌가요?
0: 아니고 1099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디펜던트 컨트랙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1: 예, 예.
0: 1099라는 스톱으로 저희가 페이를 하게 되거든요.
1: 그러면 직원인데도 1099으로 받는 분들은 뭐죠, 그러면?
0: 자기 비즈니스로 한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하. 제가 어떤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분류로 해당이 돼요.
1: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그렇죠. 1099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네.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0: 그렇죠.
1: 마케팅 쪽.
0: 네네.
1: 아하.
0: 그래서 뭐 그런 분류의 오류라든가 네네. 아니면 부당해고.
1: 부당해고 이거 이거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참 애매해요.
0: 네, 맞아요. 혹은 고객 또는 직원의 차별이나 성희롱 클레임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게 차별을 당했다, 뭐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게 소송이 가능해요.
1: 야,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관건이겠네요.
0: 그렇죠.
1: 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터치를
0: 농담한 건데,
1: 그렇지, 농담도 뭐
0: 그게
1: 하고
0: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1: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농담에 굉장히 너그럽잖아요. 특히
0: 맞아요.
1: 남성분들은. 근데 이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이나 그 좀 일찍 오신 그 1.5세나 2세들한테는 그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저희 한인 사회에서도 뭐 식당이나 네일 살롱 뭐 어떤 리테일 매장에서도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하는 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무섭네요.
0: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 하나 작은 이슈도 소송이 가능하니까.
1: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 지내던 그 직원과 오너의 관계였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소송이 들어오면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상처가 되죠.
1: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직원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인플로이들을 트레이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배치해 놓으셔야 하고 그걸 관련해서 트레이닝도 하셔야 되고.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크고 작은. 그런 분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EPLI.
0: 네네.
1: 꼭 필요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렇다면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커버가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네. 배상금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거든요.
1: 반드시 해야죠.
0: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법률 비용을 커버하는 게 EPLI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1: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군요.
0: 그렇죠.
1: 이 변호사 비용이 어쩔 땐 배보다 않아요. 배꼽이 더 클 때 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커버해주는 이 보험이 바로 EPLI.
0: 네네.
1: 알겠습니다. 귀가 번쩍 뜨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상담해 주실 전화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멜랜드는 410-465-2700. 버지니아는 703-642-2225.
1: 네. 엘리코 시리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410-465-2700. 버지니아는 703-642-2225. 옴니 화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만약 대표님 안 계시면 누굴 찾아야 할까요?
0: 대표님이 안 계셔도 모든 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뜰 전문. 오늘 옴니화자의 강건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5일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 쇼핑센터에서 60대 한인 일식당 업주가 총기를 난사해 한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빚어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곳은 마켓, 요식업소 등 한인업소가 밀집한 곳으로 사건 직후 일대는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용의자는 69세 한승호 씨로 알려졌는데 K타운 플라자 인근 쇼핑몰에서 깐부라는 스시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씨는 총격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4마일 떨어진 H마트 캐럴턴 매장 근처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는데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H마트는 2시간 이상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캐럴턴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 한승우 씨는 당일 K타운 플라자에서 비즈니스 미팅 도중 총기를 난사해 건물 관리인을 현장에서 살해하고 건물 소유주와 부동산 에이전트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이들은 인근병원으로 이송이 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한 씨는 조사 과정에서 5명 모두에게 총을 쐈다라고 진술을 하며 사업상 금전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한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총기를 소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씨는 친구인 조용학 씨 권유로 아틀란타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부터 K타운 플라자 내에서 직접 운영해온 일식당 깐부 스시마저 경영난에 시달리며 3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 측과 갈등을 빚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건물 내에 이지방이라는 화로 횟집이 입점을 하면서 감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복합적인 갈등이 결국 이번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장사한 데서 속상한디 3개월치 렌트비까지 못 내고 있으면 사람 돌지요 돌아요. 근데 이 지방인가 저 지방인가 스시집 가정 새로 들어왔으면 뭐 이건 끝난교. 사람 죽이고도 남죠. 근데 이니처럼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죄다 쏴 죽이지는 못하는디 그게 한마디로 이니는 장 분노 조절 못한 못난 놈이네. 뭐 72시라니까 빵도 주고 잠도 공짜로 재주고 잔소리할 옆엔내도 없고 비슷한 친구들도 많은 곳에서 편안히 기시다가 가시면 되겠네요. 이 요샌 깜빵도 지낼만 하다고 하더만. 미국에서 노숙자가 한 가족의 집에 숨어서 지내다 발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칸소주에 있는 더치 호가트 하딩대학교 교수의 집에 노숙자가 몰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닥 및 좁은 공간에 머무르던 이 노숙자 얼마 후 지하실로 숨은 채 이틀을 버텼다고 합니다. 교수는 집 뒷문 근처에 늘 두던 신발 한 켤레가 사라진 것을 보고 아내에게 신발을 버렸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집안 의자들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고 음식 일부가 사라지기도 했다며 위화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교수와 아내는 딸과 사위에게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을 알렸고 딸은 그런 일이 동시에 갑자기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교수가 교회에 간 사이 나머지 가족들이 집 수색을 시작했는데 딸은 먼저 지하실 계단 아래에 있는 창고 문을 열었다가 인기척을 느꼈고 교수 아내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간 순간 아내에 누가 있었는데 다리인지 청바지인지 무언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사위는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나오지 않아 야구방망이를 들고 문을 치면서 겁을 줬더니 그때서야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노숙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창고 안에 임시 침대를 만들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보안관 사무소는 랜디스를 이 노숙자를 주거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네요.
1: 아니 그게 뭐요? 이것이 미국판 기생충 아니요?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 대통령 경호 차량과 전용 리무진이 중국 현지에서 포착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 고속도로에서 미국 정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중형 SUV 두 대가 목격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는 쉐보레 서버번과 더 비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 전용 리무진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사진에는 US Government라고 적혀있는 번호판과 구체적인 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최근 미국 공군 수송기를 통해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대의 수송기가 베이징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장갑차, 비밀 경호국 통신 장비 등 각종 보안 장비도 함께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150만 달러, 무게는 6,800에서 9,100kg, 길이는 5.5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체는 강철과 알루미늄, 세라믹, 티타늄 등으로 구성이 돼 총격과 폭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으며 창문은 7.6cm 두께의 방탄 유리로 적용이 됐고 차체의 두께 또한 20.3cm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투시 주행 시스템, 최루탄, 연막탄 발사기, 전동식 도어 손잡이 등이 장착되어 있고 생화 공격에 대비해 산소 공급 장치와 함께 대통령의 혈액형에 맞는 혈액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예전 대통령들도 이런 차 타고 순방 나가고 그랬지요? 이? 아이고, 어딜 감히 나라님을 해하려고야. 아이,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자양되고 있는데. 아이, 요것을 누굴 탓하냐고요. 이? 나라님 잘못이요? 아니면 해하려고 팔광하는 국민들 잘못이요? 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불법 입국한 뒤 30년 가까이 법망을 피해 체류한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인은 지난 4일 오후 화성시 병점구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이 됐는데 경찰은 중국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으나 그는 외국인 등록증 등 서류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추궁 끝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9년 한국에 들어와 무려 27년간 불법 체류한 것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온 것은 시인했으며 이후 법망을 피해 한국에서 생활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잘 살아놓고 아이 막판에 뭔 짓을 한겨. 아이 그동안 우측에 주민증이라도 맹글지 뭐하고 지냈디야. 앞에서 말했던 이 종자도 분노 조절 못여서 말년에 깜빵가게 생겼는디 자고로 분노 조절 못하면 인생 조지는겨. 태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하면서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대 의과대학연구소의 사토게이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국제연구 컨소시엄은 태국 박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계통에 속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미국 과학학술지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험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증식 능력이나 또 병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햄스터를 이용한 감염 실험에서도 호흡기능 저하나 폐내 바이러스 증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동남아시아 지역 박쥐들이 광범위하게 이동을 하며 바이러스 변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1: 이게 결론은 버킹검, 이 박쥐가 화근이라는 말이잖아요, 시방. 이? 인간도 말이요, 요리부터다, 조리부터다 하면서 지 이속 체리는 박쥐 같은 종자들 말이요. 이런 박쥐 같은 것들하고는 아예, 이? 아예 상종을 말이야요. 이?
0: 쥐 매개 감염병인 희귀 한타바이러스 의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뒤늦게 접촉자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세계보건기구 등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선박에 탑승했던 유튜버 겸 여행 블로거가 올린 영상을 보면 선박 관계자가 우리는 감염성 없습니다. 배는 매우 안전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이후에도 부패해서 식사를 하고 강연에 참석하는 등 선내 활동을 이어간 것인데요. 첫 사망자가 나온 지 거의 2주 뒤 다른 승객 20, 30명은 대서양의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서 하선을 했고 이들 중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한 뒤 다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승객은 물론 이들과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선박 안에서 함께 지낸 뒤 항공편으로 이동한 승객들이 여러 나라에 퍼지면서 접촉자 추적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타 바이러스는 보통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배설물, 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 간 전파는 흔하지 않지만 매우 가까운 접촉을 통해 제한적으로 전파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혼디우소에 탑승했다가 귀국한 남성이 취리히에서 한타 바이러스로 입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네덜란드 항공사와 남아공 지역 항공사도 관련 항공편 승객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리고 보건당국 연락을 요청했으며 귀국 뒤 혈액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은 현재 격리 중이라고 하네요.
1: 병에 경증이 뭐지슈? 이 사람이 문제지. 누군 감기가 암시렁치도 않지만 누구에게는 감기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봐요 봐요. 이 취식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라잖요. 아이 근데 이 쥐도 대추에 하나님이 맹그셨을까요?
0: 레오 14세 교황이 된 지 2개월 뒤 미국은행의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퇴짜를 나간 일이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조차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막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교황과 친분이 깊은 톰 메카시 신부가 지난주 한 캐톨릭 신자 모임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레오 14세는 로버트 프레보스트라는 본명을 밝히면서 은행에 등록이 된 전화번호와 주소를 변경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교황은 서비스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 질문에 일일이 답을 했고 그런 뒤에도 은행 여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 질문을 다 답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어쩔 수 없다며 은행 직원이 사과하자 교황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교황 레오라고 말하면 달라질까요? 라고 물은 것인데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10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캐톨릭 신자를 이끌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찬 화려한 곳에서 생활하는 교황도 일상적인 일에 얽매일 수밖에는 없는데 지난 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도 교황이 된 지 첫 24시간 안에 직접 호텔 숙박비를 내고 짐을 챙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레오 교황은 시카고 외곽 소도시 돌턴에서 성장한 뒤 페루에서 주교로 봉직하고 바티칸에 요직을 거쳐 약 1년 전 교황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1: 아이고, 지라도 장난 전화로 말죠. 요새 워낙 보이스 피싱이 많으니까. 아이, 근데 원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했는데도 방문하라고 할 거면 아이, 왜 시간 없애가면서 묻는데요? 이? 아주 그냥 요새 AI가 요래라 초래라 하는 통에 말이요. 상담 직원 통하는 것이 무슨 CEO 통하는 것만 그럼 힘들어요. 이 아주 그냥 짱나 짱짱짱.

나요, 나, 나. 요새는 나요, 나 해도 못 믿어요. AI가 워낙에 똑같아갖고 말이오. 남진입니다. 이쯤이 나요, 나.

여기서 잠시 1부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신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관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아유, 퀴즈 정답자 되시고서 카톡을 보내주시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이러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최고의 항암제는 달리기이다. 두 번째, 최고의 미백은 자외선 차단이다. 세 번째, 최고의 폐영양제는 깊은 심호흡이다. 네 번째,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일곱 번째,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 여덟 번째, 최고의 미용법은 푹 자는 것이다. 아홉 번째, 최고의 칼슘 보충제는 햇볕을 쬐는 것이다. 열 번째, 최고의 위장약은 마음의 여유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릴렉스 할 수 있고 기분이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랜드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제 바람이었고요. 자, 신청해 주신 곡은요, 의외로 김유나의 곡으로 신청을 해 주셨네요. 봄날은

봄날은 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곡하고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 덕분에 또 이렇게 2부 첫 곡으로 듣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우리 아프지 말고 늦지도 말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멋진 세월 보냅시다. 멋진 벚님들 하시면서 나훈아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천국소망의 위로가 가득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시기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불편하지요. 눈을 잠시 감고 세상 소리를 들어보세요. 별 희한한 소리가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요? 다 같아요. 바로 사랑의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라라랜드 가족 모두 사랑합시다 하셨어요. 네, 사랑,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사하며 멜로디며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죠.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우리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사연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진행이 된 대규모 연구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사람의 가장 생산적인 연령은 60세에서 70세입니다. 오, 의외인데요. 사람의 두 번째로 생산적인 단계는 70세에서 80세입니다. 이것도 의외죠? 세 번째로 생산적인 단계는 50세와 60세. 이전에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62세. 세계 100대 기업 사장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미국 100대 교회 목사들의 평균 연령은 71세. 그리고 아빠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입니다. 이는 사람의 가장 생산적이고 정성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60에서 80세 사이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연구는 의사와 심리학자 팀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60세가 감정적, 정신적,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이며 이는 80세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60세, 70세, 80세 중 어떤 나이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60세이십니까? 70세이십니까? 아니면 80세이세요? 사람의 가장 생산적인 연령대라고 하네요.

0: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퀴즈 너무 쉽습니다. 또 때가 때이니만큼 모든 분들 참여하시라고 제가 좀 쉽게 퀴즈를 내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헐, 어렵나? 아닌 것 같은데. 자, 퀴즈 들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고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고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에이치마트에서도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자, 이렇게 황민호의 곡까지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곡은 강문경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송가인, 세 번째는 G.O.D,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김태웅.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황민호의 곡입니다. 자, 랄랄라 퀴즈 이렇게 다섯 곡의 공통점. 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합니다.

오랜만에 전화 주셨어요. 우리 헌단의 미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립니다. 서울 패밀리가 부릅니다. 이제는

네, 계속해서 정말 이분도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앤디님 정말 반갑습니다. 자주는 요새 못 들으신대요. 바쁘셔서. 그래도 잊지 않고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신청해 주셨습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스.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스 함께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정원에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의 움직임도 무척 더딘 것이 나무 심는 일이 노인에겐 무척 힘들어 보였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바라보다 물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 심으십니까? 맛있는 열매가 열릴 과실수라오.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물었다. 그럼 그 과일에 열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대로 열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죠.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이 재차 물었다. 저 죄송합니다마는 연세도 있으신데 2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왜 굳이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의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거랍니다. 나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을 나도 내 후손에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라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 나에게도 노인의 집에 있는 과일 나무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나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죠.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연락주세요.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탁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이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마커스의 가족이에요. 오늘 첫 곡 전해드렸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럭키비키님도 이렇게 답장 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 공감해요. 집이든 어디서든 뭔가 약간 2%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요. 무엇이 중헌디? 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무엇이 중헌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특히 이렇게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내가 아직 손 내밀지 못한 내 마음에 앙금이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도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ES 더 황수와 찬양하는 가정 들으셨고요. 포스터의 가족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속 좁은 최 여사 세월이 갈수록 더 좁쌀이 되는 건지 태평양은 아니어도 너그럽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는 넉넉한 인간으로 이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글 보내주셨어요. 아, 3665님께서는 어제 요양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큰언니 작은언니와 함께 엄마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치매로 기억은 옛날에 머물러 계신 98세 엄마. 그래도 건강하셔서 늘 감사하답니다. 장미의 계절 꽃을 참 좋아하시고 잘 기르셨던 엄마세요. 엄마 엄마라는 찬양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송정미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6220님께서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찬양아이님께서는 오늘 늦둥이 첫째하고 10살 차이 나는 이애세의 생일입니다.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름처럼 에벤 에셀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축하곡은 이 이름처럼 에벤 에셀 준비했어요. 자, 먼저 최 여사님께 전해드립니다. 달가연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시작을 이렇게 가볍게 여행하기, 또 동해 가는 길 들으니 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아침 동해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준비한 곡은 손승연의 너무 늦은 건가요? 마하나임님 신청곡. 그리고 오늘 그 사랑 듣고 싶다고 이 쏘아올린 그 사랑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과 관련된 명곡들을 엄청 찾다가 아, 몇 개 좀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서동석의 그 사랑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 그리고 아, 그 사랑의 숨결도 듣고 싶고 그 사랑의 노래도 듣고 싶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의 원조 그 사랑도 듣고 싶고 살짝 고민 중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 옹기장이 이 곡으로 가면 또 어울릴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피스메이커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허심정 예, 흙 더덕 지네 아무래도 그 본인이 살짝 그 70대이신데도 찬양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써주신 그 문자에 제가 오히려 너무 큰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건강 보양식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허심정 선물 더덕진액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손승연의 찬양부터 함께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기 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좋았던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그 사건으로 해서 그 부부가 심판받아서 즉각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서 교회를 더 세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이제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사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이틀간 옥에 갇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말하면 1차 투옥이라고 말하면은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옥에 가두어졌으니까 이걸 1차 투옥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옥에 갇힌 2차 투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갇혔는데 2차 투옥 때는 사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다 모든 사도들 또는 뭐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옥에 갇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뭔가 하면 1차 투옥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사도개인들이었죠. 사도개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실어서 사도개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인데 그 중에 중요한 포션, 많은 포션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야. 거기는 바리새파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71명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가장 파워가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차 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한 중요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1차나 2차 투옥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마음에 다 시기가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1차 투옥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시기입니까? 그게 바로 요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간추려서 요약했던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시기입니까? 사도들에 대한 시기. 왜? 사도들이 뭘 했는데?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교회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원래는 자기들에게 와야 될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권위와 카운셀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들에게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사도들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지나가면 최고 종교적인 그 권위를 자랑했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이제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 이런 사람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베드로와 요한 뭐 안드레 이런 사도들을 보니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니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이 시기가 날 수밖에 없죠. 마음 막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고 왜 당신들은 귀신을 쫓아 못하지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영적 능력이 없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이 될 때,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율법적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형식주의고, 안에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참된 내용보다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그 어떤 누구도 율법적인 사람이 기적을 베풀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한 번도 지금 사도들이 행했던 그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사도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개인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누차 살펴본 대로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 손에 만지키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능력들은 영적인 능력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손에 만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대제사장이나 세속적인 영적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도 개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예 귀신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없었고 기적과 이사도 아예 믿지도 않고 그런 것을 발휘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도 못했으니까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에 대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자기들은 그런 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가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가득한데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저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람들을 뭐 쫓아내거나 계속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이제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있는 시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은 시기와 질투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우리들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있는 죄이지만은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이건 반드시 사람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 마음속에 좀 시기가 있어. 이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있잖아. 그렇게 단순히 쉽게 넘어갈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가만히 놓아두면요,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시기의 종말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걸 죽이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가두어 넣든지.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있는 둥 없는 둥으로 시작하는 죄가 시기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류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왜 살인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기 질투였거든요. 자, 여러분 참 그게 묘한 게요.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내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져야 정상적인데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분풀이를 합니까? 아벨에게 분풀이를 한단 말이죠. 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분풀이라든지 하나님에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아벨의 일만 한 겁니다. 가인도 가인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했단 말이죠. 아벨이 하나님한테 뭐 우리말로 하면 아첨을 해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항상 파괴적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났죠.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일러 바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 특혜의 상징이 뭡니까? 채색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따져가서 불만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까? 요셉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따져야 되는데 형들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했단 말이죠. 가인이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고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따지지 않고 요셉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요게 바로 시기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마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끼어들고 로벤이 끼어들어서 죽이지는 말자 해서 죽인 것과 똑같은 범죄의 그 정도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 마음속이 이 시기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들어가니 당연히 사도들을 싹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옥에 가두어 드리는 것. 아니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나쁜 소리를 한 적 아닙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율법적이고 저 사두개인들은 영적 능력을 믿지 않는데 그네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은 자유로웠나? 아니, 우리 안에 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 제발 남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좋으면 교만하고 내가 좀 나쁘면 우울해지면서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다가 나폴레옹은 나중에 시저를 부러워하고 나폴레옹은 시저를 비교해서 부러워하다가 시즈는 알렉산더 대왕을 비교해서 부러워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비교하고 부러워해서 시기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기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갑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조차도 막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 사역, 가정 여기에만 감사해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율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요 감시를 하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율법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율법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서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대제사장에게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항상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권력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지려고. 여러분,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탐욕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탐욕을 끝까지 실현하는 겁니다. 욕망이 가득 찬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욕망이 있죠. 감사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때 시기는 일절 싹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성숙자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는 파괴적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시기를 인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투옥 때는 한 이틀 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협박하고 내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뭐 옥의 그 율법을 뭐 특별히 법을 어긴 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경고하고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투옥 때는 훨씬 더 1차 투옥 때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단순히 위협하고 내보낼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도들을 가볍게 내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정확히 말하면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 본문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왜? 자, 이 오늘 이 사도들을 가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은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풀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들이 옆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천사의 존재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사두개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손에 만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 천사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꺼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에게 사는 중요하게 본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한 것은 천사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인들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그래도, 자기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넣어도 자기들이 믿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나서서 그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천사들은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직접 사실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영적 존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아, 모이는 신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우리가 우기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영적 존재는 존재하는 것으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사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영적 존재가 얼마나 허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죠.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특별히 주의 사자,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행동을 다 무효화시켜버렸을 때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마음이 불신앙이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 사회복지사가 도시 그 빈민에서 사역을 하다가 12살 된 히리안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12살이면 한창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주 센서티브한 민감한 이 아이가 소아마비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왜 다리를 못 서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왜곡되고 인생이 비틀어지기 고 시작할 시점에 이 사회복지사가 이 히리안을 발견하고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절하면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의술로 이 소년 다리를 좀 고쳐주라. 설득하고 설득해서 긴 수술 끝에 12살 히리안 소년의 다리를 고쳤습니다. 다른 그 또래 학생들처럼 똑같이 걷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사회복지사가 한 나중에 중년 부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왔을 때 우연히 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이 정형외과 의사가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하, 막 이런 얘기 어떻게 살았냐면 안부 묻고 참 그때 우리가 함께해서 살려줬던 다리를 고쳐줬던 희리한 소년은 어떻게 되었어? 라고 이 소년이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잘 있죠? 당신처럼 좋은 사회복지사가 됐습니까? 과학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교사가 되었습니까? 사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압니까? 말을 더듬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희리한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 살면서 지금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사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가 이 소년에게 걸어갈 수 있는 법만 가르쳤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못 가르쳤다라고 후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걷는 거 중요하죠. 감옥에서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된 이 발로 어디로 가느냐, 목적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회복지사 이 케이스를 내렸다면 차라리 그때 12살 된 이 히리안의 소리를 다리를 안 고쳤더라면 살인을 했을까요? 살인을 못 안 했을 겁니다. 그 다리를 고쳤는데 이 건강한 다리로 내가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는 삶의 목적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이 건강한 다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옥에서 나왔는지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목적이 충실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다시 감옥에 갈 위험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목적을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어서 자기 삶을 낭비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 왜 삶의 목적이 없어서 하루하루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야망과 탐욕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진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동안 새벽기도 때 사울을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통해서. 사울에게는 자기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을 끝까지 잡아서 처치해야 되겠다는 사울의 잘못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에 헌신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삶의 진정한 목적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망과 자기 야망과 욕망과 자기 시기로 이루어진 잘못된 삶의 목적 그거 하나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인생을 다 낭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낭비하는 사람들, 때는 그 목적 대신에 자기의 야망과 자기 탐욕이 섞여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살면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져주셔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과 악한 세력에, 이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목적 없이 낭비하는 삶 그거 안 됩니다. 내 야망과 목적으로 야망과 목적의 덩어리인 잘못된 인생의 목적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님.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중동 우방국들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패트리어 미사일 등 대규모 방공 무기가 포함되는데 이란과의 충돌 여파로 미국 내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까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관세 정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당장 효력은 제한적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와 추가 관세 카드로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펜타닐이 이제 단순 마약을 넘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중국과 멕시코를 거쳐 유입된 펜타닐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청소년과 젊은 층의 중독 사망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이 한국산 이른바 물뽕 원료를 대량 밀수해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의 유령 회사를 세워 한국산 감마부티 롤락톤을 들여온 일당 11명이 기소됐고 한미 공조 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공급책들도 붙잡혔습니다. 구글이 개발자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의 AI 활용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딩 실력뿐 아니라 AI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결과를 다듬는지까지 평가하면서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가 생성형 AI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심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작품은 수상 자격을 인정하되 인간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거나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그 돈은 내고 싶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표팀 경기 티켓은 $1,000, 결승전은 평균 13,000달러에 달하면서 일반 축구 팬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온 건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기존 관세 협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을 동원해 미 행정부가 실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건 1974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 2월 24일을 기해 발효됐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근거한 관세 세율을 법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내놨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자 버레 밴드베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펀 등 중소수입업체 두 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등 20여 개 주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분쟁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속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과세를 부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자 방중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주요 타격이라며 관세가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번 판결을 두고 미 대법원이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가장 최신의 법적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일찌감치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앤드루 메카시 전 연방검사는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 리뷰 기고 글에서 새로운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보다도 훨씬 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다수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행정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 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동했다는 겁니다. 국제수지는 상품과 서비스, 소득의 거래는 물론 자본 이전, 금융 투자 등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전력도 전쟁 이전 대비 상당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이 단기간 내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이란이 최소 3-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부 당국이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75%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복수의 수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CIA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이란 해상 봉쇄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란의 해상 봉쇄를 몇 개월이나 버텨낼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CIA의 추산치보다 이란이 경제난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전망도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 강경해지면서 이란 내부의 그 어떠한 저항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선박을 통한 운송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육로를 통한 석유 밀반출이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철로로 석유를 운송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가 상승 압박에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종전 낙관론을 펼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는 막강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수준입니다. 미사일 보유고의 경우 70%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미국 방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해 재가동하고 있으며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한 데다 전쟁 전에 거의 완성 단계였던 신형 미사일 일부를 조립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미사일보다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스라엘군 내 정보기관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데니 시트리노비츠는 선박을 공격하는 드론 한 대만 있으면 아무도 호르무즈해협 유조선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이란 봉쇄가 몇 개월간 이어져도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2: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한인타운에서 한인 남성이 연쇄 총격을 벌여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과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현지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캐럴턴의 한인 쇼핑몰 K타운 플라자에서 첫 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성인 4명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쇼핑몰 내 광장 코리안 마켓 운영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조성래 씨가 숨졌습니다. 또 건물주 유영근 씨 등 3명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약 1시간 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총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숨진 남성 한 명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해온 조용학 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건 모두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K타운 플라자 내에서 깜보스 씨를 운영하던 69살 한승호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한 씨는 두 번째 범행 현장 인근 한인 식료품점 주변에서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상 금전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용의자가 투자 실패와 식당 운영난, 임대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텍사스 한인사회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으며 지역 한인단체들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1인당 소비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중국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객은 3억 2,5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국내 관광 소비액은 1854억 9200만 위안,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여행 소비 규모는 COVID-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동절 연휴 당시 1인당 여행 지출은 603 위안, 약 12만 9천 원이었습니다. COVID-19 이후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소비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확진 사례가 7일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대로 대응하면 유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다놈 거버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으며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했던 발생 8건 중 확진 사례가 3건이었는데 의심 사례 2건이 확진으로 판명된 겁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11일과 26일, 이달 2일에 나왔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번 한타바이러스는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안데스 변종이라며 안데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6주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한타바이러스 중 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한 유일한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첫 사망자인 네덜란드 부부가 지난달 1일 출항 전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 등지를 거치는 조류 관찰 투어를 했으며 안데스 변종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설치류종이 있는 장소들도 방문지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 교수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학술상을 만들어 스스로 수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계에 명성을 쌓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6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프랑슈콩테 지역의 부장숑에서 근무하던 문학 교수 플로랑 몽타클레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몽타클레르는 2016년 프랑스 하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노벨상급이라는 문헌학 금메달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상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언어학 및 교육대학 산하 100년 역사의 학술단체인 국제문헌학회가 수상하며 전 세계 약 200명의 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967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은베르토 에코와 같은 저명한 학자가 역대 수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프랑스인으로는 몽타클레르가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소개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전직 장관과 국회의장,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참석해 상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델라웨어주에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대학이 없으며 상을 수여했다는 국제문헌학회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프랑스 검찰은 이건 엄청난 사기극이라며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 구글이 개발자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원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채용 면접 절차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부 문서를 입수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코드 이해 평가에서 AI 도구를 활용해 기존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디버깅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AI에 지시하는 명령어인 프롬프터를 잘 구성했는지를 비롯해 결과물의 수준과 디버깅 기술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AI 도구는 구글의 자체 모델인 제미나이가 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절차가 인간 주도, AI 보조라는 생성 AI 시대 업무 흐름을 더욱 잘 반영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내 일부 팀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직급에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가 성공적이면 회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옹 구글 채용 담당 부서장은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절차를 상시 개선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면접에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까지 AI를 도입하는 건 최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회사 내에서 생성되는 신규 코드의 4분의 3을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스타트업 캔바와 AI 코딩 스타트업 코그니션 등은 이미 이와 유사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코언 코그니션 인사 운영 총괄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코딩 시험을 보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계산기 없이 수학 시험을 치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실제 직무에서 수행할 업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 인베스트먼트 창립자는 7일 인공지능 붐에 기반한 뉴욕 증시 강세장이 1,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9: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터 존스 튜터 인베스트먼트 창립자는 7일 인공지능 붐에 기반한 뉴욕 증시 강세장이 1년에서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존스는 이날 CNBC 방송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현재 AI 도입 단계를 윈도우 95 출시와 함께 인터넷 상업적 활용이 가속화된 1995년에 비유하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존슨은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기적이 4년에서 4년 반 정도 지속됐다며 지금은 그 과정의 50%에서 60% 지점에 있다고 본다. 아직 1,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뉴욕 증시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도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슨은 주가 지수가 40% 더 오른다고 상상해보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주식 시총 비율이 300%에서 350%에 달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숨막힐 정도의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존슨은 AI가 통제받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AI에 관한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은 1987년 일명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증시 폭락을 예측하고 공매도로 큰 수익을 거둬 명성을 얻은 헤지펀드 업계 월가의 거물 투자자입니다. 사회환경 지표를 기준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을 평가하는 비영리 단체 공정자본 저스트 캐피탈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0: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과 외출 시간대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부 지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2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같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 습도가 높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비트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

0: 끝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구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2016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을 비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자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높은 월드컵 티켓 가격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싼 티켓 가격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개막전은 6월 11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결승전은 7월 19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립니다. 미국 대표팀은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파라과이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미국과 파라과이 간 첫 경기 티켓은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승전 티켓은 평균 가격은 $13,000로 지난 2012년 월드컵 결승전에 $1,600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금액을 몰랐다며 분명히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 금액을 내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 계층의 축구 팬들이 관람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행정부가 과도한 월드컵 티켓 가격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미 월드컵 티켓이 기록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북중미 월드컵 티켓이 500만 장 정도 팔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미국에서는 티켓 재판매가 허용된다며 너무 낮은 가격의 티켓을 팔면 재판매 시장에서 티켓이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티켓에 대한 요청 건수가 5억 건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티켓 가격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2명이 회색곰, 이른바 그리즐리 베어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 측은 일부 탐방로와 캠핑장을 폐쇄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인기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2명이 대형 회색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CBS 뉴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탐방객 2명이 지난 4일 오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대표적 간헐천인 올드페이스풀 인근 미스틱폴드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에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 NPS 관계자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탐방객들의 부상 정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발생을 신고한 크레이크 레머는 지역 매체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에 구조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부상자 중 한 명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다고 레먼이 전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에 여러 곳의 캠핑장과 다섯 곳 이상의 탐방로를 폐쇄했습니다. 공원 측은 또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동물 흔적과 배설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곰과는 적어도 100야드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곰 공격으로 부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9월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다른 탐방로에서 곰 공격으로 탐방객 한 명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겨울잠 시즌이 끝나는 시기인 지난 3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회색곰을 올해 처음으로 관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 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인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일부를 아우르는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에는 천여 마리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레오 14세 교황이 7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7일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미 이란 전쟁 등 중동 상황과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또는 가톨릭 교회 차원의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곳 수석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와 평화 및 인간 존엄 증진에 대한 양측의 공통적 헌신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도 성명을 내고 교황청과 미국 간의 좋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정치적 긴장,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평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교황이 루비오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환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교황 문장에 새겨진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올리브나무는 평화의 나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팬입니다. 이날 두 사람 간 대화는 약 4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에 평화와 인간 존엄성 증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교황을 만났다고 썼습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AFP 통신에 오늘 양측의 대화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추기경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만나 중동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원은 교황청의 외교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부서로 국무원장은 교황에 이어 두 번째로 서열이 높습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탄 차량은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에게 허용되는 종의 아침문을 통과해 교황청의 군사조직 스위스 근위대에 영접을 받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 아련은 작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는 당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로마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표현했습니다. K-Radio 성룡화입니다.

0: 네, 뉴저지 예비선거가 6월 2일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폴킴 시장, 그리고 신창균 부시장, 그리고 펠팍시 의회 의장인 이상희 의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바쁜 시기일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종폴김입니다.
2: 안녕하세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이자 시의회 의장 이상희입니다.
3: 안녕하세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시의원 겸 부시장을 맡고 있는 찰리 신창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이 선거를 앞두고 참 말도 많고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재정적자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클리어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3: 지금 너무 재정적자권에 대해서 재정적자 및 잉여금 사용권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민들의 분열 현상이 있고 있어가지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잉여금 800만 불의 건입니다. 이전 행정관 시절에 정부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600만 불 정도의 잉여금을 비축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거의 2,500만 불에서 3,000만 불의 아주 막대한 금액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정부 청사를 붙여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한 다음에 시의회 재정위원회에서는 2024년과 2025년도에 그 잉여금을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주고자 하여 결정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316만 불이 예산에 포함돼서 사용돼서 주민들의 세금이 약 가구당 520불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2025년도에는 360만 불이 예산에 편성됨으로 따라서 주민들의 세금이 600불 정도 가구당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0: 네, 재정 적자 문제와 잉여금 어디에 썼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잉여금 600만 불 이건 원래는 이 펠팍 정부청사가 너무 낡고 작아서 새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 행정부부터 계속 모아왔던 잉여 자금인데 결국에는 이전하려면은 2,500만 불에서 3,000만 불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에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 잉여 자금을 매년 예산에 조금씩 편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을 줄여준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펠팍시 정부의 77만 5천 달러의 재정 부족 문제, 한마디로 예산보다 초과 지출했다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재정 운영 부실이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었다고요.
3: 77만 5천 불에 대해서는요. 그 내역이 27만 5천 불이 변호사 비용이고 법률 비용이고 25만 불이 쓰레기 수거 비용이고 20만 불이 세금 환불 비용입니다. 해고시킨 행정관으로부터 타운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가지고 1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활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예산을 45만 불을 잡아놨었는데 27만 5천 불 정도가 추가되기가 예상됨에 따라가지고 2025년 10월 타운 회의 때 시의회에 예산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상정이 되어서 예산을 더 쓰는 걸 추가하는 걸로 시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인 원유봉 의원과 민석준 의원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두 분도 그 건에 대해서는 다 쓰도록 승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시의회 재정위원회와 타운의 재정 담당자, 그 CFO가 둘이서 승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2007년도, 즉 18년 전부터 저희 주민들한테 특히 상가 지역으로부터 세금 환불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18년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미뤄왔던 겁니다. 법원에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법원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환불한 거는 저희 시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2005년 10월 민 의원님과 민석준 의원과 원유봉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서 20만 불을 환불하는 걸로 승인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조치된 바 있습니다.
1: 한국이 미국 정부랑 틀려요. 펠세팍 정부는 6명의 시의원이고 시장에 1명이 있는데요. 시장은 약한 시장이 되는 거고 시의원들은 센 시의원이 된 겁니다. 시장은 100불도 못 써요. 시의원 허락 없이요. 시의원들이 원래 1년씩마다 담당을 해요. 부를 담당, DPW 담당, 뭐 경찰 담당, 재정위원회 담당.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우리 프로페셔널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 시의원들이 CFO 말을 들을 필요 없고 자기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계산하고 판단 내린 다음에 시의원들이 시장은 투표를 못해요. 시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진행되는 겁니다. 매달마다.
0: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18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이 마침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급, 세금을 환급해줘라 해서 나간 지출도 있었고 사실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투표한 결과고 결정한 결과고 그 자리에 민 의원과 원 의원도 함께 있었다. 추가 예산을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이 승인한 거지 시장의 권한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도 참 논란이 많아요. 지금 개발업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럼 그 세금 감면이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2: 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 감면은 없습니다. 어떤 개발업자도 세금 감면을 받은 그런 상황은 전혀 없고요. 일반 재산세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타운에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뉴저지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런 납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어떤 타운이 재개발을 할 때 그 규모가 클수록
0: 네.
2: 도로를 확장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수도 같은 그런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돈이 개발업자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2: 그래서 뉴저지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납부 방식인 프로그램인데요. 타운한테 손해가 가거나 세금이 감면이 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으로 타운한테 납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 한국분들이 좀 영어를 못하고 미국 정부에서 잘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믿는다는 걸 이렇게 하는 거면 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0: 네. 한마디로 이 개발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없다.
1: 또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혼란을 만드는 이 주민들을 분열하는 게 우리가 자그마치 300만 불을 2년 동안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연방에서 뉴저지 주에서 보조금을 할 때는 신청할 때는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타운마다 우리가 뽑히는 게 지금 영광이고 외부에서 왜 우리한테 그 보조금을 줬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보고 한국 60%의 국민들이 사는 펠세팍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특별하게 뽑아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확실하게 100% 빌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랜트예요.
0: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300만 불의 정부 보조금,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그랜트는 빌리는 돈이 아니라 받는 돈이고 그리고 이 300만 불은 확정이다. 받을지 말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거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년을 돌아보시면서 펠팍 타운 정부가 어떤 성과들을 이뤄냈는지 궁금하거든요.
1: 시장으로서 제가 약속을 지킨 게 있습니다. 비리에 그 이탈리안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분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가계부에서 월급 나가는 게 벌써 1년 50만 불을 세입했고 300만 불을 보조금을 받다는 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듀플렉스를 작아도 절반 아니면 4분의 1은 지었을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하수도를 안 만들었어요. 하수도를 만들어야지 홍수가 안 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 이 가계부를 잘 조절하면서 1가, 2가, 4가, 할랜드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0: 네.
3: 그동안은 파리사이드 파크 경찰은 수십 년간 부패 온상 그런 의식이 평배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가장 개혁의 꽃은 경찰의 개혁이다 생각하고 재산 검증기관인 어크레디에이션이라고 경찰의 능력을 검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팔팍 경찰을 그 기준에 맞추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크레디에이션 신청을 해가지고요.
0: 네.
3: 올해 어크레디에이션을 받았습니다.
0: 네.
3: 뉴저지 30%의 경찰만이 이 기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죄율이 지지난해 대비 30%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2: 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팔팍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0: 네.
2: 팔팍의 술을 판매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브로데비뉴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술에 취해서 배회하시는 분들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브로드 선상 벨뷰 플레이스 쪽에 새로운 공영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2: 브로드 선상에는 총 4개의 공영 주차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0: 네.
2: 앤더니 파머시 뒤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미 슈퍼 옆에 하나 있고 그리고 파인 플라자 건너편에도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벨뷰 쪽에 하나 더 생기면 총 팔팍 브로드 선상에는 공영 주차장이 4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이제 팔팍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팔팍에 놀러 오시는 방문하시는 다른 지역의 분들까지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폴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주력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거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우리 recreation center. 우리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는데 그 recreation center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senior center, 한꺼번에 복합하는 센터를 꼭 만들 겁니다. 시의원님들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세 분 모두 좀 나눠주시죠.
1: 네, 그 펠세팍 주민 여러분, 뉴저지에 사시는 한민 여러분, 펠팍은 진짜 한국 교포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고 자랑스럽게 진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한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 단합이 돼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고 우리 미국 탄민족들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참 중요한 존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라서 저희들을 계속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지금 한창 선거철이라서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어떤 방향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시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인사이드 파크는 전 세계에서 한인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역량이나 우수성이 많이 인정받고 있고 있는데 저희가 분열된 모습 보이지 말고 비록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돌고 불쌍사나운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은 서로 단합해가지고 저희 K-파워의 힘으로 팔리사이드 파크를 모범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파워 인터뷰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중동 우방국들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패트리어 미사일 등 대규모 방공 무기가 포함되는데 이란과의 충돌 여파로 미국 내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까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관세 정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당장 효력은 제한적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와 추가 관세 카드로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펜타닐이 이제 단순 마약을 넘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중국과 멕시코를 거쳐 유입된 펜타닐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청소년과 젊은 층의 중독 사망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이 한국산 이른바 물뽕 원료를 대량 밀수해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의 유령 회사를 세워 한국산 감마부티 롤락톤을 들여온 일당 11명이 기소됐고 한미 공조 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공급책들도 붙잡혔습니다. 구글이 개발자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의 AI 활용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딩 실력뿐 아니라 AI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결과를 다듬는지까지 평가하면서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가 생성형 AI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심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작품은 수상 자격을 인정하되 인간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거나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4년 만에 스마트 팔찌 신제품 핏빛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없앤 초경량 디자인으로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스마트폰 알림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그 돈은 내고 싶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표팀 경기 티켓은 $1,000, 결승전은 평균 13,000달러에 달하면서 일반 축구 팬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국립공원관리청사나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워싱턴 DC 시민 사이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에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시민은 웹사이트에 아마 북한의 풍경과 비슷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욕설 등 낙서로 훼손한 사진도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에게 90% 이상의 몰표를 던졌을 정도로 반트럼프 성향이 짙은 도시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개인에게 감사를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강료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이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됐다는 겁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지난해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다이애나 버틀러베스는 정치인이 감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충하다고 낙인 찍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것은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벌금과 이자를 냈던 미 납세자들에게 환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당시 세금 신고 기한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수천만 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세금 신고 지연으로 벌금이나 이자를 낸 미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최근 COVID-19 재난 기간 동안에 일부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사실상 자동 연장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기간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COVID-19이 연방 재난 상황으로 지정됐던 만큼 해당 기간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 역시 재난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세금을 늦게 신고하거나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벌금과 이자를 낸 개인과 기업들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세청 IRS의 납세자 보호관 에린 콜린스는 이번 판단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며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부과됐던 추정세 관련 벌금은 약 1,200만 건, 납부지연 벌금은 1,6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벌금 규모는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의심되는 납세자들은 오는 7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신청이 우편 서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청이 몰릴 경우에 IRS 행정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RS가 전자 신청 시스템 확대와 자동 환급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주의회와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욕시 지원 확대와 보육 예산 증액, 상습 과속 단속 강화, 고스트건 규제, 아이스 이민 단속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지만 공화당 측은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목요일 올버니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주의회 지도부와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주예산안에 대해 General Agreement, 즉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래는 지난 4월 1일까지 통과됐어야 했지만 정책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37일 지연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뉴욕시 지원과 생활비 부담 완화, 공공 안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3: I want a very clear My commitment to New York City has been and always will be ironclad.
2: 특히 뉴욕시 재정 지원과 관련해 뉴욕시에 대한 나의 지원은 언제나 확고하다며 이미 총 2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됐으며 이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90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뉴욕시 재정 지원은 전례 없는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욕시의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초호화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필바테르 세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육 분야 투자도 크게 확대됩니다. 뉴욕주는 보육 및 프리케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17억 달러 늘려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를 보편적인 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산안에는 교통 안전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연간 16회 이상 과속 카메라 위반 기록이 있는 상습적인 과속 운전자들에게는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또 최근 범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불법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 단속도 강화됩니다. 뉴욕에서 판매되는 3D 프린터에는 총기 제작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3: I also said we keep New Yorkers safe on our streets and on our subways and in our houses of worship. We got it done.
2: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환경 심사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건설과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은 주 정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주 정부가 이미 뉴욕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시장과 계속해서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이미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Spoke to the mayor a couple times yesterday, again last night. No, it's a very professional relationship. I intend to keep it that way. So we've been asked to do a lot for the city. We have given unprecedented amounts of support for the city, starting with January 8th announcing $1.2 billion to allow the city to do something they would not be able to do on their own, which is be on a path toward universal child care. I'm also launching that statewide. That i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would have happened
2: 이번 잠정 예산안 확정에 대해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호컬 주지사의 예산안은 주민들의 세금 인상과 사상 최대 예산 지출, 끝없는 공공요금 위기를 초래하는 삼중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에나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호컬 주지사가 블레이크먼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adio 이하혜입니다.

한국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필름앳 링컨 센터 서브웨이 시네마와 함께 1970년대 한국 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1970년대 한국 영화사의 흐름과 의미를 조명하는 장단편 총 29편이 상영됩니다. 주요 상영은 월터 리드 극장과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개막작으로는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과 김기영 감독의 환여가 상영되며 상영 후에 오프닝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5월 21일에는 김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 4K 리마스터 북미 프리미어와 김지훈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특별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복원, 디지털 작업을 거친 리마스터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다수 작품이 북미 또는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됩니다. 1970년대 한국영화의 실험성과 사회적 맥락을 오늘의 관객과 연결하는 이번 특별전은 필름앳 링컨센터 문화원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상영 일정과 예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버스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단속 방식을 도입합니다. MTA는 버스 안에서 직접 요금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차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말기는 옴니카드, 신용, 직불카드, 스마트폰 결제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승객이 단속요원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무임승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단속 인력이 투입돼 왔지만 육안 확인에 의존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기술 기반 단속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MTA 조사에 따르면 일반 버스보다 더 빠르게 운행되는 셀렉트 버스의 무임 승차율은 52%를 넘었으며 일반 버스도 약 49%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의 무임 승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2026년 여름학기 기초 영어수업 ESL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복지센터가 영어교육 전문 비영리기관인 English Empowerment Center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수업은 6월 15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 및 분반 테스트는 5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복지센터 애넌데일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등록 없이 오피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교재를 포함해서 $65입니다. English Empowerment Center는 지난 60여 년 동안 워싱턴 지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영어 전문 교육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북버지니아 14개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95개국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넌데일 오피스 703-354-6345 혹은 English Empowerment Center 703-237-086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리 선물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와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 원료인 감마부티 롤락톤을 대량 밀수해 미 동부 지역에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미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 DC 연방법원 대배심이 감마부티 롤락톤 밀매 조직 관련자 11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을 잇는 미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며 캘리포니아산 메스 암페타민과 한국산 감마부티 롤락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 감마부티 롤락톤을 세정제,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전성기 기준 월 약 600리터 규모의 감마부티 롤락톤을 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마부티 롤락톤은 매니큐어 리무버 원료 등 산업용 용제로 쓰이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 하이드록시 낙산으로 변환됩니다. 미 수사당국은 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서울까지 직접 이동해 공급망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사업가 안모 씨 등 5명이 체포됐으며 감마부티 롤락톤 약 1.5톤이 압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메스 암페타닌 약 35kg 이상과 감마부티 롤락톤 약 800kg이 압수됐습니다. 이는 미 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감마부티 롤락톤 압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둘러싼 중동 긴장이 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한때 중단했던 미군의 영공과 기지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하면서 미군은 중단했던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일명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후에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고 이는 결국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들을 배치하고 방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군의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서 이 기지에서 항공기를 출격시키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이 지난 5일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에 맞서 페르시아만의 선박 및 아랍에미리트를 표적으로 삼은 이란의 공격을 저강도 괴롭힘, 이란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라고 폄하한 것이 기지 및 영공 사용 차단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사우디 관리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이란이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자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기지 영공 사용 차단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통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앞서 NBC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추가 통화에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방어용 우산 역할을 하는 군용기들이 선박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개시 약 36시간 만인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과 외출 시간대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부 지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같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 습도가 높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8: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7: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9: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

0: 3375 BK치과.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 영화 방송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내놨습니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는 7일 내놓은 제8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자격 요건 및 심사 규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연기상 수상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건 아니며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골든글로브 측이 중요시하는 건 인간의 창의적인 지시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과정 전반에 주된 작용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모든 출품작은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대체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연기상의 경우에도 AI를 작품 크레딧에 포함된 배우의 작업에서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청년 분장처럼 인간 배우가 연기를 주도하면서 연기를 보조 또는 강화하는 용도로만 AI를 활용했다면 연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 연기를 대체하는 등 상당 부분 AI로 생성된 작품은 수상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의 허가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 복제 등을 활용해 AI로 생성한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을 둘러싼 할리우드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배우가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 행사에서 소개되면서 업계 반발을 불렀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AI 배우가 인간 배우의 연기를 훔쳐 생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예술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교육당국이 장애 학생용 스쿨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 어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탄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통학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워싱턴 DC 교육당국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의 위치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주 교육감실은 최근 BusWare이라는 이름의 앱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탑승한 스쿨버스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앱을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과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중교통인 메트로를 이용하지만 수천 명의 장애 학생들은 별도의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현재 하루 약 4천 명의 학생들이 해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버스는 매일 약 1만 8천 마일을 운행하며 워싱턴 DC뿐 아니라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는 물론 일부는 볼티모어까지 이동합니다. 오랜 기간 DC 지역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해온 브룩셀 운전기사는 학부모들은 사고나 도로 통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궁금해한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 The parents wanting to know where their children are, especially when it's an accident or they have roads closed.
2: Dan Winston, OSSE 교통국장은 현재 학부모 지원센터로 하루 평균 35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오고 이 가운데 약 75%가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Our team, including in our parent resource center, gets 350 or more calls every day. About 75% of the calls that we get are actually about Where's our bus?
2: 이어 새 앱이 도입되면 이런 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직원들이 다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 비용은 약 32만 5천 달러 규모입니다. OSSE 측은 개인정보와 가정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교육당국은 이번 앱 도입이 장애 학생 통학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학교와 가정, 운송당국 간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학부모 문의 전화의 상당수가 버스 위치 확인과 관련된 만큼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학생 이동 경로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정보 보호와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또 하나의 심각한 걱정스러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의 뉴스타임즈 기사. Original title: As U.S. debt hits a worrying milestone, Washington barely notices. The debt is outgrowing the size of America's economy. 미국 부채가 걱정스러운 이정표를 기록했음에도 워싱턴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부채가 미국 경제 규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재정 상태와 그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It was a striking imbalance, according to early estimates, one that the country has experienced only in rare circumstances, briefly during the pandemic and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But the development barely seemed to register in the nation's capital, where few policymakers bothered to acknowledge the latest warning sign about the government's poor fiscal health.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눈에 띄는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잠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라는 드문 상황에서만 이런 경험을 했었지만 워싱턴에서는 이 사태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의 빈약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최근 경고 신호를 인정하고자 신경 쓰는 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striking imbalance는 눈에 띄는 또는 현저한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하는 표현으로 barely seem to register가 쓰였는데요. register는 인지하다 라는 뜻이고 barely가 붙어서 정치권이 이 심각한 사태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부채가 이렇게 치솟은 근본적인 원인은 연방정부의 지출과 세입 사이의 불일치, mismatch 때문인데요.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정부 비용 상승이 이 불일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상황이 부채의 악순환, debt spiral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ark Goldwine, its senior vice president, said the symbolic milestone helped to illustrate the fiscal risk facing the United States. If its debt continues to grow faster than the economy, he said, it will only become more expensive for the government to borrow money, as investors demand higher yields on bonds to finance that debt. When that happens, at some point, you're in this debt spiral, Mr. Goldwine said. 위원회의 수석 부회장인 마크 골드웨인은 이 상징적인 이정표가 미국이 직면한 재정 위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투자자들은 그 부채를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골드웨인 씨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debt spiral은 부채의 소용돌이 또는 부채의 악순환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빚이 계속 늘어나는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higher yields on bonds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한데요. bond는 채권, yield는 수익률이고요.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채권 수익률 상승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뜻입니다. 기사는 이 심각한 재정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 어젠다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는 향후 수년간 수조 달러의 부채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군사비 사상 최대 규모 증액과 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미국의 재정을 더욱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Mr. McBride said the problem would only be compounded by Mr. Trump's push for a massive increase in military spending, which he hopes to set at nearly $1.5 trillion starting next fiscal year. The president first indicated he would seek the boost, the largest in modern history, before declaring war on Iran, and since has suggested that the administration could seek additional money for that conflict. 맥브라이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회계 연도부터 군사비를 거의 1조 5천억 달러로 설정하고자 하는 대규모 군사비 증액 추진으로 인해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군사비 증액을 추진할 것임을 처음 밝혔으며, 그 이후 행정부가 그 충돌을 위해 추가 자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compounded by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에 의해 악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심각한 부채 문제가 트럼프의 군사비 증액 정책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또한 additional money for that conflict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한 추가 자금, 즉 전쟁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부채 위기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글로벌 경제와 소비자들의 대출 비용을 높이는 등 가계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uch costs tend to ripple through the economy. So high yields on government bonds can also make it more expensive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to borrow money, said Joe Seidel, a senior markets economist for J.P. Morgan Private Bank. We're already in territory where this is putting up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 and it is having an economic effect, he said. J.P. Morgan Private Bank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조 시돌은 그러한 비용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 채권의 높은 수익률이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것이 금리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ripple through the economy 라는 표현, 경제 전반으로 퍼지다 또는 파급되다 라는 뜻입니다. 정부 채권의 높은 이자 비용, high yields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경제로 파급되어 대출 비용을 높인다는 거죠. 또한 putting up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는 금리의 상승 압력을 가하다 라는 뜻으로,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모기지 금리나 신용카드 이자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걱정스러운 이정표를 넘었다는 소식, 부채의 악순환과 그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Striking imbalance, debt spiral, ripple through the economy와 같은 표현들은 오늘날 심각한 경제 사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폽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폽 제공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100당 금, 토, 일, 월 한정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하 4번드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4: 북유럽?
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6: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NJ 트랜짓이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뉴저지 월드컵 경기장까지 운행하는 열차 요금을 당초 발표된 $150에서 $105로 조정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올여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 확대 또 교통망 확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인력 배치 확충과 열차 서비스 확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는데 이 비용 부담을 FIFA가 아니라 개최 도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뉴저지 트랜짓은 열차 이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항변해왔지만 일각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즐겨야 할 스포츠 축제임에도 입장권과 교통이용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 일반 서민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교통공사, 뉴저지 트랜짓은 2026년 월드컵 경기 관람객을 위한 열차 운임을 기존에 발표한 금액보다 낮춰 최종적으로 왕복 $105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달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맨라이프 스타디움 특별 열차 왕복 운행 요금을 $150로 제시하며 대회 기간에 발생하는 약 600만 달러 규모의 운행 비용을 이용자 부담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에 요금 부담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며 여론의 반발이 있었지만 뉴저지 트랜짓은 이번 요금 조정이 비판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의 주지사 측은 민간 자금과 비과세 재원을 활용해서 요금을 인하토록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참여하며 최종 요금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뉴저지 주정부는 FIFA에도 교통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은 월드컵 기간 동안 총 8번의 경기를 치르게 될 예정으로 경기 당일 하루 최대 4만 명의 관람객을 수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 열차 및 안전인력 투입 운영 비용은 약 4,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FIFA가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예상하면서도 이익만 챙길 뿐 교통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결승전 티켓 가격이 최대 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경기당 약 4만 장의 승차권을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관중의 약 51%를 수송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디지털 승차권은 5월 13일부터 뉴저지 트랜짓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티켓은 역창구나 발권기를 통해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6월 11일 2026 FIFA 월드컵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맨라이프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교통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맨해튼에서는 페리를 이용한 대체 교통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긴급 승인한 중동 우방국들 상대 무기 판매 총액이 당일에 발표했던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25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이 중 171억 달러어치를 기존 판매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추가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바레인과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하고 이를 연방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승인 당일에 국무부는 긴급 무기 수출 액수를 86억 달러로 발표했으며 대상국도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만 포함했고 바레인은 발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일 발표에서 누락됐던 171억 달러어치의 수출 대상국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신규 판매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일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연방의회에 대한 공식 통보에만 포함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레인에 대해서는 2019년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2024년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국가들은 미국제 방어 시스템들을 성공적으로 배치해 자국민과 영토, 해외 거주 미국인과 미군 기지를 방어해왔다며 이번 긴급 조치는 우리가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은 패트리어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 중 잼티와 팩트리 MSE 등 두 개 기종을 주문했습니다. 국가별 최대 구매 가능 물량은 팩트리 MSE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600발, 쿠웨이트 500발, 카타르 300발, 바레인 50발 등입니다. 잼티는 쿠웨이트 500발, 카타르 200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150발씩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킹사우나 이태희 회장님께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기에 장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장례 예배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327 메인스트리트 포트리 뉴저지 프랭크 A 패티 장례식장입니다. 하관 예배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뉴욕 락랜드 세미추리에서 진행됩니다. 유가족 안내사항입니다. 고인과 마지막 길을 함께 하실 분들은 5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까지 프랭크 A 패티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장지로 함께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장녀 이재정 씨이며 문의 전화는 201-403-5456, 201-403-5456번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의 굿모닝 워싱턴입니다. 물론 어버이날은 한국에 한해서만 어버이날이고 미국에서는 5월 10일이 어머니 날, 6월 21일이 아버지 날이죠.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 또 아직 전화를 못 드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영화 하와이형과 상영회 때문에 워싱턴 DC 국회 도서관에 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님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비록 제가 어제 이진영 감독님 인터뷰로 영화 하와이형과를 이미 슬쩍 본 적은 있지만, 네, 어제 또 다시 보니까 또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영 말리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아는 거 하나 없는 먼 땅에 온 조선인 이민자들, 거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또 학교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이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로만 따지면 부모가 될 나이지만 아직 아기가 없는 관계로 과연 저도 저런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고, 또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영화 하와이형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영화치고는 짧은 1시간 속에 하와이 이민 역사와 더불어 그분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행복을 쉴 새 없이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삶에 지친 제 마음이 다시 깨끗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쉬워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1달러의 렌트를 가능하시고 9달러에 아예 구매를 하셔서 언제든지 원하실 때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보시게 될 경우 앞으로 저희 한인들을 대변하고 한인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과도 똑같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하와이 영화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나오니까 네, 찾으시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김은혜의 금요 영화 평론 여기까지만 하고 뉴스톡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굿모닝 워싱턴 1부 첫 곡 트래비스의 Mother 들으시겠습니다.

네, 김은혜 뉴스 톡 로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온이 최고 화씨 70도, 섭씨 21도에 근접해서 온화합니다. 다만 오후에는 구름과 시속 25마일의 강한 바람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정오쯤 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때에 따라서 소나기와 내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전후에서 70도 중반까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나기와 내우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랭정선의 이동으로 최저 기온은 50도대에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좀 있고 때에 따라서 비도 올 수 있으니까 나들이 하시는 분들 옷차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워싱턴 DC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고전하고 있다. 예,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 2025년 기준 워싱턴 DC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는 총 2,720만 명으로 2024년보다 약 2만 명이 늘었지만 해당 증가분은 국내 여행객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 온 관광객의 수는 오히려 4% 감소했지만 국내 평균 외국인 관광객 감소율 5.5%보다는 그래도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관광객과 비교했을 때 해외 관광객들은 워싱턴 DC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고 또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시 관광산업계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워싱턴 DC 공식 관광 마케팅 기관 Destination DC 측은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워싱턴 DC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이미지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C 관광당국은 앞으로 관광 홍보에 초점을 백악관, 의회, 기념관, 내셔널몰, 박물관 같은 전통적 명소에만 두지 않고 워싱턴 DC의 각 동네와 지역 경험으로 넓히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부셔지고 공격당하고 이런 건물들을 보는 게 저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에 뭐 동네나 뭐 지역 경험이 있는가 싶은데 저는 크게 막 이렇게 조지타운 정도까지만 가도 뭐 그래도 거기도 관광지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관광할 데가 딱히 있나요? 저는 모르겠네. 혹시 워싱턴 DC에서 뭐 백악관이나 의회 이런 데 빼고 관광지 빼고 또 관광할 만한 거리 있다. 그런 거 아신다 하시는 분들 K라디오 DC로 카카오톡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또 워싱턴 DC를 단순한 당일치기 여행지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경험하는 도시로 알리는 것이 도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Destination DC 측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화된 입국 절차 및 비자 발급 절차가 미국 여행 자체에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해외 여행객의 관광이 DC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해외 관광객을 회복하려면 평화로운 분위기, 비자 발급, 미국 입국 절차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특히 해외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의 소비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최근 시 예산안에서 Tourism Recovery District 연장안을 제안했는데 요거는 이제 시 관광당국과 시 기업 유치 활동에 더 많은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경제 효과는 여전히 큽니다. Destination DC에 따르면 DC 관광 소비는 지난해 4% 증가해서 119억 달러를 기록했고 세수도 4% 늘어난 24억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또 관광산업은 DC에서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해서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워싱턴 DC 관광당국은 올 여름 미국 건국 250주년 관련 행사가 관광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바우저 시장도 이번 독립기념일 기간에 열릴 스포츠 이벤트가 DC 관광의 특별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독립기념일 전후해가지고 되게 지금 많죠. 뭐 주 엑스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랑프리, 레이싱 경기, 워싱턴 DC에서 이뤄지는 레이싱 경기.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백악관에서 개최하는 UFC 이종격투기 경기.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 얘기 나와서 백악관 관련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아이젠하워 건물 도색에 최소 750만 달러가 소요된다라고 예정했습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건물 도색에 최고 750만 달러 예산이 소용될 전망인데, 요 백악관 웨스트 윙 바로 앞에 길 건너서 위치한 아이젠하워 건물은 1880년에 완공된 허강암 건물로 국가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백악관 관련 업무용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흰색으로 도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백악관 행정실은 어제 국가수도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도색계획을 설명했지만 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승인안을 반려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측이 제시 중인 도색 방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건물 전체 회색 화강암 외벽을 흰색으로 칠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을 이제 흰색으로 칠을 하되 화강암 기단부는 이제 그대로, 네, 색깔 그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건물의 회색 외관을 두고 아 정말 나쁜 색깔이다 라고 말한 바 있어서 백악관 측은 전체 건물을 흰색으로 칠하는 방안을 네,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백악관은 이번 도색이 워싱턴 DC와 백악관 주변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비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현재 백악관 안팎의 여러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스트윙 건물을 허물고 네, 연회장 짓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맞은편 라파에트 공원, 그 다음에 거기에 분수를 이제 복원을 해서 네, 지금 그 공원 자체가 지금 폐쇄된 상태죠. 네, 거기 분수를 설치하려고 네, 이런 게 있고,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스 잉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수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며 마땅히 가져야 할 영광을 되찾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 백악관 측은 외부 업체와 함께 사용할 규산염 페인트를 시연 중이며, 외벽 도색만 감안했을 때 현재 예비 추산액이 750만 달러라고 설명을 했고, 또 해당 예산이 이미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리고 화강암 건물이라는 점인데, 보존단체, 건축가, 역사학자들은 화강암은 페인트칠을 하는 재료가 아니며 페인트가 수분을 가둬서 내부의 석재를 좀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 보존신탁은 아이젠하워 행정동의 은은하고 풍부한 화강암 색상이 역사적 의미의 핵심이며, 도색계획이 건물의 중요한 특징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2,000건이 넘는 공개 의견이 제출됐고, 대부분은 이제 도색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750만 달러의 비용이 세금 낭비다라고 지적을 했고, 흰색으로 칠한 건물이 펜실베니아 에비뉴 일대 시각적 균형을 깨고 백악관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도색 대신 조경, 조명, 기타 외관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백악관에 사용할 페인트의 종류, 시험 결과, 그리고 건물을 칠하지 않고 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까지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요 건물 반대편, 네, 재무부 건물이 네, 또 있죠. 이스트윙 길 건너서 쪽에 재무부 건물도 있는데, 재무부 건물도 회색이에요. 네, 그 아이젠하워 빌딩이랑 좀 비슷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건물이나 재무부 건물이나 둘 다 백악관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서 보면은 이제 딱 눈에 바로 띄는데, 그 상태에서 백악관이 흰색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튀어 보이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다 흰색으로 칠해버린다? 그러면은 건물 세 개 다가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백악관이 좀 더 가릴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 네, 저는 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솔직히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특히 여기 지붕 같은 경우가 어떨 때는 보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좀 어둡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미각적으로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버지니아로 넘어가 볼게요.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4월 말 그리고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들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몇 달 동안 홍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올해 미국 내 홍역 사례는 총 1814건이 보고가 됐고 이 가운데 900건 이상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으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까지 20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열, 콧물, 충혈된 눈, 발진 등이 주요 현상입니다. 또 단순한 발진성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해지면은 이제 면역 체계를 좀 약화시켜서 폐렴, 뇌부종, 신경계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도 유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간호학 교수 애슐리 애플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 현재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서 홍역 사례의 약 90%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는 보도 자료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애플은 또 백신에 대한 주저와 회의론이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커졌다며 공중보건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홍역이 약 20년 전에 사실상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백신 반대 여론과 백신 관련 허위 정보 확산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랫동안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홍역 유행 당시 케네디 장관은 백신을 직접 권고하기보다는 좀 개인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고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홍역 사례가 급증한 뒤에는 의회 증언을 통해서 CDC가 현재 홍역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2024년 정도 그때는 굉장하게 네,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을 했지만 이게 계속 홍역 사례가 늘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네, 조금 더 이제 유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CDC는 의료진에게 홍역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는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어디서 유행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를 통해서 홍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별도로 한타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 한 명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타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 탑승했던 인물로 현재 버지니아로 돌아온 상태고 아직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추가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보통 설치류 같은 동물과의 접촉에서 유래하는 질병이지만 이번 크루즈선 승객들에게 나타난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심할 경우 호흡부전이나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크루즈선에서는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MV 혼디우스호에 탑승했던 미국 시민이 30명 미만이었고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로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버지니아 주민이 좀 확인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 내 잠재적 노출자는 5명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을 이송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의 파크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약물 과다 복용 의심 사건이 발생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부 측에 따르면 수업 시간 중 학생 2명에게서 치명적이지 않은 약물 과다 복용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사건들이 서로 관련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실제로 통제 약물이나 불법 약물이 사용됐는지 역시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가적인 신원이나 건강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크뷰 고등학교의 제임스 제퍼슨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학교 공동체 내에서 여러 건의 학생 과다 복용 의심 사례에 대응했다고 밝히면서 학교가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해왔음에도 이런 문제가 지역사회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는 그동안 마약 사용 문제 대응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예방활동, 상담 지원, 공공안전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 측은 불법적으로 구한 약물에 펜타닐이나 다른 위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물론 마약은 다 나쁘지만 그래도 네, 다른 마약보다 더 나쁜 게 지금 펜타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마약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중독성이 강하지도 않고 네, 부작용도 강하지 않고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펜타닐이라는 굉장히 나쁜 마약을 섞어서 좀 판매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자면은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과 약물 사용 위험성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본인이나 친구에게 이상 상황이 생기면 숨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는 모든 학교에 약물 과다 복용 응급처치제인 날록손을 비치하고 있으며 훈련받은 직원들이 또 응급 상황에서 이를 투여할 수 있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해서 지원과 예방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달 말에는 추가적인 마약인식 교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고등학교 자녀분 두신 우리 또 청취자분들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물론 뭐 그렇게 이게 마약을 그렇게 다들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학생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메릴랜드로 넘어가 볼게요. 메릴랜드 민주당이 우리는 왜 선거구 재조정을 안 하냐라고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남부 일부 주의 인종기반 제리맨더링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의 공화당 장악주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릴랜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민주당 소속의 아사 앨리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은 메릴랜드 상원이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지 않는 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민주당 소속인 빌 퍼거슨 주 상원의장을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앨리스 의원은 최근 루이지애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의 공화당 주들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릴랜드 주 상원 내에서 새 선거구안을 통과시킬 표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은 올해 특별회기를 열어서 새 지도를 네, 선거 지도를 그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강하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메릴랜드 민주당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 때문인데 민주당은 지난 2022년에도 메릴랜드 연방 하원 의석을 사실상 민주당 8석, 공화당 0석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선거구 지도를 추진했지만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대법원 인사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임명한 인사들로 이루어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 중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뭐 제리멘더링이다, 선거구 재조정이다 말이 많은데 어쩐지 메릴랜드주는 너무 조용하다 했습니다. 일부 메릴랜드 민주당 의원님들, 쉿, 당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들으시겠습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

0: 703-2730, 703-273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알아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티켓이 너무 비싸다라고 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중 네, 월드컵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랐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티켓 가격의 금액을 몰랐다면서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 금액을 내면서 가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 계층의 축구 팬들이 관람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 행정부가 과도한 월드컵 티켓 가격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미 월드컵 티켓이 기록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FIFA는 현재 북중미 월드컵 티켓이 500만 장 정도 팔린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경기 기준 미국과 파라과이 간의 첫 경기 티켓은 평균 약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승전 티켓 가격은 $13,000로 지난 월드컵 결승전의 $1,600 대비 약 10배가 높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미국에서는 티켓 재판매가 허용된다면서 너무 낮은 가격의 티켓을 팔면은 재판매 시장에서 티켓이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네. 아니 재판매가 허용이 돼. 그래서 너무 가격을 싸게 하면은 티켓이 재판매 시장에서 너무 높게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판티노 회장은 또 이번 북중미 월드컵 티켓에 대한 요청 건수가 5억 건으로 추산된다면서 현재의 티켓 가격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너무 비싸요. 정말. 하여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담을 가졌는데 좀 화기애애하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교황청은 바티칸을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급으로 환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탄 차량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에게 허용되는 종의 아침문을 통과했고 교황청의 유일한 군사조직인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도 받았습니다. 또 교황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교황이 루비오 장관을 장관님, Mr. Secretary라고 부르면서 환대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미국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황청이 필수적인 대화 상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공격 논란에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존중하면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교황의 발언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는 것으로 좀 곡해하면서 교황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의식한 듯 루비오 장관은 이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는데 루비오 장관은 45분 동안 교황과 대화를 한 뒤에 그 다음에 파롤린 추기경 등 교황청 고위 인사와도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은 2시간 30분간 교황청에 머물렀고 가면서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크리스탈 미식 축구공도 선물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양측은 이날 회동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만 성명에는 그 각 측마다 차이점도 존재를 하는데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할 필요성 등 평화의 의지를 좀 강조한 반면 미국 국무부는 양측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뭐 미국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쉼없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무부는 역시 우리 미국과 바티칸은 정말 관계가 너무 강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부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의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서 강한 관계를 강조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거치게 비판하니까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보수 카톨릭 유권자 상당수가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또 카톨릭은 최근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수의 언론사들이 미국 내 주요 성당들에서 일요일 미사를 찾는 G세대 청년들로 굉장히 붐비고 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는 등 성당이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찾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카톨릭 그 교황청이나 네, 교황을 이제 공격하는 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크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제 또 여기에 또 화제가 됐던 소식인데 국내 학교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캔버스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천 개의 학교와 대학이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캔버스가 어제 사이버 공격으로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과 교직원들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캔버스는 성적, 강의 자료, 과제, 강의 영상, 수업 공지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공부를 위해서 캔버스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해킹 그룹 샤이니 헌터스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름이 참 유치하네요. 샤이니 헌터스, 빛나는 사냥꾼들. 네. 이번 해킹으로 전 세계 약 9천 개의 학교가 영향을 받았고 수십억 건의 개인 메시지와 기록도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캔버스를 운영하는 인스트럭처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시스템이 예방 차원에서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해커 공격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마비가 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킹 그룹은 오는 일요일부터 해킹된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목요일과 5월 12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서 금전 요구 협상이 좀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킹 이후 학생들은 소셜미디어에 캔버스 접속 불가 여부를 묻는 글을 올리고 있고 기말고사 자료와 과제, 성적 확인이 막히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네, 기사는 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봤어요. 레딧이나 뭐 미국 그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뭐 그런 네, 커뮤니티 사이트 그런데 다들 좀 좋아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시험을 주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험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학생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인터넷에서의 댓글들은 다들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네, 뭐 그것도 이해하죠. 네, 다들. 네, 하여튼 다수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즉시 해킹 공격 사태를 알리면서 학기 일정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캔버스 측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 돈을 주거나 네, 요구사항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캔버스에서 지금 당신한테 연락을 드리는 건데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은 우리가 이거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사기가 많은데 요거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번 공격은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종이 문서, 그다음에 뭐 학생 정보 같은 거는 캐비넷, 그다음에 성적, 과제 이런 거, 메시지 이런 건 전부 다 캐비넷에 보관이 됐는데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전문가들은 학교와 대학이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격의 주체로 의심되는 샤이니 헌터스, 네, 빛나는 사냥꾼들은 미국과 영국에 기반을 둔 10대와 젊은 성인들의 연합체로 네, 밝혀지고 있고 과거 라이브 네이션 산하의 티켓마스터를 겨냥한 공격 등 다른 해킹 사건들과도 좀 연결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 노동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남성 3명 중에 1명은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194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고로 남성 3명 중 1명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18세 이상부터 네, 그 위로 네, 뭐 최고 가장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 전부 다 노인층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3명 중 1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노동시장 약세가 남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좀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 일자리 대부분이 여성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그다음에 사교육 분야에서 생기고 있는 반면 제조업, 운송업, 광업 등 남성 비중이 높은 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36만 9천 개 가운데 약 94%가 여성에게 돌아갔고 남성 몫은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의아했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94%가 여성이었고 36만 9천 개 중에 남성 몫은 6%에 불과했다. 뭐 기사는 이렇게까지만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 조금 더 이거는 제가 또 네, 좀 더 알아봐서 또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네, 하여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변화가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상당수가 의료나 교육 분야인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껴서 이런 직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노동시장 이탈이 단순히 은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는데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 베시 스티븐스는 그냥 사라져버린 남성들도 있다며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도 참여하지 않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학력이 낮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최근 몇 년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사례들로는 이제 웨스트버지니아의 51세 남성이 뼈 질환 때문에 장시간 서 있기 어려워져서 2018년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 지원금 월 $1,000를 받으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또 펜실베니아의 25세 남성 코넬롤은 만성 위장질환과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현재 장애지원금에 의존해서 게임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젊은 남성뿐 아니라 고령 남성들의 은퇴도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락빌의 57세 남성 마크 돌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편 과정에서 공직을 그만뒀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자신이 해오던 해외 원조 업무가 해체되는데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는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63세 사업가는 보험 사업을 매각한 뒤 조기 은퇴했고 사회보장연금과 투자 수익 덕분에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의 한 공장 관리자 역시 팬데믹 이후 만성 인력 부족에 지쳐서 조기 은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생률 감소가 겹치면서 미국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과 그 다음에 소비, 세수,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킬 점을 두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JD 벤스 부통령부터 일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어떻게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부터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남성들이 고립과 노동시장 이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올해 3월 새크라멘토에서 소년과 젊은 남성들의 외로움, 단절, 기회 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경제 정책으로 남성 노동시장 참여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강해졌다라고 네, 좀 눈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25세에서 64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전히 약 90% 수준이고 남성 실업률도 낮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뭐 일만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바이든 행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이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이게 공개된 통계 수치인지는 다시 한번 네,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옐로스톤 국립공원 곰 출몰 주의보 소식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두 명이 대형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 국립공원 관리청 NPS는 탐방객 두 명이 지난 4일 오후 옐로스톤 공원의 대표적인 간헐천인 올드 페이스풀 인근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NPS 관계자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탐방객들의 부상 정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목격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에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부상자 중 한 명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목격자는 부상자가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다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옐로스턴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다섯 곳 이상의 탐방로를 폐쇄했고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동물 흔적과 배설물 등을 유의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곰과는 적어도 100야드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옐로스턴 국립공원에서 곰 공격으로 부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 달에 옐로스턴 국립공원의 다른 탐방로에서 또 곰 공격으로 탐방객 한 명이 부상한 바 있고요. 한편 옐로스턴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 위기종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또 받고 있는데 옐로스턴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인근의 몬테네주,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일부를 아우르는 저 그레이터 옐로스턴 생태계에서는 천여 마리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참고로 곰들은 네,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뭐 초콜릿을 넣고 있다. 그럴 경우에 저 멀리에서도 냄새를 맡고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 뭐 다행히도 저희 DMB 지역에는 그리즐리베어가 없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하여튼 곰이 이제 멀리서 보면 곰인형처럼 귀엽습니다만 가까이서 보면 그냥 맹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린의 곰인형 듣고 국제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숟가락만 들어도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 나. 세수하다 모르게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 나. 자꾸 네 생각이 나. 울고 울어도 눈물이 나.

네, 노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금요일부터 굉장히 청승맞은 노래를 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통령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또 했다고 합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받았고 이를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USS 트럭스턴호,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 등 미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이제 출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 감시, 정보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데 책임이 있는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는 확전을 추구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부사령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군 자산이 타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구축함 3척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해협을 매우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소개한 뒤 이 3척에는 아무 피해도 없지만 공격을 한 이란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구축함 3척과 거기 승선한 미군들이 대이란 해상봉쇄에 다시 가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며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들을 다시 무너뜨렸듯이 그들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타격한 이란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X를 통해서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는 옛 아랍 시인 알무타나비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과 미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한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입니다. 즉 이란이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또 이란 해군 측도 교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영해에서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미군 구축함을 여러 미사일, 전투용 드론, 로켓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군함들이 항로를 변경해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교전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군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한 첫날인 지난 4일에도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며 해협에서의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당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출격시켜 미 해군 함정이 그것을 격추했고 미육군 아파치 헬기는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전 6척을 격침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휴전 협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이 미 구축함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맞서 단행한 보복 공격은 단지 가볍게 툭 하고 친 것이라고 밝힌 뒤 휴전이 끝났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 유효하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사소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고 휴전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거대한 성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장 분량의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는 그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핵 관련 물질 등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 발언만 따지고 보면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데 어제는 또 분명히 했다고 이게 또 나왔었거든요. 보도가 됐었는데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수요를 수용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그 동네 물론 동네 주유소였긴 하지만 동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었는데 18갤런을 넣었거든요. 근데 9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고 국제 유가가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하죠. 네, 발언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뉴스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들으실게요. 레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 들으시겠습니다.

0: 변경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8일 어버이날 굿모닝 워싱턴 2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금요일은 또 우리 MCO 크리스찬 오 형님 모셔가지고 K-POP 그다음에 한류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준비되어 있죠. MCO님 모시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에드워드 마야의 Stereo Love 들으시겠습니다.

0: 네. 크리스티아노 형님 모셔보겠습니다. MCO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Good morning. 오늘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 뭐 바쁘죠. 저기 이번 주는 뭐 Asian Heritage 만 때문에 뭐 아무것도 많았죠.
0: 지금 AIP 네.
1: ANHPI 더 길었죠.
0: 너무 어려워요.
1: 그래요. 영단은 APA 또 AAPI 네. 지금은 ANHPI
0: 그냥 좀 A라 부르면 안 되나 그냥 짧게 다 줄여서 그냥
1: or APA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또 뭐지 government는 맨날 뭐 inclusivity 때문에 네. 계속 이름은 바꿔요.
0: 아니면은 아시아는 또 따로 하고 Pacific Islander 따로 하고 좀 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Native Hawaii인데 따로
0: Native Hawaii 따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저기 뭐든 뭐지 month 지금 뭐 month는 없어요. 네. 하나씩 다 하면
0: 그죠. 1월, 2월, 3월 다 있죠.
1: 또 저것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다 집어넣고 네. 저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 뭐지 저 이번 주는 저기 Ampersand One는 Bethesda Theater에서 5월 날 했고 네. 또 어저께는 저기 영화
0: 하와이 영화.
1: 하와이 영화. 네. 잘 봤죠?
0: 아, 네, 네.
1: 쟤는 못 가고요. 또 요번 위켄은 뭐 애넨데일 쪽에 조지 메이슨 메이슨 디스트릭트 파크에서 네. AANHPI 셀러베이션 또 있고 아, 12시에서 네. 5시까지.
0: 어떤 이벤트가 있죠?
1: 아, just Asian Heritage Month 그냥, Celebration 네. 이런 거 뭐 퍼포먼스도 있고 벤더도 있고 뭐 다 이거는 다 공짜고 네. 다 들어올 수 있고 12시에서 5시까지 메이슨 디스트릭트 파크에서 네. 이번 토요일 오늘은 모르겠는데 내일도 저기 A-League 갈라는 워싱턴 힐튼도 있고 and then 다음 주는 더 바쁠 거죠.
0: 다음 주는
1: 뭐 저것도 있죠. 저기 조지 메이슨에서 Asian Heritage Month 마켓 같은 거
0: 네.
1: 있고 저기는 금요일 날, 15일 날, 네. 16일 날은 Fiesta Asia Downtown DC 저기 펜실베니아 해변 쪽에 네. 큰 페스토 있고
0: 그래요?
1: Fiesta Asia고 저기 10시에서 6시까지
0: 네.
1: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거는 17일 날은 저기 Fairfax Asian Festival on Main Street Fairfax Downtown Fairfax
0: 네.
1: 저것도 되게 크고 저기 11시에서 6시까지. 다음 주는 진짜 다음 위켄은 진짜 바쁠 거죠.
0: 근데 그게 많은 이벤트들은 되게 많은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1: 예, 많이 도와주는 거죠. 네. 뭐 우리 17일 날은 저기 한복 입는 거 저기 뭐 패션 쇼 같은 것도 열고 네. 또 뭐지 북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0: 네, 네.
1: 그래서 다른 거 뭐 오늘 내일도 저기 북춤하고 뭐 한복 입는 거 네. 패션쇼도 있을 거예요. 애들하고 you know, 부모님도 다 한복 입고
0: 우리 MCO님도
1: 내일은 저기
0: 한복 모델로 참여
1: 우리 이거 아까 얘기 아니 뭐 저번 때 얘기했죠. 저기 네. 한복은 이제 컨템포러리 네. 새로운 스타일 같은 거 네. 좋아하는데 옛날 스타일은 싫어.
0: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모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
1: 그래, 아니 입어야 되면 꼭 입어야 되고.
0: 네, 우리 또 MCO님도 모델 하시는 거.
1: 모델 해놓은 거는 안 부탁 안 했어요.
0: 아 그래요? 그건 모르네 그 사람들이.
1: 모르네. 아니요 저기 뭐 도와주는 거는 네. 뭐 프로모션 하고 뭐 다른 것도 제가 도와주고.
0: 네.
1: 맞아. 다음 Thursday도 네. 14일 날 네. 다운타운 DC에서. 네. 어디죠? 이렇게 유니언 마켓에서
0: 네.
1: 나이트 마켓이 있어요.
0: 오.
1: 생각하면 뭐 타이완, 뭐 타일랜드 가면 나이트 마켓은 뭐 밴드 많이 저녁 때
0: 네, 맞아요.
1: 밴드 있는 거 뭐 물건도 팔고 또
0: 음식도
1: 팔고
0: 네.
1: 뭐 퍼포먼스도 있고
0: 네.
1: 또 저거 이벤트는 몇 시 시작해? 5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0: 네.
1: Thursday인데.
0: 네.
1: 5월 14일 날 하이론 루프탑 있어요.
0: 오.
1: So 벤더는 루프탑에 있고 또 조그만 거 돔 같은 것도 있어요.
0: 네.
1: 여기 LA는 스피어 알죠?
0: 네네. 이거 라스베가스.
1: 예, 라스베가스 있는 거. 이거는 조그만 거 같은 거.
0: 아.
1: 스피어 있는 거 비슷한 거 있어요.
0: 얼마나 조그만하죠?
1: 아, 뭐 여기 이 루프탑 생각하면 아, 네. 진짜 조그맣고 아, 뭐,
0: 아, 라스, 왜냐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건 정말 아, 엄청나게 크거든요. 크고,
1: 네. 네. 제 친구도 바로 어제 언제 갔지? 저기 이번 주도 뭐 어떤 엑스포 때문에 갔는데 네. 백스트리트 보이즈 봤어요.
0: 오, 스피어에서?
1: 예, 스피어에서.
0: 오, 네.
1: 너무 재밌대요.
0: 오.
1: 아니, 저 옛날 노래도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있는 거. 네. 뭐, 그다음 비주얼도 다 붙이고.
0: 맞아요.
1: 재밌지.
0: 네.
1: So anyway, 14일 날은 오버예요. 저기 엔트리 피는 오버인데.
0: 5달러?
1: 네. 5달러. 네. And then 혹시 애들 12살 밑에는 네. 다 공짜로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And then 뭐 누가 나오죠? 저기 팀마 타이거 포크 식당 적어도 뭐 음식도 팔고 뭐 치코 차이파니 뭐 유메티 티 같은 거
0: 유메티인데 네.
1: 예,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 혹시 만두 좋아요?
0: 만두 좋아하죠.
1: 만두 먹는 거 컨테스트 있어요.
0: 많이 먹기 아니면 빨리 먹기?
1: 모르겠어요. 저는 네. 빨리 많이 두 개 더 있는데
0: 저는 맛있게 먹기 진짜 잘하는데
1: 저기 엔트리 피 있어요. 25불인데
0: 25불?
1: 다 먹을 수 혹시 많이 먹는 거죠.
0: 네네.
1: 25불 내야 되면 네. As much as you want. All you can eat 같은 거.
0: 아, 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1: 오케이. 다음 주 나오세요. 그래서 so 저것도 있고 는 저기 언제죠? 저기 5월 30 저기 콜롬비아 메릴랜드에서
0: 네.
1: 제가 저번 주 얘기했죠. 저기 Mary with the Pavilion 콘서트 쪽에 있는 것도
0: 아, 네.
1: 페스티벌 있어요.
0: 네.
1: 저거는 Saturday 12시에서 5시까지.
0: 네.
1: 그래서 Asian Heritage Month 이벤트 엄청 많고 또 네. But 콘서트는 Ampersand 1은 바로 뭐지? Thursday? 아니, Wednesday에서 왔는데
0: 네.
1: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들어봤는데 뭐 잘 됐고 안 된 거 모르겠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그룹 이 그룹은 뭐 인기 큰 거 인기 그룹 아니고
0: 맞아 큰 인기가 있는 그룹은 아니라서 네, 네.
1: 그래서 모르겠는데. And then 요번 언제죠? BTS는 8월 달 나오는데
0: 네.
1: Capital One Arena에서 에스파 에스파 올 거야. 저기 9월 22일 날.
0: 9월 22일 날 캐피탈 원 에리나 워싱턴 DC에서.
1: 워싱턴 DC에서.
0: 에스파 근데
1: 에스파 오고 또 옥토버 10월 5일 날 6일 날 같은데.
0: 네.
1: 라세라핌.
0: 라세라핌.
1: 라세라핌도 오고. 그래서 다 여자 그룹 지금 남자 그룹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 요즘에는 여자 그룹도 투어 많이 해.
0: 좋네요. 네. 네.
1: 티켓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 하는 걸 지금 시작한 거야.
0: 르세라핌이라면은 참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1: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또 에스파는 좀 비쌀 것 같아요.
0: 에스파는 네. 그렇죠. 네. 보러 가실 건가요?
1: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간 때문에 모르겠어요. 봐야 되죠. 네. 봐야 되죠. 네. I mean, 혹시 어떤 때는 제가 뭐지? 커넥션 때문에
0: 네.
1: 어떤 때 티켓 공짜 받으면 못 네. 갈 거죠.
0: 돈 내고 안 가고
1: 큰 팬은 같다는 건 아니겠죠.
0: 에스파가 직접 와서 이제 같이 와주세요. 그러면은 가겠다.
1: 확실히. BTS도 똑같아지.
0: BTS. 형님, 저 콘서트 좀 와주세요 하면은, 아, 그러면, 오케이.
1: We'll see, 봐야 되죠. 아, 그래서 저거 때문에 지금 K-팬, 뭐, 할리우드 사람도 네. 지금 다 기다리는 거고.
0: 맞아, 진짜. 맞아요. 저도 기다려지는데, 에스파.
1: 에스파 좋아요?
0: 예. 네. 르세라핌 에스파 너무 좋죠.
1: 어떤 친구도 에스파,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 but 제일 좋은 거는 트와이스.
0: 트와이스?
1: 트와이스는 가봤지. 트와이스는 여기 캐피탈 원에서 오고 네. 가서 봤어요. 네. I mean, 트와이스도 와 벌써 몇 년 됐죠? 트와이스는 저기 처음에서 나올 때는 언제죠? 트와이스 데뷔 언제지? 잠깐만.
0: 네, 트와이스.
1: 2015년.
0: 2015년. 꽤 됐네요.
1: 와 벌써
0: 10년
1: 넘었죠.
0: 네, 네.
1: So twice 나왔는데 좀 twice도 멤버도 와 나이도 언제 저기는 뭐 열 17살, 18살에서
0: 지금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1: 30대도 됐지.
0: 네. 트와이스. 저는 그 여자 아이돌 콘서트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1: 진짜?
0: 남자밖에 못 가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유도 막 많이 왔었잖아요.
1: 아이유 봤어요.
0: 아, 그래요?
1: 아이유는 진짜 좋은 어떻게 쇼맨십은
0: 그러니까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진짜 막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서 팬 됐다고.
1: 그래.
0: 사랑에 빠진 느낌이었다고.
1: 그래. 아이유는 저기 연극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거 Perfect Crown.
0: 네.
1: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Perfect Crown인데
0: 네.
1: 아이유 나온 건데.
0: 네.
1: 이 스토리는 네. 옛날 뭐지? 킹 같은 거.
0: 네.
1: 한국에서 계속 킹 있는 거.
0: 네.
1: 히스토리 바꿨죠.
0: 네네네.
1: 그래서 저거 아이유하고 또 누구 나온 거죠? 지금 이름 까먼데.
0: 네.
1: 재밌어요. 사람들 되게 좋아요.
0: 21세기 대군 부인.
1: 아, 맞아요.
0: 네, 21세기 대군 부인이고, 네. 변우석. 변우석. 근데 요즘 또 말이 많아요. 여자분들. 변우석 너무 멋있다고.
1: 멋있다고.
0: 스토리보다는 변우석 보려고 본다고.
1: 네. 맞아요. 어떤 네. 때는 네. 저기 배우 때문에. 네. 보는 거죠. 또 K-드라마 지금 얘기할 거면
0: 네.
1: Phantom Lawyer 제가 얘기했죠. 귀신 보는 거 네. 변호사
0: 신이랑 법률사무소
1: 신이랑 법률사 네. 끝났어요. 끝났는데
0: 네.
1: 마지막 에피소드 피날레 에피소드는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요?
1: 또 너무 슬프고 조금 눈물 조금 나왔어요. 저기 보고 아버님하고
0: 네.
1: 제가 뭐 스포일러 얘기 안 했는데 네. 아버님하고 저기 아들 릴레이션십 보면
0: 네.
1: 와 이거는 진짜 저기 너무 슬펐어.
0: 감동적 우셨다고. 네.
1: 그래서 꼭 봐야 될 거예요. 음악도
0: 네.
1: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기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거는 이 음악 골라놓은 거,
0: 네.
1: 노래 골라놓은 거,
0: 네.
1: 또 어떤 때는 뭐 인기 없는 사람인데
0: 네.
1: 노래 진짜 잘 맞아요. 잘 이렇게 막 스팀하고 기변하고 저기 세팅에서
0: 네.
1: 잘 맞는 거예요.
0: 너무
1: 좋아요.
0: 너무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쯤에서 신이랑 법률사무소 OST
1: 예.
0: 김필이 부른 You Are My Star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드라마는 저기 조금 힘들 건 많고 군 때문에 돈 때문에 맨날 뭐
1: 다 돈이죠?
0: 프로블럼 많이 생기죠.
1: 근데 여기서는 진짜 금.
0: 기증금
1: 금.
0: 맞아요. 기증금인데
1: 네.
0: 박보영에서 또 누구 다른 사람들 나오는 거
1: 이광수.
0: 이광수도 나오고
1: 네.
0: 저기 진짜 재밌어요. 저기 어떻게 이 금이 있는 거
1: 네.
0: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놓은 거죠.
1: 네.
0: 깡패 애들도 많고 뭐 다른 거뭐 경찰도 차는 거 있고
1: 네.
0: 또 저것 때문에 좀 어떻게 저기 내비게이션 해고 어떻게
1: 네.
0: 이거
1: 피해가고.
0: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1: 네.
0: 어떻게 돈 그래서 꼭 봐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에피소드 4개만 나왔어요.
1: 네.
0: 원래 이거는 10개 있는 건데 4개만 나오고 또 다른 드라마는 뭐 드라마 말고 영화도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 살목지도
1: 살목지, 네.
0: 나오고
1: 네.
0: 또 다른 방금 뭐 다른 영화 나온 건
1: 아,
0: 예 뭐죠?
1: 시소.
0: 시소
1: 시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0: 예
1: 네. 요게 또 6월 달에 더 페어팩스 지역에서
0: 예
1: 네, 나온다고 합니다. 시소가 아니네요. 네. 그
0: 아.
1: 공포 영화인데
0: 공포
1: 참고로 감독이 일본
0: 아
1: 감독.
0: 맞아
1: 네, 일본
0: 일본
1: 감독이고.
0: 감독이고
1: 네, 나온다고 하고.
0: 예
1: 하여튼 매달 하나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영화들이.
0: 예
1: 네.
0: 아니 진짜 저기 페어팩스 타운 센터에서는
1: 네.
0: 제가 사장님하고 만났어요.
1: 네.
0: 만났는데 원래 저기 한국 영화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하고
1: 네.
0: 저것 때문에 맨날 한국 영화 한 달씩 꼭 뽑고
1: 네.
0: 꼭 보여주는 거예요.
1: 사장님 혹시 한국 분이세요?
0: 아니요.
1: 아니.
0: 미국
1: 미국
0: 사람인데
1: 사람인데.
0: 너무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1: 네. 네.
0: 또 다른 영화도 있고요. 뭐 월남 어떤 때는 인도
1: 네.
0: 또 나이지리안, right?
1: 네.
0: 진짜 인터내셔널도 이 theater는 진짜 인터내셔널 theater예요. 저기 Fairfax Regal Town Center
1: 네.
0: 있는 거. 또 다른 거는 뭐 어디 가야 되죠? 저기 Bethesda 쪽에도 Regal 하나 있고,
1: 있고 그다음에
0: and then Cinemark 저기 Anarundel 저기 어디죠? 저기 아울렛 쪽에 Anarundel Mills
1: 네.
0: Mall 저기서 어떤 때는 이 시네마켓에서 저기 한국 영화 어떤 때 보여줘.
1: 그럼 거기서도 해요. 엔젤리카.
0: 맞아. 엔젤리카도 어떤 때는
1: 네,
0: 엔젤리카도
1: 모자이크
0: 많이
1: 엔젤리카에서도. 네.
0: 예. 예. But Fairfax Town Center는 맨날 잘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자주
1: 네. 그렇죠. 거기
0: 보여주고.
1: 가면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요.
0: 맞아요. 제주
1: 네.
0: 맨날 뭐 누구 아는 사람들 보고.
1: 맞아요.
0: And then Tuesday는
1: 네.
0: 아 이건 비밀 아니고 Tuesday는 디스카운트 Tuesday야.
1: 맞아 맞아.
0: 뭐 7불? 6불 같은데
1: 엄청 싸게 맞아요.
0: 싸게 해주는데
1: 네.
0: 그래서 저거 때문에 한국 사람 많이 나와요 투스데이에서
1: 맞아요. 한국 사람 진짜 많아 화요일 날.
0: 그래서 꼭 봐야 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에이전 헤리티지먼 때문에
1: 네.
0: 우리 다른 얘기 좀 해보죠.
1: 네.
0: 우리 제 친구 어저께 우리 패널 디스커션 푸드 패널 디스커션이 있는데
1: 네.
0: 한국 사람들 뭐 혹시 어머님하고 싸우면 뭐 동생하고 싸웠으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와이프 뭐
1: 네.
0: 여자친구 맨날 싸우는데
1: 네.
0: 야 혹시 밥 먹었어? 맨날 물어보죠 맞지? 싸우는데 기분 나쁘는데
1: 네.
0: 야너밥 먹었어? 안 먹었어? 저렇게 맨날
1: 갑자기?
0: 갑자기 아니 싸우는데 기분 안 좋은데
1: 네.
0: 맨날 밥 먹는 거 걱정 한국 저거는 확실히 한국식이는 저기 스타일 같저
1: 네.
0: 혹시 제말
1: 네.
0: 믿어요? 아니
1: 그 일단 인사 말을
0: 예.
1: 처음 만났다 오랜만에 봤다.
0: 예.
1: 야, 뭐 오랜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0: 예.
1: 거 아니고
0: 예.
1: 야, 밥 먹었어? 인사말로.
0: 아니, 혹시
1: 네.
0: 어머님하고 싸웠으면
1: 네.
0: 기분 안 좋으면 어머님은 맨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1: 네.
0: 만들어 주죠.
1: 에.
0: 저렇게 기분 더뭐 하나는 뭐 너무 화났으면
1: 에.
0: 어떻게 뭐지? 내려갈 수 있게
1: 네네.
0: 기분
1: 진정시키기
0: 예,
1: 위해서?
0: 어떻게 해놓은 거 생각하면
1: 네.
0: 제가 어머님도 많이 사는데 아버님하고도
1: 네.
0: 생각하면 아 맨날 어머님은 뭐 계란 저기 뭐지 롤드 아 저기
1: 계란말이.
0: 계란말이도 만들어
1: 네.
0: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김밥 같은 거
1: 네.
0: 뭐 내가 뭐
1: 아니, 근데 어머님하고 사이가 막, 어머님 막 화냈는데,
0: 예
1: 근데 김밥을 또 만들어 주세요? 아, 진짜요?
0: 저렇게 뭐 잘못된 거 얘기 아니고
1: 네네.
0: 어떻게 기분 좋아지게
1: 아.

0: 근데 저 드라마한테 많이 봤어요. 드라마도
1: 네.
0: 와 맞아 저기 어머님하고 혹시 딸 or 아들하고 싸웠으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도시락으로 맨디를 주고 아니, 나중에는 기분 더
1: 좋게 만들고
0: 좋게 만들어.
1: 근데 그 hangry란 말이 있잖아요.
0: 어, 맞아 미국 말은 hangry지.
1: 네. hungry랑 angry랑 합쳐가지고
0: 맞아.
1: 특히 여성분들 약간 배가 고플 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화를 낸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그러면은 좀 먹을 거를
0: 아니면 먹을 어쨌든 물어보죠. 뭐 싸웠을 때
1: 네.
0: 다음 날도 네. 뭐 얼굴도 안 보낼 때
1: 네.
0: 나중에 어머님 or 뭐 동생 or 누구 야, 너 혹시 밥 먹었어? 맨날 물어보죠.
1: 네, 네.
0: 또 드라마에서도 맨날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네. 맞아. 저거 Korean style은 우리는 얘기하는 거는 싫고
1: 네.
0: 어떻게 얘기 기분이 뭐 나쁜 거 기분 있는 거 깨지는 거 어떻게 좋아지게
1: 네.
0: 하는 거 맞아요. 뭐.
1: 네.
0: 혹시 밥 먹었어?
1: 밥
0: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맨날 맨날 물어보지.
1: 네.
0: So I was like 저기 미국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1: 그렇죠. 먹는 거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0: 또 모르겠는데 다른 뭐 중국 or 일본 뭐 다른 데 한국 사람은 맨날 저렇게 하는 거죠. So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1: 네네.
0: 질문이 있는 거는 혹시 옛날 생각하면
1: 네.
0: 어머님 or 뭐 동생하고 뭐 제일 친의 친구 있는 거
1: 네.
0: 싸웠으면
1: 네.
0: 혹시 밥 얘기 나와요? or 밥 얘기 안 나오면 혹시 뭐 멘트를 주는 거 있어요? 뭐 어머님은 아, 흔은 이렇게 기분 나쁜데 이거 멘트를 주면
1: 네.
0: 더 아니 싸우는 것도 혹시는 싸우는 거 아니고 네. 기분 나쁜 것도 있죠. 뭐
1: 네.
0: 학교에서 뭐 일에서 나쁜 거 뭐 혹시 멘트를 주고 저렇게 기분 더
1: 네.
0: 있어요? 혹시
1: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억은 없고요.
0: 어어.
1: 네 제가 또 뭐 만들어주는 기억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진짜 없어요?
1: 네. 네.
0: 아, 어머님은 맨날 결혼식 같은 거 해주고 뭐 김밥 같은 거.
1: 저는 근데
0: 해주고.
1: 말을 잘 들은 아들이라서. 우리 크리스찬 오형님은
0: 맞아 나
1: 많이 혼났나 보다.
0: 말이 어머님은 뭐지 기분 안 좋게 만들고.
1: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네, 효자라서.
0: 아니, 뭐 드라마한테 보면 저렇게 맨날 나와요.
1: 맞아 맞아요. 네네. 네.
0: 아, 너무. 그래서 제일 이거 어저께도 얘기하는 거는 라면. Right?
1: 아 라면. 네.
0: 라면은 또 맨날 드라마에서 보면 뭐지 저기 싸우는 거 아닌데 진짜 배고파면 아, 혹시 너 라면 먹고 싶어? 저렇게 같이 물어보고
1: 네.
0: 라면은 뭐 두 개 세 개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다른 거 해고 네. 저렇게 아니 파 양파 말고
1: 네.
0: 파 들어가고.
1: 네.
0: 저것 때문에 맨날 생각해. 아, 나도 저렇게 집에서 뭐 동생하고 뭐 혹시 어머님 없으면
1: 네.
0: 아버님하고 같이 있으면
1: 네.
0: 라면 맨날 먹었죠.
1: 라면 좋죠. 네네.
0: 아, 진짜 많이 기억. 옛날 우리는 뭐 한국 가게는 아이오와에서 또 로넥에서 없는데 맨날 일본 거 이치로. 모르겠는데
1: 네.
0: 빨간 거 빨간 거인데 일본 거
1: 라면
0: 라면인데
1: 이치란
0: 이치란 맞아요
1: 네, 네.
0: 너무 맛이 없는데 네. 맨날 잘 먹었어요
1: 없으니까 라면 몇 개 드세요
0: 아 요즘에는 하나만
1: 하나
0: 네. 옛날에는 뭐 두 개 세 개
1: 아, 네.
0: 했는데 아. 또 지금은 요즘에 저기 패키징은 더 크게 나왔죠.
1: 아 그래요?
0: 아 뭐지 너구리 보면
1: 아 네네네네
0: 뭐 신라면도 보면
1: 네 옛날보다는 좀
0: 옛날은 진짜 조금했어
1: 아, 맞아 맞아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0: 아 원래 너구리하고 신라면 제일 좋아
1: 너구리하고 신라면?
0: 아 순은
1: 저는 진라면
0: 진라면
1: 진라면 순한 맛
0: 아 순한 맛
1: 저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0: 쟤도 매운 거 싫고 어저께 네. 아 어저께
1: 네.
0: 아, 뭐죠? 저기 친구하고 뭐 만났는데 네. 친구 집에 갔는데 남자인데 네. 아, 짜파게티 있었어.
1: 짜파게티?
0: 짜파게티는 이거 매운 거 짜파게티 처음 먹어봤어.
1: 아, 네.
0: 너무 얘는 맞는 똑같은데
1: 네.
0: 아, 매운 거는 너무 이상해서.
1: 아.
0: 요즘에는 뭐지? 불닭 같은 거 뭐
1: 맞아, 매운 거 너무 많아요.
0: 매운 건 너무 많아요. 매운 거 싫어.
1: 아니 그러고 매운 그 불닭 그게
0: 네.
1: 짜파게티도 불닭이 있고 다른 거에도 또 불닭을 다 넣어버려요.
0: 그래요. 이 짜파게티 먹은 거는 진짜 매웠어.
1: 그러니까.
0: And I was like, oh my gosh, 이거 못 먹어. 네. 못 먹어. 안 먹었어요.
1: 네. 아, 저는 그래서 좀 싫어요, 저는.
0: 그게. 싫어요. 네. 불닭 있는 거는 확실히 진짜 싫어요.
1: 네. 아, 진짜 매운 거는 저는 아, 너무 그래가지고.
0: 아니, 뭐 요즘에는 저 불닭도 진짜 매운 거 아니고 가짜지 저기 artificial spice인데.
1: 아 그렇죠. 네.
0: 조금 전에 artificial spice 같은 거는 혹시 제 입는 케미컬 같은 거는 네네. 되게 싫어요.
1: 아 맞아요.
0: 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다 매운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한국에서 이거 우리 저번에 얘기했는데 치즈는 다 아. 들어가요. 뭐 라면에서 떡볶이에서 뭐 다른 것들 다 치즈. 아, 나는 치즈는 좋아하는데 네. 저렇게 오버킬 너무 많아. 오버야. 진짜. I don't like it.
1: 돈까스 위에 치즈 올리는 건데.
0: 아, 싫어요. 아,
1: 그것도 싫어요? 아,
0: 쟤는 돈까스 먹으면 소스도 따라 해야 될 거야.
1: 아.
0: 뭐 탕수육도 네. 적어도 큰 argument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1: 찍어 먹는다.
0: 찍어 먹는가요? 부어 먹는 거. 네. 혹시 어떻게 좋아해요?
1: 저는 부먹. 부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0: 싫어요. 저는 찍어 먹는 걸. See? 맨날 taste difference 많죠. 네.
1: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반 해가지고 반반 되는데 반반, 네. 원래 이게 오리지널 탕수육은 원래 부어 먹는 게
0: 저거는 중국식이지.
1: 네네.
0: 원래 탕수육은 네. 중국식 dish인데 네. 맨날 sweet and sour 맞죠? Sweet and sour,
1: sweet and sour pork.
0: 예, 예, sweet and sour. 네. 저렇게 했죠. 맨날 네네. 그런데 한국식은 네. 나중에 또 딜리버리도 따로 해줘. 이게 소스는 미리 뿌리면
1: 싸게지니까.
0: 싸게 네. 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사람 아 왜 뿌려야 돼? 찍어 먹었지. 저렇게 맨날 생각했지.
1: 근데 찍어 먹으면은 예. 소스가 그 안에까지 다 스며들지가 않잖아요.
0: 맞아.
1: 네.
0: 예. 어떤 때는 소스 진짜 맛있으면 네. 저렇게 I agree with you. 네. 저거는 소스는 어떤 때는 네. 너무 다르고 너무 안 맛이 없는 거.
1: 네.
0: 저거 때문에 튀긴 거만 혼자 먹고 어 다른 거한테 찍어 먹고.
1: 그러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
0: 짜장면. 확실히.
1: 아, 똑같네요 저랑.
0: 네. 아, 짜장면 물어보면 아. 지금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안 좋을 건데 네. 진짜 좋은 짜장면 집은 여기 없어요.
1: 아, 네.
0: 제가 하나 있는데 저기 메릴랜드 쪽에 얘기했는데 네. 여기 뭐 애넨데일 쪽에 뭐 센터빌에서도 별로 없는데요.
1: 아.
0: 저거 때문에 맨날 짜증나요. 저기 짜장면 때문에 짜증난 거 좋은 짜장면 못 찾게.
1: 아.
0: 맨날 멀리도 가야 되고
1: 네.
0: or 뭐 다른 스테이트에서 뭐 애틀랜타, LA,
1: 네.
0: 뭐 한국 사람 더 많은데 동네,
1: 네.
0: or 한국에서 가서 시켜야죠.
1: 저는 장원반점 저희
0: 옛날에 제가 처음 여기서 저기 DMV에서 왔는데
1: 네.
0: 맛있었어요. 지금 처음에서
1: 저희 광고해주신
0: 광고 저거 네. 때문에 이거 지금
1: 네, 얘기하는 그래서 네 애난데일의 장원반점은 맛있다.
0: 오케이.
1: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0: 같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네. 같이 가봐서
1: 아, 네.
0: 테이스트 테스트 진짜 하고
1: 네네
0: 크리티크하고 네. 아, 리뷰하고 다 해.
1: 좋아요. 근데 탕수육은 같이 먹지 말
0: 반반으로 해야 되죠.
1: 자,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다른 얘기하다가 짜장면까지 나가서
0: 아니 괜찮아요.
1: 네네.
0: 제가 얘기했죠. 저기 이 AAPI 만트는
1: 네.
0: 진짜 생각하면
1: 네.
0: 만두 같은 거는 다 나라 어떤 만두 있어요. 뭐 중국.
1: 오 맞아.
0: 저기 뭐 이탈리도 생각하면
1: 네.
0: 여기 라비올리.
1: 라비올리도 그렇고.
0: 라비올리도 만두 주고
1: 네.
0: 또
1: 러시아도 있어요.
0: 러시아도 피로기 네. 뭐 다른 거.
1: 만토.
0: 예. 네. And then 저기 몽골리안 사람도 모모.
1: 아, 모모. 네. 네 맞아요.
0: So 제 아이디어 있는 거는
1: 네.
0: 혹시 요번 달도 안 됐는데 다음 Asian Heritage Month에서
1: 네.
0: 우리 만두 컴피티션 말고 만두 쇼케이스
1: 네.
0: 다 나라 있는 거 만두
1: 네.
0: 다 보여주게. 또 이것도 있어. 누더 맞지?
1: 국수. 네.
0: 국수도
1: 전 세계
0: 다 나라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0: 뭐 파스타 뭐 이거 있고 뭐 저거 있고 생각하면. 진짜 푸드 쇼케이스는 아이디어 있어요.
1: 근데 그 만두 그거 되게 재밌겠다.
0: 재밌죠.
1: 전 세계 만두 다 먹어볼 수 있는.
0: 예, 네. 먹을 수 있고, 네. 뭐 혹시 퓨전도 네. 요즘에도 퓨전도 한국식하고 중국식 뭐 이것식하고 그릭식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거 엄청 많죠.
1: 그러면은 치즈.
0: 치즈 들어가는 것도 있고.
1: 불닭 소스.
0: 불닭 소스. 불. 아, 하, 왜 저 저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는 혹시 누구 불닭 만두 만들면 생각해봐요.
1: 너무 칼부가 많지 않아요? 탄수화물.
0: 아니 만두 안에서 네. 불닭 소스 같은 거 네. 뭐 매운 거 진짜 매운 거 좋아하면 네. 네. 저거 잘 팔 거야. 뭐 튀긴 거 뭐 뭐 저기 뭐 군만두 같은 거 뭐 찐만두 네. 같은 거 만들면 잘 팔 거 같은데. So that's somebody's idea. 지금 아이디어 주는 거예요. 혹시 네. 식당 있으면 네. 불닭 같은 거 만두 만들면 잘 팔을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되게 좋을 거죠. 네. 쟤는 별로인데.
1: 저도 젊은 친구는 아니라서.
0: 다 좋을 거죠. 네네. And then 뭐지? API heritage만 때문에 네. 음식은 사람 다 뭐지? 기분 어떻게 belonging
1: 네네.
0: 저렇게 belonging 하는 거.
1: 네네네. 촉촉해진 느낌을.
0: 저것 때문에 food는 진짜 뭐지? cultural barrier 없이
1: 네.
0: 이렇게 얘기도 안 해야 되면
1: 네.
0: food는 다 사람 뭐지? 저, 뭐지? 저기 relation or 뭐 어떻게 얘기죠? 저기 connection
1: 네네.
0: 다 할 수 있죠. food with food
1: 연결이 되는
0: 네, with food
1: 맞아요. 때문에. 말도 못 해도 같이 밥을 먹으면은 네, 네 맞아요. 그런
0: 또,
1: 게 있죠.
0: 저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거 얘기 사오는 것 때문에 얘기 하나도 안 해야 돼요. 네. 밥만 먹고 네. 맛있다. 네. 뭐 말도 하나도 안 해야 돼. 기분은 혹시 스트레스도 풀고 뭐 네. 다른 것도 뭐 기분 나쁜 것도 다 나오고 밥만 먹으면 되잖아.
1: 우리 MCO님 예전에 뭐 전 여자친구분들하고 싸우셨을 때
0: 네.
1: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다.
0: 네.
1: 밥을 뭐 먹을 걸 해주셨나요?
0: 쟤는 요리 잘 못하고
1: 못하셨어.
0: 그것 때문에 so 맨날 뭐 delivery 뭐 가서 사야 되는데
1: 네네.
0: 여자친구는 네. 맨날 제가 여자친구 고르면 네. 맨날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다.
1: 어.
0: 저것 때문에 뭐 사오는 것 때문에 아니고 뭐 어떤 때는 기분 안 좋으면
1: 네.
0: 일 때문에 스트레스 있고 뭐 다른 거 뭐 다른 스트레스 있는 거.
1: 네.
0: 여자친구는 뭐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스트레스도 풀지 기분도 좋아하고 또 더 행복하고 또 사랑 많고 와 음식 잘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저렇게 기분이 있는데 아 음식은 요즘에 뭐 H마트 뭐 한국 음식 파는 것도 요즘에 트레이더조스 알디 리더 카스코 한국식 많이 팔아요.
1: 코스코도 진짜 많이 팔아요.
0: 많이, 네. 또 엄청 많이 팔아요. 근데 요즘에 저기 트레이더조스 인기 있는 거 김밥 프로즌인데 이거는 제가 못 믿는 건 아니고 뭐 뭐지 아 프로즌 김밥에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해고 어떤데 제가 먹어봤어요.
1: 네.
0: It's not the same. 또 안 똑같아. Fresh 김밥은 더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 되게 좋아요.
1: 근데 그나마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퀄리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니 퀄리티 많이 올라갔죠 옛날부터. But fresh는 더 좋아.
1: 아,
0: 이제 or homemade 거.
1: 네.
0: 어머님 만들어주고 도시락에서 넣는 거.
1: 어떤 김밥 좋아하세요?
0: 아, 이제 그냥 뭐 플레인도 괜찮고, 네. 뭐 불고기 김밥, 뭐 뭐지 저기 제육 김밥도 있고. 뭐
1: 치즈 김밥은?
0: 치즈 싫어요.
1: 치즈 싫어요. 네. 끝까지 치즈는 싫어하시나요, 우리?
0: 치즈는 콘 네. 치즈만 좋아요.
1: 아, 콘 치즈?
0: 네,
1: 아, 콘 치즈 좋죠.
0: 콘 치즈.
1: 콘 치즈도 한국 음식이에요, 거의.
0: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
1: 네, 그게 처음에 나온 게 한국에서 나왔대요.
0: 일본 아니고.
1: 세상에
0: 일본 같은데.
1: 아, 일본에서 아니고 한국에서 나왔다고 약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한국에서 알려진 전통 음식.
0: 아니, 왜 되게 쉽죠? 콘하고 마요네즈하고 치즈.
1: 맞아요.
0: 저렇게만 있고 인그리디언은 되게 쉽게 만들고 네. 맨날 포장 마차에서 파는 것 같은데 뭐 포장 마차 아니면 뭐 바, 호프 같은 거
1: 네.
0: 맨날 술하고 같이 먹는 거 네. you know 같은 거 있는데 but 아 지금 배고파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전 방송이 10시부터 11시라 가지고
0: 지금 배고파요.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1: 오늘 오케이 오늘 점심 네. 추천 하나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 아 맞아. 김밥?
1: 김밥? 어떤?
0: 아, 제가 얘기했죠. 김밥 진짜 맛있는 거는 네. 이 김밥은 저기 Fairfax 쪽에.
1: Fairfax 쪽에.
0: 아, 저기 어디죠? 이 Walmart 있는데 큰 Walmart 있고. 네네. 어, 이 김밥은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네. 한국에서도 기억나는데 세트.
1: 아 네.
0: 김밥하고 라면, 김밥하고 짜파게티, 김밥하고 뭐 다른 거 같이 있는 거.
1: 네.
0: 저것 때문에 세트는 뭐 10불?
1: 오.
0: 괜찮은죠.
1: 아,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저것 때문에 and then fresh로 새로 만드는 거.
1: 네.
0: 뭐 패키지 H마트에서 뭐 10시간 기다려야 되고 뭐 맛도 안 좋은 거 어쨌든.
1: H마트도 저희 또 광고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H마트 좋습니다.
0: 미안해요.
1: 네,
0: 미안해요.
1: H마트 네, 저는 좋고요. 네, 잠시 착각을 하신 걸로 우리 네. 크리스천님.
0: 아, 미안합니다.
1: 네. 오늘 큰일 날 발언을 좀 많이 하시네요, 오늘.
0: 알았어, 여기서 끝날게요.
1: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0: 제가 얘기했죠, 14일.
1: 아니, 그니까 뭐, 일하는 거 말고, 그냥 노는 일해. 거라든지.
0: 노는 거는, 요번 위켄드, 네. AI 엑스포도 있어요.
1: 어, 네.
0: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1: 어.
0: 어저께 시작했는데,
1: 네.
0: 오늘하고 내일도 할 건데,
1: 네.
0: 레지스트레이션은 AI,
1: 네.
0: 플러스 사인,
1: 네.
0: 엑스포.
1: 네.
0: 저기서 웹사이트에서 들어가면
1: 네.
0: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근데 요즘에는 뭐 드론 있는 거, 뭐 로보틱스 있는 거, 뭐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저께 네. 갔어요.
1: 아, 가셨어요?
0: 어저께 잠깐 들르고
1: 아.
0: 사람도 많았고 또 네. government contract 해놓은 것도 혹시 근데 학교도 와 학교는 요즘에 AI 프로그램 엄청 많아요. 뭐 John Hopkins, GW, George Mason. MIT도 왔어요, 어저께.
1: 오.
0: So 꼭, 뭐, AI 때문에 뭐 배우고 싶으면,
1: 네.
0: 학생, 뭐, 젊은 사람도, I mean, 사람도 괜찮은데, 나이 많은 사람도 이거 배우고 싶으면,
1: 꼭, 아, 너무 좋죠.
0: 꼭 가서 봐야 될 거예요.
1: 네.
0: AI 엑스포, 오늘도 제가 잠깐 뛰려고,
1: 네.
0: 내일도 잠깐 뛸 거예요.
1: 어, 알겠습니다. 아, 좀, 주말에 어떤 거 하고 쉬시냐고 물었더니, 또 이제 일하는 얘기를 하시죠.
0: 일 있는 게, but, you know,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but never stop learning.
1: 아,
0: 맨날 뭐 배워야 돼.
1: 배움을 절대 멈추지 마라.
0: 계속 뭐 배우고,
1: 네.
0: 요즘에는 AI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도 많은데,
1: 네.
0: 쟤는 저렇게 안 보여.
1: 어.
0: AI는
1: 네.
0: 꼭 배워야 되고,
1: 네.
0: 진짜 embrace 해야 되고,
1: 어.
0: and positive thinking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뭐, 옛날 생각하면, 뭐, dot-com도 사람 너무 무서웠고, 안
1: 네.
0: 했고,
1: 네.
0: 크립토도 무섭고,
1: 네.
0: AI는 틀려요. AI는, 아. 봐봐요. 전화기한테도 다르고,
1: 네.
0: 운전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이븐 컴퓨터하고 뭐, 라디오 방송도
1: 네.
0: AI 많이 들어갈 거예요.
1: 맞아, 맞아요.
0: 그래서 저것 때문에 AI 좀 배워야 되고,
1: 네.
0: And then AI 좀, 뭐지, 어떻게 잘 쓰는 것도 알아야 될까요?
1: 알겠습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다음 주는 진짜 바쁠 거예요. 빨리 우리 많이 얘기할 거예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5월 8일, 네, 금요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또 이렇게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또 금요일이니까 우리 G.O.D 형님들의 Friday Night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4: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5: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6: 세종뇌보감 출시.
7: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8: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6: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9: 703-256-7671 703-256-7671
10: 세종 바이오텍.
1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11: 703-354-1950.
1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9: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높고 아주 맑지요. 마치 어버이날, 어머니날을 너무나도 잘 알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듯한 그런 하늘입니다. 5월 8일, 오늘이 금요일이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었죠. 네, 해마다 이맘때면 학교 앞 꽃가게에는 카네이션이 넘쳐나고 아이들은 색종이를 접어 카드를 만들고 또 어른들은 오래된 전화번호를 꺼내 눌러보기도 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하늘같이 높고 높은, 바다같이 깊고 깊은 어버이 은혜. 네, 어린 시절 학예 무대에서 손을 모아 부르던 그 노래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꼭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려고 용돈을 돼지 저금통을 깨던 그런 기억들도 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 가슴에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카네이션을 사서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달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이 또 5월 10일은 미국의 어머니 날이죠.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게 1908년이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한 젊은 여성 애나 자비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미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어머니께 감사를 전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과 미국의 어머니날이 이렇게 비슷한 날에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또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의 모습, 비 오는 날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나오셨던 모습, 그리고 아침밥을 안 먹겠다고 늦어서 헐레벌떡 나갈 때 밥을 막 챙기시면서 얼른 먹고 가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머니 곁에 있을 때 그 맡던 냄새도 생각이 나네요. 언어도 국경도 넘어서 어머니는 어머니죠. 더군다나 이렇게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순간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힘들 때가 아니라 제일 기쁠 때라고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계절이 바뀌어 꽃이 필 때, 이럴 때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그리운 마음을 전하지도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또 잘 챙기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머니 날이 아니어도 생각날 때마다 간단한 안부 전해주시면 너무 좋아하겠죠?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 한 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 짧은 문자 하나가 부모님께는 참 선물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좀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도 하지요. 언제나 함께 계실 것 같은 그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또 떠나시기도 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어머니, 아버님 소식 자주 전해드리면서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이런 날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죠.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노래일 거예요. Mother of Mine.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정을 잘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분인데요. 김경은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네. 이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은퇴 준비, 세금 전략, 상속 계획은 이제 특정 세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인생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사에서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세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 이전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스뮤추얼 애틀랜틱 지사장 대표님이신데요. 네,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이십니다. 김경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K-Radio 청취자 여러분. 저는 매스뮤추얼 애틀랜틱의 지사장이자 대표 어드바이저인 김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이곳으로 오셨어요.
1: 예, 저는 텍사스에서 오래 살았는데
0: 네.
1: 여기 온지한 2년 돼 가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이 워싱턴 지역에서 또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재정의 안전을 갖고 새롭게 또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보험과 여러 가지 지금 하시니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현재 소개를 하시길 매스뮤추얼 애틀랜틱의 지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예, 매스뮤추얼 어떤 회사입니까?
1: 네, 매스뮤추얼은 미국에서 175년 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회사예요.
0: 아,
1: 네.
0: 네.
1: 그래서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 모든 미국 역사의 풍파를 다 견뎌낸 큰 보험회사이고 투자회사이면서 자산 관리를 다 하는 종합 웨어스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보험과 투자와 자산 관리까지 다 하시는군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냥 재정에 관해서는 뭐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로따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게
0: 네.
1: 몰개지 정도라고
0: 아,
1: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거기서 지금 지사장님으로 계시지만 사실 개인적인 그 전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CFP예요. 이게 Certified Financial Planner죠. 네,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국제공인 재무 설계사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1: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하는데요. 이 자격증은 이제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자격증이고,
0: 네.
1: 우리가 소위 이제 재정 설계 혹은 파이낸셜 플래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인정받는, 공식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한국에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아니, 이 길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1: 저는 이제 95년에 미국에
0: 네.
1: 공부하러
0: 아,
1: 와가지고, 예.
0: 네.
1: 전 이제 통계학 석사를
0: 아,
1: 미시간
0: 통계학을,
1: 대학에서 하고
0: 네.
1: 통계연구원으로 첫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1: 네. 통계연구원 첫 직장을 시작을 한게 벌써 이제 거의 30년 되어 가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월급 명세서를 받아봤는데요.
0: 네.
1: 그 월급 명세서가 완전히 외국어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택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헬스 인슈런스는 또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지도
0: 네.
1: 모르겠고 401K는 또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너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0: 네.
1: 하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0: 네.
1: 근데 사실 유학 온 유학생이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서 이 과정을 찾았는데 이 CFP 프로그램이 보험, 투자, 그리고 세금, 은퇴, 상속까지 다섯 개 분야를 전부 다 공부하고,
0: 네.
1: 그다음에 3년 동안의 실무 상담 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분야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격증을 선택을 해서 자격증을 딴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네, 이제 알아보시다가, 오, 이런 게 있구나라고 도전을 하시고, 지금 그게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1: 네, 제 이제
0: 네,
1: 업이 되었고,
0: 업이
1: 예, 업이
0: 되었고,
1: 된지 이제 23년째입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와, 사실 통계학을 공부하면 또 도움이 되죠. 이게 숫자잖아요, 또.
1: 네, 숫자를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통계학이었고요.
0: 네.
1: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나에게 그래서
0: 네.
1: 어떻게 숫자를 이용했는지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게 통계학이었는데 사실 저희 이 재무 설계나 플래닝 하는 일은 실제는 숫자보다는 고객님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상품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 굉장히 복잡한 금융체계 시스템과 이 고객님 한 분 한 분이 그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까 하는 네. 것을 이제 같이 이제 네. 10년, 20년을 같이 함께 가면서 도와드리는 게 사실은 파이낸셜 플래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제 조카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골치 아파 하더라고요.
1: 쉽지는
0: 않죠. 네. 그러면서 보람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신경 쓸 게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1: 워낙에 네. 이게 복잡하고 분야가 네. 다양하다 보니까 하지만 되게 보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보람이 있어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0: 맞아요. 시험도 많이 치고 계속해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아,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로서 참 여러 가지 도움을 오늘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경력을 보니까요. 굉장히 뭐, 지금 방금 현재는 매스뮤추얼 애틀랜틱 지사장으로 계시지만 과거에도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금융기관 뭐 대표적인 JP모건, GSS도 일을 하시고 메릴 린치? 네, 이곳에서도 네, 네, 이곳에서도 하시고 한국에서는 또 삼성생명 한국 최초 은퇴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자랑스럽게도 뉴욕 라이프 역사상 최초로 한인 팀이 넘버원 파트너로 달성을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지금 그 하신 게 한 20여 년 지금
1: 23년째인데
0: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1: 아, 네. 네. 과정마다 네. 사실은 되게 알고 싶은 것이 많았고 고객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것을 좀 더 배워야 한다. 도대체 증권회사는 어떻게 하고 은행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0: 네.
1: 미국의 큰 회사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는 거기서 뭘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메릴린치에서는 이제 은퇴 플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JP모건 체이스에서는 미국 부자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0: 네.
1: 그리고 은퇴 플랜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요. 한국의 삼성생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의 어떤 재무 시스템 그리고 텍스 시스템 상속, 증여, 법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사실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네, 자산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한국의 부모님과 자산은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자 자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멀티내셔널 플래닝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0: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이랑 걸쳐 있어요.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없고 또 부모님은
1: 그렇죠.
0: 한국에 계시고 또 자산도 좀 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1: 네.
0: 때문에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전하고 또 상속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1: 복잡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동시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0: 네.
1: 그러면 당연히 고객님의 니즈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걸 같이 아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0: 네.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이제 한 곳에서 쭉 하시다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이론상으로는 많이들 아시겠죠.
1: 네.
0: 그렇지만 실무 면에서는 좀 약간 경험이 덜 할 수 있죠.
1: 네.
0: 네. 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런 시장을 다 문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또 봐야 되고 또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고 뭐 국가 간에도 이동이 필요한 그런 재정 상태가 지금 요즘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이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다문화 커뮤니티를 위한 금융 서비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 지금 이미 국장님께서 진행자분께서
0: 네.
1: 다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사실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택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나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0: 네.
1: 근데 나라가 걸치다 보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네.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민자들은 여전히 돌아온 그 떠나온 그
0: 네.
1: 한국 혹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타이를 놓지 않고 있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이민자들의 이 금융 플랜, 재정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만나 뵈면 미국 분들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저희 이 멀티컬처럴 마켓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한 다문화 이 커뮤니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요.
0: 그렇겠네요. 네.
1: 네. 그러니까 니즈는 똑같잖아요. 네. 모두 다 은퇴해야 되고 상속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저축해야 하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이나 뭐 한국말을 하는 저희 한인 교포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사회는 오래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이 한국 커뮤니티에 맞는 한국 사람의 한국말을 하면서 네. 한국 정서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교육받은 그런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하시는 분은 보험 라이센스가 있고 네. 투자를 하시는 분은 투자 라이센스가 있고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은 자산 관리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 그걸 모두 통합적으로 하는 또 플래너의 자격증이 또 따로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갖추시면서 실제로 고객 상담을 제대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이 네.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곳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네.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서 어떻게 이 전문가들을 좀 더 양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1: 아, 네.
0: 실제로 그 양성을 하고 계시군요.
1: 네. 이 전문가를 양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한국어 교육이에요.
0: 한국어 교육.
1: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교육 자료랑 모든 시스템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영어로 하는 말을 한국말로 바로 직역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말에 맞게 하잖아요. 가성비. 네. 한국말인데. 그죠? 영어로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말로 저희 문화에 맞게끔 교육받고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해주는 기관이 당연히 없다 보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교육해드리고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게 한국말로 도와드리고 네. 그다음에 상품 그리고 플래닝 그리고 세금, 텍스 시스템 그리고 법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화, 경제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국말로 교육해드리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은 조금 과도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하는 후배들을 또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좀 이제 정말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재정 문제가 뭘까요?
1: 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이민자들은 우리는 we don't know what we don't know.
0: 맞아요.
1: 네. 네.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0: 맞아요.
1: 네. 그게 사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면 네.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저희 한 20년 좀 넘었죠.
1: 20년 네. 전에 미국에 오실 때 이 네. 미국의 은행 시스템 그리고 뭐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뭐 몰개지는 어떻게 하는가, 도대체 몰개지란 게 무엇인가,
0: 네.
1: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거 알고 오셨어요?
0: 아니 몰랐죠.
1: 그렇죠. 모르고
0: 모르죠.
1: 오셨죠.
0: 그냥 저는 미국에 사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네. 해서 왔기 때문에 남편이 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좀 제가 직접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관리를 해야 할지 왜냐하면 또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언제 미국에 오셨던지 얼마를 사셨던지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그다음에 우리가 쌓아야 되는 전문 역량은 우리 네. 전문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고
0: 네, 맞아요.
1: 돈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고 잘 매니지하고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니즈를 느끼시고 네.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결국은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좀 더 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 거기서 또 이익을 또 창출할 수 있다면 너무 좋고요.
1: 네. 근데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우리가 은퇴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네. 때 지금 이제 국장님은 혹시 이제 집에 계시는 그 동반자 네. 분과 함께 은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퇴 생활을 하자, 언제쯤 네. 은퇴를 하자, 은퇴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어요?
0: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떤 삶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 계획을 다 해서 미래를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1: 근데 정말 준비를 정말 잘해 가시는 분들 네. 중에 한 분이신 거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부가 생각이 달라요.
0: 아, 네.
1: 그렇죠? 와이프는 네. 이렇게 하고 싶고 남편은 또 이렇게 하고 네. 싶고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잘 안 하세요.
0: 네.
1: 우리가 잘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네. 같이 그려나가는 거,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아는 거.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은퇴 플랜

0: 그 기간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을 누리고 싶은지를 정하시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럼 지금 내 상황을 점검을 해야죠.
1: 네.
0: 아, 10년 후에 내가 은퇴했을 때한 달에 우리 집 생활비가 5천 불이 필요하다. 혹은 만 불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럼 그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가? 내가 어떤 플랜을 통해서 얼마나 모아두었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1: 네.
0: 그럼 지금 점검한 상황에서 그 목표까지 그럼 내가 지금 좀 모자라는가, 넘치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또 계획이 나오겠죠.
1: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일단은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신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재정 플랜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0: 네.
1: 개인마다 워낙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게 통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건 되게 어렵고,
1: 네.
0: 하지만 한 가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
1: 오늘 시작하셔야 한다.
0: 네.
1: 네.
0: 오늘이 제일 빨라요.
1: 오늘이 제일 빠르고, 오늘이 제일 젊고, 제일 빠르고, 네.
0: 네. 재정 계획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은
1: 시간.
0: 시간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100불로 하실 수 있는 것이 5년 후에 시작하면 그게 500불이 돼야 되고요.
1: 네.
0: 10년 후에 시작하면 그게 100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노후 계획이라는 게 보통 은퇴를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는 사실 늦을 수 있고
0: 네.
1: 젊었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준비를 잘 하시는
1: 네.
0: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이제 만약에 20몇 대, 20세에 첫 직장을 구했다.
1: 네.
0: 회사에 401K가 있다. 그러면 401K를 그냥 하는 거예요.
1: 네.
0: 내가 100불이든 200불이든.
1: 네.
0: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 네.
0: 이제 시간을 확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돈이 모이면 아, 이거 어떻게 투자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플랜이 더 좋은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1: 네.
0: 사실은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상품이 수익률이 좋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아야지만 투자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내가 얼마나 세이빙을 하는가가 첫 번째고,
1: 네.
0: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두 번째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건데, 사실 고객님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니즈도 다르고, 또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1: 네.
0: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안될 때는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그죠? 내가 잘 먹고 싶지만 잘안될 때는 누군가와 같이 좋은 음식을 같이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1: 그렇군요. 참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더 알게 되고요.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찾아서 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미나가 5월 12일 화요일 저녁 때 하네요. 오후 7시. 네. 어디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세미나는 저희 페어팩스 오피스에서 하는데요.
1: 네.
0: 예, 페어팩스 오피스에서 하는데 주소랑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 1층에서 이제 하는데 주제는 리타이먼트에 대한 주제인데요. 첫 번째가 로스 컨버전인데
1: 네.
0: 많은 분들이 로스 IRA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플랜, 트래디셔널 IRA나 401K나 은퇴 플랜들을 로스로 컨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로스 컨버전을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1: 네.
0: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1: 네.
0: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1년에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10년이 걸치는 건지, 했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알고 결정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세션을 하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속 플랜에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변호사님들 만나서 윌도 작성하시고, 헬스케어 프락시도 작성하시고 트러스 셋업도 많이 하시는데, 변호사님들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가시면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방금 로스 컨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0: 아, 네. 미국에서는 IRA라고 해서

0: 해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미국 국가에서 개개인이 은퇴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제 혜택을 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가 Traditional IRA라고 해서 이 플랜은 세금을 공제 받으면서 저금을 해서 나중에 쓸때 세금을 내시는
1: 네.
0: 플랜이고요. Roth IRA는 뒤에 나온 플랜인데요. 지금 세금 공제는 못 받지만 내가 이 돈을 불려서 은퇴 후에 쓸 때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그런 플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 공제를 받고 열심히 모으셔서 은퇴를 하실 쯤 되면은 이 세금을 안낸 트래디셔널 IRA나 401k가 큰 액수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실 쯤에 되면 아, 이 돈을 내가 쓰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세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다가 아, Roth IRA는 찾을 때 세금이 없더라. 라는 걸 아시니까 이 지금 세금을 내야 할 돈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Roth IRA로 컨버트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1: 아, 그렇군요. 좀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세금을 좀안 내고 싶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절세 전략 중에
1: 절세 전략
0: 하나로
1: 중에
0: 이제 Roth IRA
1: IRA를 하는
0: 컨버전을
1: 거는.
0: 생각하십니다. 예.
1: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모두가 하기를 원하겠죠. 절세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또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0: 이게 간단하게
1: 네.
0: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그분의 지금 자산 현황과, 그 다음에 세금, 얼만큼 세금을 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건 나의 인컴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1: 네.
0: 지금, 인컴이 많은 월급을 받고 혹은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기간을 통해서 하시냐에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한마디로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1: 네.
0: 없어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아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0: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수 있는 그 체크하는 그 몇몇 항목들이
1: 네.
0: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스스로 좀더 체크해 보시고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혹은 나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혹은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 건지, 5년 후에 해야 되는 건지, 10년 후에
1: 네.
0: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프레임, 틀을 알려주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상속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0: 그렇죠.
1: 저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부부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언제부터 사실 이 상속 계획을 하는 게 좋을까요?
0: 상속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0: 사실 상속 플랜의 키는 내가 가진 자산을 누구에게
1: 네.
0: 언제
1: 언제,
0: 어떻게
1: 어떻게, 예.
0: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젊은 부모님들, 부부들은 이 플랜이 왜 필요하냐면 혹시라도 우리 부부가 일찍
1: 맞아요.
0: 돌아가실
1: 네.
0: 경우에 이 자녀들,
1: 자녀들이, 네.
0: 미성년 자녀들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사실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가디언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가디언 서류도 사실 플래닝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젊은 부부도 필요하고 또 젊은 부부는 또 부모님을 생각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1: 네.
0: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나이가 드신 대로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플랜을 하시는 거라 사실 상속 플랜이 꼭 60대, 70대만 생각하는 플랜은 또 아닌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결국 상속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젊어서도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0: 네.
1: 네. 사실 살다 보면 보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네. 재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황금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0: 네, 빨리 그리고 제대로
1: 네.
0: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죠.
1: 제대로, 맞아요. 제대로. 근데 이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또 이제 미루시기도 하시는데 지금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타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그 실질적인 재정, 은퇴 정보를 좀,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좋은 재정 성리가 무엇이고 나한테 네. 맞는 플랜이 무엇일까 하는 거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되게 힘든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플랜, 그러니까 팁이라는 건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좋은 플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정 플랜은 프로세스거든요.
1: 네.
0: 어떤 좋은 상품이 아니라 프로세스고 이렇게 긴 여행을 가는 거랑 같아서 삶에서 우리가 단계 단계마다 점검해서 나가는 플랜이기 때문에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원칙은 제대로 세우면서 긴 호흡으로 인생 전반에 거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정말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 네.
0: 제가 생각하는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리스크 플래닝이 가장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미니마이즈 리스크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식시장의 위험도 있고 이자율이 변하는 것에 대한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일찍 죽는 것도 위험이고
1: 네.
0: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도 위험이고 이런 위험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1: 네.
0: 차 사고가 나는 것도 위험이고 네. 그죠?
1: 예측할 수 없는
0: 네. 그런 것들 혹은 예측 가능하지만 항상 있는 위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용은 세금입니다.
1: 세금, 네.
0: 네. 세금이 사실 가장 큰 비용이에요. 우리 인컴에서 20%, 30%를 그냥 떼가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그걸 평생 내잖아요.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세일즈 택스 내죠. 그 다음에 자산을 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죠. 누구한테 뭔가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있죠. 상속세가 있죠. 그래서 세금은 끝이 없이 문이
1: 네.
0: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평생 내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줄인 만큼 나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률이 아니고 이자율이 아니고요. 내 손안에 들어오는 내가 쓸 수 있는 돈, 인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인컴을 어떻게 맥스마이즈 할 것인가. 은퇴 후에 나의 인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는 또 어떻게 맥스마이즈 할 것인가.
1: 네.
0: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 임대소득을 어떻게 맥스마이즈 할 것인가. 이런 소득의 맥스마이제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지키는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호흡이 긴 플래닝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이제 바람이고
1: 네.
0: 이제 저희 프랙티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리스크나 또 세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줄여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리고 인컴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자산 관리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네. 네. 가장 원칙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아야 그 위에 제대로 뿔릴 수 있고
1: 네.
0: 올려 나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에는 내가 가진 돈도 있지만 내가 가진 건강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능력도 있고요.
1: 네.
0: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그 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갈 때 이제 자산을 불리기도 하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죠.
1: 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유지가 되어야 될 것들을 우선 지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자산을 더 불려 나가는 방법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0: 네.
1: 네. 그러면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요. 한 방에 그냥 확 불리고 싶어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 관리가 우리 세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자산 관리를 좀 추구하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조금 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0: 네.
1: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의 이전 전략 등 또 어떻게 이분들은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긴 하지만
0: 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1: 네, 다르죠. 네. 네.
0: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자녀 세대랑 같이 대화하길 원하고요. 고객님을 만났을 때 고객님의 자녀와도 사실은 만나서 관계를 쌓기를 원하는데요.
1: 네.
0: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이 자산 이전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자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녀분과 대화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안 하시고 꺼려 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분들은 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플랜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1: 네,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용돈 관리는 미국 아이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받더라고요.
0: 네.
1: 그렇지만 평생의 자산 관리를 배우는 건 전문 분야가 아니면 좀 기회가 없죠.
0: 그렇죠. 근데 자녀분들은 시키는 건 안 해도 본대로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아, 네. 네.
0: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이 재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과 그 훈련들, 네. 과정들 이런 것들 사실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한다. 일단 저금이 먼저다. 저금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투자는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실천하기 힘든 것을 이제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예전에는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주 이제 거의 유언을 해야 할 쯤에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근래 또 들은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는 보면은 젊었을 때 재산을 어느 정도 좀 시드머니를 줘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0: 그러니까 얼마를 물려준다, 얼마의 시드머니를 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시드머니를 왜 주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시면서 짠! 내가 이만큼 많이 모았고 네. 너한테 이만큼 많은 자산을 준다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왜냐하면 그걸 관리를 잘 못하면 네. 아무리 큰 돈도 몇 년 만에 다
1: 그렇죠.
0: 없어질 수 있는
1: 예들이
0: 부분이잖아요.
1: 있죠.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목적과 그 관리하는 능력을 같이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하고 사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1: 네, 지금은 더욱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건 사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저가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럼 저희가 느끼는 게 아, 내가 조금만 돈이 있었다면, 조금만 시드 마니가 있었다면,
1: 맞아요.
0: 내
1: 기회를,
0: 삶이
1: 네.
0: 예, 조금 더 윤택하게, 좀 여유롭게, 그리고 은퇴 준비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 세대한테 사실은 내가 한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1: 네.
0: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1: 네.
0: 그리고 교육을 하시면서 같이 의논하시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단순히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와 그리고 경제 철학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걸 좀 미리 오픈해서 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좀 끈끈하게 함께 가족의 유대도 키우면서 재정도 잘 관리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미리 하는 게 좋겠네요.
0: 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유익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세미나가 5월 12일 화요일 7시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하시는데요. 3975 Fairbridge Drive North 1층에서 하시고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67-220-1571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좀 여쭤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0: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또 나누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전문가인 제가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좀 더 자주 만나 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이 정보들 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세미나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김경은 CFP, 네, 매스 뮤추얼 지사장님,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재정 계획이 단순히 금전적인 그런 숫자 관리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말씀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좋은 준비 시기는 어쩌면 이미 지나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준비 잘 하셔서요.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재정으로 안정된 노후 그리고 또 지금의 삶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네, 이번 일요일 어머니날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과 행복한 아주 따뜻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월요일 또 여러분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8: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9: 절차를 생략한 채 중동 우방국들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패트리어 미사일 등 대규모 방공 무기가 포함됐는데 이란과의 충돌 여파로 미국 내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까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관세 정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당장 효력은 제한적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와 추가 관세 카드로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펜타닐이 이제 단순 마약을 넘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중국과 멕시코를 거쳐 유입된 펜타닐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청소년과 젊은 층의 중독 사망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이 한국산 이른바 물뽕 원료를 대량 밀수해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의 유령 회사를 세워 한국산 감마부티 롤라톤을 들여온 일당 11명이 기소됐고 한미 공조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공급책들도 붙잡혔습니다. 구글이 개발자 채용 시험에서 지원자의 AI 활용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딩 실력뿐 아니라 AI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결과를 다듬는지까지 평가하면서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가 생성형 AI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심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작품은 수상 자격을 인정하되 인간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거나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4년 만에 스마트 팔찌 신제품 핏빛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없앤 초경량 디자인으로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스마트폰 알림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그 돈은 내고 싶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표팀 경기 티켓은 $1,000, 결승전은 평균 13,000달러에 달하면서 일반 축구 팬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긴급 승인한 중동 우방국들 상대 무기 판매 총액이 당일에 발표했던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25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이 중 171억 달러어치를 기존 판매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추가 판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바레인과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하고 이를 연방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승인 당일에 국무부는 긴급 무기 수출 액수를 86억 달러로 발표했으며 대상국도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만 포함했고 바레인은 발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일 발표에서 누락됐던 171억 달러어치의 수출 대상국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신규 판매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일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연방의회에 대한 공식 통보에만 포함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레인에 대해서는 2019년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2024년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국가들은 미국제 방어 시스템들을 성공적으로 배치해 자국민과 영토, 해외 거주 미국인과 미군 기지를 방어해왔다며 이번 긴급 조치는 우리가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은 패트리어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 중 잼티와 팩트리 MSE 등 두 개 기종을 주문했습니다. 국가별 최대 구매 가능 물량은 팩트리 MSE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600발, 쿠웨이트 500발, 카타르 300발, 바레인 50발 등입니다. 잼티는 쿠웨이트 500발, 카타르 200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150발씩입니다. 다만 미 방위산업체들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이번 긴급 승인 물량이 실제로 인도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RTX 코퍼레이션이 생산합니다. 패트리엇용 요격 미사일의 연간 생산 목표 물량은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팩트리 MSE가 650발, RTX가 만드는 잼티는 300발에 불과합니다. 미 국방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미군과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이 지난 2개월간 사용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각각 1300여 발, 600여 발로 3년치 생산량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현재 2배인 2000발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이번 무기 판매로 인해 미군의 전반적인 전쟁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사령부에 배치됐던 군수품들이 중동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셉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판매 과정에서 의회를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며 이는 현 행정부가 이 선택된 전쟁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쟁 전 필요한 숙제를 하지 않았고 이제 의회를 불필요하게 건너뛰며 걸프 파트너들에게 물자를 보급하느라 급급한 모습은 행정부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중동 무기 판매를 단행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1월에도 이스라엘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전투 차량 등을 판매하며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한 바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벌금과 이자를 냈던 미 납세자들에게 환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당시 세금 신고 기한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수천만 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중 세금 신고 지연으로 벌금이나 이자를 낸 미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최근 코비드-19 재난 기간 동안에 일부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사실상 자동 연장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기간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코비드-19이 연방 재난 상황으로 지정됐던 만큼 해당 기간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 역시 재난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세금을 늦게 신고하거나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벌금과 이자를 낸 개인과 기업들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세청 IRS의 납세자 보호관 에린 콜린스는 이번 판단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며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부과됐던 추정세 관련 벌금은 약 1,200만 건, 납부 지연 벌금은 1,6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벌금 규모는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의심되는 납세자들은 오는 7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신청이 우편 서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청이 몰릴 경우에 IRS 행정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RS가 전자 신청 시스템 확대와 자동 환급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주의회와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욕시 지원 확대와 보육 예산 증액, 상습 과속 단속 강화, 고스트건 규제, 아이스 이민 단속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지만 공화당 측은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캐디 호컬 뉴욕 주지사는 7일 목요일 올버니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주 의회 지도부와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대해 제너럴 어그리먼트, 즉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래는 지난 4월 1일까지 통과됐어야 했지만 정책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37일 지연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뉴욕시 지원과 생활비 부담 완화, 공공 안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3: I want to be very clear. My commitment to New York City has been and always will be ironclad.
2: 특히 뉴욕시 재정 지원과 관련해 뉴욕시에 대한 나의 지원은 언제나 확고하다며 이미 총 2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됐으며 이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90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뉴욕시 재정 지원은 전례 없는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욕시의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초호화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필바테르 세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육 분야 투자도 크게 확대됩니다. 뉴욕주는 보육 및 프리케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17억 달러 늘려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를 보편적인 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산안에는 교통안전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연간 16회 이상 과속카메라 위반 기록이 있는 상습적인 과속운전자들에게는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또 최근 범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불법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 단속도 강화됩니다. 뉴욕에서 판매되는 3D 프린터에는 총기 제작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4: I also said we keep New Yorkers safe on our streets and on our subways and in our houses of worship. We got it done.
2: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환경 심사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건설과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은 주 정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주 정부가 이미 뉴욕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시장과 계속해서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이미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Spoke to the mayor a couple times yesterday, again last night. No, it's a very professional relationship. I intend to keep it that way. So we've been asked to do a lot for the city. We have given unprecedented amounts of support for the city, starting with January 8th announcing $1.2 billion to allow the city to do something they would not be able to do on their own, which is be on a path toward universal child care. I'm also launching that statewide. That i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would have happened under past administrations.
2: 이번 잠정 예산안 확정에 대해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호컬 주지사의 예산안은 주민들의 세금 인상과 사상 최대 예산 지출, 끝없는 공공요금 위기를 초래하는 삼중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에나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호컬 주지사가 블레이크먼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한국에서 이른바 물뽕 원료인 감마부티 롤락톤을 대량 밀수해 미 동부 지역에 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미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 DC 연방법원 대배심이 감마부티 롤락톤 밀매 조직 관련자 11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을 잇는 미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며 캘리포니아산 메스 암페타민과 한국산 감마부티 롤락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뒤 감마부티 롤락톤을 세정제,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전성기 기준 월 약 600리터 규모의 감마부티 롤락톤을 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마부티 롤락톤은 매니큐어 리무버 원료 등 산업용 용제로 쓰이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 하이드록시 낙산으로 변환됩니다. 미 수사 당국은 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서울까지 직접 이동해 공급망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사업가 안모 씨 등 5명이 체포됐으며 감마부티 롤락톤 약 1.5톤이 압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메스 암페타닌 약 35kg 이상과 감마부티 롤락톤 약 800kg이 압수됐습니다. 이는 미 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감마부티 롤락톤 압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5: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

0: 인생의 자기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검사장 스티브 데스카노의 형사사건 처리 정책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검사실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사는 올 봄 한 유가족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월 23일 버지니아주 루트1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41세 스테파니 민터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은 연방당국에 제출한 요청에서 검사실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의 피해자인 압둘잘로는 노숙상태의 불법 체류자로 강간, 상해, 절도, 폭행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연방당국은 현재 데스카노 검사실이 형사기소 및 형량 협상 과정에서 이민 신분에 따른 결과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또는 불균형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 민권국 책임자인 하메트 딜러는 해당 검사실이 연방법을 위반해 피고인의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기소나 형량 협상을 달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간 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우리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인식은 의도적인 오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맥락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I can tell you that the idea that we favor one group over another is completely wrong. You know, that has been fed by, in my opinion, purposeful misreporting and people taking things out of context for political gain.
4: 한편 데스카노 검사장은 다음 주 미 하원 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내 일부 지방검찰이 이민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충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교육당국이 장애 학생용 스쿨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 어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탄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통학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6: 워싱턴 DC 교육당국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의 위치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주 교육감실은 최근 BusWare이라는 이름의 앱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탑승한 스쿨버스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앱을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과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중교통인 메트로를 이용하지만 수천 명의 장애 학생들은 별도의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현재 하루 약 4천 명의 학생들이 해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버스는 매일 약 1만 8천 마일을 운행하며 워싱턴 DC뿐 아니라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는 물론 일부는 볼티모어까지 이동합니다. 오랜 기간 DC 지역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해온 브룩셀 운전기사는 학부모들은 사고나 도로 통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궁금해한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7: The parents wanting to know where their children are, especially when it's an accident or they have roads closed.
6: Dan Winston, OSSE 교통국장은 현재 학부모 지원센터로 하루 평균 35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오고 이 가운데 약 75%가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Our team, including in our parent resource center, gets 350 or more calls every day. About 75% of the calls that we get are actually about Where's our bus?
6: 이어 새 앱이 도입되면 이런 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직원들이 다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 비용은 약 32만 5천 달러 규모입니다. OSSE 측은 개인정보와 가정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교육당국은 이번 앱 도입이 장애학생 통학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학교와 가정, 운송당국 간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학부모 문의 전화의 상당수가 버스 위치 확인과 관련된 만큼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학생 이동 경로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정보 보호와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둘러싼 중동 긴장이 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한때 중단했던 미군의 영공과 기지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하면서 미군은 중단했던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일명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후에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고 이는 결국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 군용기들을 배치하고 방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군의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서 이 기지에서 항공기를 출격시키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이 지난 5일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에 맞서 페르시아만의 선박 및 아랍에미리트를 표적으로 삼은 이란의 공격을 저강도 괴롭힘, 이란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라고 폄하한 것이 기지 및 영공 사용 차단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사우디 관리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이란이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자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기지 영공 사용 차단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통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앞서 NBC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추가 통화에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방어용 우산 역할을 하는 군용기들이 선박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개시 약 36시간 만인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카카오톡과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

0: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 같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 습도가 높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3: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0: 친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1인당 소비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중국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객은 3억 2,5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국내 관광 소비액은 1,854억 9,200만 위안,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여행 소비 규모는 COVID-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동절 연휴 당시 1인당 여행 지출은 603 위안, 약 12만 9천 원이었습니다. COVID-19 이후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소비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확진 사례가 7일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대로 대응하면 유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버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으며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했던 발생 8건 중 확진 사례가 3건이었는데 의심 사례 2건이 확진으로 판명된 겁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11일과 26일, 이달 2일에 나왔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번 한타바이러스는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안데스 변종이라며 안데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6주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한타 바이러스 중 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한 유일한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브로여수스 총장은 첫 사망자인 네덜란드 부부가 지난달 1일 출항 전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 등지를 거치는 조류 관찰 투어를 했으며 안데스 변종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설치류종이 있는 장소들도 방문지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 교수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학술상을 만들어 스스로 수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계에 명성을 쌓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6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프랑슈콩테 지역의 부장숑에서 근무하던 문학 교수 플로랑 몽타클레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몽타클레르는 2016년 프랑스 하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노벨상급이라는 문헌학 금메달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상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언어학 및 교육대학 산하 100년 역사의 학술단체인 국제문헌학회가 수상하며 전 세계 약 200명의 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967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은베르토 에코와 같은 저명한 학자가 역대 수상자에 포함돼 있으며 프랑스인으로는 몽타클레르가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소개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전직 장관과 국회의장,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참석해 상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델라웨어주에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대학이 없으며 상을 수여했다는 국제문헌학회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프랑스 검찰은 이건 엄청난 사기극이라며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7일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미 이란 전쟁 등 중동 상황과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또는 가톨릭 교회 차원의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곳 수석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와 평화 및 인간 존엄 증진에 대한 양측의 공통적 헌신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도 성명을 내고 교황청과 미국 간의 좋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정치적 긴장,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평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에 공개한 영상에는 교황이 루비오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환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교황 문장에 새겨진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올리브나무는 평화의 나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팬입니다. 이날 두 사람 간 대화는 약 4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에 평화와 인간 존엄성 증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교황을 만났다고 썼습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AFP 통신에 오늘 양측의 대화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추기경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만나 중동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원은 교황청의 외교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부서로 국무원장은 교황에 이어 두 번째로 서열이 높습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탄 차량은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에게 허용되는 종의 아침문을 통과해 교황청의 군사조직 스위스 근위대에 영접을 받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 아련은 작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는 당시 제이디벤스 부통령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로마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표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국무부가 양육비를 대규모로 체납한 부모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여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양육비 체납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여권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적용 기준을 더 낮춰 2,500달러 이상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1996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시행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국무부는 현재 각 주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이어서 정확한 대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천 명 이상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여권 갱신 신청자에 한해서만 제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 정보를 국무부에 직접 통보하고 여권 취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식적인 수단이라며 채무를 해결하면 다시 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6억 5,700만 달러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하는 데 기여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도 2만 4천 건 이상에서 1억 5,600만 달러가 일시 상환됐습니다. 여권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는 해외 체류 중이라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귀국용 임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납액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미 정부 당국이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최소 3,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전력도 전쟁 이전 대비 상당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이 단기간 내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이란이 최소 3, 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부 당국이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75%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복수의 수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CIA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이란 해상 봉쇄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란의 해상 봉쇄를 몇 개월이나 버텨낼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CIA의 추산치보다 이란이 경제난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전망도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 강경해지면서 이란 내부의 그 어떠한 저항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선박을 통한 운송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육로를 통한 석유 밀반출이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철로로 석유를 운송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가 상승 압박에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종전 낙관론을 펼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는 막강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수준입니다. 미사일 보유고의 경우 70%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미국 방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해 재가동하고 있으며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한 데다 전쟁 전에 거의 완성 단계였던 신형 미사일 일부를 조립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미사일보다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스라엘군 내 정보기관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데니 시트리노비츠는 선박을 공격하는 드론 한 대만 있으면 아무도 호르무즈해협 유조선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이란 봉쇄가 몇 개월간 이어져도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한인타운에서 한인 남성이 연쇄 총격을 벌여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과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현지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캐럴턴의 한인 쇼핑몰 K타운 플라자에서 첫 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성인 4명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쇼핑몰 내 광장 코리안 마켓 운영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조성래 씨가 숨졌습니다. 또 건물주 유영근 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약 1시간 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총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숨진 남성 한 명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해온 조용학 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건 모두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K타운 플라자 내에서 깐보 스시를 운영하던 69살 한승호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한 씨는 두 번째 범행 현장 인근 한인 식료품점 주변에서 주변에서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상 금전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용의자가 투자 실패와 식당 운영난, 임대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텍사스 한인사회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으며 지역 한인단체들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구글이 개발자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원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채용 면접 절차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부 문서를 입수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코드 이해 평가에서 AI 도구를 활용해 기존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디버깅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AI에 지시하는 명령어인 프롬프터를 잘 구성했는지를 비롯해 결과물의 수준과 디버깅 기술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AI 도구는 구글의 자체 모델인 제미나이가 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절차가 인간 주도, AI 보조라는 생성 AI 시대 업무 흐름을 더욱 잘 반영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내 일부 팀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직급에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가 성공적이면 회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옹 구글 채용 담당 부서장은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절차를 상시 개선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면접에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까지 AI를 도입하는 건 최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회사 내에서 생성되는 신규 코드의 4분의 3을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스타트업 캔바와 AI 코딩 스타트업 코그니션 등은 이미 이와 유사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코언 코그니션 인사 운영 총괄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코딩 시험을 보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계산기 없이 수학 시험을 치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실제 직무에서 수행할 업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 인베스트먼트 창립자는 7일 인공지능 붐에 기반한 뉴욕 증시 강세장이 1,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터 존스 튜터 인베스트먼트 창립자는 7일 인공지능 붐에 기반한 뉴욕 증시 강세장이 1년에서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존스는 이날 CNBC 방송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현재 AI 도입 단계를 윈도우 95 출시와 함께 인터넷 상업적 활용이 가속화된 1995년에 비유하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존슨은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기적이 4년에서 4년 반 정도 지속됐다며 지금은 그 과정의 50%에서 60% 지점에 있다고 본다. 아직 1,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뉴욕 증시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도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슨은 주가 지수가 40% 더 오른다고 상상해보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주식 시총 비율이 300%에서 350%에 달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숨막힐 정도의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존슨은 AI가 통제받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AI에 관한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은 1987년 일명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증시 폭락을 예측하고 공매도로 큰 수익을 거두어 명성을 얻은 헤지펀드 업계 월가의 거물 투자자입니다. 사회환경 지표를 기준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을 평가하는 비영리 단체 공정자본 저스트 캐피탈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온 건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기존 관세 협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을 동원해 미 행정부가 실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건 1974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 2월 24일을 기해 발효됐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근거한 관세 세율을 법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내놨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자 버레밴드 베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중소수입업체 두 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월 8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킹사우나 이태희 회장님께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기에 장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장례 예배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327 메인스트리트 포트리 뉴저지 프랭크 A 패티 장례식장입니다. 하관 예배는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뉴욕 락랜드 세미추리에서 진행됩니다. 유가족 안내사항입니다. 고인과 마지막 길을 함께 하실 분들은 5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까지 프랭크 A 패티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장지로 함께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장녀 이재정 씨이며 문의 전화는 201-403-5456, 201-403-5456번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모든 전쟁사는 임용환으로 통한다. 전쟁사의 어버이 임용환 역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저희가 몇 달 전 저번에 그 박사님과 손자병법 시리즈 하면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명장 한니발도 이 사람 앞에서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르타고는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한니발의 아성을 무너뜨린 장군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 대해서 임용환 박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피오는 어떤 인물인가요, 박사님?
4: 사실은 뭐 한니발의 수제자가 스키피오예요.
3: 한니발 수제자라고요?
4: 네.
3: 적국인데?
4: 적국인데 네. 어쩔 수 없죠. 나폴레옹의 수제자가 프랑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을 하면은 서로 배우게 되는데 네. 한니발 입장에서는 스키피오 같은 애가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적에서 태어난 게
3: 좀 탐났을 만한 인재고.
4: 네. 그리고 네.
3: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런 건 아니고
4: 그런 건 아니고
3: 서로 배웠다는 거죠.
4: 서로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제가 보면은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은 좀 타고나야 되는 건 있어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타고난 애들이 노력을 해야 최상위 경지에 가더라고요. 소년 시절부터 전투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이 있었는데
3: 스키피오가요. 네.
4: 근데 이 한니발이 왜 대단한 장군이냐면 이게 네. 교육으로 할 수 없는 경지가 있어요. 물론 다시 말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이대로 코스를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건 한계가 있죠.
3: 네.
4: 어디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은 자기가 노력하면 터득해야 돼요.
3: 그렇죠.
4: 근데 예. 한니발은 여기에 목숨 걸고 노력을 했고 어마어마한 터득을 해요.
3: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한니발 때 이제 포인이 2차 전쟁에서 알프스 넘고 아르노 계곡이었죠. 네네. 거기 돌파하는 것까지 그런 응용력이 빛을 네. 발한 거잖아요.
4: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육으로 안 돼요, 그거는.
3: 네.
4: 근데 스키피오가 또 그래요. 스키피오와 스키피오는 바로 그런 한니발의 재능을 가진 장수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스키피오고 아들도 스키피오 이름도 똑같은데 아버지도 로마에서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고 집정관도 했는데
3: 네.
4: 아버지는 또 계속 저.
3: 아 그래요? 예.
4: 훌륭한 장군인데 딱 그까지야.
3: 카르타고 기세가 대단했으니까.
4: 예, 그런데 예. 스키피오는 이기죠.
3: 네.
4: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2차 포인이 전쟁에서 한니발을 격파하고
3: 네.
4: 뭐 사실상 3차 포인이 전쟁은 그건 전쟁도 아니고 그냥 카르타고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승부는 2차 포인이 전쟁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를 제거하면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고 이탈리아 내륙 국가였던 로마가 진정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3: 단초를 마련한 스키피오죠. 게 스키피오다.
4: 그 기반하에서 카이사르가 이제 네. 가서 갈리아를 정복하니까 우리는 갈리아가 로마 제국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3: 하지만,
4: 사실상 기단을 만든 사람은 스키피오였습니다.
3: 오, 대단한 사람이네.
4: 다만 이제 네. 스키피오는 좀 불운했던 게
3: 예.
4: 살아있을 때는 뭐 말 못할 영광을 누렸는데
3: 예.
4: 기단을 쌓은 사람보다는 집 지은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3: 카이사르를 기억한다.
4: 그러다 보니까 예. 카이사르를 기억하게 되고
3: 예.
4: 스키피오는 황제가 되지 않고 그냥 권력자가 됐다가 마지막엔 약간 숙청을 당해요.
3: 그래요.
4: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스키피오가 알 사람은 다 알지만 덜 알려지게 된 거고.
3: 그러네요. 예.
4: 그리고 이게 또 역사는 항상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승자를 좋아하고 어떨 때는 또 패자편을 넣는데 예. 또 한니발이 뜨니까 예. 스키피오는 그냥 약간 좀 서운
3: 묻히고 아, 그렇구나. 예.
4: 그래서
3: 사실 한니발이 뭐, 이긴 건데 그죠?
4: 그러니까 참 이상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과 웰링턴
3: 장군.
4: 그러면 네. 웰링턴은 좀 안 뜨잖아요. 영국 사람만
3: 아,
4: 좋아해.
3: 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스키피오가 이름이 그 풀네임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인가 봐요.
4: 네.
3: 아프리카랑 관련이 있습니까?
4: 사실은 이거는 네. 이제 지중해를 제패해줬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오 같은 거예요.
3: 아.
4: 이제 뭐 갈리아의 정복자, 아프리카를 우리에게 가져온 사람.
3: 시오 같은 거구나.
4: 이런 건데, 예. 이 아프리카라고 우리 자꾸 그 열대 아프리카를 생각하는데,
3: 어, 예.
4: 대개 로마가 말하는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예요.
3: 아, 카르타고가
4: 있던 예. 지중해 연안.
3: 예.
4: 그러니까 이 말은 지중해를 제패했다 이런 뜻이에요.
3: 아, 그 뜻이구나. 하지만 예. 지금 대륙 아프리카 이름은 여기서 따온 게 맞는 건가요?
4: 원래 아프리카를 거기로 아프리카 했죠.
3: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4: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프리카는 대개 북아프리카입니다.
3: 아,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스키피오가 어떤 전투에서 빛을 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리파 전투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4: 네. 예. 한니발이 이제 네. 군대를 끌고 이탈리아로 들어오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탈리아 안에서 15년을 싸우죠.
3: 네.
4: 근데 이거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3: 로마가.
4: 예. 그러니 이게 정말 사실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3: 네.
4: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러면 차라리 본거지 죄를 본받아 본거지를 치자.
3: 아, 카르타고의 본거지를 치자. 네.
4: 근데 원래 카르타고의 본거지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모로코지였는데 네. 한니발의 아버지는 사실은 약간 독립군주처럼 돼가지고 네. 스페인으로 가버리죠.
3: 아, 저번에 말씀해 주셨었죠. 네. 예.
4: 그래서 한니발의 본거지는 이제 스페인이에요. 뉴카르타고.
3: 이베리아.
4: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치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별 싸움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자 그래서
3: 네.
4: 사실은 아버지 스키피오가 가는데
3: 아, 예.
4: 갔다가 전사해버립니다.
3: 아, 아버지 스키피오가요?
4: 아들 스키피오가 이제 또.
3: 네.
4: 군대를 끌고 가서
3: 네.
4: 스페인에 남아있던 한니발의 동생부터 시작해서 동맹 세력들을 네. 격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3: 한니발의 동생도 거기 있었어요.
4: 네. 그러니까 예. 원래 거기가 한니발의 본거지니까.
3: 그렇죠. 예.
4: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원래 그런데 원래 한니발의 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때는 아프리카 군단이라고 그랬거든요.
3: 아, 예.
4: 그리고 이제 그 히스파니아라고 해서 그쪽
3: 스페인 쪽
4: 스페인 부족들
3: 히스파니아
4: 이쪽은 이제 센티베 붙는단 말이에요 자꾸
3: 네.
4: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와서 카르타고를 부시기 시작하니까
3: 아, 그
4: 이반할 거
3: 부족들이.
4: 아닙니까
3: 예.
4: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3: 예.
4: 최대한 병력을 끄집어 모아서
3: 예.
4: 일전을 벌입니다.
3: 근데
4: 스키피오는 이제 어쨌든 원정군이고
3: 그렇죠
4: 이기곤 있지만 어쨌든 현지하고는 아직 그렇다고 뭐 로마군 또 좋아하겠어요. 얘들도 침략가게 마찬가지인데
3: 그렇죠. 예.
4: 스페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3: 유대 관계가 있진 않고
4: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한데
3: 예.
4: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한번 맞짱을 떠서 완벽하게 누가 이겼다 해야 애들 우리 편에 붙는 거예요.
3: 아, 그 토착 부족들이
4: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게 아니라
3: 네.
4: 한번 붙어야 된다.
3: 아, 로마 대 뉴카르타고 한번 세게 붙는다.
4: 예.
3: 그게 일파 전투예요.
4: 붙는 게 네. 일리파 전투인데 이게 네. 어디냐면 지금의 세비야.
3: 아,
4: 세비야의
3: 스페인
4: 북쪽
3: 남부.
4: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3: 아.
4: 근데 여기가 현지에 그 남아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3: 예.
4: 사실 지난달에 스페인 갔었는데.
3: 어, 예.
4: 아이고, 확인해 볼까. 제가 좀 끌려갔다 오다 보니.
3: 아, 세비야는 안 가셨네.
4: 세비야를 가긴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족여행이라고 그냥.
3: 아, 그러면
4: 우리 괴롭히지 마. 그래서.
3: 가족여행이지.
4: 난 그냥 딸려갈게. 그러고 갔다가.
3: 예, 예.
4: 이걸 못 챙겼는데, 근데 지나가다 지형은 좀 봤어요.
3: 예.
4: 전체적인. 전체적인 일대 지형은 좀 봤는데,
3: 네.
4: 확실히 지형을 보고 전투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글로만 읽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3: 아, 뭐, 보이긴 보이셨군요.
4: 네, 보이긴 보이죠.
3: 슬쩍 봤어도.
4: 예.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리파 전투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예.
4: 여기서 이제 스키피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3: 네, 좋습니다.
4: 제가 왜 한니발의 수제자라고 하냐면
3: 네.
4: 우리가 뭐 알렉산더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뭐 있잖아 유명한 장군들
3: 네.
4: 근데 정말 전쟁터에서
3: 네.
4: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야전 지휘관들한테
3: 네.
4: 너 영혼에 어떤 위대한 정군
3: 롤모델.
4: 전쟁 영웅의 영혼이 깃든다면 그의 재능이 들어온다면 누구 할래
3: 예.
4: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건 아닌 다음에는 아는 사람은 한니발 찾을 것 같아요.
3: 아, 한니발. 예.
4: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알고 나면 좀 무서워. 쟤처럼 앞에서 뛰다.
3: 알렉산더 무섭죠.
4: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진짜요. 야전 실전 전투하고 있는 지휘관들이라면 한니발 찾을 거예요. 야. 한니발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정말 이런 사람 못 이겨. 딱 와서 실전에 강한 거예요.
3: 실전에 강하다.
4: 자, 권투 선수 둘이 싸운다. 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싸워요.
3: 아, 예.
4: 그러면 이제 규칙이 어디 있어?
3: 아, 예.
4: 저기 피아노 있고 여기 마이크 있고 아, 예. 상황 봐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잘하거든.
3: 아, 그걸
4: 이거 잘하는 애는 테크닉으로 못 이겨요.
3: 실전용이다 이거죠. 네. 예.
4: 근데 그걸 어떻게 교과서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네. 어떡하겠어 그거를.
3: 아니 이기려면 막 눈에 모래도 뿌릴 수 있고 그런 건데.
4: 그렇죠. 그래서 한니발이 좋아하는 지형이 넓은 평원도 아니고 막 험한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게 이런 영어로 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악산 우리는 계곡 그러면 나도 내내 그랬었는데 계속 밸리 그러면 설악산 계곡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3: 아닌가요?
4: 참 저도 그래서 외국 젊었을 때 외국 못 나가 볼 때는 맨날 뭐 계곡에 싸웠다 그러니까
3: 유럽 밸리는
4: 예,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이런 데서 어떻게 싸우지 막 그랬는데 이게 그 말하는 밸리는 약간의 구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오름
3: 기성. 아, 그
4: 오름 있고 평야 있고 아, 위에 목축하고 예. 그런 언덕이 한 그런 거 있고
3: 오름 정도?
4: 있는
3: 아.
4: 오름이 아니라 그 언덕에 있는 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농사짓는
3: 그걸 밸리라 그래요.
4: 네. 아. 아니면 이제 U자형 고기라고 있잖아요. 예. 푹 꺼지는데 예. 평야와 언덕이 있어. 예. 그러다 땅이 이제 그랜드 캐년처럼 푹 꺼져 갖고 밑에 또 평야가 있어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계곡이 이거죠, 이거 삼각형.
3: 예.
4: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
3: 그렇게 막 협소한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예.
4: 그러니까 언덕이나 그 절벽처럼 파인 곳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3: 아, 한니발이 그런 데를 좋아했다.
4: 예.
3: 아.
4: 왜냐하면 이거 군대가 움직이고 이런 지형을 어떻게 활용하고 네. 이런 거는 교과서가 없거든요.
3: 아.
4: 딱 보고 하는 거거든.
3: 네.
4: 그러니까 야전에서 한니발을 못 이기는 거예요.
3: 그런 한니발을 스키피오가
4: 제가 수제자라고 한 게 네. 스키피오가 그걸 해요.
3: 어.
4: 거의 동급인지 아닌지까지는 뭐 네. 말할 수가 없지만 네.
3: 버금갈 정도로
4: 버금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재능은 정말 타고나야 되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더해져야 돼요.
3: 그럼 1, 2파에서는 어떤 점이 그런 면모를 좀 돋보이게 했나요?
4: 자, 그래서 이제 1, 2파라는 곳이 아마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3: 아,
4: 그래서
3: 예.
4: 앞에 평야가 있고
3: 네.
4: 여기 언덕이 있고
3: 네.
4: 그럼 언덕에 또 올라가서 공격하려면 공격하는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제가 스페인 가서 봤더니 네. 이게 우리처럼 막 험악하고 높은 산 이런 게 아니고
3: 네.
4: 정말 자연인데 인공으로 만든 것처럼 막 자연 성벽 같은 게 바위가 성벽처럼 쌓이고 뭐 정말 그런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봤는데 아마 세비야 북쪽에 그런 지형을 차지한 것 같아요.
3: 아, 예.
4: 그러니까 양쪽 다 약간 고지 공격하기 힘든 고지에 있고
3: 네.
4: 붙으려면 아래쪽 평야로 내려와서 붙는 거죠.
3: 어, 예.
4: 자 이렇게 되면
3: 네.
4: 양쪽 군대가 붙는데 병력은 네. 카르타고 조금 많은데 뭐 비슷하다 치고요. 이렇게 팽팽하면
3: 네.
4: 내려가서 올라가는 쪽이 지는 거예요.
3: 내려가서 올라가는
4: 양쪽 다
3: 쪽이...
4: 약간 높은 데 있고
3: 네.
4: 아래쪽에 평은 있어요.
3: 네.
4: 그러면 팽팽해 네. 객관적으로.
3: 네.
4: 그러면 먼저 내려가서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하죠.
3: 아, 당연하죠.
4: 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3: 예,
4: 그리고
3: 그렇죠.
4: 스페인 지형이 네. 위로 올라가는 게 그 장난 아니에요.
3: 먼저 구덩이로 빠지는 꼴이니까.
4: 완전히 네. 성벽처럼 돼요. 그러니까
3: 아,
4: 여기는
3: 예, 예.
4: 성을 안 쌓아도
3: 예.
4: 자연성이 너무 많아.
3: 아,
4: 아마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3: 예.
4: 그러니 서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3: 예.
4: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대치만 하는 거죠.
3: 그러네요.
4: 자, 그럼
3: 예.
4: 여기서
3: 예.
4: 한쪽은 토착 부족.
3: 예.
4: 한쪽은 원정과.
3: 아, 토착 부족이 이제 카르타고?
4: 네.
3: 아, 예, 예.
4: 그러면, 시간 질질 끌고, 대치만
3: 네.
4: 하면,
3: 네.
4: 누가 이기는 걸까요?
3: 저기, 홈그라운드.
4: 홈그라운드가 네. 이기는 거예요. 원정과는 자간
3: 예.
4: 시간과 군량이 딸리기 때문에.
3: 그렇죠.
4: 그리고 이렇게 버티면요, 네. 결국은 그 구경하는 부족들이 네. 이기는 쪽에 붙자 했을
3: 붙죠,
4: 때,
3: 붙죠. 어.
4: 토착 쪽에 붙게 돼 있어요.
3: 그렇겠죠.
4: 그 예. 로마군도 천사도 아닌데.
3: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4: 예쁘지도 않은데.
3: 예.
4: 그러니 뭐, 예. 그러니 스키피오 입장에서는.
3: 시간이 조급해지죠.
4: 카르타고군 입장에서는 이게 이 시간은 우리 편이다.
3: 그러네요.
4: 이렇게 됩니다.
3: 예.
4: 근데 솔직히 요구절은 손자병법에 안 나오는데.
3: 네.
4: 제가 전쟁사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했던 애들 치고 이기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마약이야, 마약.
3: 패배의 클리셰인가요? 예, 시간은 우리 편.
4: 물론 자기도 배웠잖아. 전략 전술 쓰고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아 이게 시간은 우리 편이네. 네. 버티면 이긴다. 네, 네. 절대 이거 안 돼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그 참모 중에 정말 전략가, 전술가였던 조민이라고 있어요. 아, 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상황을 봐라. 전쟁에서 좋은 전술이란 가장 적절한 전술이야. 네. 공격이 좋으냐 수비가 좋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적이 분량이 3일치밖에 없어. 네. 우리는 100일치가 있어. 우리는 한 100일은 공략해야 되는 요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3일만 버티면 제대로는 집에 갈 거 아니야.
3: 그렇죠.
4: 이때는 수비가 최선이죠. 네. 이런 말을 해요.
3: 예.
4: 뭐 그것까지 맞아요. 예. 여기서 그걸 분석하는 것까지 좋은데
3: 예, 예.
4: 됐네. 시간은 우리 편이네. 앉아서 기다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상황이 네. 내가 3일을 버티면 이기는 상황인데
3: 네, 네.
4: 그게 네가 3일 동안 앉아있으란 뜻은 아니라고요.
3: 그게 다른
4: 전략과
3: 말이에요.
4: 전술은 다른 거예요. 목표는 그러한데 네. 네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 그러면 그 전략을 세우고 전술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4: 그러니까 전술은 네. 그 전제 하에서 네, 네. 적이 어쨌든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우리가 함락되지 않는 방법을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예. 난 수동적이 되죠.
3: 아, 예.
4: 그러면 쟤들은 무슨 짓을 할 거야? 항상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3: 근데 카르타고는 어땠나요 그때?
4: 글쎄 또 시간 우리 편이다.
3: 시간 우리 편이다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나요?
4: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예.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전술 심리학 같은 건데. 예. 양쪽 이렇게 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내려가요.
3: 스키피오가 먼저 내려갔어.
4: 당연히 벌판
3: 내려가면 불리한데. 예.
4: 근데 일단 정확하게 네. 말씀하세요. 네. 먼저 내려오면 네. 10분이라도 먼저 나가는 놈이 먼저 지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르타군이 먼저 내려오고 했어요. 나중에 내려오겠어요.
3: 나중에.
4: 타중에 나중에 내려오죠. 예. 그래서 항상 로마군이 내려오면 네. 지들이 한 30분쯤에 내려가요.
3: 네.
4: 왜냐하면 이 비탈에서 못 싸우니까 벌판에서 대치를 해.
3: 예.
4: 팽팽해.
3: 예.
4: 그냥 서로 성공을 안 해요.
3: 네.
4: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3: 아, 내려와서도 대치예요.
4: 네, 네가 먼저 오면 왜냐하면 백병전도 공격하는 쪽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뛰어와야 되고 네네. 방어가 아무래도 쉽죠. 특히 이때 얘들이 다 중장보병이 주특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어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 야 급할 게 없는가
3: 내려와서도
4: 우리는.
3: 내려와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4: 네, 그렇죠. 네. 그래도 한 며칠을 5일인가 며칠을 계속 그렇게
3: 네.
4: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나는데
3: 뭡니까?
4: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권을 놓치지 마라.
3: 예.
4: 주도권을 놓고 방심하면 상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3: 예.
4: 그리고 그 상대가 뭔가 움직였을 때 예.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3: 예.
4: 그때부터는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3: 예를
4: 들어서 꼭 먼저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3: 예.
4: 내가 상대가 이렇게 나올 거야. 선빵을 칠 거야.
3: 예.
4: 라고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가 유리해. 이제 할 게 없어. 선빵 해봐. 괜찮아. 그 다음에 역습하면 돼. 그러고서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3: 예.
4: 이때부터 무수한 약점을 노출하게 돼요. 내 습관을 보여주는 것. 내 모습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
3: 그게 딸려나가는 거죠.
4: 예. 그게 약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점과 장점을 왜 우리는 나누냔 말이야. 키가 크니까 쟤는 유리해. 예. 키가 작으니까 분리해.
3: 맞습니다.
4: 그런 게 어디 있어.
3: 이건 스펙이에요.
4: 네. 예. 그 스펙에 불과해요. 근데 그 스펙이 반복되고
3: 네.
4: 안주하게 되면 그냥 약점이 되고.
3: 그게 약점이 되는 거다. 예.
4: 여기서 스키표가 이거를 예. 이제 기가 막히게 쓰기 시작합니다.
3: 아, 어떡해요?
4: 이제부터 주도권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선제적인 주도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3: 네.
4: 당시에 매일 먼저 내려가요.
3: 네.
4: 근데 당시에 이제 중량보병대하고 기병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체로 중장보병이 비싼 군대거든요.
3: 예.
4: 얘들이 정예병이에요.
3: 예.
4: 그러니까 로마 군단병이라고 하죠. 로마도 다 중장보병은 아니지만 정예병인 로마 군이
3: 네.
4: 가운데 있습니다.
3: 그림을 네. 그리고 계십니다.
4: 그리고
3: 정예군이에요.
4: 약한 좀 약한 부대들,
3: 네.
4: 약한 부대들을 좌우에 둬요.
3: 네.
4: 이렇게 되니까 카르타고는 항상 후속 반응이잖아.
3: 네.
4: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3: 30분 늦게 오는데 우리는 약한 부대를 치자라고 하겠죠.
4: 그렇게 하면 공세적이 되는 거죠. 시간은 우리 편이잖아.
3: 그러니까
4: 그렇죠. 똑같이 대응하는 거야.
3: 아, 똑같이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4: 가운데에다가 최강력 중장보병대를 둬요.
3: 아, 그러면은 이제 서로 호각세니까. 네, 그게 이제. 시간 끌기 좋다.
4: 이게 이제 보통 카르타곤, 이걸 아프리카군이라고 그러는데, 북아프리카. 예. 카르타곤 정예병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징발한 애들. 그걸 양쪽에다 약한 보병을 이렇게 둬요.
3: 이러면 또 대치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끌어낼 수 있죠.
4: 계속. 예. 너가 뭐 가운데로 치면 우리도 센 놈으로 받을 거고, 약한 애들로 치면 약한 애들로 받고. 예. 근데 우린 방어니까 예. 유리해.
3: 예.
4: 여기 이제 기병도 있고 한데, 그건 제가 일단 뺄게요. 네네. 복잡하니까. 네.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3: 스키피오가요?
4: 예. 그러니 이제 아예 출퇴근해요, 출퇴근.
3: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같은 대열로.
4: 그럼 가르타고는 늦게 왔다 늦게 퇴근하는 거죠.
3: 정들겠네.
4: 정들어 진짜.
3: 예, 예, 예.
4: 요게 이제 노림수였어요.
3: 스키피오의 노림수니까? 예,
4: 계속 예. 며칠 하니까 나오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 옛날에 한니발이 써먹은 건데.
3: 아, 그래요?
4: 저기 그대로 써먹는데.
3: 예.
4: 아침을 미리 먹고 예. 얘들이 아침 먹기 전에 나가요.
3: 아, 예.
4: 그럼 카르타고군에 갑자기 얘들이 올 일찍 나온 거야.
3: 아, 쟤네 왜 출근을 이렇게 빨리 했나?
4: 밥 먹다 말고.
3: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4: 뛰어나오죠.
3: 예.
4: 이거 백병전할 때 한 끼 굶고 싸우는 거 장난 아닙니다.
3: 아.
4: 군대 가본 분은 알아.
3: 아, 실제로 그 예. 끼니를 굶게 한 게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4: 요즘에 그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고 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적잖아요.
3: 예.
4: 그래서 한 끼 굶고 왜 이래. 근데 저 군대 가서 참업하신 분은 알겠지만 한숙 점심에 한 숟가락 덜 먹으면요. 딱 15분 체력이 먼저 떨어져요.
3: 아, 그럼 매일 서로 아침 먹고 똑같이 만났었는데 네. 스키피오가 한 박자 빨리 움직이니까.
4: 아침 일찍 먹고 나오니까 밥 안 먹고 내요. 허겁지겁 내요.
3: 그렇다고는 빈속으로 나왔다. 예. 허겁지겁.
4: 여기서 네.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네. 제가 작전을 한번 바꿔볼게요.
3: 예.
4: 자, 만약에 로마군이 양쪽에다 강병을 둬요.
3: 그동안과는 달리.
4: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친다고 해요.
3: 예.
4: 그럼 필승이냐?
3: 근데 가운데가 약하잖아요.
4: 아니, 가운데 약하죠. 예. 그러면 카르타고군은 중앙부대를 전진시키면 돼요.
3: 예.
4: 그러면 이 모든 보병전투는 측면을 털리거나 뒤를 털리면 위험하거든요.
3: 아.
4: 그래서 보통 가운데다 강한 군대를 뒀을 때 가운데가 뚫려버리면
3: 예.
4: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치게 되거든요.
3: 예.
4: 아니면 뒤를 막아버려요.
3: 그렇겠네요.
4: 지금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기병이 또 있으니까.
3: 예.
4: 그래서 사실은 양쪽 가운데다 센 애들을 두고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보다
3: 예.
4: 가운데가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3: 그렇겠네요. 예, 어차피.
4: 왜냐하면 이게
3: 배후를 뚫리니까.
4: 초근접전이고 또.
3: 예, 예, 예.
4: 통제가 양쪽은 거리가 떨어지면 중앙부대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3: 예.
4: 이런 식으로 패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3: 예, 예, 예.
4: 그래서 이런 짓을 잘 안 하죠, 보통.
3: 잘 안 하는데.
4: 근데 문제는 네. 이 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야.
3: 아, 그럼요.
4: 이런 장단점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쓰느냐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 저렇게 해도 먹힐 때가 있다?
4: 보통은 네. 이렇게 되니까 카르타고가 네. 늘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3: 네.
4: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로마군이 네. 작전을 바꿔서 로마 정예분을 로마. 양쪽에다 두고
3: 네.
4: 가운데다 약한 군대를 둡니다.
3: 군대. 네.
4: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진영인데
3: 네, 그렇죠.
4: 카르타고는 밥도 못 먹고 허겁지겁 내려오느라고 이런 걸 파악할 틈도 없고 대응할 틈도 없어요.
3: 네.
4: 자, 이렇게 되니까 전투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3: 그렇죠.
4: 이때 로마군이 좌우를 치기 시작해요.
3: 예.
4: 이때도 일부러 벌려갖고 양날개로 쌉니다. 정면으로
3: 예.
4: 들어간 게 아니라 양날개로 쌓아요.
3: 네.
4: 그래서 단숨에 좌우를 허물어버립니다.
3: 아, 그리고 이렇게, 적의 배후로 가나 보다.
4: 그렇게 되니까 중앙에 있는 강한 군대 애들이 벌써 측면이 위협받는 거예요.
3: 아, 걔네가 옆으로 빠지는구나.
4: 네. 이론적으로 되면은 얘들이 이때 가운데를 치면 돼.
3: 예.
4: 그러면 어차피 장군, 그러니까 뭐랄까, 김하정 같은 거죠.
3: 예.
4: 우리도 오른쪽으로 보면 쟤들 오른쪽에서 먼저 깃발 뽑는 애들이 이기는 거다.
3: 예, 예.
4: 이게 이 자체는 예. 이기는 전략이 아닌데
3: 네.
4: 중요한 건 카르타고 군이 지금 그런 것들 할 만한 준비가
3: 정황도 없고 배도
4: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3: 그걸 못하니까 카르타고 군은 오히려 중앙 정예부대가 양쪽으로 막으려고 했을까요?
4: 이렇게 되니까 네. 주도권을 뺏기냐 겁먹고 뒤로 빠집니다.
3: 아, 뒤로 빠져버려. 아예. 아, 끝나버렸네 이미.
4: 그러면 주력이라도 보호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메이션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5대 5인데
3: 예, 예, 예.
4: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적이라는 건 먼저 친다는 게 아니라
3: 네.
4: 정황을 이해하고 움직이냐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군대가 이게 위험.
3: 그게 주도권이라는 거네요. 예.
4: 기업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3: 근데
4: 100% 선점하는 법은 나란 기업은 없잖아요. 우리가 70% 쟤들이 뭐 해봤자. 우린 10%밖에
3: 선호할 게 없어. 때로는 전통적인 그 모범답안이 아니더라도. 네,
4: 그래서 네. 주저앉고 있는 순간
3: 네.
4: 당신의 약점이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3: 아,
4: 그러니까 약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약점이 아니던 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이 포메이션이 카르타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전술
3: 이미 휘둘려
4: 생각이 있냐는 거죠. 예.
3: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배터리 문제로 네. 도구는 사용 불가라고 했고요. 예. 아, 그 요 1파전 2에서 우리가 손자병법과 엮어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4: 손자병법 5편에 병세라는 게 있습니다. 적을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즉 적을 조종해야 된다. 이 조종한다는 것도 또 오해하셔가지고 뭐 스파이를 보내 삼국제나 어디 누가 옆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 물론 이런 것도 하죠.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네. 손자병법의 특징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조종하는 사람은 예. 적이 유혹될 만한 형태를 보여줘서 적이 그것을 따르게 만든다. 스키피어처럼 근본적인 제가 아까 전술 심리라는 말을 썼는데 예. 거기서 유혹거리를 찾는
3: 적이 거예요. 혹할 만한 게 뭔가.
4: 그렇죠. 그러려면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3: 예. 그러네요. 정확히 적용되네요. 예, 1, 2파 전투에. 자, 이렇게 명장 한니발을 묻히는 스키피오 장군의 전투 속 숨겨진 손자병법 이야기를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책도 많이 봐주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미국 등지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머니께 감사와 위안을 주기 위해서 가슴에 눈송이 같이 흰 가비손 꽃을 꽂는다. 이 1925년 5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머니 날이 소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자식으로 쓴 가비손꽃 이게 아마 카네이션을 말하는 거겠죠. 이후 1955년이 되어서 5월 8일이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이 되었고 그럼 아버지 날은 없나? 이런 목소리가 매년 나오면서 1973년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외국처럼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챙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인데 예, 혹시 아직 부모님께 연락 못 드리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한 통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Round, turn on the beach, and then out of town. One last mile, had your own chill. I swept on Hong Hong Yong. Nigga, Bogu, Nuki, Dunce, Sangwa, Nano, yeah. No, but so the chop, but true, but true, don't know Japan. Turn on the beach, and then out of town. One last mile, had your own chill. I swept on Hong Hong Yong. Nigga, Bogu, Nuki, Dunce, Sangwa, Nano, yeah.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라디오 세바시.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행복, 결혼, 출산을 다시 본다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모두 철부지로 만들었나? 책 행복 공부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의 저자이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이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청년들을 철부지로 만들고 있답니다. 너무도 바쁘고 불안정한 이 사회 속에서 정작 정말 해야 할 것들을 미루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김이삼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공과 행복 중에 뭘 더 바라세요? 자, 나는 행복을 더 바란다. 손. 네, 손 내리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성공을 더 바란다는 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공해야지 행복한 거 아닌가? 실패했는데도 행복하다는 거는 혹시 정신 승리 이런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20대 대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능, 외모, 성격, 노력, 부모의 재력, 인맥, 우연한 행운. 자, 이 일곱 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생 1000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50.5%가 뭘 꼽았다? 부모의 재력. 이걸 성공 요인 1순위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들을 함께 조사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이러면 요즘 한국에서 아무나 부모 못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1969년생 제 동갑내기 100만 명 넘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출생할 수는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렇다면은 한국 청년들이 부모의 재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발전주의 모델로 설명하곤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구호는 이제 옛날에는 보면 60년대는 뭐 우리 뭐 근대화, 그 다음에는 세계화, 그 다음에는 뭐 선진화 이렇게 구호는 발전해왔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늘 성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늘 지금의 위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한국 경제의 기로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달려야 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왔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주의는 우리 압축 성장이라는 거 있죠.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쭉쭉쭉쭉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은 개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최초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물질 중심의 어떤 생존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또 불안과 강박도 있고 또 피로를 넘어서서 이제 탈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회로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가 보면 경제력은 뭐 세계 10위권이다라고 하는데 세계 행복도 순위는 늘 50위, 60위권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나라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철부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철부지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철부지의 철은 계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철, 즉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24절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이제 수확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때에 맞게 그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사람,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철부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놀아야 할 때 못 놀고 잘 시간에 못 자고 또 일할 나이에는 또 일을 못 찾고 또 연애할 나이에는 연애 못하고 결혼할 나이에는 결혼 못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도 어느 정도는 또 그 안전한 나이가 있잖아요. 또 그 시기에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재 한국 사회는 철부지 천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철부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이제 뭐 철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시간 낭비 아닐까? 연애도 결혼도 시간 낭비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이제 조급하니까 그렇게 좀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결국 나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굳이 나와서 기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초저출생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보내는 고요한 외침 그리고 저 학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시대의 경고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또 위기는 또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주의 모델에서 좀 벗어나고 또 물질 중심의 어떤 가치관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그 삶을 바꾸는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심야 토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청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제 오늘 삶을 바꾸는 상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먼저 상상을 바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중심의 사회에 다가가려면 우리 스스로도 좀 지속 가능한 행복의 원천을 공부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환경은 분명 이제 사회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물질적인 환경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도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씁쓸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행복을 높이는 대표적인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 학자들이 여러 사례들을 연구해본 결과는 첫 번째는 관계 형성, 두 번째는 몰입, 세 번째는 덕행 이런 건데요. 그래서 관계는 좀 따스한 인간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몰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빠져드는 경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뭐 시계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덕행은 타인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 몰입, 덕행에는 모두 타인이나 이런 몰입 대상과의 이 연결감이 필요해요. 또 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연결감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결국 나를 그리고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에서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안 들면 같이 온 사람들, 특히 뭐 배우자나 가족이랑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제 자신과의 관계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틀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나 혼자 산다 생활족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내 유일한 동거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랑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나에 대한 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 관한 생각은 타인과 사회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대표적인 평가는 어떤 게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보셨죠? 대학 가기 전에. 수능 같은 거. 그러니까 수능 성적. 혹은 뭐 그 전에 내신 성적 같은 거죠. 다 등급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잊어야 돼요. 왜 아직도 나는 1에서 9등급 중에서 특정 등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는 소고기가 아니에요. 소고기는 왜 이렇게 육질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우리는 참 많이 평가받고 비교당했어요. 집안에서 또 이웃들과 뭐 엄친아 뭐 이렇게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비교당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한 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엮여 들어갔고 거기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혼자 있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다. 라면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립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고립은 일종의 관계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고 필요해가지고 어떤 일시적으로 내가 그 고독을 택할 수도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도 가족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도 가족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고출산 시대, 대가족 시대에서 저출생 시대, 핵가족 시대까지 왔는데 앞으로 혹시 핵개인 시대, 무가족 시대가 된다면은 진짜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예상하고 또 바라고 있을까요? 좋은 미래를 그려보려면 현실 진단을 넘어서서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짧은 이야기에서 이 초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모두 모모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먼저 이제 프랑스 작가 로맨 가리의 소설 자기 앞에 생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소수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배경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서로 기대고 삽니다. 이들 중에서 소위 정상적인 가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년이 모모인데요. 이 부모를 대신해서 모모를 키워준 사람이 로자 아줌마예요. 좀 뚱뚱한. 근데 이 로자 아줌마는 사회 그늘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일종의 이제 사설, 위탁 가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의 어떤 친부모로부터 맡겨진 아이들을 이제 키워줘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받는 돈이 끊겨도 그 인정과 사랑으로 아이들 계속 키워주기도 해요. 이제 모모는 이제 3살에 그 로자 아줌마한테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14살까지 로자 아줌마랑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온 모모가 이제 로자 아줌마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자기는 로자 아줌마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이 모모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모모의 이 생각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 우연들 가운데 단 한 개만 달랐어도 나의 탄생은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걸 쓴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인데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했냐면 각 인간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든 출생.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을 돌아보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탄생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이 탄생성이 온전하게 발휘되려면 인간의 활동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조차도 인간의 행위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다. 그 중요성을 한나 아렌트는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소년 모모가 사실 그 14살이잖아.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모는 이 죽어가는 로자 아줌마를 이제 끝까지 소통하면서 곁에서 지켜주거든요. 저출생 시대에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생각하고 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소통하며 좀 돌봐주는 사회, 이런 사회를 그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독일 작가 미하일 엔데 소설 모모인데요. 이 모모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 이번에 소녀입니다. 근데 이제 모모는 이제 폐허가 된 그 옛 원형극장 터에 혼자서 살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아이였거든요. 근데 얘는 경청의 신이었어요. 자기를 찾아온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잠자코 열심히 들어주는 게 특기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의 힐링을 선물한다라는 이런 경험도 좀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빌런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이제 회색 신사라고 불리는 약당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죠. 더 잘 살 미래를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저축해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네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제 소설에는 시간의 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인을 위한 마음의 여유예요. 그 타인을 위한 마음의 여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뺏어간 시간의 꽃을 이 시간 도둑들, 이 악당들의 비밀창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못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바삐, 더 많이 일하는데 차가워지고 덜 행복한 세상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발전주의 모델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성장을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랑 좀 비슷한 거는. 모모가 주인공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모모는 이 지혜로운 거북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시간을 훔친 자들을 이제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시간의 꽃을 되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는 다시 온기가 돌아요. 자,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이렇게 서로 귀 기울여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즐겁게 어울리는 사회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모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예요. 이제 큰 누나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누구나 이제 갑자기 할머니 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보다는 엄마의 엄마라는 뜻, 그러니까 모모죠. 그 모모라는 호칭이 어머니 마음에 좀 더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드린 애칭이거든요. 이제 흔히 이제 행복을 파랑새에 비유하죠. 제 책 제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파랑새는 늘 어머니 어깨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불편한 몸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머니는 계속 정말로 1인 다역, 너무 많은 역할을 혼자서 해내신 거죠. 이제 이렇게 숱한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미래의 희망만을 꿈꾸지도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현재 찾을 수 있고 현재 해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것을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하는데요. 합리적 낙관론자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즐거운 일은 작은 거라도 그냥 미루지 않고 만끽하는 흥부자였어요. 노래방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노는데 이 큰 사위 노래에 호응해 주시는 영상이 참 애틋하고 저는 참 지금도 궁금하고

네, 제가 그쓴 책, 행복 공부,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 쓴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이 3대 가족의 울타리가 답답한 가두리가 아니라 이 행복한 둥지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어쩌다가 이제 초저출생 세상이 됐어요. 그쵸?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생에서 행복한 시간의 비율을 좀 늘리기 위해서 행복을 공부하고 그리고 행복을 향한 행동에 용기도 내고 또 시간도 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소고기가 아니다. 등급을 거부한다. 나는 내가 귀엽다. 앞으로 더 귀여워할 거다. 우리도 이 모모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서로 돌봐주고, 귀 기울여서 얘기 들어주고, 또 누가 노래하면은 옆에서 춤추면서. 제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공감해주신 여러분 모두 오늘 저의 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여야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주요 지역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스튜디오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에 이어서 개헌안 투표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면서 39년 만에 개헌 시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도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이제 시장님이라기보다는 후보님이라고 칭을 해야 하는 거죠? 보름 일찍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더군요.
3: 네.
1: 시민들 직접 만나시고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십니까?
3: 뭐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지지율이 좀 밀리거든요.
1: 아, 여론조사상으로?
3: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뭐 힘내라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뭐 기운이 납니다.
1: 예, 바닥에서 또 직접 시민을 만나시니까 많은 힘을 얻으신다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다른 인터뷰하신 거 많이 보니까 중간 임기 쉬었던 거를 생각하면 사실상 재선 도전이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3: 그렇습니다. 이게 공백기가 10년이나 있던 상태에서 보궐로 들어와서 1년 하고 이제 바로 4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텀 정도는 해야 웬만한 일은 마무리 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시작된 것들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 우리 시장님께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3: 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변화를 이제 좀 완전히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완성하고 싶다 하는 그 뭐 필요성이죠. 일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 정부 돌아가는 걸 보면 조금 긴장도 풀어진 것 같고 조금 뭐 표현이 좀 격하지만 오만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 현 정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말씀이죠.
3: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저는 당연히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은 아 이런 거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이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1: 시기와
3: 절차와
1: 절차.
3: 시기만 논의해서 해달라. 이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시도인데 대통령의 힘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추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자신감이 붙다 못해 이제 조금 좀 오바를 하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종의 뭐 심판까지는 아니라도 경고 정도는 드리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후보들과도 함께 연석회의도 하시고 함께 그렇습니다. 뭔가 성명도 발표하셨던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1: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후보님의 문제에 많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3: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걸으면서 인사를 많이 드립니다. 엊그저께는 석촌호수변을 걸었고 뭐 오늘 점심때는 저 연트럴파크 걸으면서 시민 여러분들을 뵀는데 좀 분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그동안 임기 동안 뭐 하셨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는.
3: 그분도 정신 다 되셨어요.
1: 그런가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세금이 아까운 서울로 표현하면서 본인의 세금 낸 거에 효용가치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3: 글쎄요. 뭐 세금이 안 아까운 서울 만들겠다는 표현은 선거 구호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3: 구청장으로서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3: 서울시의 정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시장이 되시면 누가 되든 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시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의 그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들의 퍼주었던 파이프라인 이게 복원되는데 1년이 예. 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3: 왜냐하면 그 시절에 박 시장님 시절에 일하던 분들이 성동구청에 가 있다가 지금 캠프에 거의 다 가 있거든요. 그때 10년 동안 나간 게 입증되는 것만 한 1조 222억. 몇십 명의 시민단체 사람들이 팀장, 과장, 국장급으로 특채가
1: 예.
3: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빼갔거든요.
1: 야.
3: 이게 복원되는데 불과 아마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1: 예.
3: 그런 의미에서 세금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1: 예.
3: 뭐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구청장 시절에 행정을 하면서 만났던 그 구청장님이 아니시구나.
1: 아,
3: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시장님 계실 때 구청장으로 만나셨던 분이잖아요.
3: 그렇죠.
1: 그 현장에서마다 정원호 후보는 그래도
3: 일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1: 예.
3: 경선 거치면서
1: 변했으니까.
3: 완전히 투사가 되셨어요.
1: 아, 정치 투사가 되셨습니다. 아.
3: 예를 들면 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1: 예, 신통기
3: 재건축 재개발
1: 예.
3: 열심히 했는데 그걸 본인이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 예.
3: 제가 그걸 베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정책 토론하자라고 네.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3: 그게 이제 계기가 관훈 토론이 계기가 됐어요.
1: 아 그런가요? 예.
3: 관훈 토론에서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토론하고 싶어했어요.
1: 양자 토론.
3: 네. 예. 근데 예. 그걸 끝내 거부하시고
1: 아하.
3: 순차적으로 해달라 따로따로.
1: 아하. 예.
3: 그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한판 승부가 아마 뭐 한 시간 반 정도 방송하신다고 들었는데
1: 다 비울 수 있습니다.
3: 그럼요. 통으로 비워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 주제 하면은 심층 토론이 안 돼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시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관심 있는 부동산 문제 같은 거
1: 예, 예.
3: 그런 거 그냥 한 시간 반 통으로 하면
1: 예.
3: 바로 양 후보의 생각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1: 부동산 관련해서 한판 승부.
3: 네. 네.
1: 예.
3: 뭐 그런 식의 토론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네. 근데 오늘 이 기회로 한번 제안을 공개적으로 드려봅니다.
1: 아하. 네. 정원호 후보 한판 승부 합시다.
3: 그렇습니다.
1: 부동산 문제로 좁혀서라도 합시다.
3: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됩니다.
1: 예. 저희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원호 후보 측의 입장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인 거예요?
3: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예.
3: 지금 대통령의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1: 정원호 후보가.
3: 정원호 후보가.
1: 예.
3: 저하고는 좀 틀린 생각이 많아요.
1: 예.
3: 다른
1: 예.
3: 생각이 많아요.
1: 그렇죠.
3: 예를 들면 지금 뭐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1: 맞아요.
3: 대통령께서 지금 나서셨잖아요. 근데 이게요. 오히려 서민들한테 굉장한 폐해가 갑니다.
1: 아, 그런가요?
3: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도 물론
1: 예.
3: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가, 재산세가 늘어나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1: 예.
3: 집이 없는 분들의
1: 예.
3: 경우에도
1: 전월세 사시는 분들
3: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의 몇 번 반복되는 대책 이후에
1: 예.
3: 전세 물량을 완전히 씨가 말랐고
1: 전세가 또 올랐어요? 또 물량이 없으니까
3: 그렇죠.
1: 예.
3: 당연히 오르죠.
1: 예.
3: 그리고 월세는 뭐 더 올랐고
1: 예.
3: 이런 문제 한번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금이 아니라 이제 대출 제한도 그렇습니다.
1: 예.
3: 대출 제한도요. 현금 있는 사람만 서울에 집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식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 예.
3: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의왕에 사시는 분이다. 뭐 과천 사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현금이 생겼다 그러면
1: 예.
3: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1: 예.
3: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월세 물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1: 아, 네.
3: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1: 예, 그렇겠죠. 예.
3: 그래서 이제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오르는데
1: 예.
3: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전혀 동의를 안 하세요. 무조건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 예.
3: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토론해야 됩니다.
1: 아, 그래서 좀 유권자들, 서울 시민들이 정확히 비교할 수 있고 선택에
3: 네.
1: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
3: 네.
1: 정식으로 제안하신다 이런
3: 네,
1: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흐름은 약간 후보들과의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1: 그러나 초반보다는 그래도 격차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 있긴 한데.
3: 뭐 그런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1: 후보님은 막판에는 그래도 초박빙 선거로 끝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더군요.
3: 보통 서울 선거가 늘 그래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네.
3: 여야 간에 누가 앞서든 간에 한 예. 10% 정도
1: 차이가 나다가
3: 예. 결국은 마지막에는 한 2, 3% 안쪽으로 다 결론이 났어요.
1: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는 경우도 되게 부터 박빙 승부가 됐던 적 꽤 있었던 것 같아요.
3: 2010년 선거가 그랬죠.
1: 한명숙 후보. 네, 네. 한명숙 후보와.
3: 막판에 그랬다. 아주 박빙으로 제가 이겼죠.
1: 그렇죠. 예. 네. 그 이번 선거도 그러면 막판에 박빙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3: 뭐 저는 그렇게
1: 예측하시는데. 뭐
3: 기대, 희망 섞인 기대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1: 예.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에 맞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3: 결국에는 아마 두 후보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겠죠. 처음에는 실력. 처음에 이제 뭐 출신 당이라든가 예. 정치 지형.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좀 힘들 정황이
1: 국민의힘 입장에서
3: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엄 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예. 1년 반 됐고 신정부 출범하고 1년 내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1: 집권 여당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3: 뭐 상당한 지지율을 또 입치권 초기에는 유지하니까요.
1: 예. 예.
3: 뭐 그런 걸 업고 승부를 하는 후보를 이기기는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지만 아 그러나 이제 막판으로 가면 과연 서울시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되거든요.
1: 예.
3: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 회고적인 예, 과거에 뭘 했느냐를 놓고 평가를 한다면
1: 예.
3: 지방선거는 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사람이구나 어떻게 할 사람이구나
1: 예, 예.
3: 이게 판단 근거가 되니까
1: 예.
3: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장도혁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3: 네.
1: 전국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네. 그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3: 뭐 여전히 마찬가지죠.
1: 어. 네,
3: 되도록이면 후보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1: 예.
3: 브랜드로
1: 예.
3: 후보자의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게
1: 예.
3: 가장 뭐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또 후보님이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해서 이번에 자제해달라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자제하셨더군요.
3: 정말 그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1: 예, 예.
3: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동기고
1: 아,
3: 예, 정치를 예. 같이 해왔기 때문에
1: 예, 예.
3: 친구한테 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여준 셈이 돼서
1: 예.
3: 너무 뭐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아, 그 이후에 따로 연락하신 건 없으시고
3: 그냥... 연락 예, 못했습니다. 예, 연락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1: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돌아가서 후보님께서 미래에 대한 얘기로 결국 후보자 어떤 유권자들 선택이 갈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오선이다. 그 오선 시기나 하시면 뭘 더 하실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오세훈의 미래, 이번에 그리신 미래는 어떤 서울시의 미래가 있을까요?
3: 제가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1: 예.
3: 사실은 10년 쉬고 돌아와서 지금 한 텀 한 셈이 되기 때문에
1: 예, 예.
3: 첫도 보궐선거 들어왔을 때는 극심한 여소야대라서 하고 싶은 일을 착수하기가 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1: 예, 예.
3: 아, 그래서 한 4년 이단 셈인데 예, 시작된 일들이 많은데 아직 착공도 못한 게 많습니다.
1: 예.
3: 청사진만 그려놓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민선대위 띄울 때 우리 도와주신 분들은 제가 주로 약자와의 동행 쪽에 비중을 많이 둔 시정을 펼쳤거든요.
1: 예.
3: 예를 들면 뭐 디딤돌 소득 덕분에 새롭게 의욕을 가진 분들 또 뭐 서울런 덕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청년
1: 예.
3: 또 동행식당이라고 있습니다.
1: 예, 예.
3: 노숙인 쪽방촌에 과거 같으면 배급을 했는데
1: 예.
3: 이제는 드시고 싶은 식당 드시고 싶은 메뉴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아주 그 자존감이 향상이 되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1: 예,
3: 이런 분들 예. 모시고 시민선대위 구성했거든요.
1: 예, 예.
3: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니 해도 아까 부동산 말씀을 많이 하셨고
3: 네.
1: 집 있으면 세금 지옥, 집 없으면 월세 지옥이다 이런 말씀도
3: 네.
1: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세훈표 부동산 공약 무엇이 될 것이냐? 닥치고 공급.
3: 네.
1: 사실 이 공급이
3: 짧게
1: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3: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닭공
1: 예, 예.
3: 뭐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1: 축구 용어이긴 한데요.
3: 맞습니다.
1: 예, 닭공 공급.
3: 주로 대통령께서 구사하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책이거든요.
1: 아, 예.
3: 근데 그래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1: 예.
3: 공급이 충분한 것이 중장기 확실한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1: 어.
3: 근데 과정에서 약간 가격을 부동산 시세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예.
3: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1: 아.
3: 지금처럼 실수요자들이 꼭 그 실거주할 수 있도록만 하게 되면은요.
1: 예.
3: 여기에서 오는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 예. 예.
3: 장특공을 이제 폐지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면서 빨리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되면 예. 그 판 물건을 현금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일본에 주식해서 번 분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서울에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문제입니다.
1: 예.
3: 신혼부부들은 어차피 현금을 쌓아놓고 결혼하는 게 아닌 이상
1: 돈이 없어요.
3: 그렇죠. 부모님한테 예. 물려받은 분들이 아닌 이상 예. 은행 대출을 통해서 뭐 예.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를 논의되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이용하는 분들조차도 대출 제한이 걸려 있어서 결혼을 미루고 늦추고 그리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미리내 집이라는 게 장기 전세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시중 전세가보다 훨씬 낮거든요.
1: 예.
3: 이것조차도 자신이 없어서 경쟁률이 확 낮아졌습니다.
1: 예.
3: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1: 예.
3: 이제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예, 고쳐나가야죠.
1: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수요 억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정책을 하는 이유를 보면 서울 강남 등을 벗거나 전체적인 평균을 올라도 너무 올랐다.
3: 이거는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라도, 제가 예.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1: 예, 예.
3: 이건 초단기 대책이다. 길게 갈 수 없는 정책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1: 예.
3: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 대통령의 속뜻을 선거에 맞춘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선거만 치르고 보겠다는 거지
1: 예.
3: 선거 이후에 계속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1: 예.
3: 계속해서 전세는 시가마를 거고 임대료는 오를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 월세로 전세가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1: 예.
3: 제일 피해보시는 분들이 중산층 서민들이시거든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로 해결하시는 거는 하책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 예.
3: 정원 후보께도 내 말에 동의하면 대통령께 친하시다 그러니까
1: 친하시다 하니까
3: 후보라고 하시니
1: 예. 예. 예.
3: 시장 되기 전에라도 건의를 하는 게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 예. 또 후보님 그 제시한 정책 중에 하나가 2031년까지 31만 원을 공급하겠다.
3: 네.
1: 서울시네.
3: 정책이 아니라요.
1: 아, 정책이 아니라.
3: 지난 4, 5년 예. 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해제했던 389구역
1: 예.
3: 42만 가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박 시장님이 다 해제를 해버리고 가신 바람에
1: 예.
3: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중공 물량이 없잖아요.
1: 예.
3: 그게 다 그 5년 뒤, 10년 뒤에 후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을 하고
1: 예.
3: 한 400군데 가까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 예.
3: 지금 전체 돌아가는 구역이 뭐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합해서 578구역을
1: 아.
3: 지정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1: 예.
3: 앞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저 구역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죠.
1: 예, 예.
3: 어쨌든 그 물량 중에 31년까지, 2031년까지 착공이 31만 가구 되도록 돼 있어요, 이미.
1: 착공이라면 삽을 뜬다는 얘기인 거죠?
3: 그러니까 이주시키고.
1: 이주시키고.
3: 이주를 아. 해야 허물고 착공할 거 아니에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진도가 거의 아마 한 5분의 4 정도 나간 물량이.
1: 아, 예, 31만
3: 그러니까 공사해갖고 입주만 하면 되는 물량이
1: 예.
3: 31만 가구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8만 7천 호가 신규 물량입니다.
1: 그러니까
3: 신축 주택이 예. 8만 7천 호가 생기는 거예요.
1: 예.
3: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근데 11호 대책이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1: 어떻게 방해하고
3: 왜냐하면
1: 있습니까?
3: 왜냐하면 예?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동시에 하셨거든요.
1: 아, 맞아요. 예.
3: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완전히 제한이 되고요.
1: 그 수요가 없을 수 있고.
3: 그러니까 예. 이주를 못 나가요.
1: 아.
3: 돈 쌓아놓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예.
3: 집에서 나가야 허물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상이 걸린 게 한 8만 가구 됩니다. 올해 중에.
1: 어허.
3: 큰일 났습니다.
1: 예.
3: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면요.
1: 예.
3: 안에서 갈등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가야
1: 예.
3: 내가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데,
1: 예.
3: 이게 제한이 걸렸네?
1: 예.
3: 그럼 못 팔잖아요? 그럼 예. 난 이거 반대해요.
1: 아하.
3: 진도 나가는 거를 반대한다고요.
1: 아하.
3: 그래서 조합 내에 갈등이 생깁니다.
1: 그 조합은 뭐 재건축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3: 거죠? 재건축, 재개발.
1: 재개발.
3: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거의 방법이 없잖아요.
1: 예,
3: 빈 땅이
1: 예.
3: 없으니까.
1: 아하, 예.
3: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1: 예.
3: 물량을 공급하는 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1: 예.
3: 그게 지금 11호 대책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1: 예.
3: 이 절규를, 현장의 절규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전 후보는 빌라 오피스텔 대책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시장이 민기 동안 공급이 줄었다. 뭐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신가?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 마무리 지면요. 예. 아파트를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계획이 순항하다가 이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니까 정원호 후보께서 초점을 슬쩍 빌라 쪽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좋다. 그건 그렇다 치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은 빌라도 안 짓고 뭐 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신 건데요.
1: 예.
3: 사실 이 부분도 한판 승부에서 판을 벌려주시면 정말.
1: 부동산 토론, 1시간 반, 90분 토론.
3: 말이 많은 건데. 예. 빌라를 서울시가 짓습니까?
1: 그렇긴 하죠.
3: 민간 건축업자가 짓는 거잖아요.
1: 예, 예.
3: 민간 건축업자의 사업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위축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깡통전세.
1: 예.
3: 전세 사기.
1: 예, 예.
3: 이게 22년도에 생긴 겁니다.
1: 빌라촌 중심으로 생겼죠.
3: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생긴 일인데
1: 예.
3: 왜 생겼냐. 원인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1: 예, 가격이. 예, 예.
3: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그거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내렸어요.
1: 예.
3: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됐잖아요.
1: 아하.
3: 전세가가 높은데 아파트 가격이 내렸으니까. 전세는 들어와 있는 보증금 액수는 정해져 있고.
1: 예.
3: 그래서 이거를 내드릴. 돈을 보증금을 반환할 힘이 여력이 줄어들어서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1: 예.
3: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전세 값이
1: 올랐죠. 예.
3: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3: 분양도 MZ 세대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보면서 어 이거 빌라 들어가면
1: 큰일
3: 나구나. 해서 수요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1: 예.
3: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장 상황이 빌라를 짓던 민간업자들이 전부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동구청장 하시면서 본인도 다 지켜보셨습니다. 절 공격한 논리대로 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빌라가 늘었나?
1: 지금 저랑 토론하시는 것. 제가 지금 정원호 청장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잘하실 말이, 것 같아요.
3: 제 말이 맞잖아요.
1: 잘 들려요.
3: 성동구는 예. 빌라를 지었나요? 그때? 서울시장이 무슨 수로 빌라를 짓습니까?
1: 예.
3: 다만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1: 예.
3: 아니면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분위기를 북돋는 게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할 일인데
1: 예.
3: 그거는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1: 예.
3: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정치인 다 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1: 됐다.
3: 그때 일할 때는 이렇게 억지 쓴 적이 없거든요.
1: 예.
3: 근데
1: 예.
3: 요즘에는요.
1: 예.
3: 이런 말씀을 너무 난발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왼쪽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앉으셔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판 승부가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문제
3: 네.
1: 많이 들으셨죠?
3: 네.
1: 감사의 정원이 거의 준비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3: 한 며칠 뒤면 이제 완공됩니다.
1: 아, 그렇군요.
3: 그것도 한 달 전에 할 수 있었는데
1: 예, 그런가요?
3: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 내리는 바람에
1: 아, 그래요?
3: 그 바람에 한 달 늦어졌어요.
1: 아하, 오늘 12일로 예정됐었던 네. 것 같은데
3: 네.
1: 예, 그럼 감사의 정원 실제로 보면 시민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3: 굉장히 감동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아, 감동.
3: 예. 어저께 보니까 정원호 캠프 쪽에서
1: 예.
3: 중책을 맡고 계시는 그 뭐 본부장님들
1: 예,
3: 이런 분들
1: 예.
3: 국회의원님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1: 예.
3: 좌파 쪽 시민단체하고 같이 나오셔서 아니, 그렇습니다.
1: 예, 진보라고
3: 나오셔서 예. 왜 이거 제가 좌파라고 표현하냐면
1: 예.
3: 극우 세력에 대한 뭐 극우 구애용
1: 아,
3: 극우에
1: 예.
3: 대한 구애용
1: 아, 감사의 정원이다.
3: 뭐 사업이다.
1: 아,
3: 이렇게
1: 예.
3: 정의를 해서 제가 좌파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1: 아, 예, 예, 예.
3: 아니, 그 공간이요. 한국전 때 전사한 한국 젊은이들, 외국에서 와서 전사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피를 흘린 그 젊은이들에 대한 감사, 이것을 표하는 상징물을 만들고 그 지하 공간에는 그 도움받던 나라가
1: 예.
3: 그동안 번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1: 예, 예.
3: 이런 상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예, 예.
3: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 극우입니까? 이건 정말 그 정신세계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예. 방해하고 폄하하고 밧두로총이라고 자꾸 뭐 전쟁을 연상시킨다고 폄하를 한다든가
1: 예.
3: 이거는 저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에요.
1: 예.
3: 이념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물로 보여드리는 것이 과연 그게 극우에 아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건가요?
1: 직접 와보라.
3: 가보시면요. 예. 아, 이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방문하도록 수업을, 예. 현장 방문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부심이 뿜뿜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만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네. 예, 이번 선거 임하는 각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네,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아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 혹시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보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 예. 자, 정원 후보와의 한판 토론은 저희가 준비해서 성사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0: 예,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에 코너 여의도 내전 할 텐데요. 자, 먼저 함께하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우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자, 그리고 늘 함께하는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일단 서울, 부산, 대구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점차 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한규 의원님?
1: 뭐 저희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예. 뭐 민주당에 유리하다, 뭐 압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예. 뭐 기본적인 보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결국 어느 정도는 결집할 수 있다.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여론 모두 한쪽에 너무 힘이 세지면 균형을 맞추고 싶은 심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뭐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잘못을 해도 일단 저희한테 더 엄격하게 잣대가 지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0: 조심해야죠.
1: 아, 조심해야죠. 선거 때는
0: 겸손하게.
1: 네, 겸손하고 예, 예. 뭐 후보들은 결국 본인들이 부각되고 싶은 거지 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으로 본인의 선거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0: 예.
1: 예. 하여튼 겸손하게 예. 네. 발언도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0: 예,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얘기였고요. 예. 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현 상황 또 선거 경험 많으시니까 흐름을 읽어보세요.
2: 그 이제 공천이 뭐 양쪽 당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0: 예.
2: 결집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점수를 딴다기보다는 사실 민주당이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0: 예.
2: 실수가 많았어요. 조금 오만했던
0: 김한규
2: 거죠.
0: 김한규 의원님 실수가 아니고
1: 많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고.
2: 아니 김한규 의원님이 네. 이제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0: 예.
2: 그 낮은 자세가 이제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공소 취소 그 특검법 발의도. 그거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법안이거든요.
0: 예.
2: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은 선거 전에 해야 되는데
0: 예, 예.
2: 선거 이후로 미뤘단 말이에요.
0: 아하.
2: 그거는 여러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0: 아하.
2: 이거는 안 된다, 미뤄달라
0: 예, 예.
2: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취소 그 특검법 발의한 것도 그렇고
0: 예.
2: 그다음에 또 막말이 계속 좀 이어졌잖아요. 오빠 논쟁도 있었고.
0: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악수 논쟁도
2: 예, 여기
0: 있었고.
2: 쭉 있어요. 또 예. 박성준 의원은 또 공소취소 이거 국민 대다수가 모른다.
0: 예.
2: 뭐 이런 식으로.
0: 예, 예.
2: 예.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그런 그 좀, 너무 좀 오만했고, 이런 게 겹쳐지면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아하. 합니다.
0: 예. 박원석 의원님 입장에서는
4: 그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0: 예, 예.
4: 영남 쪽에
0: 그렇죠.
4: 그 격차가 좁혀진 게 좀 두드러지잖아요.
0: 그렇죠.
4: 대구. 수도권은 아직 그 정도는 부산. 아닌 것 같은데.
0: 예.
4: 근데 영남은 원래 보수 지지층이 더 많습니다.
0: 예.
4: 그러나 이제 윤석열 내란 이후에 그분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체로는 이번 선거에 뭐 투표를 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0: 예.
4: 선거 구도가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의 보수 분열 양상이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권의 실책, 다소는 이제 뭐 오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
0: 예.
4: 이런 게 이제 보이면서 그분들이 약간은 결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깨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예.
4: 근데 선거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4: 그러니까 우류편을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0: 예.
4: 상대편이 투표장에 똘똘 뭉쳐서 많이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0: 아하.
4: 사실 그런 상태였거든요.
0: 예, 예.
4: 보수 지지층들이.
0: 아하.
4: 근데 이제 그런 보수 지지층들이 약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당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고. 야당으로서는 뭔가 추격의 의지를 가질 만한 그런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 하나만 꼽는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4: 그리고 그 이전에 예고편으로서 국정조사에서 보인 모습이 여당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들의 반감 이런 것들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0: 예.
4: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이제 부동산 논란이 격화되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측면인 것 같아요.
0: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고 부동산 문제 정원 후보 나오면 한판 승부에서 1대1 토론 양자 토론 하자 나와라 90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 들으셨죠?

0: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토론을?
0: 왜 이렇게 도망다녀요?
1: 저거는 뭐가?
0: 1대1 토론을 예. 하자고 하는데 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예. 아마 캠프끼리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예.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도망가는 것이고 자신 없다는 모습이고 선거 때는 어떻게 됐던 간에 후보자들이 나와서 본인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게 유권자들한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예.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되게 뭐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예. 라디오 방송 한 번 안 났었어요.
1: 났죠.
0: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1: 저희도 엄청 노력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1대1 토론도 굉장히 그때는 뭐 논란도 많았지만 예. 피했었거든요. 느낌상. 근데 정원호 후보도 보면은 안 해요. 그래서
1: 선관위에서 정한 거는 있는 거
0: 그것만 하는 거죠. 왜 그거는 예. 안 하면 안 되니까. 아. 이건 법적으로 하게 예. 돼 있으니까 그거 외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후보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유권자들은 보고 싶었는데 그걸 일단 피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의 모습이 보이고 예. 아까 뭐 김한규 의원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아까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특검 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거는 거시적인 거고 아하. 미시적인 것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1: 또 뭐가
0: 아니 오만하세요? 서울 부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서울하고 부산 보면은 하정우 후보가 뭐 선거 경험이 없다고는 했지만은 뭐 손털기 약수하고 손털기 했던 그런 모습 오빠라는 거 그거 미시적인 거죠. 후보들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컨설팅 논란 많이 됐지 않습니까?
1: 아, 시장에서
0: 예. 어떻게 그 상인 자체가 상인 인터뷰도 나왔잖아요.
1: 예, 예.
0: 자기 깜짝 놀랐다고.
1: 아.
0: 예? 이게 뭐냐고 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컨설팅이나 받으라고 하는 게 되냐.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리고 모든 작은 틀에서 이런 오만함이 비춰지는 모습이 저는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하신 말씀이
2: 이런 데서 강하게 반박하면 안 좋습니다.
1: 아, 겸손하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2: 네. 아니, 뭐 반박해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빠득빠득 잘못도 안 했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1: 예, 예, 예.
2: 네. 낮은 자세로.
1: 근데 오늘 국회에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 이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개헌, 39년 만에 정말 부문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2: 네.
1: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면서 이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울먹거리시기도 하시고.
3: 시사한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2: 그리고 여야 합의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그냥 투표를 해라.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헌법상 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1: 예.
2: 다른 국회의원들이 하는 투표랑 다르게 이거는 아예 투표용지에 김한규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1: 아하.
2: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라라는 건데
1: 예.
2: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로 안 들어오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꾸 민주당의 선거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1: 예.
2: 이제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 개헌특위도 하자고 하고 여러 번 야당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논의 과정은 다 없었던 것처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이제 의장의 단독 처리 내지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뭐 이런 얘기라고 게다가 또 선거 끝나 그 투표하고 났더니 투표를 오늘 못했는데 끝나고 예. 났더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이 해외 순방하는 것 같고 졸업여행 가는 거 아니냐라고
1: 아.
2: 대변인이 공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1: 아.
2: 이런 걸 보면서 모욕감을 느낀 거죠.
1: 아하.
2: 네.
1: 김효우 의원님 계셨으면 투표하셨을 것 같아요.
3: 아니요.
1: 아니요. 아니요.
3: 저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 개인적으로
1: 아, 그래요? 반대하세요?
3: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민주당이 주도한 예. 그 개정안을 보니까
1: 예.
3: 비상기업 자체를 거의 무력화시켜놓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완전히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1: 예, 예.
3: 그리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작이나 침략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은
1: 예.
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비상한 시기에는 그 대통령이 그 발동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 승인 또 국회 해제에 의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아예 무력화됐더라고요. 그 점은 저는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1: 예, 예.
3: 그리고 그 개헌이라고 하면은요. 아, 정말 여야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모양새 좋게 예, 예. 네, 같이 들어가서 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은 졸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2: 아니 그 개헌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 예.
2: 비상계엄을 무력화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그거는 지난번에 12.3 계엄 때 저희가 국회 표결하려고 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재발됐을 때 우리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친위 구태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지 비상계엄을 못하는 건 아니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내리면 국회에서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3: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 여야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굉장히 표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예. 신속함이 떨어질 수 있다.
3: 예.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되
1: 예.
3: 그 여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국회가 모든 걸 다 한다?
1: 아.
3: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 또 할 게 너무 많아서 현안으로 가도 될까요?
3: 네. 네.
1: 예. 예. 자, 지방선거. 후보들마다 지금 지역 원로 영입도 이루어지고 후원회장 뭐 굉장히 많이 영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 정영근 전 의원을 위촉해서 논란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안 검사 출신이고 국정원 안기부죠. 안기부에서 일을 했었고 고문수사 지휘 의혹, 과거에 또 부정선거 발언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파괴는 분대장이다 이런 표현도 했던 분인데 어떻게 해도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이 됐을까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분도 있고 다만 북갑에 3선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4: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 예.
4: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어디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를 보니까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1: 예.
4: 지역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다.
1: 신망이 크다.
4: 네, 3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엄 이후에 지금 보수 재건이라는 나의 정치적 방향에 동의한다. 그분이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동의하는 사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예.
4: 근데 저는 너무 몰 역사적이고 편의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영근 그 전 의원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1: 예.
4: 보수 내에 여러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카테고리상 전두환 카테고리입니다. 이분이 83년도에 안기부에 가가지고
1: 예.
4: 공안수사단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공안통치와 고문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책임이 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 서경원 전 의원 고문에 직접적인 그 연루된 책임이 있고
1: 예.
4: 나중에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이분이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지
1: 예.
4: 그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까지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 단 한 번도 그걸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경원 전 의원의 고문 그 피해 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이분이 그 고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데
1: 예.
4: 그런 분을 후원회장이라지만 후원회장이 뭐예요? 정치적 후견인이거든요. 임명하는 거는 결국에는 윤석열과 결별했지만 전두환과 손잡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과연 한동훈 후보가 말해왔던 보수 재건이냐, 새로운 보수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혹은 타협이 가능한 그런 일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고문과 쿠데타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1: 예.
4: 전두환 씨가 말년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전두환을 정치적 후견인으로 둘 수 있습니까? 친일파가 해방된 다음 날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한다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복권이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몰각하고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북구에서 표 좀 더 얻겠다고
1: 예.
4: 그것도 박민식 후보하고 경쟁해서 표 좀 더 얻겠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1: 이재용 의원님도?
0: 저도 이건 해석을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왜 했을까? 나오는 그냥 제가 그쪽 캠프였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가? 아니면은 지금 한동훈 그 후보는 어찌됐던 간에 보수 진영에서는 뭐 찬반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다른 쪽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뭐 이거 약간 근시안적인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실수 아닌 실수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 자체가 예. 이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최소한 그 주위에 캠프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거고 선거는 또 뭐 후원 회장을 한다고 해서 뭐 약간의 뭐 심벌은 될 수는 있겠으나
1: 상징
0: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요.
1: 예, 그러니까
0: 상징성은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워낙 그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선거가 이제 계속되면은 예. 이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지는 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선거 복귀가 되면 후원 회장이 네. 보이겠냐, 후보가 보일 것이다.
2: 네. 저는 선거에서는 그 상징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이 뭐냐, 공안검사 출신을 모신 건 떠오르는 건 역시 한동훈도 그냥 검사 출신이구나, 박민식 한동훈 다 검사 출신이구나라는 예. 생각만 드는데요. 예예.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을 찾아보다 너무 많아갖고 다 못 썼는데 윤석열, 김기춘, 예. 권성동, 황교안, 정영근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그냥 국민의힘의 주류 법조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결국 한동훈도 결국 그 라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 이 사람이 공안검사로 엄청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한동훈은 아니 뭐 검사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2000년도에 예. 사법연수원 앞에 정영근 의원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편의점에 가는 길에 오. 갑자기 검사들이 가득 있고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긴급체포를 하러 온 거예요. 정영근 의원을. 아하. 그때 뭐 언론 그 조작 사건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영근 의원이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도 당사로 도망가서 네 번인가 영장 발부되고 끝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 나중에 유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검사 출신 정치인이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됐는데도 당사에 들어가서 거부할 수 있지? 국회의원은 이래도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사 출신이 이러는 건 저는 되게 보수의 허구라는 생각이 그때 딱 느껴서 아주 강인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 정영근이 다시 2026년에 소환됐다라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그걸 예. 다 알고 있는 세대인데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이라는 상징으로 모셨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1: 그래서 됩니다. 이제 10일 일요일 주일 오후 2시에 한동훈 후보랑 박민식 후보 개소식이 동시에 열려요. 같은 시간대에 열리고 심지어 거리도 한 600m, 650여 미터 차이인가? 뭐 굉장히 가까운 예. 데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많이 갈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친한 예 의원들에게 이번엔 머리서 마음만 전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친한 예 의원들 개소식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반면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는 장동혁 당대표도 가고 뭐 그런다고 해요. 어떤 풍경이 예상되시는지. 박 의원님.
4: 한동훈 후보는 뭐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런 판단이고 그거는 뭐 틀린 판단은 아니죠. 예. 그 경쟁에서 뭐합니까. 그게 의미 있는 경쟁은 아니고 그로 예. 인해서도 징계가 어쩌니 윤리가 어쩌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선거 중에 벌어지면 선거에 대한 집중도만 떨어지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들을. 할 것이다. 같아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지금 믿을 거는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고. 이 두 가지만 지금 내세우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한동훈 후보는 성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1: 단일화.
4: 선거 막판에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4: 본인이 앞서고 있고 앞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결국 이게 될 거냐, 단일화라는 게. 그러기에는 적대감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양쪽의 지지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설령 단일화를 해도 온전히 흡수가 안 되는,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1: 예.
4: 뭐 어차피 시너지도 없고, 그래봐야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왜 해? 2년 있으면 또 총선인데. 이런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구도만 유지하면.
1: 호재.
4: 사실은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죠.
1: 우리 김영호 의원님 그 자전거 타고 막 북까지 가시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소식 가세요? 이번 주일에
3: 저는 교회 갑니다.
1: 아, 가세요?
3: 네, 오늘 밤에 이제 가는데.
1: 오늘 밤에 가요.
2: 어, 만덕이 동생 만나요. 네.
3: 제가 처음에 말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1: 말을 타고 가요?
3: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말 전용 도로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자전거 타고 갔었죠.
1: 네. 영상 잠깐 준비돼 있는데 잠깐 아, 볼게요. 예. 네, 잠깐 볼게요.
3: 자전거 타고 갔다가
5: 북구입니다.
3: 왔죠. 아. 버스 타고.
5: 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가지고 예, 김영호 확실합니다. 저기 만덕이 동생 얼굴이 보이네. 만덕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저. 아이고. 야, 여기, 잠깐만. 아이고.
1: 야, 지금 사이클 타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박원석 의원님의 진단입니다. 아, 해당 행위, 사이클 해당 행위.
3: 예, 아무튼 가서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개소식도 예.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철저하게 이제 북갑 주민들 위주로 치르겠다.
1: 아.
3: 그래가지고 현역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소위 친한계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다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가더라도 완전 외곽에 있어야 되고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1: 예.
3: 그게 맞습니다. 북갑 주민들하고 치르는 게.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에 딱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1: 아.
3: 예, 박민식 후보 쪽은 완전히 당세를 얻고 뭐 4선, 5선 의원들 장동혁 대표 예. 포함해서 그렇게 올 거고 여기는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 위주로 치른다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1: 우리 같은
3: 언론에
1: 우리
3: 이제 같은 피하기
1: 사람?
3: 위해서
1: 그렇지.
3: 아 이제 전직
1: 의원.
3: 네, 그냥 마음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 같은 보수의 범주입니다만은
1: 예.
3: 저는 미래냐 아니면은 뭐 윤어게인 세력 그 결집
1: 예. 예.
3: 그 두 가지 세력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운 거예요.
1: 어.
3: 우리 박원식 의원님 말씀
1: 박원석
3: 맞다나.
1: 의원님?
3: 예. 네, 박원석 의원님 맞다나. 지금 그게 3자 구도인데 이게 현실 정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세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3: 예. 그런 그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초 남았는데.
2: 아니, 뭐, 한지하 의원만 이제 한동훈 후보 도와주다가 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한계 의원만 부각되기 때문에 안 오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 좋죠. 예.
1: 그런 의미에서? 예. 아, 알겠어. 박정희 아파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2부에서도 여의도 내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분방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저녁이네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나왔었는데 오늘 가족들끼리 또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대한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신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의 숫자만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나를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해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고가다리,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새섬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 하나 무게가 얼만데 이런 사람들을 가득 태운 자가용 버스에 물건 잔뜩 실은 트럭에, 이런 차들을 끌고 가는 견인차에, 아, 이 무거운 걸 어떻게 견디며 버틸까요? 이런 고가다리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도 있죠. 바로 우리 부모님. 그 위에 올라타 있을 땐 모르지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그동안 어떻게 이겨내왔을까 놀랍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무게를 이고 지고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라라랜드 시작합니다.

0: 식물의 뿌리는 핵에서 물을 빨아들인 뒤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전달해 줍니다.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은 뿌리에서부터 시작이죠. 근원, 근간, 근본 모두 뿌리 근자가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잘 흔들리지 않고요. 단단하게 자라나는데 기꺼이 나의 뿌리가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 안 계시면 우리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만큼 잘 자랄 수 있게 뿌리가 되어준 어머님께, 아버님께 또는 그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오늘만큼은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최현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주말 세일 품목 알아볼 거고요. 자, 변함없이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날씨 이야기. 7월 하순에 칸쿤을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해초가 없는 곳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그때쯤 되면 풀라야 될 카르멘도 호텔존도 해초 때문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멕시코의 한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는 비단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우리 한인들만의 우려는 아닙니다. 멕시코 카리브해에서 해초가 번성하면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월드컵 특수를 눈앞에 둔 멕시코 관광업계는 성수기를 앞두고 퍼지는 해초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초는 아름다운 해변을 망치는 주범으로 해변에 닿는 해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름다운 청록색 바다를 걸쭉한 갈색 수프처럼 변모시키는데 무엇보다 썩어가면서 황화수소 가스를 방출을 해 달걀 썩은 냄새를 유발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죠. 해초는 대체로 무해하지만 눈, 코, 목을 자극할 수 있고 천식 환자에겐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변에 주적인 해초가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카리브해로 속속 퍼지고 있습니다. 카리브 해안을 관할하는 한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최근 140개 해변 중에 15곳을 적색 구역으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극심한 해초 축적 탓에 재기능을 못하는 해변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푸에르토 모렐로스는 특히 심각하다고 해요. 관광 명소 캔쿤과 플라야 델 까르멘 사이에 낀 예쁜 해변 마을인 이곳의 바다는 이미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발길에 차이는 건 바스러지는 은빛 모래가 아니라 축축하고 거칠거칠한 해초 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멕시코의 관광지들은 월드컵을 앞두고 아름다운 해변과 그럴싸한 호텔 사진으로 관광객을 유혹하지만 현실은 재앙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푸에르토 모롤레스에 정착한 케빈이라는 남성은 사진을 보고 관광지를 찾는 건 인터넷을 통해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며 사진은 예쁘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노클링을 마치고 뭍으로 올라온 캐나다 관광객 또한 사람들이 이 끔찍한 모습을 본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해변을 따라 위치한 여러 식당 주인도 방문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캔쿤 리비에라 마야에서는 대형 호텔 밖 해변에서 트랙터들이 해초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부유식 차단막이 해초의 해변 유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킨타나 로즈는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 지역의 관광 수입은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 해변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 밀려오는 해초의 양은 불길해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에는 대서양에서 사상 최대치인 1,360만 톤이 감지가 됐으며 이 중 약 10%가 멕시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서해로 놀러 가면은요 미역 줄기 같은 이 해초류 때문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자꾸 발에 감겨 싫었지만 해조류가 이 몸에 좋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귀찮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네요. 외국인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캔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비행시간이 길지 않고 가격 대비 여행하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많이들 찾으실 텐데 가실 때마다 미리미리 서치해서 해조류가 주로 없는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봄 날씨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쌀쌀한 아침을 맞은 후 오후 들어 기온이 한껏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70도, 섭씨 21도, 바람은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맑은 하늘 보였는데요. 슬슬 구름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녁에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하는데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에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남쪽과 또 남서쪽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요. 구름이 많고 간간이 햇살도 비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서쪽에서 접근하는 다음 기상 시스템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나 저녁에 산발적인 소나기나 국지적인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나기나 천둥, 번개는 산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폭우나 천둥소리가 들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오늘 밤과 비슷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인 일요일 날씨 또 다른 한랭전선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접근을 하면서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70도대까지 오르겠지만 구름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특히 저녁 시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이 이 지역에 가까워짐에 따라 일요일 오후와 저녁에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야외 브런치, 정원 파티, 저녁 계획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날씨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밤 최저 기온 54도고요. 섭씨 12도, 바람은 북풍으로 불겠으며 비가 올 확률은 90%로 현재 나와 있지만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날씨 예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절기상으로 여름은 시작됐지만 피부로 느끼는 여름은 아직인가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한랭전선이 물러가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일찍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이고요. 북서풍으로 부는 바람이 때때로 10에서 20마일까지 강해져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따뜻했던 주말과는 확연히 다른 날씨를 느낄 수 있고요. 다음 주 초에도 평년보다는 좀 다소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각 오늘 8시 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 시간 우리를 아랫목으로 안내해 주시는 우리 최현주님. 이제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데요. 오늘도 최현주 씨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최현주입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목소리가 키는 그래도 크신 편인데, 예, 큰 편이죠.
1: 키는 크죠.
0: 예, 예.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1: 성량이.
0: 왜 그래? 울림통이 되게.
1: 기운이 없어요.
0: 아 뭐야 키가 아까워. 아,
1: 제가 네.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으면 네. 할머니 맥이라 그래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그런지 좀 음량이 작습니다.
0: 단은 왜 이렇게 큰 거야 근데?
1: 한의원에서 맥을 잡아보면 네. 천하장사 맥이 나올 거예요.
0: 글쎄 근데 의외로 또 아이러니하게 빈혈이 있어요. 안 어울리죠 전혀.
1: 인체의 신비네요.
0: 예.
1: 알 수 없습니다.
0: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 이렇게 어찔어찔 하거든요. 빈혈이 있어요. 잘 먹거든요. 미안해. 우리 최원주님만큼이나. 우리 나이가 그런가 봐.
1: 그렇죠.
0: 자, 다음 주면은요. 머더스데이예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1: 제가 계획할 게 뭐 있나요? 아이들이 하겠죠.
0: 자, 이런 착각 속에 또 이번 한 주를 이렇게
1: 얘들아 보내면서. 기대한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오늘의 이야기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
0: 박봉순인가 최봉순인가 천하장사 그 얘기인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따돌림을 받아 늘 외롭게 지내던 한 시각장애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쥐가 나타났는데 찾지 못하자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너의 청력을 사용해서 쥐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교실 구석 벽장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쥐를 찾아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넌 우리 반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에겐 특별한 귀가 있잖니? 그 격려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외출을 못하니 방에서 라디오 음악을 늘 듣는 환경 속에 있던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불과 11살의 어린 나이에 첫 앨범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I just go to say I love you 를 히트시킨 스티비 원더입니다. 한편 스티비 원더가 49세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시신경의 파손이 심해서 수술을 한다 해도 1시간 남짓밖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스티비 원더는 답했다고 합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0: 그 노래를 잘하시네요.
1: I just go to say.
0: 그렇다고 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스티비 원더 얘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1: 이런 또 쥐를 찬 네. 일화가 있었네요. 네.
0: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눈이 또 발달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1: 맞죠.
0: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이제 우리 옛날 말로 치자면은 가는 기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1: 그래서 오늘날 방송인 송은경이 탄생한 건가요?
0: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입모양을 똑바로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역시. 아버지가 프랙티스를 시켜주셨습니다.
1: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0: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거와 눈이 안 보이는 거 어느 거를 선택하겠냐.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1: 저는 눈을 보이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0: 귀는 안 들리는 걸로.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들리고 안 보는 게 낫다. 굳이 선택을 하라면.
1: 그렇군요.
0: 우리가 코로 숨 쉬고

0: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아, 좋겠다.
1: 아니, 반성만 많이 합니다.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 그것도 어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저 사실 이 아따 이야기 네. 하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많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네
2: 그 좋은
1: 제가
2: 거예요.
1: 더 순화되고
2: 예예예 예, 예.
1: 그러고 있습니다.
2: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최현주님을 위한 방송이
1: 예 그러고 있네요. 아유 어떡하죠.
2: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1: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김동률의 감사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보검 탤런트의 목소리로 듣고 계십니다. 좀 색다르죠? 노래 들으시고 계속해서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플로리다 리조트에 세워진 6m짜리 대형 황금 동상을 직접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세웠다. 이게 바로 진짜라며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노랄에 세워진 자신의 황금 동상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이 동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노롤 마이애미 골프코스에 설치된 것으로 이 동상에는 돈 콜로서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도널드와 거대한 조형물을 뜻하는 콜로서스를 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동상은 받침대를 포함해 약 6m 크기이고요. 이 동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유세 당시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집회에서 총격을 당했을 때 취했던 자세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귀를 스치는 총격 이후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으로 지지층 결집의 상징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는 청동 제작 비만도 약 30만 달러, 금박 작업에 약 6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서도 금색 트럼프 조형물을 전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하네요. 이 동상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살아 생전에 흐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맹그는 것인디. 아이고 이니는 기어코 살아 생전에 봐야 쓰겄다 이 말 아니오 시방? 이 참나 살면서 자기 하고픈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은혜요. 아이 근데 어째 한 개도 안 부럽디야. 인기 관광지인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두 명이 대형 회색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등산객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대표적 간헐천인 올드 페이스풀 인근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부상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다섯 곳 이상의 탐방로를 폐쇄했다고 하는데 공원 측은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동물 흔적과 배설물 등을 유의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곰과는 적어도 100야드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곰 공격으로 부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9월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다른 탐방로에서 곰 공격으로 탐방객 한 명이 부상당한 바 있는데 앞서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겨울잠 시즌이 끝나는 시기인 지난 3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회색곰을 올해 처음으로 관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 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해 인근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일부를 아우르는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에서는 1,000마리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곰이 달리 곰이 아니오. 그냥 있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얘들 썩 내면 아이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옛말에 어두운 산길 걷다 산짐승 만나는 것보다 인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하던디. 아닌 말로 짐승은 집에 쏙 배부르면 안 죽여. 멋된 인간들이나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해를 끼치지. 그지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중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남성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텍사스 터런티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가 여아 납치 살해 용의자인 테너 린 호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텍사스 인근 마을 한 가정집에서 7살 여자아이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인구 500명 규모의 작은 거주지로 당시 그는 물류업체 페덱스 기사로 일을 했으며 이 가족이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바비 인형 세트를 배달하러 이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남성은 소녀를 차로 쳤고 패닉에 빠져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차량에서 소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위협하는 영상 및 음성이 확인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소녀의 시신은 자택에서 12마일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이 됐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질식 및 둔기 외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 집행률이 높은 주로 현재 사형 집행이 예정된 범죄자만도 총 165명이라고 하네요. 이봐요. 이 자폐증 있다고 다 이러진 않죠. 어디다 자폐증 정신질환을 우느랴 우누너겠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이오. 이 사람을 죽였는디 지는 살아서 밥 먹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 안 되지요. 이 사형탕에도 싸네. 호주 최고의 경마클럽 직원이 경마장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1세인 호주 톱클럽의 직원은 경마장 금고에서 2만 2천 달러를 훔친 혐의로 체포가 돼 기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건 발생 당시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금고한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직원 12명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달 동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 여러 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이러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이런 문화를 반드시 바꾸어야 했기에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성실하며 올바른 일을 하지만 소수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들은 내보내야 한다며 더욱 건전한 사업을 위해 소수의 문제 있는 이들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경마 클럽이라는 곳이 말이오. 말만 타는 곳은 아니잖요. 이? 배팅도 오고 그럴 텐디 무슨 건전한 사업이요. 건전한 사업은 자고로 냄새 나는 곳엔 냄새가 풍기는 것들이 꼬이기 마련인디 그 종자들 치웠다고 깨끗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요. 이. 또 생겨. 이. 또 생겨. 이.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착용한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지 당국은 미성년자 성상품화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는 최근 여학생이 실제 사용한 실내화라고 소개된 상품들이 다수 올라왔다고 합니다. 판매자들은 현역 여고생들이 신던 것, 냄새 그대로 보존, 사용감 있음 등의 문구를 내걸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상품은 한 켤레당 5만 엔, 약 350달러에 거래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물품은 일본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신는 실내화인데요. 일본 현지 중고래 플랫폼에서는 이른바 여고생 실내화가 8천에서 2만 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해당 거래가 단순 중고래를 넘어서 특정 성적 취향 수요를 겨냥한 시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면서 실내화뿐 아니라 교복, 체육복, 양말 등도 과거부터 성적 목적의 구매가 의심되는 거래가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왜 이런 상품을 허용하냐, 중고거래가 변태 상점으로 변질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판매자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장난감을 모으는 것처럼 단순한 수집욕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당국은 해당 판매 행위가 미성년자 성상품화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얘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 발냄새, 아이고 남자 발냄새 뺨쳐요. 스타킹에서 얼마나 쉰내가 나는디. 한여름 오후 시간에 강당에 죄다 모이면 말이오, 쓰레기 하차장 유도 아니오. 하여튼 얘들은 변태적인 곳에는 1등이요, 1등. 이 1등이어서 좋고 따드 그들은. 이.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태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또 모으고 있네요. 다만 교육당국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세부 대항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롭게 도입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방과 후 유치, 정학, 품행 등급 하락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특히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남학생의 경우 가중처벌 요인이 확인이 되면 교장의 승인 아래 태형 한 대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태형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태형은 반드시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가 집행해야 하며 집행 후에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담과 재활 지원을 병행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을 태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남학생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여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정학이나 품행 등급 조정 등 행동에 비례하는 단계별 징계를 적용을 해 책임의 무게를 동일하게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말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하면 신상 털기, 성적 이미지 유포 등 온라인 가해 행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자와 상담 교사, 학부모 연락 담당관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한 사건 조사와 기록, 모니터링을 체계화한 비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폭력 대응에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명확한 경계와 단호한 결과가 있을 때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조치라며,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밝혔다고 하네요.
1: 아니, 근데 무슨 태형 한 대 가지고 요렇고럼 장황하게 설명을 한대요. 꼴랑 한 대? 한 대? 참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마대자루로 맞아보신 분들은 참 이분들 이야기 들으면 기가 찰 거요. 이 그땐 선생들이 왜 그렇게 애들을 팼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맞은 애들은 잘 컸나? 이 그때 맞아서 난 시방 너무 잘 됐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나와봐요. 이 상처와 원한만 남는겨.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디. 아무리 사랑에매 하지만 감정이 안 실릴 수는 없지요.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많을 겨. 때리지 맙시다.

0: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H마트에 우리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을 한 아름 갖고 오실지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신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5월 8일 한국으로는 어버이날입니다. 한국에 부모가 계신 분들 어떻게 안부 인사 드렸나요? 참 미국에 살면서요, 이 어버이날 또 어머니날 또 Father's Day 이거 일일이 다 챙겨 드리려니 자식된 입장에서 좀 바쁩니다. 하지만 막상 또 이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들이 챙겨주는데 어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다 그 본인의 입장이 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너무 바쁜데요. 먼저 어저께 우리 여미님께서 뒤늦게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미처 들려드리지를 못했던 곡 성리의 오늘 이 밤을 시작으로 열심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노래도 잘하지만 춤을 뭐 아이돌 이상으로 너무 잘 추네요. 성리. 와, 노래도 화끈하게 잘하고 춤이 아주 절도이시 진짜 너무 잘 춥니다. 네,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 성리의 오늘 이밤 들려드렸습니다. 네, 멋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보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머님의 말씀. 하얀색 수건으로 둘러싼 두건을 둘러싼 쓴 그 어머님의 얼굴과 함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랴.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이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가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참다 참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폭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 그럴 땐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싫은지. 그러려니 하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인성이 안 좋은가? 이렇게 또 자책을 해봅니다만은 또 생각지도 않은 거에 이해가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 그래 이 정도면 착하지 뭐 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글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사파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란 존재 하면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복별님께서 먼저 5살 엄마는 뭐든 다 해줬다. 10살 엄마는 잔소리가 많았다. 15살이 되니 엄마는 나만 혼내는 것 같았다. 20살 돼 보니 엄마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아, 이래서 제 딸이 제가 말만 하면 화를 내나 봐요. 아이고. 자, 30살. 엄마 말이 하나 둘 생각났다. 마흔이 돼 보니 엄마처럼 사는 게 제일 어려웠다. 50살. 이제야 엄마를 조금 알 것 같아. 60살이 되니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진다. 70살이 되니 한 번 더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아울러서 자신을 자제할 능력이 생길 때 이미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은 나만이 갖고 할 수 있는 힘의 지혜이지요. 앞을 보고 지나온 날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실수도 있으니 좌절 말고 다시 도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네요. 그러면서 옛날 팝송 다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루이 암스트롱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어머님께는 어머님께는 당신이 그러셨듯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삶의 고뇌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환한 미소만 주신다. 걱정을 주시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이 얼굴에 가득하시다. 어머님께는 자식 향한 사랑이 삶 전체인 듯 느껴진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키워낸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기쁜 것만 주고 싶고 사랑하는 모습만 주고 싶고 그래서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을 보며 아니 평범한 자식들조차도 어머님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시다. 또 하나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골드님께서 직접 쓰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야위어 가시는 어머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 산다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어머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신다고요. 이 곡만 들으면 곧 다가올 Mother's Day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 곡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며 신청해 주셨습니다. 골드님의 신청곡 인순입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은경씨 요즘 좀 많이 바빠서 제 이민사 쓸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아,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 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이민사를 조금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어머님 구순 생신잔치로 지금 뭐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제 어머니 구순 생신잔치 준비로 25명의 식구들이 저희 집 여기저기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석진님 집으로 다 모이시나 봐요. 한국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 버지니아 포함한 이 일을 통관리하는 집입니다. 아유, 이거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기쁜 일인데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시거든요. 저와 남동생, 여동생, 삼남매를 낳으시고 지금은 이 삼남매가 난 7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와 5명의 증손자 손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식구들의 생일날을 다 기억하고 선물까지도 준비하곤 하셨었는데 이젠 힘들어하시네요. 그래도 여전히 8명의 모든 손자들이 당신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 모두들 짝 만나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시며 매일 기도하십니다. 제 큰아들, 남자, 여동생, 큰아들 3명만 결혼하고요. 아직 5명이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제 둘째 아들이 제일 나이가 많아 이 녀석을 볼 때마다 어머님은 아이고 내가 눈 감기 전에 빨리 창갈 가야 될 텐데 하면서 성화십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요즘엔 성향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나름대로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 개와 고양이와 같이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둘째가 이번 어머님 구순잔치에 프로포즈할 생각이 있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온 식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시카고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번 구순잔치엔 저희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빨리 결혼하라고 하실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하시면서 이민사 이야기 조금 덧붙여 주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신청해 주신 곡 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노래 들려드립니다.

0: 구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이죠.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사실은 이거 오늘 제가 그 날씨 이야기 뒤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석진님께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음악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예, 우리 박 부장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새끼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승이 날 수
1: 있고 또
0: 미국으로 지금 또 메모리얼 데이 있고 그렇죠. 메모리얼 데이 전에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오늘이 네. 5월 8일이잖아요.
1: 한국식으로 따지면 오늘이 어버이날.
0: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1: 네.
0: 1년 동안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몇 번이나 가질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1: 아이고. 특히 남자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0: 근데 오늘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1: 네.
0: 진짜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오늘 하루만큼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1: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평상시에도 늘 오늘 같았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식 챙길 때도 솔직히 힘들어요. 바쁘고.
0: 그러니까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1: 그럼요,
0: 오늘
1: 그럼요.
0: 같은 날은 한번 또 어버이 은혜 네, 노래도 네, 한번 네. 들어보시고
1: 네.
0: 들어보시고 또 한번 불러도 보시고
1: 네.
0: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감사한 마음을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뭐 짧게라도 네.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1: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0: 자, 5월 8일 그 이제 5월 10일이 마더스 데이잖아요.
1: 네.
0: 그럼 우리가 마더스 데이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은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막 카네이션 만들고 막
1: 맞습니다.
0: 그랬잖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0: 그거를 저도 학교 다닐 때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달아 드리면은
1: 네.
0: 그거 달아는 게 그게 뭐 카네이션이 뭐라고 그거 받으시면은 그거를 왼쪽 가슴에 달고 동네를 할부하가 다녔던 그런 그 카네이션. 근데 이제 에치마트에서는 생 카네이션, 생화
1: 오.
0: 카네이션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요게 이제 19불 99 하는 거 16불 99. 어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1: 아, 그랬어요. 예,
0: 그래서 저게 한 자리 다 모아놨으니까
1: 네.
0: 요것도 뭐 그렇게 저렴하잖아요. 가격 너무 좋으니까 요때 한번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부모님들한테
1: 예, 예.
0: 카네이션 선물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아,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마트에 오시면은
1: 네.
0: 안전사고.
1: 아, 그건 뭐 늘 말씀해 주시죠.
0: 네. 근데 또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다시 한번.
0: 또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안전사고 하면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1: 네.
0: 이제 신발이 가벼워져.
1: 아하, 슬리퍼. 아.
0: 슬리퍼.
1: 예.
0: 근데 마트 안에 이러저런 이유로 있어가지고 물기가 많거든요.
1: 그쵸.
0: 근데 또 이제 우리는 우리 아시안 마켓 같은 경우는 서양 마켓 같이럼 이렇게 야채부 쪽 보시면은
1: 네.
0: 서양 마켓은 물야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예.
0: 근데 저희는 물야차가 많기 때문에 그 진열됨 때 물이 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1: 네네.
0: 저희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판도 깔아놓고도 했지만 특히나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그 물에 또 넘어지셔가지고
1: 아파.
0: 넘어지시면 진짜 크게 다치시거든요. 특히나 우리 아까 이제 부모님 잠깐 얘기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1: 네.
0: 특히나 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순발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1: 또
0: 어르신들이 또 실리퍼를 신고 오시지는 않지만
1: 네네.
0: 그런 데는 또 주의를 또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물기 많은 데는 이제 야채부, 물야채 있는데 아니면 생선부.
1: 아유.
0: 생선부에는 또 물이 많죠.
1: 많죠.
0: 또 이제 그로소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냉동 제품 있는 데다 보면은 또 시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없지 않아 또 있어요. 또 냉동 제품을 진열하다 보면은 또 얼음이 떨어져 있는 게 또 녹아서 물기가 있고 또 이제 곡물 섹션에 가면은 또 콩이라든지 이런 거.
1: 의외로 많네요.
0: 그런 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또 밟고 또 넘어지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1: 예.
0: 그런 거를 무척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치시면은 본인 손해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 뭐 에치마트를 상대로 뭐 넘어져서 수를 하는 건 그 나중 문제고
1: 예.
0: 일단 안 다치셔야 되니까 방문하실 때는 웬만하시면은 슬리퍼 같은 거 직접 안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각별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다음에 이제 도난 사고.
1: 아,
0: 이것도 도난 사고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1: 순간.
0: 순간적으로 예. 쇼핑 카트에 가방 올려놓으시고 시장 보시다가

0: 상품 저기에 있나고 놓고 딱 들어가는 사이에 30초도 안 걸려요.
1: 30초요? 5초도 안 걸려요.
0: 후다다다다 이게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어, 내 거 어디 갔네 그런 사이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안에서 특히나 그 가방 같은 거 특히 여성분들 네. 핸드백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아유. 그러면 이제 핸드백을 이렇게 어깨에 걸고 있지 않잖아요. 또 이제 쇼핑카트 위에다 딱 올려놓고
1: 뭐 차 키고 뭐고 다 올려놓죠. 전화기도
0: 또 그렇게 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네, 것도 네. 있고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서 또 아~ 볼일 보시다가 또 핸드폰 또 분실하시는 분들
1: 나 잊어버렸잖아
0: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실 안에는 휴지 거리가 동그라야 돼 수평으로 되면 안 돼
1: 맞아요
0: 동그래야 뚝 떨어지고 동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마트 안에서 분실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 다음은 이제 40주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상품. 첫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잖아요.
1: 네.
0: 올해 내가 아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큰 폭염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냉면들 많이 드시잖아요.
1: 엄청 그러니까. 드시죠.
0: 요번에 그래서 이제 풀무원 4인 세트 식생냉면은 함흥 비빔냉면이 지금 7불 99전에 세일이 40전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4인 세트가 물냉면 2개, 비빔냉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7불 99전 세일 나와
1: 헐,
0: 있고요.
1: 너무 싸다.
0: 요거 네. 진짜 요거 하나 사시면 보통 요즘 많이 핵가족이잖아요.
1: 네, 네.
0: 아주 두고두고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네. 한 번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냉동 보관이잖아요.
0: 냉동 보관 네. 저거 또 이것도 이거 비냉을 사오면은 물냉이 생각나고
1: 먹고 싶고 맞아
0: 물냉을 사오면은 또 먹으려 그러면 비냉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이제 비냉 물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 네.
0: 요거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우리 가정에 보면은 그 가스레인지 웬만하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예.
0: 어디에 다 처박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집도
1: 막상 쓰려면 어디 있는지 몰라.
0: 아, 그래 또 오래되면 또 고장도 나고 하니까요.
1: 예, 예, 예.
0: 근데 가스레인지는 집에 이렇게 비상용으로 비치해서 놓으신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이게 15불 99 아주 좋은 가격에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1: 네.
0: 과거에 나왔던 가스레인지하고
1: 다릅니까?
0: 또 지금 나오는 가스레인지는 조금 달라요.
1: 어,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0: 성능도 좋고 오, 화력도 좋고 오. 또 우리 야외 나갔을 때 바람 막
1: 그쵸, 그쵸.
0: 그러면은 불이 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보면 이게 끓이기도 힘들고
1: 바람막이
0: 이렇게 바람막이도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밖에다 바람막이 있는 게 아니고
1: 오.
0: 그 화구 쪽에 바람막이가 되어 있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1: 이야.
0: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요 가스레인지가 15불 99전 지금 29불 99 판매하는 거 15불 99전이니까 반값이잖아요.
1: 그럼요.
0: 반값이니까 요때 너무 오래돼서 아 쓰기도 이게 녹나가지고 좀 볼 때마다
1: 네네.
0: 이걸 갈아야 됐다 싶으신 분 요번 기회에 아주 깨끗하게 개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어,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자체 행사를 이제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전부 특별자치도 특판전을 진행하는데요.
1: 전라도 이거, 음식 맛있죠.
0: 전라도면 뭐죠?
1: 전라도 저 비빔밥?
0: 비빔밥.
1: 네.
0: 저도 비빔밥만 생각을 했어 좀. 전주 비빔밥.
1: 전라보다는 이제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하잖아요.
0: 이렇게 네. 했는데 천년누리 전주빵인데 이게 빵이 뭔가 그랬더니 전주 비빔빵이에요.
1: 아니 나는 왜 빵 하면은 감옥소 빵이 생각이 나죠. 아,
0: 전주 비빔빵이라고 해서
1: 네?
0: 제가 제품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비빔밥 맛있게 드시잖아요.
1: 예, 예.
0: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속재료와 야채를 곁들여서 만든 전주 비빔빵이에요.
1: 밥이 아니라 빵이다
0: 빵이야,
1: 이거죠.
0: 빵이죠.
1: 예, 그러면 야채 네. 이런 것들이 빵에 들어간
0: 빵에
1: 거예요?
0: 빵에 들어가 있는 거죠.
1: 고로케처럼.
0: 그렇죠. 고로케처럼. 그리고 요게 이게 전주에 가면 꼭 드셔야 되는 게 네. 요 빵하고
1: 그래요?
0: 또 초코파이가 있더라고요. 밀로 만든 초코파이.
1: 너무 맛있겠는데?
0: 네. 그게 거기 특산물이에요. 요 제품이 그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 이야, 저도 그 때문에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예,
0: 천년누리 전주빵 요거 24불 99 판매하는 거 14불 99대에 판매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또 풍천장어. 풍천장어 24불 99 판매하는 거 17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이건 뭐 이 제품 외에 뭐 다시마, 미역,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한 자리에 모아서 전북 특별자치도 특판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은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1: 오케이.
0: 특히나 강제 추천드리는 거 전주 비빔빵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전주 자, 비빔빵.
0: 예, 너무 맛있는 전주 비빔빵.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셔도 되고요. 네.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한번 이렇게 제가 청가부 안내 드리는 동안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아, 나 지금 가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갖고 먹고 싶네.
0: 예.
1: 아유,
0: 예. 청가부 쪽 첫 번째로요. 페르시아노 네. 오이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만다린 3파운드 백이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허니망고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스윗 멜론 파운드에 1불 29전 나와 있습니다. 타미망고 6개들이 박스가 9불 99전이고요. 오리 만다린 스몰 박스 6불 99전, 파운드로 팔 때는 2불 49전에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더스데이 관련해서요. 하트 딸기.
1: 하트 딸기?
0: 용기가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인데 이 하트 딸기가 6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점보 블루베리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황금쌀아기 참외 박스에 17불 99 나와 있고요. 자, 수박, 씨 없는 수박 699 세일 나왔습니다. 에치마트가 제일 싼 수박 699.
1: 절대 비탈 수 없습니다.
0: 코스코보다도 더 싸게 팝니다. 저희가.
1: 맛있습니까?
0: 진짜 맛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거 한 통 사기에는 뭐하다. 그럼 반 통도 잘라서 팔고. 반 통 사기에도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또 4분의 1로 또 잘라서
1: 우리는
0: 팔고.
1: 우리는 한 통 한 통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0: 이거 껍질 붙어서 이거 잘라서 먹는 게 너무
1: 귀찮다?
0: 귀찮다? 그러면 또 속만 또 담아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지만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0: 우리 한국 분들은 수박하면 홀로 자시고.
1: 그럼요. 우리는.
0: 또 근데 외국 분들은 보면 4분의 1쪽 반쪽짜리 막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가는 걸 보고 아니 저거를 왜 저렇게 사서 드시나 수박은 한 통을 잘라서 드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먹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달라요. 네. 이게 민족성 같아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수박을 이렇게 반 통짜리는
1: 아유 안돼.
0: 근데 또 반 통짜리는 장점이 있어요.
1: 그래요? 뭐요?
0: 왜냐하면 수박을 완전히 반을 잘라서 먹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구나.
1: 그렇죠. 안을 볼 수가 그렇죠. 있구나. 안을 볼 수가 옛날에 우리 그 리어커에서 살 때는 삼각형. 그렇지, 그렇지. 네.
0: 근데 왜 삼각형으로 잘랐나 베란간에 의문이 생기네요. 아무튼 수박 에치마트 진짜 싸게 팝니다. 올해도 어느 마트보다도 싸게 파는 수박 699 세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아보카도 빼기 2불 99전이고요. 한국산 팽이버섯 2개 3불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이고요. 노란 옥수수 4개에 2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라임이 6개에 1불 99전이고요.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 호박 파운드에 99센트고요. 또 한국분들은 파에 또 진심이시잖아요.
1: 그럼요.
0: 요번에는 파가 5개에 2불에 세일 나와 우와. 있습니다. 아, 가격 너무 좋아요.
1: 네.
0: 그리고 정육부를 항상 늦게 했는데 이번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정육부를 중간에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전주에 저기 생 LA 갈비 12불 99 세일 했는데요.
1: 네?
0: 연장 세일로 동일하게 12불 99전
1: 감사.
0: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양념 LA 갈비도 또 동일하게 파운드에 12불 99전 세일 진행하고
1: 맛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진짜.
0: 자, 맛있죠.
1: 예, 예.
0: 이게 저희가 양념 소스를 만드는 게 보편적인 맛, 모든 분들이, 모든 민족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을 만드는 거죠.
1: 네.
0: 우리 한국 사람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달기도 하다는 그런 평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맛이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1: 네.
0: 양념 LA 갈비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치살구이. 요거 파운드에 1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구이용 수제생목살 파운드에 5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돼지 목전지살 파운드에 3불 49전. 그 다음에 닭부채 닭다리 파운드에 9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생갈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양념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양념갈비를 많이 나갈 거예요? 생갈비가 많이 나갈 거예요?
1: 저는 양념갈비.
0: 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 그래요?
0: 생갈비를 가져가요.
1: 아, 뭐니 뭐니 해도 갈비는 양념갈비가 제일 맛있지.
0: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고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 그거 양념하시려고 그러면 또 준비하셔서 너무 귀찮으신데 그냥 양념된 거 사다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1: 본인들이?
0: 네, 본인들이 하시는 게 제일 맛있다고. 근데 맞긴 맞아요. 그게 우리 집 입맛이거든. 우리 어머님 맛이.
1: 아니, H마트에서 지난주에 LA 갈비 저 양념된 거 사서 네. 먹었거든요. 오, 우리 식구들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0: 아, 진짜 그거 맛있어요.
1: 오, 저 제가 세 팩 사갔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너무너무 맛있게 잘
0: 기억하고
1: 먹었어요.
0: 기억하고 있어요.
1: 네.
0: 그게 아주 세 팩을 사가셨는데, 아, 왜 간만에 세 팩을 사가나 깜짝 놀랐습니다.
1: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0: 저희 양념육, 뭐, 양념 LA갈비도 그렇지만, 양념 소불고기, 양념 돼지불고기, 양념 삼겹살, 양념 닭살태살, 요거 진짜 맛있으니까요. 네. 저희 H마트 양념육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그 메이저입니다.
0: 네. 아, 맞습니다.
1: 전공.
0: 예.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1: 네.
0: 수산부 쪽 안내, 이것도 또 마더스데이 관련해서 또 강하게 세일이 나왔어요.
1: 전복 나왔어요, 전복.
0: 전복은 안 나왔고요.
1: 그럼 킹크랩.
0: 킹크랩.
1: 오, 킹크랩, 킹크랩. 오.
0: 킹크랩이, 킹크랩 다리가 나왔는데.
1: 킹크랩 꽉 차야 돼, 꽉 차야 돼.
0: 꽉 차,
1: 살.
0: 속이 꽉 찼다.
1: 진짜요?
0: 포스터에 속이 꽉 찼다. 킹크랩이 22불 9구에 나왔어요.
1: 아, 진짜 꽉 찼습니까?
0: 예, 꽉 찼습니다. 꽉 아. 찼어요. 아, 그래서 제가 수산부 담당하신 분한테 예.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 속이 꽉 찼냐? 사이즈가 크다 그랬다. 그러면 속이 꽉 찼죠.
1: 찬 거예요, 그거. 네.
0: 요게 22불 99. 이게 평상시에 34불 99 하는 건데 22불 99니까
1: 감사하죠.
0: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랍스터.
1: 어, 랍스터.
0: 파운드에 9불 99센트. 지금 네. 세일 나와 있고요. 연어 스테이크 평상시에 799 나와 있는데요.
1: 지금요.
0: 699 오.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너크랩이 파운드에 16불 99 나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킹크랩 다리가 22불 99, 스냅크랩이 16불 99. 그럼 어떤 걸 드실 것 같아요?
1: 글쎄, 스노우?
0: 근데 스냅크랩은 평상시에 세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킹크랩을 드셔야지, 22불 99짜리. 킹크랩을 22불 99짜리.
1: 아니, 왜냐하면 저는 오메가3를 안 먹거든요. 아,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사하게 먹는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살몬을 참 좋아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킹크랩, 어 이것도 간만에 네, 먹으면 너무 좋죠.
0: 간만에 세일이 22불 99 네, 나왔으니까.
1: 매일 사 먹을 순 없잖아, 비싸니까.
0: 그렇죠. 진짜, 킹크랩 평상시에 드실 때 진짜 비싸요.
1: 그렇죠.
0: 비싸고 하니까.
1: 아니, 사봤자 뭐 한 두세 개밖에 없고 말이요.
0: 요번에 세일할 때, 네. 그 마더스데이 기념해서 세일 진행하는 킹크랩 22불 99, 요럴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조개감자 16불 99 파운드에 나와 있고요. 오징어 파운드에 3불 99전, 흰새우가 파운드에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이제 그루소리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나와 있는데요.
1: 네.
0: 하루하루 쌀 15파운드짜리가 9불 99전. 요거 너무 싸네. 9불 99전. 요게 보통 12불 99전 정도 나오는데 9불 99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1: 예.
0: 농심 신라면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잭스프리 골든키 박스가 24불 99 나와 있습니다. 청정원 현미 태양초 찰국주장 12불 99 나와 있고요. 가도야 참기름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짜리가 요게 13불 99 나와 있고요. 김꼬만 간장 4불 99전 세일 나와 있네요.
1: 네.
0: 그 다음에 청정원 물엿 5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롱 곰표 부침 튀김가루 2.2파운드짜리가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카레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해태 OS 4불 99전, 그 다음에 해태 허니버터치 왕짱구 스낵 입을 구죽구죽.
1: 아, 짱구 그거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0: 나네요. 맞아요. 지금 마음이 통했나봐요. 네. 짱구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 다음에 빙그레 메로나, 요거 아이스크림 4불 99전.
1: 메로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0: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사묵 검은콩, 검은콩, 호두, 아몬드 주위가 12불 99전.
1: 그거 진짜 맛있던데요? 그 두유?
0: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1: 너무 맛있어, 너무.
0: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네. 이거는 진짜
1: 그냥 싸놓고 먹어야 돼.
0: 그냥 싸놓고 먹어야 돼.
1: 그럼 쌀 때 싸놓고 먹어야 돼.
0: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뭐 냉장 보관이니 냉동 보관이니 아니면 이게 상온 보관이니.
1: 그러니까 얼마나
0: 또
1: 좋아.
0: 얼마 쉽게 건강이 좋죠.
1: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찬 거 싫어하세요.
0: 맞아요.
1: 딱이야 딱.
0: 딱이에요. 요까지에서 이제 그로저리 상품까지 안내 드렸는데요. 네. 이제 오늘이 마더스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그 부모님들 생각을 몇 번이나 했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문득 자, 오늘 방송 끝날 때 부모님 은혜, 어버이 은혜 노래를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겠다. 우리 청자분들도 한번 들어봐서 부모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래를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1: 애 안 나보셨죠? 진짜 아파요. 이 아프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진짜 하늘이 떠오르지면 나오더라고.
0: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그 애잖아.
1: 그럼요. 남자 아빠들이야. 예, 물론 부성에도 그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방정일 부장님도 어버이신데 예, 예. 해피 어버이날.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H마트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이셨고요. 방정일 부장님, 이 노래 신청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오늘 또 해주셨어요. 백나목의 곡으로 들으시는 어머님의 마음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우리 미세스 밖에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다 못 들려드리고 오늘 퀴즈도 못 내드렸어요. 이렇게 금요일은 좀 바쁩니다. 1부, 2부 다 초대 손님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미세스 밖 신청해 주신 곡은 월요일 꼭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뉴팩처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메카니컬 룸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옥이라든가 썬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치 독일의 항복일인 5월 8일을 2차 대전 승전 기념일로 재차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 MV 훈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자국민의 귀국 및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오늘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무효화했습니다. 미 정부가 양육비를 대규모로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범위 예비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군에서 사용하는 교육 플랫폼상에서 학생들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의 형사사건 처리 정책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치 독일의 항복일인 5월 8일을 2차 대전 승전 기념일로 재차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자신이 전날 서명한 승전 기념일 선포 포고문을 게시했습니다. 포고문에서 우리는 유럽에서의 폭정과 악에 대한 미국의 기념비적인 승리를 축하한다며 이는 우리 군대와 동맹국 군대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를 위한 싸움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으며 25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나치 정권에 맞선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고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희생은 본토 전선에서 보여준 수백만 남녀의 단호한 결의와 함께 폭정을 무릎 꿇게 했고 약 4개월 뒤 연합국이 일본 제국에 대승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기렸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힘을 유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고 그들이 그토록 용감하게 지키고자 싸웠던 자유의 불꽃을 보존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을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 해인 지난해에도 5월 8일을 미국의 2차 대전 승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9월 2일이 아닌 독일의 항복일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독일을 상대로 거둔 전승과 아시아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전승을 별개로 여기는 듯한 시각이 엿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승전 기념일 지정 포고문에서는 나는 해외에서 끝없는 전쟁의 세월을 멈추고 더 이상의 생명 손실을 막는데 굳건히 헌신하고 있다며 피스메이커가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두 달 넘게 진행 중인 올해 포고문에는 이 같은 세계 평화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IRNA 통신에 따르면 에브라임 아지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한국 국회의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통화하면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며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작년 9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을 두고서는 한국이 인권과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IRNA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의 최근 정세는 양국 관계를 재정립할 역사적인 기회라면서 이란 정부와 의회도 상호 협력하는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IRNA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한국에 있는 이란 금융 자산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개입과 압력으로 수년간 묶인 이란 자금 동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여파로 한국에 묶였던 자금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10년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결제 계좌를 통해 상계 방식으로 이란의 원유를 구매했었으나 2018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계기로 이 계좌에 누적됐던 약 60억 달러를 자체 동결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의 대가로 이 자금이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김석기 위원장은 아지지 위원장과 1시간가량 화상 면담을 했다며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지지 위원장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사 HMM의 화물선 남우호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해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 언론사의 보도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사흘간 5월 9일에서 11일까지 휴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휴전 기간에 모든 군사적 활동이 중단되며 양국에서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은 내가 직접 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의한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매우 길고 치명적이며 치열하게 싸운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인 이 중대한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진행 중이며 매일 조금씩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4일 전승절 연휴를 맞아 8일에서 9일 이틀간 휴전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날 휴전 기간을 8일에서 10일로 하루 늘렸지만 이 역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9일 모스크바에서 우방국 국빈 외빈을 초청해 열리는 전승절 퍼레이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협의 없이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시작되는 휴전 체제를 선포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까지 공격과 반격을 계속해온 바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8: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7: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 MV 훈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자국 및 귀국 및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각국 보건당국도 승객 추적과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서양을 운항 중이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듀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보건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이 선박과 관련해 사망자는 네덜란드인 부부와 독일인 1명 등 총 3명으로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망자를 포함해 총 8명의 의심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응 단계 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CDC는 공중보건 재난 대응 시 총 3단계 대응 수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1단계가 가장 높은 위험 수준, 그리고 3단계는 가장 낮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타바이러스는 3단계 중 최저인 레벨 3 수준이지만 필요할 경우 역학자와 의사, 과학자들이 긴급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CDC는 또 미국인 승객들을 태운 크루즈가 오는 일요일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면 현지에서 직접 승객을 인계받아 네브래스카의 국가 격리시설로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네브래스카 격리시설 측은 전문 의료팀이 대기 중이며 필요시 즉시 환자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산 추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보건당국은 승객과 승무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승객과 선원 전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진행 중이며 바이러스 노출 이력과 확진자 접촉 정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 치료 배설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입자를 흡입할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확인된 안데스 변종의 경우 드물게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이미 약 6명의 승객이 하선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말 아프리카 서남부 대서양에 있는 영국령 섬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 하선한 미국인 6명은 이미 모두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조지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개 주 보건당국이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증상을 보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 승객 17명은 아직 하선하지 않고 크루즈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스페인령 군도인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예정으로 국무부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 항공편을 준비 중입니다. CDC 요원이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한 미국인들을 현장에서 인계받은 뒤 전용 항공기를 이용해 네브래스카 격리시설로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 역시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해외 항공 이동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 2명을 예방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은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위험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시 중인 2명의 주민이 크루즈선 탑승자는 아니었으며 감염 노출은 선박 내에서가 아니라 해외 항공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뉴저지주 내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없으며 과거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란 설 치료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신증후군 그리고 폐증후군을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한타바이러스라는 명칭은 1950년대 질병이 최초로 발병한 한국의 한탄강에서 유래됐습니다. 치사율은 최고 15%로 감염될 경우 9일에서 35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할 경우 호흡곤란, 폐부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치사율은 35에서 50%에 육박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연방통상법원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 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업체 두 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으로 돌리며 반발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항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유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의 일반 뉴스 기사가 아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각을 담은 Guest Opinion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글의 제목 The Lost Art of Being Present Why Our Distraction is a Silent Crisis 현재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기술 왜 우리의 산만함은 조용한 위기인가 입니다. 스마트폰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our attention is the most valuable commodity. And we are giving it away for free.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이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것을 공짜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commodity는 상품이나 원자재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넘어 석유나 금처럼 거래되는 원자재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attention is a commodity라고 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이제 사고파는 귀한 자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give away, 공짜로 주다, 거저주다 라는 뜻인데요. 경품을 나눠줄 때 give away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아무 대가 없이 소셜미디어 등에 거저주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more we connect digitally, the more we seem to erode the physical bonds that sustain our emotional health. 우리가 디지털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지탱해주는 물리적 유대감은 더 침식되는 것 같습니다. Erode, 원래 비바람에 바위나 흙이 깎여나가거나 부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권위나 관계가 서서히 약화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파도가 해안선을 깎듯 디지털 연결이 우리의 진짜 인간관계를 조금씩 깎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ustain은 지탱하다, 유지하다입니다. 이 글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오프라인의 유대감이라고 말합니다. Being present is not a passive state. It is an active rebellion against the noise of the modern world.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소음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반란입니다. Passive는 적극적이라는 active의 반대말이죠.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bellion, 반란, 저항이란 의미인데요.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거창한 단어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휴대폰만 볼 때 혼자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저항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Creativity requires the very boredom we are so desperate to avoid through our screens. 창의성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바로 그 지루함을 필요로 합니다. Desperate, 필사적인, 간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휴대폰을 보는 것이겠지만 사실 그 지루한 멍때리는 시간이야말로 창의력이 샘솟는 시간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boredom은 지루함, 따분함이란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이 글에서는 창의력이 싹트는 소중한 토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To reclaim our lives, we must learn to look up from our devices and back into the eyes of the people we love.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기기에서 눈을 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To reclaim our lives,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되찾다 혹은 갱생시키다 라는 reclaim이란 멋진 단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look up from,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거죠. 종일 화면만 내려다보던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퇴근길 혹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한 번 더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5월 8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글을 통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산만해지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영인뉴 여기서 마칩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뉴욕 이런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차차 흐려지며 밤 최저 기온이 52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53도, 섭씨 12도 예상되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리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욕 현재 약한 비 내리며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2도, 섭씨 2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리며 밤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주민을 위한 금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구강암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금연 방법 또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특히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로렌지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행사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KCS 플러싱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금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347-929-8485 또는 917-285-4164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맨해튼 32가에 위치한 문화원 극장에서

0: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무료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사전 예약은 뉴욕항공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212-759-9550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5월 14일 워싱턴 DC에서 한인사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특별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Korean American Institute와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미주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 또 주요 이슈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 컨퍼런스 센터이며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루프탑 리셉션과 네트워킹 행사로 이어집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과 안보, 경제정책, 헬스케어와 사회안전망 등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진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RSVP가 필요하며 자세한 문의는 Korean American Institute 202-505-0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4: 뱅크오펍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이즌 이퀄 하우징 랜드.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필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필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9: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쉬.

0: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행정부가 양육비를 대규모로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여권이 취소되고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지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 국무부가 양육비를 대규모로 체납한 부모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여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양육비 체납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여권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적용 기준을 더 낮춰 2,500달러 이상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1996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시행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국무부는 현재 각 주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이어서 정확한 대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천 명 이상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여권 갱신 신청자에 한해서만 제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 정보를 국무부에 직접 통보하고 여권 취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식적인 수단이라며 채무를 해결하면 다시 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6억 5,700만 달러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하는 데 기여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도 2만 4천 건 이상에서 1억 5,600만 달러가 일시 상환됐습니다. 여권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는 해외 체류 중이라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귀국용 임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납액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8일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무효화했습니다. 오는 11월 연방의회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게리맨더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에 치러진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4대 3으로 무효화하고 기존 선거구 편성대로 중간선거를 치르도록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다수 견해를 대표해서 판결문을 쓴 아서 켈시 대법관은 주민투표 문안이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면서 이러한 위반은 주민투표의 진실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기에 이를 무효화한다고 적었습니다. 결과가 무효화된 주민투표는 버지니아주에 할당된 연방 하원의원 11석 가운데 최대 1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선거구 재획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우세주인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가결되긴 했지만 찬성 51.5%, 반대 48.5%로 팽팽했습니다. 주민투표 용지에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의회가 새 하원 선거구를 임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버지니아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동시에 2030년 인구조사 이후에 모든 선거구 재조정에서는 기존 버지니아주의 표준 선거구 획정 절차가 재개되도록 보장해야 하나라는 긴 문장이 적혀 있었고 이를 두고 공화당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반색했습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뉴욕 민주당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주 대법원이 버지니아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효화하고 권리를 박탈하며 적법 절차권을 침해하기로 결정했다며 투표 전체를 뒤집 이런 판결은 전례가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군에서 사용하는 교육 플랫폼상에서 학생들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현재 두 건의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8: 미 전역 초, 중, 고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플랫폼인 캔버스가 사이버 공격과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뉴욕시 교육당국이 학생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킹 그룹이 학생 정보를 이미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피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캔버스를 둘러싼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캔버스의 모 회사인 인스트럭처는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보안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미 전역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업 진도 관리 및 과제 제출 등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킹 그룹인 샤이니 헌터스가 공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생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마르 세미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현재 두 건의 잠재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사 중이며 법 집행기관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제 침해 여부를 평가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재 확인된 피해 범위나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6: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범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비 인상안에 인상률 0%가 포함되면서 임대료 동결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7일 열린 예비 표결에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범위를 1년 계약의 경우는 0에서 2%, 2년 계약은 0에서 4%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욕시 5개 보로 내 약 100만 가구 구의 렌트 안정 아파트에 적용되며 약 250만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인상 범위에 0%가 포함되면서 최종 표결에서 임대료가 동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동결이 시행된 것은 202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종 표결은 공개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오는 6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임대료 인하를 약속해온 요란맘대니 뉴욕시장은 임대료 인상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의원 총 9명 가운데 6명의 신규 위원을 맘다니 시장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9명 중에 6명, 즉 과반 이상이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 안정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상률 0%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입자 단체들은 최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이 절실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동결을 넘어 임대료 인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임대료 동결이 현실화될 경우 건물 유지 부수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소규모 건물주 단체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은 지속적인 수리와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는 주요 재원이 임대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수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 서비스 유지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렌트가이드라인 위원회는 1년 계약 임대료 3%, 2년 계약은 4.5% 인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주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4월 주 지역 보건당국에 지침을 보내 앞으로 몇 달 동안 홍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올해 미국 내 홍역 사례는 총 1,814건 보고됐고 이 가운데 900건 이상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으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까지 20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열, 콧물, 충혈된 눈,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홍역은 또 단순한 발진성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 뇌부종, 신경계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유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간호학 교수 애슐리 애플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 현재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홍역 사례의 약 90%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는 보도자료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애플은 백신에 대한 주저와 회의론이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커졌다며 공중보건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홍역이 약 20년 전 사실상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백신 반대 여론과 백신 관련 허위 정보 확산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랫동안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홍역 유행 당시 케네디 장관은 백신을 직접 권고하기보다 개인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홍역 사례가 급증한 뒤 의회 증언에서는 CDC가 현재 홍역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의료진에게 홍역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는 접촉자 추적을 통해 어디서 유행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사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를 통해 홍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별도로 한타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 한 명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타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소에 탑승했던 인물로 현재 버지니아로 돌아온 상태고 아직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보통 설치류 같은 동물과의 접촉에서 유래하는 질병이지만 이번 크루즈선 승객들에게 나타난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심할 경우 호흡부전이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크루즈선에서는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 시민이 30명 미만이었고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버지니아 주민이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 내 잠재적 노출자는 5명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인 존스 홉킨스 대 미생물학자는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려면 침대를 함께 쓰거나 식기를 공유하는 정도의 매우 밀접한 접촉이 필요하다며 팬데믹으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이번 크루즈선 한파 바이러스 전이 가능성을 축소했습니다.
10: In order for human-to-human transmission to occur, this requires intimate contact, like sharing a bed, like sharing utensil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o not need to be worried. This is not another pandemic. This will never have pandemic potential.
9: 다만 전문가들은 홍역과 한타 바이러스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1: 법무부에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의 형사사건 처리 정책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검사장 스티브 데스카노의 형사사건 처리 정책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검사실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사는 올 봄 한 유가족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월 23일 버지니아주 루트1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41세 스테파니 민터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은 연방당국에 제출한 요청에서 검사실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의 피의자인 압둘잘로는 노숙 상태의 불법 체류자로 강간, 상해, 절도, 폭행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연방당국은 현재 데스카노 검사실이 형사 기소 및 형량 협상 과정에서 이민 신분에 따른 결과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또는 불균형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 민권국 책임자인 하메트 딜러는 해당 검사실이 연방법을 위반해 피고인의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기소나 형량 협상을 달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간 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우리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인식은 의도적인 오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맥락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2: I can tell you that the idea that we favor one group over another is completely wrong.
7: 한편 데스카노 검사장은 다음 주 미 하원 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출석해 관련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내 일부 지방검찰이 이민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충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부딪혔습니다. 양국은 내탓 공방을 벌이며 보복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2: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해군 구축함 3척을 이란이 이유 없이 공격해 자위 차원에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공격 책임이 있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기지 등을 타격했단 겁니다. 이란군은 미군이 먼저 유조선 등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남부 반다르 하미르와 시리크, 게슘섬 해안을 따라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했다며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수도 테헤란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고 남부 미나브의 해군 기지가 공격받는 등 곳곳에서 포성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갑작스러운 작전 발표 등에 분노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을 차단했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작전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을 심사하고 돈을 걷기 위해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정부기관을 발족한 겁니다. 통제권을 과시하는 듯 지난달 납포한 두 선박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06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4.81달러로 하락 마감했지만 호르무즈 교전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가 협상 불확실성이 두드러지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이 미국과 이란이 진행 중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2: 합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 발생한 교전이 복잡한 협상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낼 협상에서 급물살을 탔다는 전망 속 호르무즈 해협에선 또다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잔혹하게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결론을 재촉하기 위한 압박수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5: So we're dealing with people that want to make a deal very much. We'll see whether or not they can make a deal that's satisfactory to us. We have it very much under control.
4: 앞서 한 페이지짜리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고 백악관이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내에 오길 기다린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 이란의 답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합의안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30일간의 교전 중단 후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협상의 완전 종결이 아닌 본격 시작을 합의하는 문서로 볼 수도 있는데 최대의 쟁점인 핵 문제를 놓고는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과 방식 등 구체적 조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역시 협상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분열설이 끊이지 않는 이란 지도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면담 사실을 갑작스레 공개해 군부 강경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상황 악화 속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전격적 합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1: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여전히 버틸 여력이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2: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불법으로 원유를 판매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우현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 군사력이 이미 무력화됐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론전을 펴왔습니다. 해군과 공군 전력에 미사일 능력까지 파괴돼 이란의 선택지는 핵 능력 포기를 포함한 합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 So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So we'll see what happens.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essentially. And
6: 하지만 미 정보를 총괄하는 CIA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위한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전쟁 전과 비교해 7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당초 추산보다 경제난을 더 오래 버티면서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전쟁 발발 이후 한층 강경해진 이란 지도부의 장악력에 더해 오랜 기간 온갖 제재를 버텨낸 경험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미국 해상 봉쇄 압박을 뚫고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국의 해상 봉쇄 기간 동안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불법으로 원유를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공해상에 있는 이란 유조선들이 다른 선박에 몰래 원유를 옮겨 파는 이른바 북한식 불법 환적 방식을 활용했고 이렇게 확보한 원유 판매 대금이 우리 돈 3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원유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밝혀 이 문제가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8: 종전 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은 주거니 받거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전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1: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대미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에 참석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X에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택한다며 이란은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도 글을 올려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랍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이란군과 미군의 최근 충돌과 관련해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2: 이란군이 인근 해역에서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한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8일 이란군의 해군 특수부대가 이란의 석유 수출과 국익을 방해하려한 유조선 오션 코이호를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 등에 따르면 바베이도스 선적인 오션 코이호는 올해 명칭을 진리호로 바꿨으며 최근까지 오만만에서 항해했던 것 으로 파악됐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나무호가 사고 닷새 만에 두바이에 있는 수리조선소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 선박 수리와 함께 정부조사단의 사고 원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김선웅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중동 최대 규모의 수리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항만 가장 안쪽에 선명하게 HMM 글자가 적힌 나무호가 조선소에 무사히 접안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재 발생 닷새 만에 사고 해역을 벗어난 건데 다른 선박들에 가려 선체 외부 손상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10: HMM 나무호는 사고 해역에서 약 12시간이 걸려 이곳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리와 사고 원인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9: 조사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참여합니다. 역시 조사의 핵심은 이번 화재가 이란의 공격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건지 아니면 선박 자체 결함으로 인한 내부 요인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이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앞서 이란 외교부와 주한이란 대사관은 나무 화재와 관련해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란 관영 매체는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하며 외교 당국과 배치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선 사실관계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신중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우선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남호호를 수리하는 동안 한국인 6명을 포함한 남호호 선원 24명은 여전히 승선한 상태인데 수리기간이 수개월가량으로 길어지면 파선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연합뉴스 TV 김선홍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국내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2: 원유 수급 불안 위기 속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인데요. 원유 수급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1: 충남 서산 대산항의 수평선을 따라 길게 뻗은 유조선이 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몰타선적 유조선인 오대사호입니다. 오대사호는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대사호는 선박 식별장치를 꾼 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사호는 100만 배럴의 원유를 HD 현대 오일뱅크 정유시설에 내릴 예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국내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녁에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항로인 홍해 해역을 통과해 여수 GS 칼텍스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또 원유를 실은 네 번째 우리 선박이 이날 홍해를 통과했고 오는 12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원유 100만 배럴을 울산 S-OIL 부두에 하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국내로 공급되는 가운데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홍해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라이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이어지면 수급난이 일부 해소될 거란 기대입니다. 다만 이번에 들어온 원유는 기존의 계약 물량으로 이 물량을 다 쓴 뒤에는 원유 수급 방도가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1: 단기 수급 불안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중동산 원유 수송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 중동 전쟁 여파가 지속되는 이상 원유 수급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천재상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3: 정준호 변호사.
1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매실 파운드당 9불99, 파 5단 1불99, 오리 만다리 선물박스 17불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정부가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나프타를 활용해 포장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식품업계에서는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승영 기자입니다.
18: 기계 틈 사이로 나프타로 만든 필름이 들어갑니다. 식품을 감싸주는 포장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가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동 여파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계속되면서 물량이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포장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염료와 접착제 등 석유 기반 원료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업계에 타격입니다.
19: 필름 수급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또 한 40%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기계 위로 김이 지나가더니 순식간에 먹음직스럽게 포장됩니다. 하지만 생산 기계 중 일부는 멈춰서 있습니다.
20: 평소 같으면 모든 기계에서 김 가공품을 만들어야 했지만 포장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제품을 담을 곳이 없어 결국 일부 생산을 멈추게 됐습니다.
18: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자 매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식품 기업 전반에 걸쳐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 지원책을 중동에다 직접 수출하는 회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원 사업을 좀 타겟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18: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진흥원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재 지원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프타 오존에서 벗어나는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18: 정부에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우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엄세현입니다.
1: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농자재 수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한 중동상황 모니터링 대응단을 구성하고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8개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못자리용 부직포와 쌀 포장재, 멀칭 필름 등 주요 농자재 물량이 확보돼 봄철 영농 활동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배추, 무 재배용 멀칭 필름과 양파, 마늘 수확망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내세워 강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2: 동시에 재보궐선거 공천도 완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23: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정비사업 밀집지역인 서울 송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역량을 앞세워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 동석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강남 4구 특위 구성 요청을 그 자리에서 수용하며 적극 힘을 실었습니다.
24: 정원호의 실력을 송파를 비롯한 강남 4구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에 갇힌 강남 4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해서 발전 특위를 네.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공식 제안하시는 거죠?
24: 네. 네.
25: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정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표심을 겨냥한 행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봉사에 참여한 데 이어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본격적인 투톱 역할 분담도 시작됐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하남을 찾아 지역 수건사업 입법지원 현장 간담회에 나서면서 하남갑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 지원과 함께 여당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마지막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 공주 출신의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면서 전열 정비를 마쳤습니다.
25: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섰던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3: 이제 남은 과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돌입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1: 공천 내홍을 빚었던 국민의힘이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탈당을 시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고 컷오프에 반발했던 주호영 의원은 선거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2: 다만 내홍의 핵심인 한동훈발 개파 갈등은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3: 윤호기인 논란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움직임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앞선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에 곧바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컷오프에 강력 반발했던 주호영 의원도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추경호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법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대여 총공세에 나서면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갈등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부산북감 후보에 대한 지원 논란은 여전히 핵심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황. 한 후보는 주말에 예정된 자신의 캠프 개소식에 친한계의 방문을 자제시켰지만
4: 제가 이번에는 북극 주민들께 의원님들 마음 대신 전할 테니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
3: 당 지도부가 친한계의 한 후보 지원에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형국입니다. 한편 주말 충청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는 장동혁 대표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조작 기소 의혹 특검을 거론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1: 다가오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양당 후보는 경쟁하듯 돌봄 공약을 내놨는데요.
2: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대립각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5: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나란히 어르신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시니어 건강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건강관리부터 돌봄까지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용산으로 향한 정 후보는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 국제업무지구를 특구화해서 세금 감면 등의 비자 그리고 또 각종 규제 특례 기업이 올 수 있는 이점을 주는 것. 용산은 성수를 넘어 글로벌 업무지구로 성장할 것입니다.
5: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UN AI 허브를 유치하고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15년 동안 용산에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 강남 4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역시 고령층 공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7: 병원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돌봄 서비스 그리고 정든 동네에서 당당하게 노후 의슬거움을 계속 누리실 수 있도록 영어로 말하면 AIP라고 합니다. Aging in Place.
5: 오 후보는 단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내 일자리 공급도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을 겨냥해 신장 개업하면서 자기가 원조라는 비양심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현재 전월세 시말리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선거 이후 이 정책들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공정선거 참관단이 출범했습니다.
2: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후보 등록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8: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함 내부를 확인하고 공인지를 붙입니다.
0: 이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는 사람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과정에 직접 참관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발족했습니다.
8: 제 뒤로 공정선거 참관단이 투표지를 분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와 개표까지 전 과정에 참관하게 됩니다.
0: 지난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은 올해 전국 동시지방선거기간 전국으로 확대돼 운영됩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학계와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8명을 참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9: 학계, 정당,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을 통해 후보자 등록부터 사전 투표 절차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0: 참관단은 사전 투표함 개표소 이송 과정 등 국민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10: 우리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함양시키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경기도 공정선거 참관단은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 참관을 시작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1: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닌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2: 특히 금쪽같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 소방경찰공무원의 부모들을 위로하며 끝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승원 기자입니다.
11: 초행 유공자와 순직 소방경찰공무원의 부모, 독거 어르신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버이날 행사. 행사 시작 전 이 대통령 부부는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11명의 부모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꽃을 달며 손을 꼭 잡았고 김혜경 여사는 부모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기념사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부모 세대의 헌신을 평가하고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12: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1: 특히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 개 노인 일자리 마련,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1: 상명지통,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내 다시 목이 메이고 울먹이며 기념사를 이어갔습니다.
12: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였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1: 기념사를 마치고 어르신들 앞에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눈물을 흘리며 허리 숙여 인사를 한 이 대통령. 국민을 위해 몸을 바친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대신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그 부모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26: 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최근에 아름다움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가 더 이상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속에서 똑똑하게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름다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하이 패션 모델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키가 아주 크고 또 손대면 부러질 것만 같은 마른 몸매,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10대의 아주 어린 나이를 가진 소위 선택받은 소수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랫동안 하이패션은 이처럼 비현실적인 기준을 선택된 자들의 전유물로 포장을 하면서

멋진 다양한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모델이 뭐 다양해졌다 이런 현상을 넘어서서 왜 명품 브랜드들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완벽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소비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으로 최근 런웨이에서 목격되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지리스, 즉 나이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파리와 뉴욕의 하이패션 쇼를 보면은요,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니어 모델들이 오프닝 또 피날레까지 장식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특이한 시도가 아니고요. 럭셔리 브랜드의 실제 주 고객층인 중장년 세대에게 당신의 나이 또한 가장 우아한 패션의 일부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60대의 나이에 글로벌 뷰티 브랜드 커버걸의 얼굴이 된 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죠, 메이 머스크나 2023년 88살이라는 나이로 로에베의 캠페인 모델로 발탁된 배우 매기 스미스의 사례처럼 하이패션은 이제 노화를 세태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성숙한 아름다움, 개성 있는 스타일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0년대 전설적인 슈퍼모델들이 50대에 접어들어서 런웨이에 다시 서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염색하지 않은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삶의 궤적이 묻어나는 주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니어 모델들이 샤넬이나 베르사체 같은 메이저 쇼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 하나의 표준으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나이든 모델을 기용하는 퍼포먼스를 넘어서서 진정한 클래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중장년층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파지티브에 대한 논입니다. 하이패션이 비현실적으로 말은 그 사이즈 0, 0 사이즈의 샘플 사이즈의 모델의 몸을 억지로 맞추면서 왜곡된 미의 기준을 강요해온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맞서서 다양한 체형을 긍정하는 바디 파지티브 운동, 이것은 패션 업계에도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부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체형의 모델을 기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런웨이 통계는 아직까지는 냉정합니다. 패션 전문 매체인 보그 비즈니스의 조사에 따르면요, 2025-26년도 시즌의 주요 패션위크 런웨이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전체의 1% 미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향한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런웨이 위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처럼 하이패션의 런웨이 쇼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양한 모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류 카탈로그나 또 의류 매장에 붙여있는 포스터 같은 데 보면은 다양한 모델들이 기용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진정성 그리고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모델을 뽑을 때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델이 가진 스토리입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모델, 난민 출신의 모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진 그런 모델들이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완벽하게 보정된 그런 사진보다 그 모델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무결점의 신비주의가 결점 있는 진정성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패션 기업들이 단순히 착해지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택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 이면에는 아주 치밀한 비즈니스 계산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Z세대는 가치 소비를 지향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과 닮지 않은
혹은 특정 인종이나 체형만을 우대하는 브랜드

0: 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외면해야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요, 경영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혁신으로 인한 매출이 약 19%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 역시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제 브랜드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단순히 마른 몸매가 아닌 나와 닮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원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성은 이제 브랜드의 생존 전략이자 수익 모델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패션계가 소수 디렉터의 직관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정의해왔다면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소비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초현실적인 마네킹의 모습이 아닌 자신과 닮은 모델이 옷을 입었을 때 훨씬 더 높은 구매 의사를 보인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모델의 다양성이 넓어질수록 소비자의 공감대가 확장되고 이것이 곧 반품률 하락, 매출 상승 이런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종, 체형, 연령대별로 최적화된 가상의 모델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개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실루엣을 제안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패션 브랜드들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가장 확실한 수익 모델로 진화를 한 셈이죠. 오늘 저희가 패션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패션이 우리에게 이 기준에 맞춰라, 그래야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면 지금의 패션은 당신이 가진 고유함이 곧 하이 패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런웨이 위에 시니어 모델이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당당함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는요, 남과 비교하면서 찾아낸 단점 대신에 오직 나만이 가진 고요한 특징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이라는 존재보다 더 가치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나도 그 돈 내고는 안 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의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01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터져나온 이 티켓 가격 논란은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이번 월드컵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대통령조차 $1,000, 한화로 약 136만 원이 넘는 개막전 티켓 가격에 경악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퀸즈와 브루클린의 노동자 계층이 이 축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월드컵 유치를 도왔는데 내게 투표한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갈 수 없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FIFA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한 미국 내 유력 정치인들과 국제 팬단체들도 FIFA가 이번에 도입한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기념비적인 배신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수에 따라 티켓 가격이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시스템입니다. FIFA가 이를 통해 리세일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부당이익을 조직 내부로 흡수하겠다고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 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태도는 완고합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이며 우리는 시장 가격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파티노 회장은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학 미식축구 경기력자 300달러 이하로는 보기 힘들다는 논리를 펴며 월드컵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생각할 때 현재의 고가 정책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국과 호주의 조별리그 경기를 티켓마스터에서 검색해보면 상단 구석자리조차 두 장에 2,770달러를 호가합니다. 이 중 순수 티켓 가격이 2,290달러이고 수수료만 435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FIFA의 철학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 폭등까지 더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멜라이프 스타디움으로 가는 열차 요금을 평소 12불 90전에서 105달러로 무려 8배나 올렸습니다. ESPN의 케빈 클락은 이를 두고 이걸 사는 사람은 호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2026 월드컵은 모두의 축제가 아닌 가진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FIFA가 목표로 하는 110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잃어버릴 축구의 순수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태평양 건너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스타 군단 LA 다저스가 행복하면서도 잔혹한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습니다. 팀의 심장이자 유격수인 무키 베츠가 부상을 털고 복귀를 선언하면서 러스터에 누군가는 반드시 짐을 싸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중심에 김혜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중 오른쪽 복사근 부상을 입었던 무키 베츠가 드디어 실전 재활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7연전 시작과 함께 메이저리그 라스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베츠의 복귀는 다저스에게 천금만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현재 팀 내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데스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키 베츠의 부상 공백을 그간 훌륭히 메운 선수는 다름 아닌 김혜성입니다. 그는 콜업 이후 26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4할이 OPS 8할 1리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김혜성의 사이버 매트릭스 지표는 현지 매체들이 도둑질 수준의 계약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켄 로젠탈 기자도 1250만 달러에 영입한 김혜성이 2억 4천만 달러의 거구 카일 터커보다 더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치뿐 아니라 엘리케 에르난데스, 터미 에드먼드 부상병들이 줄지어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다저스의 코칭 스태프는 김혜성의 성실함과 유격수, 1루수, 중견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상 복귀 선수들이 다시 부상당할 위험이 큰 특성상 김혜성 같은 확실한 보험용 주전 자원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2: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3: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3: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4: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률.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100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하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종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 8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물론 날씨가 춥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이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부하면은 좀 여유 있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기부는 우리의 일상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부의 방식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기부 트렌드부터 재난 현장에서 기부금이 갖는 힘, 그리고 올바른 기부처를 고르는 안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에 혹시 여러분 걸음 기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용자가 하루 10,000보를 걷게 되면은요, 여기에 그 계약을 맺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취약계층의 난방비나 결식 아동의 도시락으로 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걸음 기부 앱을 사용하면서 10,000보를 걸으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이런 걸음 기부 앱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나 NFT를 활용한 기부도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런 암호화폐의 장점 때문에 해외 어떤 재난 지역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내 기부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기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부 방식으로는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미닝 아웃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런 미닝이 있는 기부, 미닝 아웃 트렌드도 기부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도 일상의 소비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부는 이제 더 이상 그 특별한 결심을 세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의 문턱이 참 낮아졌는데요. 재난 현장에서의 기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지진, 홍수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기부는요,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모이는 기부금은요, 그 역할이 사뭇 다르다고 해요. 재난 현장에서는 기부금이 빨리 필요한데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민간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장 빨리 시급한 물품, 뭐 생수라던가 비상식량이라던가 위생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매를 해서 배분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긴급구호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부금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민간기부금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이 세상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 이런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재활 의지를 북돋는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미처 닿지 않는 그런 미등록 이주민이나 소외계층에게 이런 민간에서 하는 기부금은 유일한 희망의 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부 지원이 미처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 민간 기부금이 해소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기부를 하고 싶어, 그런데 왠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 똑똑한 기부 가이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기후변화에 민감한지 먼저 자신의 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요,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그 단체의 재정 투명성, 사업 효율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공신력을 검증한 후에 기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높다, 아니면 사업 내역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난이 생겼을 때 기부하실 때는요, 현장에 구호 거점을 두고 직접 활동하는 단체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기부금이 가장 빠르게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아무런 보답도 바랄 수 없는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저녁 작은 클릭 한번 혹은 따뜻한 관심 한 조각으로 여러분의 가치 있는 하루를 완성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0: 5월 8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좋습니다. 흐린 날엔 마음 편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 든든한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분주한 5월. 하지만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이렇게 토닥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더욱 싱싱해지고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함께 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칵테일. 아이고 이름도 예쁘고 이렇게 날씨도 말이죠. 맑은 날과 흐린 날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모두가 이렇게 살짝 섞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혜경의 고백, 고미모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혜경 노래는 3897번으로도 보내주셨네요. SG 워너비 그리고 박승화가 같이 부른 사랑해, 안순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모든 화음 부분이 저예요. 제 목소리 도드라지게 안 나옵니다. 3970번으로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일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욕 갔다가 부추 사가지고 와서 부추전 해먹었어요.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 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오늘 같은 날 부추전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천선녀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변진섭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오늘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 씨, 배상진 씨, 남보현 씨, 허경훈 씨, 곽상기 씨. 더 많이 계신데 다 소개 못해드렸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552번으로요. 오라버니, 어제는 오이김치, 오늘은 두꺼운 옷 정리 중인데 갑자기 콧물 나와서 보니까 쌍코피? 피곤했나 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거예요. 김미영 씨는 좋은, 기분 좋은 쇼핑 하셨나 봐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백화점 다녀왔어요. 백만 년 만에 옷도 샀어요. 이제 옷 입을 날만 기다립니다. 잘 어울리는 옷이겠죠? 기분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뭐 약속을 만드셔야겠는데요. 고성현 씨,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냉장고 속 시원한 물부터 찾게 됩니다. 계절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요즘 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참 아쉽습니다. 공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느티나무 언덕 자기성찰. 이 느티나무 언덕의 노래 들으면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전인권, 강인원, 권인하, 김명상 씨 이분들의 목소리죠. 1994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얘네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언제 또 볼 수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요. 6947번. 아들 하나 있는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거 다 해준 것도 아니어서 또 속이 상하고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기분 전환하십시오, 6947님. 기운 내시고요. 길가에 자그마한 화분을 판매하는 트럭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유남재 씨인데요. 기뻐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화분을 하나 사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야말로 행복을 이만큼 가지고 대구로 가고 계신 유남재 씨의 모습.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400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아이유가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 아이유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김트리오의 연안부두였습니다. 이면균 씨가 신청하셨는데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중구시설공단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616번 도서관에서 책 냄새 흠뻑 맡고 수리산 살짝 산책하고 멋진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숲길과 음악, 책, 행복한 하루였어요. 멋진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시네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표희순 씨, 시골에 가서 가시오가 피 나물이며 엄나무 순을 연한 걸로 따왔는데 그래도 쓴맛이 나서 난감하네요.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쉬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게 예, 전혀 모르겠네, 저는. 3945번. 두 번의 고백을 했는데요. 그냥 친구로 남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잘 살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보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쁜 모습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신 거죠, 뭐. 그게 후회가 덜 되는 거겠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 이것도 멋진 모습일 듯 합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이 노래는 7129, 유성필 씨,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손디야 어른 황은정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대겸 씨인데요. 우리 부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야, 그야말로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계시네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주신 남편의 모습. 아유,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박형숙 씨, 400페이지가 넘는 주식 관련 책 두 권을 대출해서 열심히 정리하면서 공부했는데요. 60 넘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에이, 그냥 꽃 구경 다니고 음악 들으며 놀아야겠어요. 결정하신 거예요? 아이, 그러시죠. 그러다가 또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양승진 씨, 밀가루 안 들어가는 파전을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라이스페이퍼, 쪽파, 계란, 게맛살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용 파전 완성. 동영상 보고 해봤는데 쉽고 맛도 좋아요. 그래요? 야, 일단 영양 만점이겠네요. 파전 드시면서 노래도 감상하시죠. 근데 이게 밀가루가 없는 파전 맛, 그 맛이 어떨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방실이 서울 탱고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9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죠. 엄청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대신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